7월 8일 수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Fly to the Sky, Sea of Love였고요. 봉수로 저는 봉태규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대표 뚜룰 러브, 앰버서더 사랑꾼 홍보 대사잖아요.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뚜룰 러브 앰버서더. 네. 그냥 언젠부터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알아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혼자 알기보다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면서 추천하고 공유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뭔가 세상이 더 즐겁고 살맛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런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오지랖은 대환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침봉 앰버서들, 우리 봉그레들 활동은 잘하고 계신가요? 여기저기서 아침봉 재밌어요 이런 홍보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네,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AI가 나중에 그런 것도 만들어주려나? 봉그레라면 무조건 아침봉 앰버서더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혜택은 아침봉을 오래오래 들을 수 있다? 최고의 혜택. 그리고 봉태규를 봉디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가장 특별한 혜택일 것 같아. 왜냐하면 아침봉을 안 들으면 저를 그냥 봉태규다 이러지 봉디라고 못하잖아요. 이게 가장 특별한 혜택이네요. 네, 황 PD도 좀 불러봐요. 봉디라고. 절대 안 불러. 절대.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지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맛난 킬바살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2: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3: 아, 탈모인가?
2: 에이 설마.
4: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3: 여자도
4: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3: 탈모 보조 치료제
4: 캐라시딜.
5: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3: 약국에서 만나요.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칭입니다. 우리 봉구레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2249님.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서 어제는 야근, 오늘은 조기 출근해서 열심히 작성했거든요. 이제 제출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파일이 날아갔어요. 제 멘탈도 날아갔습니다. 봉디 목소리 들으면서 심호흡 중입니다. 다시 화이팅!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이럴 때는 정말 오히려 화내고 짜증을 내면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아, 이 파일 날아간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잘하셨어요. 심호흡하고 정말 그냥 굉장히 냉정하게 다시 빨리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김나연님이 같이 일하던 선생님들이랑 숙소 잡고 1박 2일 놀기로 했는데 17개월 아이 데리고 가려고 하니 집만 한가득이네요. 이게 맞나요? 저도 가도 되는 거 맞겠죠? 아이, 그럼요. 네. 근데 원래 17개월 아이 데리고 어디 가려고 하면 짐이 많기는 하죠. 근데 꼭 가세요. 네. 뭔가 아이 때문에 못 가고 그러면 더 속상하니까 꼭 가셔서 재밌게 즐기다 오시고요. 또 아이, 사람들 많고 그러면 아이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라우브 스틸 더 쇼.

0: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날이 좋아서 기분 전환 겸 동네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갑자기 삐를 받아서 주유도 하고 세차도 하려고 단골 주유소에 갔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니까요, 제 차 너무 더럽죠? 저 주유도 하고 세차도 할 건데요. 와, 원래 세차비가 6,000원이었어요? 언제부터?
1: 언제부터?

때부터 조선 시대부터 사장님도 진짜 여전하시네. 신나서 수다를 떨면서 주유를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자동 세차장으로 차를 돌렸죠. 대기하고 있는 차가 있길래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도 심심하셨는지 계속 말을 거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씩씩한 왕자님은 어디 가고 왜 혼자예요? 아 아들이요? 학교 갔죠. 곧 있으면 방학인데 아우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요. 사장님도 애들 키우실 때 그랬어요? 아유 우리 때는 뭐 낳아놓으면 알아서도 컸지. 자자 터널 들어갑니다. 기어 중립으로 잘 넣으시고. 그렇게 기계가 돌아가는 자동 세차장 터널에서 멍하니 물이 쏟아지고 거품이 팡팡 나오는 걸 구경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느낌이 별로더라고요. 뭐야? 원래 이렇게 시끄러워? 뭐야? 어떻게? 싸늘한 주변에 여기저기 살펴보니 제가 사장님이랑 수다 떠느라 정신줄을 놓고는 뒷좌석 창문은 반쯤 열어놨더라고요. 그제야 뒤늦게 창문을 닫고 몸을 돌려봤는데 아우 어떡해 뒷자리에 거품 다 튀었네. 아 진짜 미쳐. 아니지 지금이라도 알아차려서 다행인 건가? 세차하는 내내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다가 체념했다가 난리를 치다가 세차가 끝나자마자 사장님께 수건을 빌려 뒷자리를 닦고 또 닦았는데요. 어머나 사장님 시트 엄청 깨끗해졌어요. 아니 유럽에서는 설거지하고 그냥 행주로 세제 닦아낸다더니 저 오늘 완전 유럽식 설거지 아니 유럽식 세차한 거네요. 하하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학교가 끝난 아들을 태우러 갔는데요. 역시나 우리 아들 저랑 똑같아요. 와 엄마 시트가 깨끗해졌어요. 저를 위해서 청소하신 건가요? 막 광이 나는 느낌인데요? 이러는 거 있죠? 저는 수다도 체질, 정신 승리도 체질인가 봐요. 그래도 다음 세차 때는 창문 단속 꼭 잘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 앞 창문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윈터플레이 해피버블이었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0813님께는 청취율 조사 기간 특별 선물 블랙박스 보내드릴게요. 네. 자동 세차장에 들어갈 때 창문 단속을 잘 못해서 본의 아니게 실내 세차하는 분들이 덜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척 놀라긴 할 것 같아요. 너무 뭐라고 할까, 방어할 틈새도 없이 막 거품이랑 물이 들어올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도 종종 이제 세차할 때 그런 상상 혼자 하거든요. 이거 창문 열려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상상을 하는데, 종종 이런 분들의 영상이 SNS에서도 볼 수 있죠. 네, 근데 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대단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드물겠어요?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 이거 굉장히 리미티드 에디션한 경험이었고요. 1부 끝곡은요, 더 레이 청소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컬투쇼 썸머 선물 패스타. 7월 17일 금요일까지 컬투쇼 선물 창고를 탈탈 털어갔고요.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군쇄 처리기,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등등. 선물하면 폭하는 사람들 뒤로와 뒤로와.
1: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7월 10일부터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더근 D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더근 D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윤수현입니다. 저와 함께하면 긍정에너지가 전해지고 5분만 같이 있어도 저절로 웃음이 난다고들 해요. 사실 이건 유전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유머 감각에 좋으셨고 저 역시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를 웃게 해드리는 게 즐거웠거든요.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거실 칠판에 도표를 그려가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드리는데 부모님이 박장대소하시면서 정말 행복해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장점 아끼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눠주세요. 고마움도 전하시고요. 저도 물려받은 밝은 기운 무대에서도 열심히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윤수현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김형중, 그녀가 웃잖아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문자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가 갑니다. 강명희님께서 대학생 딸아이 생일입니다. 생일 기념으로 일본 여행 간다고 생일 선물로 비행기표를 사달라기에 예매해줬네요. 생일상 차려줘. 비행기표 예매해줘. 여행 경비 챙겨줘. 딸 생일 한번 치렀다가 제 비상금 다 털렸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 해주신 거잖아요. 네, 이게 어쩔 수 없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비상금 털어서라도 만약에 대학생 된 딸이 기념으로 여행 간다라고 하면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꼭 할 것 같아요. 내 선물 사갖고라고. 그래서 약간 제가 쓴

거에 어느 정도 버금가는 가격표가 달려있는 선물을 얘기하는 거죠. 안 되나요? 안 사다 주겠죠, 그죠? 네. 근데 그래도 아마 딸아이가 여행 갔다 오는 그 모습을 보면은 기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정기훈님이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해서 인테리어 중입니다. 예쁜 와이프에게 전부 맡겼더니 집은 점점 예뻐지는데 제 통장은 점점 훌쭉해지네요. 고기는 이제 사진으로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완성되어가는 집을 보면 행복합니다. 제일 기분 좋죠. 네, 그리고 인테리어는 아직 방심하지 마세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난 다음에도 뭐가 조금 더 덧붙여서 천국이 될 수 있으니까 방심하지 마시고요. 근데 만족도는 어마어마하다. 사는 동안도 그렇고요. 완성된 다음에 그 만족도는 정말 엄청납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김신혜님께서 아이 어릴 때 같이 낮잠을 잤더니 그게 버릇이 들어서 지금도 오후 2시만 되면 너무 졸려요. 애들이 몇 살이냐고요? 중2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거 있지 않나요? 저는 요즘도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5학년, 2학년이잖아요. 애들 옆에 이제 가끔 인사하면 옆에 누워달라고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 옆에만 있으면 그렇게 졸음이 와요.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불면증 있는 분들은 애들이랑 같이 자면 된다고. 와,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정말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저 그래서 아이가 진짜 어릴 때는 일찍 재웠으니까 한 뭐 한 7시 반, 8시면 재웠으니까 그 막 재울 때 생각하거든요. 얘 재우고 막 영화 보고 뭐 바로 정말 너무 신기해요. 네. 김은영 님께서 중학생 딸아이가 안경을 너무 쓰기 싫다고 렌즈 끼고 싶다고 하네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렌즈 관리를 잘할까 걱정이 되는데 아예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일회용은 가격이 부담스럽고요. 저는 성인 되고 나서야 안경 벗고 렌즈 낀 것 같은데 요즘은 참 빠른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해요. 네, 이게 또 렌즈를 너무 어릴 때부터 끼면은 좀 눈에 자극이 많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던 병원에서는. 근데 그 아이 심정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호하게 얘기는 해요. 이건 어쩔 수 없다. 왜냐면 눈이 더 나빠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성인 됐을 때도 조금 피곤하거나 그러면 이거 꺼내서 씻고 세척한 다음에 그 통에 담갔다가 다시 이러는 거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일회용 렌즈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은영님 이럴 때는 조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뭐 어쨌든 제 입장이니까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청아 크리스토퍼 When I Get Old.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구레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김유선님이 저희 집에선 3살 어린 연하 남편이 살고 있는데요. 굉장히 다른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그 3살 연하 남편이 유선님. 네. 밖에서는 점잖은 척 다하면서 집에서는 절 감시하는 잔소리 요정으로 변신합니다. 특히 제가 뭘 먹기만 하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잔소리를 퍼붓는데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는 걸로 뭐라 그러는 건 선 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지만 이미 이 문자에는 어떤 사랑과 그 3살 연하의 남편을 귀여워하는 게 느껴져요. 아우, 3살 어린 연하 남편이면 뭐 몇 살일지 모르겠지만 30대 정도 됐겠죠? 뭐 그냥 이건 추측입니다만 요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어떤 게 선을 넘는 건지 모르겠어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는 게 선을 넘는 건지 3살 연하 남편을 잔소리 요정이라고 칭하는 게 선을 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선 넘어볼까요? 우리 서로서로만 이렇게 휙휙휙? 근데 뭐 유선님 이제 뭐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이 어쨌든 당 함유가 높아서 좀 많이 먹으면 건강이 염려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이종렬님이 꿈에 봉디가 나왔어요. 막 뛰고 있는 봉디 뒤를 쫓아가면서 저 봉그레예요 하니까 봉디를 뒤로 돌아보면서 뜨를 러브 하면서 손가락 하트를 해줬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 이거 너무 웃긴다. 막 뛰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봉그레예요 때 뜨를 러브 하면서 손가락 하트를 아니 근데 뭔가 톤은 뜨를 러브 이럴 것 같, 이랬을 것 같진 않고 정말 뜨를 러브 하면서 약간 알죠? 약간 슬로우 모션처럼 여기에 막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고 구렛나루 이런 쪽이 땀에 젖어있어. 그리고 뜨를 러브하면서 돌리는 그 왼쪽 턱선에서 땀이 뚝 하고 떨어져.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 지금 저희 앞에 작가 둘이 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네요. 네 노래 들어야죠 이럴 때는. 채율이 이런 노래를 또 선곡을 했어요. 생각을 멈추다 보면

0: 노래 듣고 왔고요.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드디어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 시절 멋쟁이 신사 선발 대회를 개최할 텐데요. 한참 멋부리던 그 시절의 사진과 함께 나만의 패션 포인트나 그 패션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 를 받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침복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푸짐한 선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릴게요. 이게 사실은 멋쟁이 신사 선발대회라고 하니까 정말 막 최고로 멋져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 오 이때 너무 과하게 멋부렸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재밌는 사진도 되고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워. 시원한 잠, 누잠.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4: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6: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전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오늘 커피도 완판되었고요. 2부 끝곡으로는 테일러 스위프트 크루얼 썸머 듣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과거로 불시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가 이어집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서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0: 중혁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2: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5: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과거로 부착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7년에 불시착한 태교, 방에서 빈둥거리던 태교에게 누나가 소리쳤다. 봉태규! 라면 좀 끓여와! 오케이,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하지.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뭐해? 물이나 올려. 내 부엌에서는 조용.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 가위. 가위는 왜? 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스프를 자르고 면 투입. 야, 물 끓기 전에 면을 넣으면 어떡해? 으, 망했네. 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이번에는 마늘, 양파 다 넣어. 신기한 맛의 라면을 먹어야 했던 태규와 누나였다. 여기서 문제. 김명민 씨가 주연을 맡아 큰 사랑을 받은 의학 드라마죠. OST만 들려도 수술실 장면이 떠오르는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 뽑아서 기능성 베개를 드립니다.

0: 드라마 하얀 거탑의 OST였죠. 바비킴 소나무 듣고 왔고요. 메스 대사를 정말 많이 따라했죠. 정답은 하얀 거탑입니다. 기능성 베개를 받으실 당첨자는 아침봉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얀 거탑은 의학 드라마지만 사실은 그 어떤 권력 다툼? 뭐라고 할까요? 그 정치의 어떤 축소판 같은 그 얘기에 사람들이 더 열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엔딩에서 어쨌든 주인공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성공에 목이 말라있는 그 주인공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 과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잘 표현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촬영도 되게 극단적인 클로즈업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드라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클로즈업이긴 한데 이 드라마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신선하고 또 뭐 내용도 너무 재밌었고요. 연기들도 다 잘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광고 듣고 와서요. 유치봉짝 바로 시작할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비타민이야?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야.
1: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2: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1: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2: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아이들의 순수 100% 유치함, 어른들의 때 묻은 유치함,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유치한 순간들을 만나봅니다. 유치 봉짝.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뒤통수가 얼얼해질 만큼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사연들, 나 어렸을 때 해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My friend, 오늘 소개된 사연 중에요, 추첨을 통해서 다이땡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바로 유치봉짝한 사연들 만나볼게요. 박지희님께서, 천둥이 우르르 쾅쾅 치던 날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천둥은 왜 치는 거야 하고 묻길래 천둥이 화났나 봐 대충 대답을 해줬는데요, 또 쾅쾅 하고 천둥이 치니까 아들이 천장을 보면서 천둥 최고, 천둥 최고, 이제 그만 화 풀어 라고 하네요. 귀엽네. 그리고 확실히 어떤 포인트에서 화를 풀어줘야 되는지를 알고 있네요. 네, 천둥 최고, 천둥 최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천둥도 어쨌든 우리랑 같은 세월을 지내왔잖아요. 그러니까 천둥 최고도 좋긴 한데 약간 요즘에 맞게 천둥짱 천둥짱 이건 좀 어떠세요? 뭐 최고도 좋긴 한데 천둥짱 천둥짱 뭐 이렇게 이제 그만 화푸삼 뭐 이렇게 그냥 그럼 좀 더 천둥이 아이고 귀엽네 하고 좀 화를 빨리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송수진님이 막장 드라마 보면서 저건 아니지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딸이 완전 콩나물 집안이다 그치 하네요. 응? 콩가루 집안 아니고 어쨌든 뭐 갈아버리면 다 가루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뭐 어쨌든 가루가 된다는 게 중요하니까 네, 뭐든 다 갈아버리면 되거든요. 네, 이 막장 드라마는 사실은 그냥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떠한 특정한 무언가를 갈아서 가루가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요즘 특히 요즘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울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최극단에 있는 어떤 드라마를 출연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갈면은 다 그냥 가루가 되는 거니까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승민 님이 저희 아들은 야구의 이응도 모르는 초등학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사람들 왜 응원하면서 누구누구 안타라고 하는 거야? 어딜 타지 말라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네, 글쎄요. 뭘 타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저는 어쨌든 히어로즈의 팬이니까 누가 있을까요? 지금 히어로즈 응원을 안 타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무튼 지금 갑자기 막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정우로 해볼게요. 이정우 안타 이거잖아요. 네, 뭘 타지 말라는 거지? 야구 선수니까 약간 그런 건가 보다. 자전거. 아니면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3712님이 남편이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해요.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으로 꽉꽉 채워놓고 제가 넣어놓은 것들은 다 짐 취급합니다. 며칠 전에는 남편이 뭐 이런 걸 샀어. 아이스크림 넣을 자리가 없잖아 하면서 투덜거리는데 약올라 죽는 줄 알았어요. 다 버려버릴까 보다. 이것보다는 높게 두는 거야. 그게 더 화날 것 같지 않아요? 버리면은 사실은 아이고 왜 버렸어? 그런데 뭐 남편분이 뭐 어딘가 밖에 외출하고 오셨는데 퇴근하고 오셨거나 뭐 그랬는데 싱크대 위에 그대로. 근데 알죠? 요즘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그 열기가 들어와도 집안에 들어와도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럼 남편분은 분명히 아이스크림 찾을 거란 말이지. 근데 싱크대 위에 딱 들었는데 말캉말캉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남편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타격감. 버리는 것보다. 방정희님께서 우리 딸이 가끔 같은 반 남자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 남자친구랑 놀았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대요. 그래서 왜? 같이 놀지 그랬어. 그러자 딸이 엄마 그러다가 사랑에 빠지면 어떡해 라네요. 동화책을 너무 많이 봤나 봐요. 그런가요? 대부분 우리 모두는 놀다가 사랑에 빠지지 않았나요? 네, 제가 뭐 많이 봤는데요. 황 PD 놀러 좀 나가요. 네, 아무리 더워도 놀러도 나가고 외출도 좀 하고요. 네, 이런 노래를 또 선곡했네요. 슬프게 김조한 사랑에 빠지고 싶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계속해서 봉글레들의 유치 봉착한 사연 소개해 볼게요.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 다이땡 쿠폰을 드립니다. 8427님께서 우리 초딩 딸이 문방구에서 뽑기를 하는데 어떤 꼬마가 옆에 와서 누나 뭐 뽑을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이 돌아보면서 나 누나 아니거든? 난 너 같은 동생 둔덕 없어! 라고 단호하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그냥 딱 봐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성별과 상관없이 뭐 형이라고 그러든 누나라고 그러든 오빠라고 그러든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이럴 때 되게 좋은 말 있잖아요. 저기요. 저기요 뭐 뽑을 거예요? 뭐 이렇게. 저기 뭐 뽑을 거야? 뭐 약간 이런 말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 좀 괜히 그렇잖아요. 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얘기 많이 듣거든요. 친구인 줄 알고 자꾸 어린 저보다 누가 봐도 딱 봐도 어린데 친구인 줄 알고 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약간 좀 그런 건 좀 속상해요. 네. 저희 그 막내 작가가 유영 작가가 뿜었는데 침을 뱉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아, 재밌어서 뿜은 거죠. 네. 8370님. 아들이 침대 위에서 과자를 먹고 있길래 왜 침대에서 과자를 먹냐고 화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또박또박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과자 아니거든 빵이야. 틀린 말을 하시긴 했네요. 네, 과자랑 빵 굉장히 다르거든요. 과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와자가자 먹는 거고 빵은 좀 약간 오물오물 먹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녹여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빵가루랑 과자가루는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훔친다 그러죠? 그럴 때 제가 생각할 때 빵가루가 조금 더 짜증나긴 해요. 가벼워서.

그리고 이게 침대 위면은 빵가루가 조금 더 어떤 살림에 있어서 조금 더 수고를 애써 수고를 더 해야 되는 느낌이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아들이 바른 말을 했다. 바른 말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주윤님께서 초등학생 아들 데리고 처음으로 낚시터에 갔는데요. 세상에나 아들이 저보다 먼저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입질이 안 오는 거예요. 한참 그러고 있었더니 아들이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한마디 하더군요. 아빠, 내가 가르쳐줄까? 배움에는 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숙할수록 되게 조심해야 되긴 하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어떤 이 정도면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그런 거야.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상황에서 요즘에 많이들 그런 걸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 곳에서. 근데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거는 정말 초심자니까 뭔가 오게 되는 행운인데 이거를 우리가 착각해서 나는 막 대단히 천재인가 보다. 나는 뭐 능숙한가 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이건 뭐 저 자신한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네, 최동영님. 낚싯대를 회사에서 택배로 받고 아내 몰래 집에 가져온 것까지는 성공했는데요. 숨기는 과정을 그만 아들한테 들켰어요. 제가 아들한테 만 원 줄 테니까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했는데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 걱정하지 마. 내 입이 두꺼워.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멘트로 봐서는 조만간 얘기할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아들들은 대부분 얘기하더라고요. 네, 왜냐? 입술이 두꺼우면 입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노래 들을게요. 헤이즈 10cm 입술.

0: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어종마다 금어기가 정해져 있죠. 금어기란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려고 일정 기간 잡지 않는 제도인데요. 위반하면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또 기존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는 1년 내내 잡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7월 금어기 어종은 어떤 것들일까요? 해마다 7월 금어기 대상 어종은 갈치와 참조기, 흔히 홍기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기 등입니다. 다만 올해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7월 갈치 금어기가 한시적으로 유예돼 올여름엔 갈치를 예년보다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4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생긴 에피소드, 나 어렸을 때 해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치봉짝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 다이땡 쿠폰을 드립니다. 8768님께서 반바지를 입고 싶은데 다리털 때문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더니 5살 아들이 아빠 다리카락 많아? 하는데 다리카락이라는 말이 귀여워서 한참 웃었네요. 아니 근데 너무 어울린다. 왜냐면 우리가 머리카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다리카락은 한 번도 생각을 못했지? 오, 다리카락 괜찮은데요? 오, 다리카락. 오, 이거 너무 귀여운 말이긴 하다. 팔카락 이런 건가? 팔뚝카락. 이거 너무 귀엽네요. 왜냐면 아니, 한 번도 이런 뭐라고 할까? 신조어? 말 중에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어울리는 말이고 제일 그럴듯한 말인 것 같아요. 머리카락, 다리카락. 어? 가슴에 있으면 가슴타... 가슴카락?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6185님. 초등학생 아들이 영어 숙제를 하면서 알파벳을 막 휘갈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다고 대충대충 쓰지 말고

달라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써 하길래 엄마는 요즘 엄마 아니라서 이해 못한다고 제대로 쓰라고 했더니요. 그랬더니 아닌데? 화낼 때 보면 딱 요즘 엄마인데? 이 아들 제가 생각할 때는 6185님 글씨를 뭐 물론 대충 쓰면 안 되죠. 그죠? 왜냐면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기본 해야 될 거 반드시 그 기본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가 되니까 왜 그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 하지만 6185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드님은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잘은 모르겠지만 다 알진 못하지만 아드님 분명히 뭐가 됐든 굉장히 무언가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딱 요즘 엄마인데? 우리 엄마는 옛날 엄마인데. 1892님 아들이랑 낚시를 갔는데 자꾸 작은 물고기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놔주고 또 잡는데 초딩 아들 그게 좀 답답했던지 야 얼른 가서 부모님 좀 모셔와 하더라고요. 굉장히 냉정하네요. 초딩인데도 초딩인데도 굉장히 냉정한데요. 네. 약간 슬프기도 하고요. 이 사연은 한편으로는 뭔가 너무 지구를 너무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굉장히 냉정한 그런 사연이었고요. 5167님이 딸이랑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배달 기사님이 타시더라고요. 오지랖 넓은 우리 딸이 아저씨 힘드시죠? 하는데 기사님께서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맙다라고 받아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딸 아저씨 우리는요 아저씨 힘들까봐 절대 안 시켜 먹어요. 그죠? 네. 뭐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솔직히 이제 배달 기사님들이 안전이나 이런 게 우려가 돼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 따님의 말은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사실 이것도 참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어쨌든 배달 음식은 자극적이니까 그렇긴 한데 5167님 우리 가끔 시켜 먹어요. 네. 김민혜님께서 9살, 7살 아들을 혼내고 나면 좀 더 참을 걸 하고 후회가 돼요. 그래서 엄마도 너네 혼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7살 둘째가 엄마, 나도 엄마가 화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거든? 안 그래도 유치원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적당히도 좀 해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너무 서로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어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자, 미네님 오른손 내밀고요. 미네님의 그 7살 둘째 아들도 오른손 내밀어요. 자, 악수. 그리고 서로 악수하면서 미안해 한 다음에 포옹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알죠? 네. 8499님 4살 우리 아들한테 예쁜 말 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가끔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짜증은 나는데 이쁜 말을 해야 되고 너무 혼란스럽나 봐요. 굉장히 짜증 섞인 말투로 엄마 예뻐 엄마 예뻐 하는데 너무 귀엽고 웃겨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8499님이 거짓으로 사연을 보냈다. 엄마 예뻐 엄마 예뻐라고 시켰는데 이거 의심이 되는데요. 노래 들을게요. 윤건 이효리의 이뻐요. 만족하시죠?

윤건 이효리 이뻐요. Beautiful Mistake. 마룬파이버 마룬파이브 메간 더 스탈리온. 막 신나니까 네 이렇게 발음이 되네요. 네, 두 곡 이어서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우리 봉글레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5736님께서 애들 키우며 워킹맘 된 지 2-3년쯤 됐는데요. 참 쉬운 건 없네요. 전 오늘 쉬는 날인데 아침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 그만둬도 되냐고 묻는데 알겠다고 그만두고 오라고 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세상에 자기가 할 일 없겠냐고 했는데 저 잘한 거 맞죠? 어디다 말할 곳이 없네요. 그럼요. 이럴 때 남편분이 이렇게 다짐을 했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사실은 5736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또 그런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도 5736님밖에 없고요. 네, 뭐 물론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결정은 굉장히 잘하신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은희님께서 빨래 널던 중에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무선 이어폰 한쪽이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후다닥 전원을 켜봤는데 세상에 잘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에 근데 가전제품을 진짜 잘 만들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에 젖어도 말리면은 사용이 금방 되더라고요. 아, 최근에 저 선풍기 창문 열고 외출했다가 비가 한번 내린 적 있고요. 소나기가 젖었는데 망가졌구나. 아, 다 그런 건 아니네요. 네. 말려서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뭐 물에 빠뜨리거나 핸드폰 그랬을 때 전원을 바로 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린 다음에 키면은 대부분 다 작동이 되고 뭐 그런 것도 있던데요. 너튜브에 물소리 빼주는 뭐 그런 앱도 있고 그런 소리가 있대요. 예. 네. 아,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서 또 제작진이 당황하는데 제가 어디서 봤어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김창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혁씨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0: 기능식품입니다.
1: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샌드입니다.
5: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6: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7: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5: 디슨이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페르디.
7: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4: 카사베르디.
8: 발효식초 광고.
9: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2: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13: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2: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3: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12: 제주항공
13: 짐.
14: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15: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4: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15: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6: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4: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15: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16: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4: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17: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16: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크랜베리스 링거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밤하늘을 수놓는 반딧불이가 참 예뻐요. 시골길에서 마주친 개똥벌레가 무척 반갑네요. 깜깜한 밤을 은은하게 밝혀주는 반딧불이와 개똥벌레 모두 딱정벌레목 반딧불이과에 속하는 곤충인데요. 반딧불이는 표준어로 널리 쓰이는 이름이고 개똥벌레 역시 예전부터 사용한 토속적인 이름입니다. 국어사전에도 둘 다 표제어로 올라와 있는데요. 흔히 반딧불도 곤충 이름으로 섞어서 쓰곤 하지만 반딧불은 그 곤충이 꽁무니에서 내는 불빛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벌레를 부를 땐 반딧불이나 개똥벌레로 구별해서 써야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8: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움,
8: 운동할 때도
7: 뉴바움,
8: 장 건강에도
7: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0: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음악실에서 우연히 만난 상윤과 샤오웨이는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에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죠.

샤오위가 20년 전 과거에서 현재로 타임슬립해 온 건데요. 그녀가 시간을 넘을 수 있던 건 바로 이 악기로 시크릿이란 곡을 연주한 덕분이었죠. 그럼 우리 또 잠시 시공간을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오프닝 퀴즈 나가봅니다.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샤오위는 어떤 악기를 연주해서 타임슬립을 했을까? 지금 바로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5분을 뽑아서 선물 쏠 거예요. 그럼 샤오위가 연주한 시크릿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7월 8일 수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시크릿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퀴즈의 정답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샤오위가 타임슬립할 때 연주한 악기는 바로 피아노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2008년에 개봉한 주걸륜, 계륜미 주연의 대만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야, 이 영화는 지금 생각해도 참 명작인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영화를 보면 피아노가 치고 싶어지시나요? 저는 엄두도 못 나겠던데 막 따라라라라라랑 막 그 엄청 빨리 치잖아요. 다음 주까지 기분 좋은 첫 단추 오프닝 퀴즈로 시작합니다. 시간 맞춰 오셔서 그러니까 꼭 선물 받아가세요.

0: 돼요. 1부 끝곡은 테리오스들의 오늘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영화 음악과 그 이유를 함께 보내주십시오. 노래 들려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려요.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잠시 후 2부에는 소미 기자님이 함께하는 위클리 매거진 이번 주 주목받은 신작들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는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아주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배우 강말금이 사랑하고,
1: 이동희가 사랑하는,
2: 이은지가 좋아하고,
3: 배우 이종혁이 사랑하는,
4: 배우 염혜란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1: 하선아, 어디니? 시네타운 듣고 있니?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 영화는 방울방울. 은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SF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특히 왜 그 ET 같은 외계인 이야기, 그 또 우주행성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관련된 영화만 보면 아주 그냥 일주일 내내 영화 얘기를 하고는 했어요. 그런 아들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린 같이 영화 듄을 보게 됐습니다. 역시나 아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뜨거웠습니다. 엄마 그 왜 모래 언덕에 바람 부는 거 봤어? 근데 우주 어딘가엔 진짜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듄 후속편 소식에 아들의 눈빛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그 왜 이 편이 2023년

1월 아니야다 그 11월에 나온다던데 나 그때면 고3이잖아 아 수능봉 기념으로 뒷 2편 보면 딱이겠다 엄마 나 고3을 견뎌낼 이유가 생겼어 이런 식으로요 아들은 고3이 된 후 그래서 뒷 2편을 기다리며 수능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원하는 성적을 받아서 제일 먼저 영화관을 가겠다고 후원장담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글쎄요 미국의 작가조합 파업으로 인해서 듄 2편의 개봉이 늦어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영화는 2024년에 개봉했고 그래도 우리 아들은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해서 대학생 신분으로 듄 2편을 만났습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킨 셈이죠 요즘 우리 아들은 올해 개봉하는 듄 3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여자친구랑 볼 거라고 큰소리치고 있는데 연애 소식은 아직입니다 아들 듄 3편 12월에 개봉한대 얼마 안 남았네 분발해

고3 수험 생활을 견뎌내고 이제 멋진 대학생으로 3편을 기다리고 있는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의 사연 보내주셔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자친구분 꼭 생기셔서 같이 보면 좋겠네요. 저도 뭐 겨울왕국 저희 아이보다 제가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한 주토피아도 기다렸었고 계속 그렇게 기다리게 된 것 같아요. 시리즈물을. 제가 얼마 전에 보라고 했던 그 나의 행복한 결혼 2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또 뭐 기다리지? 영화에 엮인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릴게요. 우리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퀸의 Somebody to Love 듣고 다시 만나요.

0: 세타원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황정민, 조인성, 정우현 주연의 영화 호프 예매권, 조디 포스터 주연의 미스터리 추적극 영화 파리의 사생활 예매권을 드립니다. 와, 조디 포스터님 오랜만에 약간 이런 미스터림을 하시네요. 저 옛날에 뭐 양떼 침묵부터 시작해서 조디 포스터의 넬이라고 있어요. 그건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조디 포스터님 정말 어렸을 때 우리 다시 보면 이게 되게 지적인 배우라고만 생각했는데 너무 예뻤어. 넬 추천드립니다. 정말 예뻐요. 요즘 OTT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싶은 작품 제목을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호프, 아우 치열하겠네요. 호프랑 파리의 사생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부터 영화관람료 6천원 할인권 무려 205만 장을 배포한다고 합니다. 좀 전이죠.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앱 쿠폰함에 1인 2매씩 자동 지급이 되니까요. 서둘러 예매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할인권 배포는 한국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된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놓치지 마시고요. 꼭 혜택 누리시고 극장에서 영화도 즐겨보세요. 이제 방학을 맞는 청년 여러분도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관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호프 같은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테리오스틸 이야기 만나볼까요? 관홍님은 영춘기가 온 딸과 떼쟁이 아들 등원시키고 영춘기도 있어? 오랜만에 혼자 미술관 가고 있대요. 얼마 만에 느끼는 여유인지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저도 뭔가 이렇게 미술관 한 번씩 아이 어렸을 때 뭔가 너무 답답해서 한 번씩 찾았던 것 같아요. 기훈님은 영혼과 대출을 털어 첫 집을 마련한 30대 유부남이라고. 아내에게 리모델링을 맡겼더니 인테리어 A가 장착이 된 듯 거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여보 부를 때마다 예산이 치솟아요. 여보 이거는? 여보 이거 어때? 이러면서 예산이 치솟는구나. 아무래도 새 집에 돗자리 깔고 자게 생겼습니다. 집은 아내처럼 예뻐지는데 제 지갑은 홀쭉해지네요 하셨어요. 아내분이 또 근데 감각이 있으신가 보다. 아내처럼 예뻐진대. 어머, 말 너무 예쁘게 하시는데 세상에나. 1466님은 제 최애 영화 중 하나는 브리짓 존스의 일기. 홀로 30대를 맞으면서 방에서 와인을 마시고 주인공 브리짓이 립싱크를 하며 시작하는 영화. 처음엔 휴 그랜트를 외치며 영화를 보다가 점점 콜린 퍼스에게 빠지게 되는 무시무시한 영화죠. 그치. 뭐 내 남자도 아닌데 누굴 선택까지 이런 재밌는 영화들이 있죠. 예전에 우리 SBS 드라마 그 발리에서 생긴 일. 어머, 누굴 선택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시네타운 듣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추억의 영화들이 생각나네요 하셨어요. 상견니도 생각나네요. 둘 다 좀 훈훈하잖아요. 1480님은 얼마 전에 일하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베었대요. 그래서 몇 반을 꿰맸는데 드디어 오늘 실밥 풀었습니다. 야호! 아직 좀 더 조심해야 하지만 그래도 한결 편해졌어요 하셨어요. 아유, 너무 고생하셨겠다. 진짜 손 다치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 그 요즘에는 이렇게 골무처럼 생긴 그런 투명한 뭐 밴드 같은 것도 팔고 그런 거 있으니까 뭐 잘 찾아보세요. 아직 좀 나아야 되면. 형하님이 캔디, 저는 여름만 되면 밖에 더위보다 사무실 추위가 더 힘들다고. 아, 맞아요. 그럴 때 있죠. 과장님이 더위를 많이 타셔서 에어컨을 항상 냉방 풀파워로 트시거든요. 사무실이 냉동창고 같다고. 아이고야, 패딩 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여름인데도 그래요. 패딩이 생각날 정도라고. 그러게요. 세상에, 경량 패딩 하나 갖다 놔야겠다. 자, 여기서 오늘의 신청곡.
1: 빠밤.
0: 2187님이 지금 음식 배달 알바 중이래요. 신나게 할 수 있게 영화 와일드싱에 나온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나도 이 감사한 분들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음식 배달해 주시는 분들. 그럼 틀어 드려야죠. 고릴라 키링과 키캡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오늘의 신청곡 이유와 함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노래 들려드리고 선물까지 보내드립니다. 유키링 얼마나 귀여운데. 그리고 이거를 여기 QR을 딱 찍으면 우리 고릴라로 연결이 된대요. 너무 신기하지? 네. 영화 와일드싱에서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 신청해 주셨습니다. 요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극한 호우가 반복되면서 이젠 물관리 방식도 선제적 관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가람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해를 예측하고 댐 방류를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유입량을 모두 댐에 가둬서 홍수를 막아내기도 했지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기술. 우리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니 12시에 뭐하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0: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0: CS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2: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3: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4: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4: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02-2677-2677 IS 동서.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8: 오늘과 내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립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권 전북에는 지금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나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라권에 최고 200mm 이상, 이 밖의 지역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 많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상권을 중심으로 덥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7도, 광주가 29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까지 높아서 더 덥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쏟아지는 신작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영화를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위클리 매거진. 새로운 영화 소식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위클리 매거진.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시네21의 김소미 기자님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시네21 김소미입니다.
0: 2738님이 올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배우 이자벨 위페르가 영화 블러드 카운테스로 GV를 했어요. 소미 기자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네. 야, 이자벨 위페르 팬인데 너무 부러웠대요. 가까이에서 본 그녀 어땠나요? 하셨습니다.
1: 아, 뭐 살아있는 전설을 이게 뱀파이어 영화인데 내가 눈앞에서 뱀파이어를 보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올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12일까지 일요일까지 이어지는데 사실 캔디도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인연이 좀 깊지 않으십니까?
2: 맞아요. 제가 부천에 살았고 진짜 저는 공원에서 조그맣게 스크린 내려놓고 크게 이렇게 할 때부터 봤거든요. 네.
1: 그것도 있고 또 고백으로 제24회 때 코리안 판타스틱 여우주연상도 수상하셨고 27회 때는 개막식 사회도 맞아요. 보셨더라고요.
2: 되게 친근한 아끼는 그런 영화제입니다.
1: 네. 이번에 저는 위페르를 가까이서 보면서 이렇게 그냥 영접하는 순간이 단 한 번만이라도 저도 기자 인생에 잊지 못할 순간이겠다 했는데 또 친히 지금 파리에서 열리는 아비뇽 연극제에서 이혜영 배우와 한강 작가 소설을 낭독하는 연극을 할 예정인데 이 작품이 또 한국에도 올 거라고 예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매 이 전쟁에 꼭 성공해서 가야 하지 않겠나 의지를 불태우게 됐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박스오피스 영화들 먼저 살펴볼까요?
1: 네. 이번 주

0: 박스오피스에는 오늘 개봉한 디즈니 실사 영화 모아나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마우이의 목소리를 맡았던 드웨인 존슨이 직접 출연해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고요. 또 개봉 후 3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던 토이스토리 5가 살짝 밀려나긴 했지만 누적 관객수 22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선 두 작품보다 가장 무시무시한 건요. 7월 15일 개봉을 앞둔 호프인데요. 이번 주 예매가 시작되면서 예매율 1위를 기록했는데 뭐 점유율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벌써부터 돌풍이라고 할 만합니다.
1: 이번 주 개봉한 신작 중에서 우리 소미 기자님이 소개해 주실 영화 어떤 작품일까요?
0: 네. 제게는 아주 특별한 영화 한 편이 도착을 했는데요. 브라질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입니다. 작년에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동시에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전 세계 영화제에서 무려 102관왕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1: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 어떤 이야기길래 이렇게 전 세계 영화제에 주목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이야기 좀 소개해드리면 1977년 브라질 이 카니발이 한창인 항구 도시 해시피가 배경입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노란색 폭스바켄 비트를 몰고 오는 한 남자가 주유소에서 내립니다. 마루셀루라는 남자인데 이 주유소 마당 한쪽에 신문지로 얼굴만 덮어놓은 시체가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운전자도 주유소 주인도 별로 놀라는 기색이 아니에요. 이게 첫 장면이 영화의 전체 온도를 알려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폭력이 일상의 배경이 돼버린 시대라는 걸 이렇게 툭 보여주는 겁니다.
1: 이상해.
0: 마르셀루는 사실 가명이고요. 본명은 아르만두인데요. 대학에서 일하던 이 기술 연구자, 공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반체제 투사여서 특별히 뭔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쫓기는 게 아니라 그의 연구를 탐낸 이 유력자가 연구부서를 통째로 해체해버리고 또 그의 연구가 이 큰 기업에 좀 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 사람을 해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해시피로 돌아온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인 손에 맡겨둔 어린 아들과 제외해서 망명하려는 것. 그러니까 이 나라를 떠나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때까지 가명으로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 게 신분 등록 기록 보관소거든요. 여기서 낮에는 서류 더미 속에 숨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서류 속에서 기억조차 이제 희미한 어머니의 흔적을 또 찾아 나갑니다. 제목이 시크릿 에이전트인데 주인공이 뭐 007 같은 스파이가 아니라 그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던 어느 공학자가 국가의 표적이 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비밀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그런 얘기예요. 평범한 남자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아이러니인 그런 영화입니다.
1: 찾아보니까요. 영화 러닝타임이 무려 161분이요. 네, 게다가 좀 정치 스릴러 장르인데 네.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줄거리를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줄거리는 이 영화의 정말 일부고요. 실제로 보면 장르가 계속해서 관객의 기대를 배반하는 그런 영화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화가 굉장히 관능적입니다.
1: 그래요?
0: 네, 에로틱하기도 하고 환상적이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요. 그 장르적 교집합이 정말 매력적이고 에너지가 계속 요동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초반부터 등장하는 소재가 뭐냐면 상어거든요. 어부들이 잡은 상어 뱃속에서 사람 다리 한 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해시피 극장에서 스필버그의 조스가 상영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상어의 다리에서 나온 상어의 배에서 나온 털복숭이 다리의 괴담이 도시를 떠도는데요. 밤마다 이 잘린 다리가 다리 하나가 그냥 공원을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미지가 다 재현이 됩니다. 근데 황당하죠. 그리고 웃기고요. 말도 안 되고. 근데 이게 감독이 지어낸 어떤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70년대 해시피에 떠돌았던 도시 전설이에요. 근데 왜 이런 도시 전설이 떠돌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검열 때문에 경찰과 군이 밤 사이에 저지른 폭력을 언론이 그대로 기사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역 기자가 털복숭이 다리가 어젯밤 또 나타났다라는 식의 경찰과 군을 그냥 털복숭이 다리에 대입한 암호를 만들어 냈던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 기사를 읽고 아 간밤에도 국가폭력이 있었구나
1: 어머나.
0: 이렇게 알아채는 거죠. 한마디로 공포와 유머로 위장한 저항의 언어였던 겁니다. 멘돈사 필요 감독이 이 전설을 일종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까지 만들어서 영화에 심어 놓았습니다. 시대의 공기를 복원한다 하는 게 영화에선 이런 방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독재를 정면으로 고발하는 대신에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공포를 농담으로 번역하면서 버텼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0: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 감독을 브라질의 박찬욱이라고 또 불리기도 한다고요.
1: 네, 두 분 다 일종의 그 평론가 출신의 이 전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 아쿠아리우스 바쿠라우라는 작품들로 시네필들 사이에서는 이미 확고한 이름인데요. 이 자기만의 장르 세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도 박찬욱 감독님과 비슷하고 또 영화 평론가 출신인 점 비슷하다 보니 두 분이 실제로 영화제에서 해외 영화제에서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서로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바그너 모라라는 배우예요. 넷플릭스 나르코스의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캐릭터로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작품으로 칸에서 브라질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 받았고 뭐 골든글로브 드라마 부문의 남우주연상,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까지 이 브라질 역사에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배우로 각인이 됐습니다.
0: 그럼 여기서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0: 영화 어떤 작품일까요?
1: 네, 오늘 개봉한 두 번째 영화인데요. 결이 아주 다르면서도 묘하게 시크릿 에이전트와 주제적으로는 짝을 이룰 만한 영화입니다. 시크릿 에이전트가 이름을 버리고 숨어든 남자의 이야기라면 이 영화는 낯선 땅에서 새 이름의 삶을 처음부터 지어올리는 여자의 이야기거든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플래시포워드 부문에서 관객상을 수상했던 한국 덴마크 합작 영화 하나코리아입니다.
2: 아, 영화 하나코리아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네. 이 탈북 소재 영화들이 되게 이제 목숨을 건 탈출의 긴박함을 그리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정반대입니다. 21살의 여성 혜선이 남한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국정원 조사를 거쳐서 하나원에 들어가고 서울의 아파트에서 홀로 서기를 하기까지. 이 하나원에서는 또 미용이나 제빵 같은 쉬운 길을 권하지만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혜선은 재교육을 받겠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간호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을 따라갑니다. 영화가 이 혜선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내레이션을 축으로 아주 큰 사건 없이 담담하게 이 미세한 인물의 변화들을 쌓아가면서 전개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2: 탈북 소재의 영화인데 덴마크인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좀 독특하죠. 덴마크에 원래는 다큐멘터리를 작업을 하셨던 프레드릭 쉘베르라는 감독인데요. 2010년에 다큐멘터리로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 초청돼서 처음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만난 관객에게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다, 통일이다 라는 말을 들은 게 하나코리아를 준비하게 된 시작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의 존재도 알게 됐고 5년에 걸쳐서 탈북민을 한 30분 정도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다큐멘터리로 기획을 했는데 그 가운데 자기 삶을 정말 진솔하게 들려줬던 최효린 씨라는 실존 인물을 만나면서 오히려 그녀를 중심으로 한 극영화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이 관객이 주인공을 뭐랄까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정말로 이 최효린 씨가 실제로 자기 부모님에게 썼던 편지를 따라가면서 내면을 함께 통과하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더더욱 픽션이어야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2: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님의 통역을 맡았던 와우, 샤론 최 작가가 각본을 맡은 작품이라고요?
1: 네, 기생충 통역으로 정말 유명해진 최성재 감독이자 작가 이 샤론 최님이 함께 했는데요. 각본의 이제 일종의 로컬화, 지역화라고 할까요?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이나 이런 여러 디테일에 최성재 작가가 많이 힘을 쏟은 것 같습니다. 또 최성재 작가가 이번 작업하면서 했던 말 중 하나가 탈북민의 진짜 고통이 정착 초기가 아니라 오히려 한 4, 5년쯤 지나서 온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이제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 또 나는 노력을 했는데 한국인과 온전히 섞여들 수 없는 어떤 고립감. 이런 것들이 더 선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응시하는 게 정말 국경이라는 물리적 선이 아니라 도착한 뒤에도 오래 남는 그리고 넘을 수 없는 마음의 국경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2: 이번 주 금요일 신의 초대석에 영화 하나코리아의 배우 김민하, 김주령 배우님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두 배우님이 또 어떤 연기 보여주실지 기대돼요.
1: 네. 일단 혜선을 연기한 배우가 파친코의 젊은 선자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게 되신 김민하 배우인데요. 이 김주령, 안서연 배우와 함께 105분 러닝타임을 꽉 채워서 정말 이 배우의 저력으로 끌고 간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양강도 사투리를 쓰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든 좀 이제 잘 섞여들기 위해서 최대한 사투리를 써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 뉘앙스의 미묘한 지점을 연기로 정말 표현을 해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사투리 녹음한 버전을 악보 외우듯이 음가로 계속 들으면서 익혔다고 하고요. 이 영화가 이제 다큐멘터리적 현실감을 위해서 롱테이크가 많은 영화라 감정을 끊지 않고 좀 긴 호흡으로 이어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김민하 배우가 갖고 있는 좀 특유의 차분함 그리고 담백함 또 절제하는 능력으로 좀 무너지지 않고 안으로 삼키는 연기가 오히려 관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나 싶고요. 이 영화의 혜선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묵묵함, 굳셈 그리고 사랑스러운 고집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들리면서도 목표를 향해 계속 걷는 사람인 거고요. 계속 긴장하고 낯설게 얼어 있다가도 우리 왜 올리브 땡 화장품 가게에 많은 분들이 또래 여성들이 가서 쇼핑하잖아요. 네. 거기 가서 제 나이에 정말 맞게

0: 화장품 고르고 또 웃고 이럴 때는 아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이 툭 튀어나와서 애틋해지기도 했습니다.
1: 기자님의 이야기 듣고 나니까 김민아, 김지령 배우님이 또 시내 초대석에서 어떤 얘기 할지 더욱더 기대가 되지요. 위클리 매거진 오늘은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 하나코리아 두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소미 기자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전화.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미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세트,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투명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패드, 토마스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끝곡으로는 영숙님이 보내주신 영화 글러브에서 허각 존박의 마이 베스트 요곡 듣고 우리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6: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0: 예.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3: 육수, 30가지
2: 소스,
3: 90가지
2: 재료에
3: 봄을 담았다.
2: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5: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더운 건 참겠는데 습한 건 진짜 못 참겠잖아요. 원래 우리 몸은 더우면 땀이 나고 그 땀이 싹 마르면서 시원해져야 하는데요. 습하면 이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 중지! 열이 안 빠져서 더위만 차곡차곡 쌓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오늘 물 잔뜩 먹은 솜처럼 축 처지는 기분이 든다면 그거 우리 주주님들 잘못 아닙니다. 범인은 잡았다! 요 녀석! 전부 날씨 탓이라고요. 2시간 쉼없이 돌려보는 뽀송한 웃음 제습기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윤상의 Back to Real Life 듣고 왔습니다. 장마철이 시작하기도 전에도 덥긴 했지만 그래도 예년보다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만 들어가도 아 살겠다 싶을 정도로 제법 쾌적했는데요. 그런데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어김없이 높은 습도에 턱턱 숨막히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습도가 높으면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 밤잠도 설쳤는데 기운이 난리가 있겠어요? 오늘 이렇게 축 처지는 건 그냥 다 날씨 탓이라고 그냥 해버려요 우리. 우리 6016님은요 저도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요새 계속 축 처지네요. 그래도 12시까지 축 늘어져 있다가도 쭈디 목소리 들으면서 힘내서 바쁘게 움직여봅니다. 오늘도 힘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아요. 우리 지금 이 시간부로는 다 한번 힘내보는 거예요. 또 우리 신영준님은요. 어머나 세상에 마상에 습기가 대역죄인이었네요. 주디 덕분에 알았어요. 알토란 같은 정보가 있는 12시엔 주현영 내주시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너무나도 유익한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또 많은 주주님들께서 또 우리 작가님들께서 많은 정보를 또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나눠주고 계셔가지고 알토란 못지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느좃을 우리 영주님이 최근에 좀 배우신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느좃 느낌이 좋다. 또 우리 신기철님께서는 와 멜빵 소화하기 쉽지 않은데 주디 패션 센스가 굿이라고 어우 보내주셨어요. 아이 기분이다! 세 분에게 시원한 커피 보내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2시간 웃음과 선물로 우리 주주님들의 기분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주렁주렁. 오늘 그 특급 몸보신 선물들 아낌없이 푸는 날이거든요. 이따 2, 3부 주주총회에서는요 청취율 조사기간을 맞아 돌아온 주주맵스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주주님들 다 어디에 계신가요? 소리 질러! 감사해요. 자 지금 어디서 12시엔 주현영 듣고 계신지 살고 계신 시, 군, 구를 적어서 동네 자랑 소개글과 함께 보내주시고요. 주주맵스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갈비매장 이용권 그리고 그분이 처음 참여하는 새싹 주주님이시라면 갈비매장 이용권에다가 에너지 드링크까지 얹어드립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고릴라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1부와 4부에서 문자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도 커피 쿠폰 전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수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야.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SBS 파워 FM. 쉿,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얼마 전에 우리 막내 고모의 늦둥이 딸을 만났는데 말야, 같은 이름을 말해도 떠올리는 사람이 다 다르고 세대 차이 제대로 느꼈다니까.

0: 누구요? 우리 현서 아니냐? 야, 우리 현서가 올해로 몇 살이요? 이제 아주 왜 숙녀티가 팍팍 나네.
1: 어우, 현서야, 막내 고모 잘 지내시지? 우리 현서 이제 몇 학년이야?
2: 아, 저 내년에 중학교 가요.
1: 어우야, 시간 무슨 일이니? 우리 현서 요즘 뭐 누구 좋아해?
2: 아, 저는 원빈이요.
1: 어, 현서도 원빈을 알아? 가을 동화 때부터 나도 원빈 팬이잖아. 그런 오빠가 이나영이랑 결혼을 해서 현서 같은 애가 있다니.
2: 네? 아, 저는 아 그게 아니고 라이즈 원빈 좋아하는데.
0: 아이, 현서야, 저 언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해라. 아이, 그러면 여자는, 여자 연예인은 누구 좋아해요?
2: 아, 여자는 원희요.
0: 아이, 김원희! 야, 이게 웜조 바비 인형 아니냐. 얼굴도 조망만하고 그 저기 그 유재석이랑 MC도 기가 막히게 잘 보고.
2: 네? 아, 그 원이 아닌데.
0: 아이, 그럼 누구요? 저 다찌마와리 저 임원이는 아닐 거 아니요?
3: 김원희, 임원희 다 나왔는데 우리 사촌동생이 말한 원희는 걸그룹 아일리스의 원이었더라고. 뭐 여기서 끝날 리 없지. 요즘 친구들 쓰는 말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
2: 아, 이 노래 부르는 원이요.
0: 예, 요상한 게 이게 뭐 인기 있는 노래요? 아니, 근데 어딘가 저 귀에 익는지. 이거 저 그거잖아, 그거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쿵짜락 쿵짜 쿵짜락. 야, 딱 그거라가니.

0: 어, 맞아요. 그걸로 챌린지도 했는데 원희가 챌린지도 무대도 잘 말아줘요.
1: 뭐? 말아먹어? 아이고, 이게 무대를 말아먹었는지 이제 인기가 있어? 요즘은 그런 것도 박수를 쳐주냐? 야, 인심이 후원해.
0: 아니, 아, 말아준다고요. 진짜 잘한다, 끝내준다, 뭐 이런 건데.
1: 아이, 같은 한국말 쓰는 거 맞아? 그 윤주야, 너는 알아들었냐?
2: 어우, 아버지 나라고 알아듣겠소.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1: 어, 예쁜 누나가 어려운 말만 해요.
0: 극?
1: 아유, 극, 제 그래, 속을 박박 긁네. 아유, 당최 한국말인데 알아듣지 못하니. 기준아, 그냥 할아버지 등이나 좀 시원하게 박박 묻혀.

네, 아일리스의 It's Me 듣고 오셨고요. 우리 6466님은요. 주디주디 현서 말투 중3 우리 딸 말투랑 똑같아서 깜놀이요. 재간둥이 주디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그 서울 사투리라고 해가지고 다 비슷한 말투를 썼었잖아요. 뭐 했거든요. 막 이런 말투를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정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 시대에는 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뭔가 제 세대에는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나이 제가 이제 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나이 또래 아이들은 다 뭔가 입을 잘안 벌리고 뭔가 소극적이다 보니까 뭔가 자기 표현을 하는 거 있어서 되게 막 그렇게 자신감 있지 않다 보니까 다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한 어떤 그런 말투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초등학교나 막 중학생 요 친구들의 말투가 약간 뭐 이런 느낌이긴 하죠. 또 우리 임영님은요, 주디 너무 잘해서 감탄하며 듣고 있는데 이제 할아버님에게 공감 가는 나이가 됐다는 게 슬퍼서 눈물이 흐르네요, 허허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우리 임영님 그 할아버지는 아니고 아빠세요, 흔형이 아빠신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자꾸 나이대 이거 지금 목소리 조절을 실패하는 것 같기는 한데 또 희준이한테는 할아버지긴 하니까. 우리 김미경님은 오 주디 역할극 너무 잘하네요. 오랜만에 들으니 재밌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 미경님? 마음에 드셨다면 계속 들어주세요.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 그 원빈이 이 원빈이 아니야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사촌 동생이 원빈을 좋아한대서 저도 가을 동화 아저씨 원빈 좋아한다고 호들갑 떨었는데 알고 보니 아이돌 라이즈 원빈이더라고요.

나 참, 이모가 주책맞게 세대 차이 생각도 못하고 떠든 거 있죠? 괜히 혼자 머쓱했네요. 그래도 주디는 우리 원빈 오빠 알긴 알죠? 하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그럼요. 저 초등학교 땐가 일기장에 그 드라마 본 걸로 일기 쓴 것도 있어요. 원빈 오빠가 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보는데 너무 슬펐다. 눈물이 났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일기를 쓴 것도 있고, 그리고 워낙 뭐 저는 뭐 원빈 씨 뭐 아저씨라든지 그 영화도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다 알고 있죠. 저도 아직까지는 라이즈 원빈 씨보다는 그 원래 우리의 그 원빈님 아저씨 그 원빈님은 영화 아저씨의 그 원빈님을 더 저도 알긴 해요. 익숙해요. 자,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는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1910님은요, 저도 딸들하고 대화하면 동문서답 많이 해요. 신조어가 외계어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제 막 좀 안 것 같으면 다 지났대, 그거 이미 또.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지 아시죠? 또 우리 0198님은 저는 초등딸이 친구를 데려왔을 때 너무 귀엽고 깜찍하게 한이를 닮았길래 어머 친구가 한이를 닮았네 했더니 친구들과 딸이 깜짝 놀라며 한이? 이러더라고요. 딸과 친구들은 뉴진스의 한이를 생각나고 저는 달려라 한이를. 세대 차이 맞죠? 하셨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저는요. 어머 친구가 한이를 닮았네 라고 한다면 처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은 그 EXID의 한이씨를 저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우리 7558님은요. 제가 관리자로 있는데 저희 팀원들에게 유리하면 떠오르는 그룹을 물어봤을 때 저는 쿨 유리! 팀원들은 아이즈원 유리. 그때 저도 완전 아 하면서 우리 나이 차이 나는구나 했어요. 아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저는 소녀시대 또 유리씨를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나뉘네요. 쿨 유리와 소녀시대 유리, 아이즈원 유리 요렇게. 자 지금 시각도 12시 21분 39초를 지나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커피 쿠폰 받으실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4344님은요 조용히 듣기만 하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해서 단톡방마다 12시엔 주연형 홍보했어요. 청취율 저만 믿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전화까지 잘 받아주셔야 돼요. 또 우리 전혜진님께서는 02로 전화가 와서 청취율 조사 전화인가 하고 얼른 받았는데 아니었어요. 저도 꼭 한번 받아서 자신있게 12시엔 주연형 외쳐보고 싶어요. 제발 저한테도 전화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우리 혜진님 같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12시엔 주연형 전화 오면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전화가 안 온다고. 저도 사실 아직 전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또 스팸으로 어떻게 되어있지는 않은지 잘 한번 또 확인해보시고 꼭 전화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다 갔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6130님은 무더위와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오이하우스 안에서 오이랑 씨름 중입니다. 시원한 영화관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이 많이 드셔주세요. 주디는 오이 좋아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더울 때 또 영화관 최고죠. 저는 참고로 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사실 밥 먹을 때 오이 반찬이 되게 많았어요. 오이 물김치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냥 약간 오이 무침인데 매운 버전의 오이 무침이랑 그리고 덜 매운 버전의 오이 무침이랑 저 완전 오이 반찬 되게 엄청 많아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우리 0016님은 제가 일 실수해서 부장님이 저에게 더 화내는 것도 날씨 탓이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냥 뭐가 진짠지는 궁금해하지 맙시다. 그냥 날씨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하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보자고요. 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 문자 소개만 돼도 갈비 매장 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주주 맵스 이어집니다. 전국 각지에 계신 우리 주주님들 계속해서 어디에 사시는지 시, 군, 구 적어서 동네 자랑과 함께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1부 끝곡으로 김현철의 비가 와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최근에 한 착한 일 뭐가 있어요?
5: 모르는 친구를 도와준 거예요. 저번에 길에서 어떤 얘가 자전거가 고장나서 끙끙대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줬어요.
6: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는데 위험해 보여서 제가 뒤에서 같이 밀어드렸어요. 착한 일 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7: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는데 제가 근처 경찰서에 지갑을 갖다 주었거든요. 착한 어린이라고 경찰 아저씨가 말해줘서 기뻤어요.
8: 누군가 먼저 도와달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움직여 건네는 행동. 상대는 물론 내 마음도 한결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작은 친절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6: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김창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9: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0: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모두 착석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주식회사 12시엔 주현영 제85회 주주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2시엔 주현영에 관심과 사랑을 투자해주신 주주 여러분께 감사의 선물을 배당해드리는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12시엔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2주 동안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주주총회를 간절히 기다린 주주님들이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고 싶으셨죠? 우리 3256님은요. 우와, 19일 만에 주주총회 입성합니다. 그리웠던 총회장 스멜. 공기도 맑고 깨끗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밖에서 덥고 습하고 힘든 분들은 다 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이소영님께서는요. 주디 오늘 주주총회죠? 얼음방석 들고 출석합니다.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잘하셨고요. 또 우리 3415님은 주주총회 처음 참여해봐요. 저는 지금 삼척 용화항에 와있어요. 남들보다 여름휴가를 조금 일찍 와서 그런지 숙소도 바다도 사람이 많지 않아 더 좋네요. 스노우클링도 하면서 가족들과 신나게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름바다 제대로 만끽하는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3415님께서 저 대신에 제 목까지 한번 또 신나게 놀아봐 주세요. 또 저도 큰 집이 이제 다 삼척 쪽에 있다 보니까는 사실은 거기가 너무나도 저한테 친숙한 동네인데 저도 가가지고 또 바다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그러고 싶거든요. 자, 오랜만에 주주총회가 열린 만큼 역대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특급 이벤트 선물이 주렁주렁! 주주님들께 갈비 매장 이용권, 치킨 콜라 세트, 닭가슴살 간편식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과일차 세트, 에너지 드링크까지 아낌없이 쏘겠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금 제85회 주주총회에서 문자 소개되신 모든 주주님들께 주렁주렁 걸려있는 선물들 마구마구 나눠드릴 거니까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청취율 조사 기간 때 반짝 등장했었는데 우리 주주님들의 반응이 아주아주 뜨거웠던 그 코너 기억하실까요? 전국에 계신 주주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이름하여 주주맵스! 지금부터 우리 주주님들이 어디에 계신지 살고 계신 시, 군, 구를 적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세요. 우리 동네 자랑거리나 재밌는 TMI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소개될 확률이 쭉쭉 올라갑니다. 주주맵스에서 소개되신 모든 주주님들께는요. 전국 팔도에 가맹점이 있는 갈비 매장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혹시 문자 소개되신 주주님이 이제 막 저와 친해지기 시작한 새싹 주주님이시라면 에너지 드링크까지 얹어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12시에는 참여해본 적이 없는 샤이한 주주님이라면 오늘이 선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겠죠? 자,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303님은요. 주디, 저는 인천 덕적도에 다녀왔는데요. 덕적도의 푸른 바다를 보면서 인천에 이런 곳이 있었어?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인천 시민이라면 여객선 요금이 편도 1,500원이래요. 우와, 커피 한 잔 값으로 섬 여행을 할 수 있으니 인천 사는 분들 덕적도를 올 여름 여행지를 강력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시고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와, 이 배 위

위에서 야, 너무 시원한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컵라면을 드시고 있는 요런 또 사진을 너무나도 부러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인천분들 이 덕적도 잘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는 원래도 잘 몰랐는데 인천분들은 평소에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또 인천분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다른 분들도 한번 인천의 이 덕적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천 시민분들이면 더 좋겠다. 1,500원이니까 편도. 또 우리 박형규님께서는요. 저는 충북 단양군에서 펜션을 운영합니다. 12시가 되면 매일 주디 목소리 들으며 객실 청소합니다. 오늘도 주디 목소리 들으며 손님 맞이 준비 중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뭔가 전 이런 걸 보면요. 이런 걸 상상하게 돼요. 우리 형규님이 이 충북 단양군에서 펜션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객실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준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그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면서 이 체크인을 하면은 뭔가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아. 언젠가 한번 충북 단양군에 있는 펜션에 꼭 한번 제가 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규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여러분 지금 보는 라디오 한번 보시면요. 제 뒤편 이 스튜디오 벽면에 우리나라 지도 주주 맵스가 크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된 지역들은 우리 대구 건듀 민수희 작가님이 예쁘게 색칠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인천 나왔고요. 단양 나왔어요. 우리 공주님 오늘 칠해주세요. 네 인천이랑 단양. 자 그럼 계속해서 또 발빠르게 도착한 주주맵스 사연들 바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962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대평리에서 보내주셨어요. 처음으로 보내요. 20대 한라봉 청년 농부랍니다. 대평리는 크게 평평하다는 의미에서 대평리예요. 마치 제주도가 아닌 외국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라서 관광객과 외국인도 많이 오는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민디 공주 왜요? 놓쳤어요? 왜요? 아까 인천이랑 다녀. 지금은 제주도 서귀포 대평리 됐어요. 네. 근데 저 이 제주도 서귀포는 뭔가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알고는 있었는데 이 대평리라는 곳에 대해서 사실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라봉 농사를 또 하고 계시는 청년 농부세요. 여기는 뭔가 제주도 느낌보다는 더 외국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궁금하고. 자 그리고 또 우리 박희경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경북 성주에서 네 문자 보내주셨어요. 경북 성주에요. 여기는 참외가 유명해요. 농사는 안 짓지만 참외는 안 사먹고 얻어먹어요. 부럽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성주 참외 너무 유명한 건 알고 있었는데 좋겠다. 뭔가 사먹지 않고 바로바로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게 또 생각해보면 저는 성주는 아니지만 그 예전에 제 친구가 논산에서 살아가지고 제가 논산 딸기만큼은 그 친구한테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뭔가 그런 생각도 나네요. 또 우리 김민기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충남 예산군에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는 충남 예산군입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딱 7개월 차 된 초보 기사입니다. 하지만 48년을 살아온 고향에서 시작한 운전이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먼저 태우고 말동무도 되어드리니 매일매일 운전하는 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진짜 근데 뭔가 우리 민기님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사실 저도 가끔씩 택시를 이용하면서 택시기사님들과 이렇게 서로의 뭔가 하루에 이렇게 행복을 좀 충전해주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택시기사님이랑 서로에게 서로가 말동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매 순간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서로 좀 예민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바쁠 때도 정신없기도 하고 그럴 여유가 없기도 한데 가끔 그럴 여유가 있을 때 기사님하고 이렇게 뭐 TMI 토크도 나누면서 그렇게 일상을 나누면 또 뭔가 충전되는 행복이 충전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민기님도 늘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또 우리 아까 8071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주디. 여기는 서울 은평구입니다. 초등학교 옆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매일매일 주디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주주

초입니다. 문자 참여는 오늘이 처음인데 비 오는 날은 역시 분식 아닌가요? 맞아. 비 오는 날이랑 뭔가 분식이랑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에 뭔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뜨끈뜨끈한 그 떡볶이랑 김 모락모락 나는 순대랑 또 어묵이랑 국물이랑 그쵸?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주주맵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지역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주주맵스 사연 받는 동안 치코, 제니가 함께한 스팟 듣고 올게요. Everything okay, my man? Turn the music up.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지코아제니의 스파 듣고 오셨고요. 오늘 진짜 선물이 주렁주렁 많네요. 우리 또 12시에는 살림을 맡고 계신 대구곤듀 작가님께서 제 권한으로 치킨 콜라 세트를 몇 분에게 더 얹어드려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자 일단 아까 충남 예산에서 택시 기사 일을 시작하신 우리 김민기 주주님께 갈비 매장 이용권에 치킨 콜라 세트까지 얹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좀 전에 소개된 분들도 그렇고 사실 지금부터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갈비 매장 이용권 드립니다. 새싹 주주님들은 잘 체크해뒀다가 에너지 드링크까지 또 얹어드리고요. 자 그러면 또 주주맵스에 또 어떤 지역들이 도착 중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0980님께서 저는 경남 창녕군에서 방사선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늘 수요일 오전 근무하고 빨리 퇴근할 때만 목소리 듣는 샤이 청취자입니다. 여기 창녕은 양파, 마늘로 유명해서 길에 양파가 막 굴러댕기는 곳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창녕의 양파, 마늘이 유명한 거는 왜 알았냐면 제가 예전에 그 어떤 햄버거 브랜드에서 이 창녕 뭐 버거 해가지고 그 창녕의 마늘과 양파를 이렇게 좀 한 그런 햄버거 메뉴를 한번 출시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막 신나게 막 맛있게 먹어본다고 해가지고 그 창녕의 양파 마늘이 유명한 걸 그때 알게 되긴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 또 0980님 좀 샤이해서 그쵸 수요일 말고 다른 요일도 좀 이렇게 챙겨 들어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다른 요일에도 좀 여유 되시면 많이 들어주시고 참여도 적거나 해주세요. 또 우리 5290님은요 저는 경북 고령군 계진면에 있어요. 계진은 감자가 엄청 유명해요. 저희 회사 앞에도 온통 감자밭이랍니다. 포실포실한 감자 삶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소금이든 설탕이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일단 많이 먹어야 좋은 거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강원도에 조금 있었다 보니까 그 강원도에서의 그 감자가 유명하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이 경북 고령군 계진면 이 계진의 감자가 유명하다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또 얼마나 포슬포슬하고 맛있을지 또 먹어보고 싶네요. 저도. 또 우리 윤희영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전남 고흥시 도화면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전남 고흥시 도화면 고흥시장 생선구이 먹고 옆 동네 보성 가서 녹차밭 구경과 차 한 잔 때리시고 저녁엔 나로도 가서 섬 구경과 회 한 접시 하면은 말 나온 김에 칼퇴하고 회 한 사발이에 쇠주 한 잔 해야겠네요. 희영님 너무 이 루틴이 완벽한 것 같아요. 그쵸? 고흥시장이 생선구이도 얼마나 맛있으면 그거 하나 탁 때리고 옆 동네 가가지고 쫙 잠재울 겸 이제 그 보성 녹차밭 구경 샥 하면서 그 차 한잔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여기 섬 구경하면서 나로도를 가서 섬 구경하고 회 한 접시까지 루틴이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3895님은요.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서 꽃집하고 있어요. 늘 꽃손질하며 12시엔 듣고 있는데 오시는 손님들에게 12시엔 홍보도 하고 고릴라도 깔아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제 생일이라 용기 내서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왜 저는 그 꽃집하고 계시다 그러면 꼭 예전에 저희 그 전화 연결했을 때 꽃집하셨던 그 주주님부터 뭔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잔상이 많이 남아있나봐요. 우리 전화 연결했던 주주님들이 앞으로 또 저희 전화 연결하게 되면은 많이 많이 좀 참여해주세요. 제가 은근히 그때 좀 그 희열을 느끼거든요. 주주님들 만나면서 아무튼 우리 3895님 오늘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생일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후후 우리 각수 같이 치자. 후후 저랑 우리 대구 막내 곤듀 민지 곤듀님이랑 같이 이렇게 3895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또 우리 김지혜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1인 미용실을 하는 40대 아들맘이랍니다. 매일 음악만 틀고 일을 하다 손님이 안 계실 때는 멍해지는 것 같아 얼마 전부터 주디 라디오를 듣게 되었어요. 늘 밝은 목소리에 에너지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이 빠지기는 하지만 주디 목소리 들으며 힘을 얻곤 해요. 오늘은 강릉에 비가 오고 있어요. 라고 추적추적 또 이렇게 비가 오고 있다고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지혜님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 뭔가 멍해질 때 주디를 만나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시간에 지혜님이 조금이라도 피식피식 웃으면서 좀 행복하게 또 힐링하고 충전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혜님 파이팅! 또 우리 황복희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전북 장수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디 여기는 전북 장수예요. 남편이 전원주택 짓고 여유롭게 살자고 해서 5년 전 내려왔는데요. 토마토 농사를 시작해서 엄청 고생 중이네요. 아무래도 저는 도시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전북 장수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복희님께서 아무래도 난 도시파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래도 지금 또 농사가 보통 일이 아닌데 또 무사히 또 잘 농사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는 여자친구의 여름비 듣고요. 3부에서 사투리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주즈맵스 사연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장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제85회 주총회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박희경님께서 전국 소식 들으니 재미있네요. 주주맵스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좋아요. 우리 이유림님은요. 또 피서지 아직 안 정했는데 오늘 소개된 곳 중에서 가도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소개된 곳들 다 가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다 우리 마음 다 똑같나 봐. 저도 이번에 이거 참고하면 좋겠어요. 이것도 참고하면 좋겠네요. 참고하면 지금 참고를 몇 번을 얘기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특급 이벤트.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지 살펴보는 주주맵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 뒤에 붙어있는 요 지도 주주맵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소개 안 된 지역 하얀 칸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단 또 이렇게 눈에 띄는 곳들 몇 곳 알려드리면 일단 경기도 양평 포천, 또 강원에는 또 영월 정선, 충청도는 보은, 전라도는 김제, 임실, 순창, 나주, 구례, 또 경상도는 영덕, 하동, 이런 곳들. 자, 오늘은 또 전라도 주주님들의 참여가 약간 저조하다고 하네요. 우리 전라도에 계신 주주님들 분발해 주세요. 자, 일단은 저는 아까 그래도 삼척에 좀 이렇게 여행 갔다 오신다고 하신 주주님 계셔가지고 좋기는 했었는데, 우리 또 삼척에 계신 또 주주님들께서 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새롭게 주주맵스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주님들께 갈비 매장 이용권에 쑥 인절미 세트까지 얹어서 보내드리고요. 식사부터 후식까지 한 번에 해결해드리는 12시엔! 엄청났죠? 자, 거기다 새싹 주주님의 문자가 소개됐다면 에너지 드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립니다. 아직 소개되지 않은 동네에 계신 우리 주주님들 재빠른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주변 지인이 그 동네에 산다면 지금 빨리 12시엔 틀어보라고, 얼른 주주맵스 참여해보라고 이렇게 좀 콕콕콕콕 찔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우리 주주님들 만나보겠습니다. 2406님께서 충북 옥천군에서 보내주셨어요. 충북 옥천군에 살고 있는 새싹 주주입니다. 이곳은 정지용 시인의 고향으로 유명합니다. 오일장도 볼거리 많고 또 해마다 포도 복숭아 축제가 열려요. 바다는 없지만 산과 강이 참 좋은 지역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오일장에 볼거리도 많고 또 포도 복숭아 축제라고요? 포도 복숭아라고 한다면 포도와 복숭아일까요? 아니면 복숭아가 포도 복숭아인 걸까요? 뭘까요? 궁금해요. 아니면 포도축제랑 복숭아축제가 열린다는 건가? 아, 따로따로구나. 포도축제랑 복숭아축제랑 포도도 맛있고 옥천은 복숭아도 맛있나 보다. 또 우리 7854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전남 담양 소쇠원 근처에 공장에서 작업 중이라고. 소쇠원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정원인데 주변 분위기가 고즈넉하면서도 얼마나 풍경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변에 맛집도 있으니 꼭 한번 와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몰랐던 곳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담양도 전 잘 알고 있긴 했었는데 소쇠원이라는 곳은 정말 처음 들어봤고, 이게 또 조선시대에 지어진 곳이래요. 이미 저 지금 사진도 작가님이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봤는데 딱 진짜 햇볕 쨍쨍할 때 가면은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또 우리 8952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보내주셨어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살고 있는 16년차 해군 부사관이에요. 요즘 점심시간에 12시엔 주현영 들으면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래요? 진해는 군항제와 벚꽃으로 유명한 동네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을에도 군항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가을에도 한다는 건 전혀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또 우리 강태성님께서는요. 주디! 전라도 주주여 드디어 오셨다. 네, 저는 진도군

0: 오군면에 살고 있어요. 이곳은 신비의 바닷길로도 유명한 곳이랍니다. 봄에는 신기의 바닷길 축제가 열려 이맘때면 조용하던 동네가 시끌시끌합니다. 작은 방앗간 아내와 함께하며 떡도 만들면서 늘 라디오와 함께한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방앗간을 또 하시는구나. 신비의 바닷길. 잠깐 여기 너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신비의 바닷길? 이 바닷길 축제가 열면 어떤 느낌이 걸까? 뭔가 신비의 바닷길이니까 자꾸 저는 머릿속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듯이 뭐 그런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데 맞네. 이게 우와, 이 바다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저는 이제 2026년 올해 한 걸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 바다가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지는 어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는 좀 제가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은 뭐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진만 봐도 충분히 가서 구경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아, 또 참고해야겠네. 갈 데가 너무 많네. 또 우리 안수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지금 삼척인데, 삼척주주님, 간만에 아빠랑 데이트 아닌 데이트로 점심으로 감자탕 먹고 바다 보며 커피 한잔하고 차 탔는데 현영님이 어머나 삼척주주님을 찾으셔서 바로 보내요. 장미 핀 삼척 대박입니다. 맞아, 삼척에도 이거 장미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삼척이 진짜 그 굉장히 많이 또 발전이 돼가지고 요즘에 관광도시로 관광지로 굉장히 많이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쁜 그런 호텔들 같은 거 그런 것도 생기면서, 근데 그러기 전에는요 뭔가 좀 더 고즈넉하고 좀 조용하고 그런 느낌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광객분들이 진짜 많아져가지고 되게 이거는 우리만의 얘기긴 했었지만 저희 가족들이 옛날에 아이 너무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나 우리끼리는 그랬었는데 너무 좋죠 사실. 아, 우리 서진님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 또 우리 0581님은요 여기는 양반의 도시 경북 안동 태화동인데요. 오늘 해외 살던 친구가 놀러와서 안동 강고등어 정식 먹고 화해마을 가보려고요. 저는 많이 가봤지만 친구는 책에서만 봤던 화해마을과 도산서원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저도 안동으로 촬영을 갔을 때 그때 이런 곳에 좀 하회마을이나 좀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맛있잖아요. 안동에 찜닭, 그쵸. 찜닭이랑 이런 거 좀 먹어보고 싶었었는데 못 먹어서 좀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감사해요. 또 방금까지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 갈비 매장 이용권에 쑥 인절미 세트까지 함께 보내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새싹 주주님들께는 에너지 드링크까지 얹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주주맵스와 찰떡콩떡으로 잘 어울리는 특별한 퀴즈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투리 맞춰보죠. 자, 일단 우리 12시에는 사투리 담당이죠. 귀여운 대구 건디오 김민지 작가님께서 저와 함께도 열연을 펼쳐주시기 위해서 또 제 앞에 또 앉아 계십니다. 같이 이렇게 헤드폰 쓰고 앉아 계시는데요. 아니 어떻게 대본 이거 처음에 쓰고 연습 좀 하셨어요? 대사 연습?
1: 아, 전 이제 연습하지 않습니다.
0: 야, 맞아요. 원래 프로들은 연습하지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민지 군주님은
1: 네, 과몰입해가지고 그 순간 바로.
0: 좋아요. 이게 또 연습하면은 자꾸 그렇게 안 돼, 했던 대로 안 되면 자꾸 방해돼.
1: 맞습니다.
0: 그렇죠?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민디 사투리 공주님과 함께 한번 짧은 상황극으로 퀴즈 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잘 듣고 정답 맞춰주세요.
1: 아이고 이게 늦고 우리 주연영이 아이가 내 사만 너무 오랜만에 봐갖고 얼굴이 잊어먹을 뻔했다 진짜.
0: 아 민지스, 아 지금 얼마만이야? 우리 거의 5년 만에 보는 거 아니야?
1: 맞나? 맞다, 그 정도 됐는가 보다. 네 전학 가고 한 번도 못 봤다 아이가.
0: 맞아.
1: 와 근데 네 피부가 번뜩한 게 막 광이 나는 게 서울물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야.
0: 아우 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이 대구곤듀 민지 너도 여전히 예쁜데?
1: 뭐라카나 목동 공주가 말도 참 예쁘게 한다. 근데 네 피부는 반딱반딱한데 볼수록 턱도 얄쌍한 게 와이래 애벗는데.
0: 어? 애벗? 에벼 배? 뭐 배? 뭘 배? 뭔 소리야?
1: 아, 아가 영 에벼 닦고.
0: 에벼 닦고? 아, 그 아 뭐 멕시코 음식 이름 아니. 타코 너 타코 먹고 싶구나. 민지야 너 타코 먹으러 갈래 우리?
1: 답답시라 죽겠네. 주연형이 뭔 뚱딴지 같은 소리.

0: 그리고 타코가 이거 에베타코 에베타 에베타 니 모리나?
1: 몰라. 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꽁트 속에서 우리 민지가 혜영이한테 자꾸 애볐다라고 하는데요. 경상도 사투리인 애볐다. 이 애볐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주관식 문제고요. 정답과 재미있는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또 방송에 소개된 오답과 정답자분들에게 갈비매장 이용권 쏩니다. 자, 우리 민디 공주님께서 굉장히 또 연기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만족스러우세요? 어떠세요?
2: 나름 만족합니다.
1: 나름.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감옥해가지고 네. 살아서 그냥 나온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쯤에서 또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보이넥스트 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듣고 올게요.

네, 보이넥스트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듣고 오셨습니다. 사투리 맞춰보죠. 경상도 사투리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자, 여기서 애비었다가 무슨 뜻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였는데요. 자, 일단 오답 문자부터 보고 갈게요. 우리 6016님은요. 세상에, 대파 다듬다 말고 맞추려고 볼륨 키고 초집 중했는데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어요. 서울 촌사람은 포기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1229님은요. 와우, 사투리 정말 찰져용. 저는 처음에 애 뱉다라고 들려서 놀랬네요. 그러니까 애비었다, 애 뱉다. 그래서 정답이 뭔가요? 하셨고 또 3098님은 애비었다, 예뻐했다는 뜻 아닐까요? 저는 우리 주디 예뻐해요 격하게!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자, 그러면 정답 바로 만나볼까요? 자, 애비었다. 이 경상도 사투리로 애비었다는요. 바로바로 야위였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서울촌 사람은 처음 들어봤고요. 처음에는 사실 앞에 힌트가 있었잖아요. 뭐 얄쌍한 게라는 말이 있어서 애볐다.

막 왜 이렇게 뭐 살이 빠졌어, 말랐어, 약간 그런 의미로 유추를 하긴 했으나 만약에 그런 맥락 없이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뭐 주현이 형이 너 왜 이렇게 뭐 애변 뭐 애변냐 뭐 뭐라고 하면 아 진짜 못해 애변니 하면은 저는 아 에, 주현이 왜 이렇게 애변니? 애변니? 왜 이렇게 예쁘니? 예쁜이란 뜻인가? 뭐지? 막 이랬을 것 같기는 해요. 유추를 잘 못했을 거, 연상을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앞에 힌트가 없었다면. 자, 그러면 저희는 정답자분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우상이님께서 말랐다. 사투리 진짜 잘한다. 두 분 청취율 1등 쑥쑥 올라간대.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또 주디가 우리 대구공주님 민지 작가님 만나가지고 아, 또 힘이 불쑥불쑥 나가지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케미를 보여드리니까 어떠세요? 좀 여러분도 재밌으세요? 또 우리 8150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온 지 10년 됐어요. 이제 웬만한 대구 사투리는 다 알아들어요. 정답은 야위였다 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우리 9291님까지 축하드리고요. 정답과 오답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갈비매장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도 주주맵스 문자가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어요. 어떤 곳이 있는지 더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어떡하면 좋아. 이 문자가 제주도 네이티브 분이 계셔야지 이거 좀 소화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605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여긴 제주시 우도면 이웃강 편안하우광 영 제주도 숙가어방 어망하루방이랑 하영드난 영 제주도는 빠짐 울큰하다. 청취율 조들지마랑 12시엔 주연영 청취율 1등 할 수 있음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응원해주시는 말씀 같고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제주시 우도면인데 제주면에서 왔는데 편안하우광 편안하시나요? 영 제주도 숙가 어방 어망 하루방이랑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하영 할머 똑같이 듣는 동안 제주도는 빠짐 울큰하다.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청취율 조들지마랑 청취율 조들지마랑 12시엔 주연영 첫 청취율 조들지마랑 자 일단 우리 제작진분들도 잘 모르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AI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왔어요. 여기는 제주시 우도면 여기까지 편안하게 왔습니다. 제주도 사람들 어부와 어르신들까지 많이 듣고 있는 제주도는 정말 최고입니다. 청취율 떨어지지 말고 12시엔 주연영 청취율 1등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해석을 해줬는데 혹시 우리 6051님 이게 맞을까요? 우리 AI가 제대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 편안하게 왔습니다가 맞는지 이게 지금 내가 애매해요 좀. 여기까지 편안하게 왔습니다. 요거가 지금 살짝쿵 애매해서 한 번만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우리 제주도 분들. 어부와 어르신들이었구나. 이거는 몰랐어. 자, 우리 네이티브 분들이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우리 조윤홍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완도 노화도에서 보내주셨어요. 주디 완도 노화도에 살고 있어요. 바로 옆에는 보길도도 있고요.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고산 윤선도 유적지도 있고 또 전복으로도 유명하거든요. 놀러와서 전복 맛도 보시고 식도락 여행하기 너무 좋답니다. 저는 섬이 너무 좋아 들어오게 되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보길도. 자, 제가 보길도는 너무 저한테 친숙한 곳이에요. 왠지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자주 가던 횟집 이름이 이제 보길도 횟집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일산 쪽에 있었던 곳이었는데 가물가물하지만 어쨌든 그곳을 좀 자주 갔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 보길도가 저한테 굉장히 또 친숙한 곳이었어요. 전복 유명한 건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또 우리 4385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충남 청양군 비봉면에 사는 주주입니다. 청양은 알싸한 청양고추뿐 아니라 경치 좋은 칠갑산도 있고요. 공기가 청명하고 맑은 게 자랑이에요. 청양고추처럼 매콤하고 중독성 강한 맛으로 지인들에게 12시엔 주연형 선파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청양고추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 청양에서 이 매운 고추가 유명하다는 걸 몰랐고 그 청양 나 매운 고추가 그냥 청양 고추인 줄 알았어요. 그게 청양의 그 고추라는 걸 몰랐네.
오, 처음 알아갑니다. 또 우리 윤두성님께서는요, 경북 포항 소방서인데 지금 점심시간이라 동료들과 라디오 함께 듣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신입이 라디오는 처음 듣는 거라 해서 고릴라도 깔아주고 홍보도 해줬어요. 이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12시엔 주현영 널리 널리 알리겠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잘해주셨어요. 이게 막 소개도 해주고 고릴라까지 깔아주고 사실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주주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게 자기 시간을 써서 그렇게 해주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참 그런 분들께 우리 두석님께도 참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다 복날에도 까마치 통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또 우리 주주님들께서 또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1638님께서 주디 제주 말로 조들지 마랑 이것은 걱정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디 청취율 걱정 말라고요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참, AI 진짜 AI 못 믿는다니까 뭐 AI 우리 무서워하잖아요. 뭐 이제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가 나오는데 아 글쎄 아직까지 AI가 따라오려면 좀 먼 것 같아요. 조들지 마랑이 걱정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저 완전 걱정 보신데 여러분

저 완전 걱정 인형인데 수현양 주디 조들지 마랑.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급하게 제주도 출신이신 박소연의 러브게임 홍수정 작가님께 아까 우도 주주님의 문자 해석을 요청해 드렸대요. 근데 이렇게 알려주셨대요. 여기는 제주시 우도면입니다. 편안하십니까? 여기 제주도도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랑 많이 들으니까 제주도는 빠지면 섭섭합니다. 청취율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12시엔 주현영 청취율 1등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이었었군요. 아까는 뭐라고 하죠? 어부랑 어르신들이요? 어부요? 그리고 편안하십니까? 근데 이거를 뭐 여기까지 편안하게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에이야. 자, 정신 좀 차리자, 진짜. 자,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작가님. 또 박수현의 러브게인도 청취율 파이팅! 자,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주주맵스 어떠셨나요? 그리고 오늘 참여율이 사실 되게 높았거든요. 참 더 시간상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대신 다음 주 주주총회 때도 주주맵스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시온의 웨이백홈 들려드리면서 4부로 돌아올게요. 제85회 주주총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뀨!

0: 컬투쇼 썸머 선물 패스타. 7월 17일 금요일까지 컬투쇼 선물 창고를 탈탈 털어갔고요.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분쇄 처리기,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등등. 선물하면 폭하는 사람들 뒤로와 뒤로와.
1: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5: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4: Don't worry, be 하겐.
5: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4: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생활정보.
1: 수면 시간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다고 하죠. 그럼 나만의 적정 수면 시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정도 수면 패턴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알람을 끄고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시간을 기록하면 되는데요. 첫 2, 3일은 수면 부채 때문에 오래 잘 수 있어서 4, 5일째부터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간이 나에게 맞는 적정 수면 시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상 후 2시간은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대라고 하죠.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얼마 안 돼 졸음이 쏟아진다면 수면의 양이나 질을 점검하는 게 좋고요. 주중과 주말 수면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면 평소 잠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내 수면은 괜찮은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무더위에 밤잠을 설치던 6331님이 어젯밤 모처럼 꿀잠을 잤다고 합니다. 바로 귀지 제거 ASMR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우연히 틀어봤는데 영상이 시작된 지 3분도 안 돼 눈이 스르르 감겼다며 드디어 나의 인생 자장가를 찾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주주판 최수종이 나타났습니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 중이라는 3827님. 이번 주말 한 달 만에 드디어 여자친구를 만난다는데요. 3827님은 벌써부터 보고 싶어 못 견디겠다며 만나자마자 뽀뽀를 퍼볼 거라고 밝혀 현재 전국에 닭살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 시각 코바늘로 가방을 뜨고 있다는 5428님. 그런데 12시엔 주현영이 너무 재밌어서 방송에 집중하다 보니 코를 자꾸 놓쳐 실을 풀었다 떴다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데요. 5428님은 이게 다 주디가 너무 귀여워서 그렇다며 DJ 주현영 씨를 귀여움 치사량 초과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허영이가 그렇게 귀여워야? 예.
0: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다뉴에 이어서 존박의 폴링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고요. 4부에서도 문자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문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저 주현영이 출연하는 연극, 이번 주 토요일 7월 11일부터 대학로 스튜디오 블루에서 공연되는 더 컴업헌스 관람 티켓을 1인 2매로 총 8분께 드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 들어가셔서 신청 많이 해주세요. 우리 문지우님께서 주디 비가 너무 와서 잠깐 차 타느라 우산 접는 사이 다 적셔버렸어요. 하하하 찝찝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경우 진짜 많죠. 차 타면서 우산 접을 때 그때 신나게 그 우산 쓰고 와가지고 차 탈 때는 다 맞잖아요. 막 차 안에도 물 튀기고 우산 그 차 안에 넣느라고 바지 다 젖고 비 올 때는 그냥 그런 거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김태희님께서는 쭈디 세탁기가 고장나서 구매한 세탁기가 3주 만에 드디어 왔어요. 이제 세탁방 안 가도 돼요. 설치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기사님 시원한 음료 챙겨 보내드려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새 세탁기 가지고 이제 또 장마고 말해가지고 꿉꿉한데 아주 뽀송뽀송한 빨래 하세요. 또 우리 86이사님은 구미 출신 가수 김태우의 사랑비 신청합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구미 출신 가수시라는 걸 또 제가 처음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가 이게 좀 주주맵스의 여파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저희는 또 86이사님께서 신청해주신 구미 출신 김태우의 사랑비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네, 구미 출신 가수 김태우 씨의 사랑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0056님께서요, 구미 출신 가수 황치열 빠지면 서파조잉!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내일 주터뷰에 구미 출신 가수 황치열 씨와 이태원이 고향인 백가 씨가 나옵니다. 후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시간입니다. 주디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자, 오늘도 12시엔 주현영 인별그램에서 가위바위보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자, 과연 오늘 행운의 주주님들은 누가 될 것인지 바로 승부 겨뤄 보겠습니다.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저는 이렇게 가위를 냈습니다. 후! 자, 오늘도 날씨가 축축 처지니까는 다들 이렇게 뿌이 뿌이 다들 뿌이 하는 그런 날 보내자고 이렇게 또 가위를 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를 이긴 바위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추첨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나고 12시엔 주현영 인별그램 스토리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또 가위바위보 이벤트는 내일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12시엔 주현영 인별그램 꼭 팔로우 해주시고 참여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수요일 오후 우리 주주님들은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393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주디, 여기는 양평의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시골 마을이고요. 저는 화가예요. 비가 잠시 멈춘 오후에 산책하면서 마주한 동네 풍경을 그려봤어요. 비 오면 노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라도 잠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내요. 라고. 와, 그 그림 그리신 거 이거 사진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는 거 진짜 아니 주주님 이거 좀 이게 SBS 12시엔 주현영 팀 앞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 아니, 장난입니다. 근데 왜냐면 이런 그림이 있으면 그냥 마음이 차분해질 것 같아요. 뭔가 걱정근심이 막 있다가도

그냥 하, 숨이 쉬어지,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는 뭔가 이 그림을 보는데 뭔가 제가 이렇게 숨이 들어오면서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잘 그리셨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보여주셔서. 또 우리 2812님은요. 주디, 저는 서울 중랑구에서 코인 노래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이라 남들처럼 휴가는 제대로 못 가지만 저희 가게 오시는 손님이랑 동네에서 친해진 길냥이랑 즐겁게 여름을 보내려고요. 오늘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그 저기 길냥이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기대한 사진은요. 길냥이랑 같이 너무 귀여운 사진을 기대했는데 지금 이 친구는 뭘 하고 있는 거야? 하품인가? 굉장히 입이 찢어질 만큼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 고양이 새삼 송곳니가 너무나 매서운 지금 요 친구 지금 혀에 있는 이거 돌기들 이게 너무 지금 눈에 잘 보이거든요. 아무튼 너무 귀엽네요. 아, 길냥이랑 그니까 아유 잘 남들처럼 휴가는 잘 못 간다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같이 일하는 분들 손님들 그리고 이제 길냥이랑 같이 또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또 우리 6710님은요. 주주 안녕 젊은 할미예요. 날마다 출근 시간에 이쁜 목소리와 노래 선곡에 힘이 뿜뿜 항상 감사해요. 오늘도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6710님도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8: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0: 유동 골뱅이,
9: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하나의 듣고싶은 라디오 12시엔 최원영에서 준비한 푸짐한 7월 선물
1: 매일이 시트콤 매콤의 사랑스러운 안방요정 저 박소영
2: 매콤 스페셜 게스트로 대활약 중인 더블에스홍일의 영원한 중심 저 김규정이 소개해드립니다. 락딱 그대여
1: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앱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3: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2: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 자문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3: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2: 디퓨저는 나미유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3: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2: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3: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례 드립니다.
2: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1: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되겠으니 다닥닥 그대요.
4: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3: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3357님이요. 지난주에 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초음파에 혈액검사, CT검사까지 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네요. 뱃살 중심으로 살 빼래요. 빵, 과자, 면 종류 줄이고 운동하래요. 한영 씨는 건강하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뭐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해도 조금씩 그냥 체력 관리는 하고 있긴 한데 뭐 우리 주주님들 다 이렇게 미리 건강검진도 해보시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다들 또 이 더위에 또 너무 저기 기빨리지 않게 몸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서인국과 정은지의 All For You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최안녕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 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쇼시 타청
1: 탈투
0: 쇼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의 귓구녕을 찾아오는 남자 달팽이 간절친 고막 배분 소금이니 유상균 균디와 함께 오늘 해피바리스를 쏴줄 저의 오늘의 파트너는 수요일로 자리를 하러 옮겼습니다.
1: 네, 이번 주 수요일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0: 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자, 오늘 걸투쇼가 야심차게 준비한 걸투쇼 썸머 뮤직 페스타 1탄이 열리는 날입니다.
0: 네네.
2: 계속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고 공지를 해드렸는데 인천에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있다고 여러분들 아시죠?
0: 네네.
2: 꽤 오랫동안 열리고 있고 걸투쇼에는 커피물이 끓어오르는 짧은 시간에 우리를 락에 빠지게 만들어줄 걸투표. 펜타포트 아니죠? 커피포트 락 페스티벌.
0: 아, 대단합니다.
2: 예, 커피포트. 락페스티벌 우리 썸머 뮤직 페스타 그 1탄. 아, 그래서 팁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0: 자, 커피포트 내부에 하얀 얼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물 속에 미네랄이 남은 석회질 때문인데
2: 예.
0: 끓여서 불린 뒤에 헹구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식초를 끓여서 불린 후에 여러 번 헹구고 마지막에 맹물을 한 번 더 끓여서 냄새를 줄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2: 아, 세척주기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하면 좋대요. 물때가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관리하는 게 좋고 한 달에 한 번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커피포트를 이런 것도 알려주는 정말 정보를 주는 아주 꿀잼이 있는 컬투쇼가 아닌가 싶네요. 자, 생활 꿀팁도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재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보도 주고 꿀팁도 드리고 웃음도 드리는 컬투쇼. 자, 오늘 첫 곡 나갑니다.
0: 자, 오늘의 첫 곡입니다. 그린데이가 부릅니다. 바스켓 케이스.
2: 예, 그린데이. 모르는 가수의 모르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0: 그린데이를 모르신다고?
2: 그린데이가 누구예요?
0: 아, 이제 들으면 아세요.
2: 그래?

0: 아니 나는 처음 들어봐요.
1: 아, 이 역시 이 커피포트라 페스티벌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군요. 예. 이 전 세계적인 그룹을 모르는 제 첫 곡을.
0: 예.
1: 예.
0: 뭐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린데이가.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DJ가 모를 정도면 네, 열심히 해야지.
1: 6024번님께서 커피포트 페스티벌 주최자가 그린데이를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예.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린데이가 일단 더 열심히 예, 예, 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린데이.

0: 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예. 자, 6024님. 그린 내일 알아서 좋으시겠네요. 자, 1부는 쇼다는 소리 질러. 여러분, 문자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낼 주제는요, 이걸로 드릴게요. 누구나 사람이든, 뭐, 취미든, 어떤 거에 한번 푹 빠져본 경험은 다 있습니다. 그죠?
1: 네네.
0: 예, 나는 이거에 미쳐봤다! 나이스. 이게 오늘 문자 보내실 주제입니다.
1: 예를 들면 아이돌 그룹에 푹 빠져서 회사에다가 거짓말을 하고 LA 공연까지 따라간 적이 있다든지, 연애할 때 너무 푹 빠져서 집 보증금까지 빼서 돈을 빌려줬다든지.
0: 아하.
1: 뭐 어떤 것에 미쳐본 경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 우리 민희 씨는 뭐에 푹 빠져본 거 있어요?
1: 저는 이제 처음으로, 사실 저는 무대를 서는 것도 그렇게 막 보여드릴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방송도 제가 막 크게 이렇게 뭐
0: 막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치?
1: 그러니까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클럽에서 DJ가 처음이에요.
0: 아~
1: 다른 분들한테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0: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거. 그러니까 DJ를 되게 요즘에 푹 빠져서 열심히 해요. 세계적으로도 나름도 많이 알려졌나 봐요. 우리 외국에서도 우리 DJ. 네. DJ 이름이 그냥 뮤지로 그냥 갑니까?
1: 네네네.
0: 모습이 되게 멋있을 것 같다. 클럽에 이제 DJ 하는 것들.
1: 진짜. 제가 이제 TV에서 방송에서 점점 사라지면 잘 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0: 예. 반대네. TV에서 안 나오면 아, 잘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달랍니다, 여러분들.
1: 저는 생계형입니다.
0: 예.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 푹 빠져본 거 여러분 문자 기다릴게요. 이제 문자 고지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자, 뮤지한테 집중하세요.
1: 자, 여러분들.
0: 자, 50원, 100원, 150원.
1: 저기 외치고 겁니다. 가장 크게 한번. 뭐야, 뭐야.
0: 플래카드예요. 예.
1: 봐봐.
0: 50원, 100원, 150원.
1: 아, 자, 가보겠습니다. 샵 10717.
2: 50원!
1: 긴 문자
2: 100원!
1: 합쳐서
2: 150원!
1: 고릴라는
2: 무료!
1: 김태균은
2: 잘생겼다!
0: 저거를 보여주니까 그대로 다 같이 잘생겼다고 외치는구만.
1: 저번에 자, 뭐 매번 김태균은 하면은 무료도 많이 나왔었는데.
0: 네. 무료 뭐 빠밤 뭐 네. 많아요.
1: 통일이 됐네. 네.
0: 자, 소리질러에 소개되고 딩동댕 이렇게 제가 문자를 읽고 딩동댕을 치면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안 주는 거, 컬투쇼에서는 이걸 드립니다. 어떤 라디오에서 이딴 걸 줍니까? 맛이 씁쓸하지만 몸에는 좋아요. 국산 피도라지 500g.
1: 피도라지가 뭐지?
0: 피도라지가 뭐야?
1: 사진 한번. 네.
0: 와.
1: 오.
0: 아, 나는 무슨 색깔이 피 색깔이 나는 줄 알았네.
1: 아, 배우진 않네요. 약간 뭐 이렇게 인삼 산삼처럼 생겼네요.
0: 그냥. 예, 도라지가. 도라지 몸이 진짜 좋잖아요.
1: 네.
0: 예, 사포닌도 들어가 있고 목에도 좋고 도라지. 예. 자, 착불입니다. 여러분 착불 보내드릴게요.
1: 자, 2부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드리는 컬트 장명소. 3, 4부에서는 컬트쇼 썸머 뮤직 페스티벌 1탄. 펜타포트 아닙니다. 커피포트. 컬트쇼 커피포트 락 페스티벌. 드디어 이분들이 오십니다. 오늘 낮에 12시부터 리허설을 하고 가셨습니다. 저 사실 원래 이제 화요일 날 나오는데 수요일로 바뀌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스케줄이 있었는데 이분들 때문에 바꿨어요.
0: 이야, 뮤지가. 와.
1: 자, 대한민국 1세대 펑크록 밴드 크라잉넛이 나옵니다.
0: 이야!
1: 오늘 히트곡을 아주 그냥 싹 다 불러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0: 오늘 여러분 잘 즐겨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돼요. 약간은 그 MBTI 아이들이 좀 많이 왔거든요 오늘. 그분들 좀 걱정입니다. 예예. 예. 자, 광고 듣고요. 쇼다는 소리 질러로 갈게요. 여러분들 문자 보내신 거 소개해드릴게요. 광고요. Here we go.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깨끗이 하면 하하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샥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머리커 커머. 자, 쇼다는 소리 질러. 오늘의 문제 주제는요.
1: 나는 이거에 미쳐봤다.
0: 예. 예, 그래요. 미리미리 소리 지르는 거 연습해야 돼요. 크라잉 넌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여러분도 목을 튀어나와야지, 그죠? 자, 나는 이거에 미쳐봤다. 국산 피도라지 500g을 착불로 쏘겠습니다.
1: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혜영님. 연애할 때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서 3개월 미국 출장 간 남자친구 보러 당일치기로 미국을
0: 네?
1: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미쳤다.
0: 내가 미쳤다. 진짜 미쳤다, 이거는. 당일치기로 미국을 갔다 와?
1: 야,
0: 어떻게, 그럼 미국에 얼마나 있다 온 거야? 그러면 잠깐 한 2시간? 1시간 있다 온 건가?
1: 그냥 이제 하루 갔다 온 거죠.
0: 아, 대박이네요.
1: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0: 그 남자친구랑 지금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헤어졌나요? 예, 뒤에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이런 얘기 없는 거 보니까 헤어진 것 같아요.
1: 그렇지, 그렇지.
0: 그 남자가 질린 것 같아. 응. 야, 당일치기로 여기로 와? 도라지 드릴게요. 예, 진짜 미쳤죠. 미쳐 돌아가셨어. 그래서 도라지.
1: 피도라지.
0: 자, 조성덕 씨. 저는 전 여친에게 푹 빠져버려서 3개월 만에 28kg을 뺀 적이 있어요. 전 여친이 머리 크고 뚱뚱한 남... 머리 크고? 아이 진짜 확... 별로였던 여친이에요. 머리 크고 뚱뚱한 남자는 무섭다고 해서 머리 축소 수술은 못하겠고 열심히 죽어라 다이어트해서 28kg을 뺀 적이 있어요. 근데 살이 빠지니까 머리가 더 커 보인다면서... 그렇지, 살 빠지면 몸집이 작아지니까 머리가 더 커 보여. 맞아. 무섭다고 헤어지자 하더라고요. 진짜. 아유, 안 됐다. 이거 어떡하냐. 도라지나 먹어요.
1: 아, 근데 너무 못된 사람이다.
0: 그래. 그냥 이유를 그걸 대지 말고 딴 그러니까, 이유를 대지. 그럼, 그 사람이 그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별로였던 것일 수도 있는데 아, 머리 핑계를 대고 참. 괜히 열받아 죽겠네. 괜히.
1: 다 돌아옵니다. 저런 거는.
0: 우리 와이프는 머리 커서 나 좋아하는데.
1: 배상만님. 저는 요새 짜장면에 꽂혀서 매일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짜장면, 화요일 간짜장, 수요일 유니짜장, 목요일 삼선짜장, 금요일 쟁반짜장. 그래서 쿠폰도 많이 모아서 오늘은 탕수육도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0: 와, 짜장면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구나.
1: 아, 네, 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시세끼를 다 면만 드시는 분들 있어요.
0: 아, 나 예전에 쌀국수라는 것을 처음으로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경험을 해갖고 66일 동안 쌀국수만 먹었어.
1: 와, 그러니까.
0: 미쳤지.

0: 도라지 드릴게요.
1: 피도라지.
0: 자, 박소영 씨.
2: 저는요, 저희 집 강아지 꽃순내에 푹 빠져갖고 살고 있어요. 퇴근하고 힘들 때 강아지 발바닥을 들어서 꽃순내를 맡으면 힘든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제 발바닥 꽃순내를 맡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배가 나와서 제 발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0: 축하드립니다. 도라지 드릴게요.
1: 안수호님, 저는 돈가스에 미쳐서 열흘을 매일 같은 돈가스집 가서 점심 저녁을 먹었어요. 그 가게 누나한테 러브레터도 받았어요.
0: 어머. 우와, 받았어요까지만 남기고 보니까 누나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1: 돈가스만 마음에 들었네.
0: 노건율 씨, 저는 복권에 미쳐본 적 있습니다. 당첨 명당이라는 곳은 전국을 다 찾아다녔고 1등 되면 뭐 할지 계획은 100가지도 넘게 세워놨어요. 현실은 5천 원만 10번 정도 됐습니다. 아하, 복권을 사시는 분들은 매주 사시더라고. 매주.
1: 그렇죠.
0: 종류별로 다 사요. 연금 복권, 뭐 로또, 뭐 시작해서 즉석 복권부터 해갖고 막, 아, 대단하신 분이요. 잘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김태경님, 나이트 부킹에 빠져서 현충일만 빼고 1년 내내 나이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현충일은 나이트가 휴무였어요.
0: 그렇죠. 현충일은 나이트 안 해요.
1: 그러나 부킹 성공률은 0%였습니다.
0: 아하, 부킹을 좋아하지만 부킹이 안 되는구나. 어떡하지? 아,
1: 근데 실제로 부킹해서 결혼하신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굉장히 많아. 지금 직성 만남으로 결혼하신, 내 주위에도 몇 명 있어요.
1: 예. 유세윤 씨도.
0: 아, 그래요?
1: 예.
0: 아, 그렇구나.
1: 박찬호 그 저기 웨이터한테.
0: 아, 나는 박찬호 선수라고 얘기해.
1: 아니, 저 웨이터입니다.
0: 박찬호 진짜 많아, 웨이터. 예, 예. 제일 많았던 게 박찬호, 뭐,
1: 히딩크,
0: 저 돼지 엄마, 예, 예, 돼지 예, 엄마 진짜 많아요. 예. 나 김태균도 봤어 예전에.
1: 아, 김태균 웨이터.
0: 예, 예, 예, 예, 예, 웨이터도 있었어. 아, 머리가 크더라고. 웨이터는 멀리서 알아봐야 되니까. 자, 1699님,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소주 매력을 알고 미친 듯이 마셨어요. 20년째 여전히 미쳐 있습니다 하셨네요. 아, 소주 마시죠. 저도 소주를 좋아합니다만.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문자 더 소개할게요.
1: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부릅니다. 아브라카다브라.
2: 조금 내가 미쳐, 조금 내가 미쳐.

0: 자, 계속 이런 거 궁금해서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도라지가 왜 피도라지지? 그래서 막 검색해보고 누가 찾아봤나 봐. 그래서 1470님은 피도라지가 피깐 도라지군요. 속깐 도라지, 벗긴 도라지가 맞을 듯한데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1: 아니 이게 피를 안 벗긴 게 맞대요.
0: 피를 안 깐 거는 깐 거는 깐 도라지고.
1: 네네네.
0: 안 깐 게 이제 피가 붙어 있는 게 껍질이 붙어 있는 게 피도라지라고.
1: 네네.
0: 그래서 피도라지.
1: 자, 이 얘기 그만합시다.
0: 1470님, 아 소중한 전파를 당신 때문에 좀 길게 쓴 것 같습니다.
1: 자, 김효민님께서 제 배꼽 냄새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0: 이런 사람도 있더라. 후배 파워크 냄새 맡는 사람도 있어.
1: 냄새 체크로 기분, 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안 좋대요.
0: 배꼽 파는 거 진짜 안 좋아.
1: 네. 이게 또 다른 병균이 들어갈 수 있어서
0: 그러니까요.
1: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만하세요, 효민 씨.
0: 예. 하지 마요, 김효민 씨. 예. 도라지나 먹어요.
1: 도라지로 파지 마세요.
0: 병균. 다 균들은 다 안 좋아. 세상에 좋은 균은 김태균밖에 없어요. 너 우리 씨.
2: 한동안 저는 셰프에 미쳐있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별것도 아닌데 소금 칠 때도 손높이를 막 들어서 막 뿌리고 엄마한테 등짝 쳐맞고 뭐 먹을 때마다 엄마한테 이건 진간장이야 국간장 넣어야지 라고 계속 딴지걸다가 엄마는 TV 금지! 그리고 주둥이 여는 것도 금지! 그래서 한동안은 집에서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1: 이선의님, 전 여친의 머리핀에 푹 빠져서 머리핀만 발견하면 수없이 머리핀을 사다 줬거든요. 근데 헤어질 때 다 주더라고요. 이거 어디다 쓸까요?
0: 와.
1: 아, 너무 슬프다.
0: 진짜.
1: 아, 굳이 이걸 또 다. 아.
0: 다시 다 주냐, 그거를.
1: 왜 이렇게 헤어질 때 못되게 그럴까?
0: 차라리 뭐 그냥 핀들을 다 모아서 어디다가 뭐 그냥 나눔을 하든가 해야지. 그걸 주면 받아든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 그거를.
1: 에이그.
0: 에이, 본인이 다 머리핀 꽂고 다니세요, 남자. 미친 남자처럼 그냥.
1: 아이고. 그거 저 최소 그 무료 서비스 그걸로 넘겨도 되지 않을까?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눔이에요. 예.
1: 그러니까.
0: 예, 예. 최소 무료 서비스가 예. 서진희 씨.
2: 전 컬투쇼 사연 진분 명품 레전드 사연에 미친 적이 있어요.
0: 이런 건 미쳐도 괜찮아.
2: 너무 재밌어서 너튜브를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밤새가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0: 아, 이거 지금도 있거든요. 이게 오디오 버전이 있고,
1: 네네.
0: 또 이게 그 만화로 된 재흑 뭐 유튜 두 가지 공식 버전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든지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오디오 버전이 아마 한 시간짜리가 몇백 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들어도 시간이 모자라죠. 예, 그러니까 자다가 웃다가 잠드시는 분들 꽤 있대요. 그래서 듣다가 자, 드리고요.
1: 김성문님, 저는 와이프랑 소개팅을 하고 와이프한테 미쳐서 소개팅 2주 만에 사귀고 두 달 만에 상견례를 하고 7개월 만에 결혼식을 해서 지금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그저 웃지요.
0: 김성문 씨, 예, 후회하시는 건 아니죠? 자, 도라지 드릴게요. 5016님. 저는 못생긴 아니 덜생긴 개불에 푹 빠져 있었어요. 있어요. 처음엔 공짜로 저도 안 먹어 했는데 개불회와 개불구이 먹고 개불을 구워서도 먹어?
1: 그러네.
0: 개불에 푹 빠졌어요. 일주일 동안 개불 비빔밥, 개불 버터구이, 개불 간장 무침, 개불 전까지 야무지게 먹었어요. 오늘은 개불 김밥 먹어야지.
1: 우와, 개불 김밥도 있어?
0: 와, 아니 개불이 사실 먹을 때 무슨 맛이 없진 않나요? 무슨 맛이 없잖아 딱히.
1: 그냥 약간 이게 바다의 짭조름한 맛이.
0: 그거, 예. 그렇지. 그냥 아삭아삭한 씹는 맛이 정도가 이제 개불에 닿은 것 같은데. 야, 개불에 빠진 사람이 있구나. 자, 도라제도 한번 빠져보세요.
1: 3277번님, 저는 요가를 배우는데 물구나무서기에 빠졌습니다. 집에서도 매일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물구나.

0: 넘어서서 전화를 받고 물고 넘어서서 TV도 봐요.
1: 예. 예. 물고 넘어서서 예, 도라지도 드세요. 자, 노래 하나 듣고 저희가 이제 2부로 넘어갈게요.
0: 자, 지난주에 초대됐었었죠. 산드라박이 부릅니다. 프리즌 버전으로 부릅니다. 페스티벌.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모델 겸 배우 장윤주입니다. 저는 평소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뻐지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요. 어떤 목적을 앞세우면 쉽게 지치잖아요.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이 내 몸을 사랑하는 일이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 몸을 사랑하는 행동

0: 행동이 뭘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조금 더 나다운 하루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장윤주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show.
1: Oh. 사전 MC가 제주도에서 왔다니. 들라하라.
0: 우리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는 그것은 다만 하나의 사연에 지나지 않았다. 얼쑤.
2: 바이올린 이름, 가게 이름, 팬티 이름, 변비 의자 이름, 치질 방석 이름, 세상에 이름 없는 모든 것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만들어드리는 곧단 코너.
0: 컬투 장명수.
2: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이 필요한 것들에게 몽땅 이름을 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3: 자, 그럼 첫 번째 장명 의뢰 신청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풍악을 울려라 이 방송놈들아.
2: 자, 이나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0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보통 이맘때면 쪽쪽이도 끊고 치발기도 졸업을 하는데 저희 아들은 아직도 엄지손가락이랑 장기연애 중입니다. 심심할 때도 쪽, 졸릴 때도 쪽, 불안할 때도 쪽, 잠들기 전에도 쪽, 거의 24시간을 붙어다니는 베프예요. 못 빨게 하려고 식초도 발라보고
3: 식초를 발랐어.
2: 쓴 약도 발라보고 밴드도 붙여봤는데 전부 실패했습니다. 평소에는 장난감이든 인형이든 다 이름을 붙여주면서 아이랑 놀아주는데 정작 우리 아이의 최고 애착템인 이 엄지손가락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이쯤 되니 끊게 하는 건 포기했고 그냥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컬투쇼 장명 전문가 여러분, 우리 아들이 20개월째 애지중지하고 있는 이 엄지손가락의 이름 좀 지어주십시오. 네. 사진까지 참고로 해주셨네요.
3: 사진 보냈어. 아, 귀여워. 진짜 쪽쪽 빨고 있어. 오른손은 엄지손가락만 빨아봐. 왼손은 안 빨고.
2: 진짜 맛있게도 빠네, 저거.
3: 진짜 완전 눈 감고 음미하는 거야. 야, 귀엽다. 다 불어 터졌을 텐데 어떡하냐. 아유, 태어난 20개월 된 아들의 액착템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에 이름을 붙이고 싶으시대요. 굳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겠는지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2: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3: 시작.
2: 소개된 분들 중 딩동댕 받으실 분들에게는 아이들이 쪽쪽 빠는 그거 공갈 젖꼭지라고 부르죠. 아이들의 뭔가를 빨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플라스틱 판에 둥근 모양의 실리콘이나 고무를 달아놓은 장난감인데 많은 아기들이 이 공갈 젖꼭지 대신 엄지손가락을 빠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지라고 하니까 엄지는 1980년대 이 국민만화 이연세 작가님의 공포의 외인 구단의 여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까치의 유명한 대사이자 실사판 영화의 주제곡 정수라의 난 너에게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노래는 1987년에 나온 노래이기도 한데요. 1987년에는 율무차, 유자차, 인삼차의 인기가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이게 인기가 최고입니다.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 장황하다, 장황해.
2: 자, 샵의 1077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3: 나도 이거 보니까 한 잔 먹고 싶다. 나도 한 잔 사자 좀. 콜드 블루로. 아이스로. 매니저 부탁해. 자,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여러분 엄지 이름 보내세요. 엄지 손가락 이름.
2: 자, 노래는 체리필터가 부릅니다. 낭만 고양이.

0: 체리 필터의 노래였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
1: 네.
0: 자, 태어난 지 20개월 된 아들이 애착템 엄지손가락 아, 계속 쪽쪽 빨고 있는데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하시네요.
1: 아, 7879...
0: 어, 나 이거 마음에 든다, 그지?
1: 네, 피도라지.
0: 피도라지, 피도라지. 아, 도라지 껍질을 까고 엄지손가락에 싹 묶어놓으면 애가 안 빨 것 같은데. 7225님, 뜬금없이 이행시를 하셨네요. 엄지로.
1: 엄.
0: 엄용수.
1: 지.
0: 지금은 엄영수.
1: 아, 이게 여러분들 모르시나요? 엄영수 선배님 그 코미디언? 그분 이제 개명을 하셔서.
0: 진짜 엄영수로 바꾸셨어요.
1: 예.
0: 네. 네. 모를까 봐 이분이 좀 알려주신 거예요.
1: 예. 네. 9289번님. 엄지를 쪽쪽 빨아서 윤이 나겠네요. 엄지윤.
0: 오는 안 돼.
1: 나오면 안 돼.
0: 세 명 이상은 웃어야 됩니다. 놀라거나 감탄하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자, 3283님. 허경환 버전이네요. 엄지니까 엄발란스.
1: 아, 황은주님. 박보검. 맨날 박보검이랑 키스하고 좋겠다.
0: 아, 별론가 봐. 다들 별론가 봐요. 송정헌 씨, 엄지 손가락 빨면 빨수록 행운이 온다는 뜻으로 삼전 믹스. 아하.
1: 지금 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0: 예, 오늘 많이 빠졌어요, 오늘. 예,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1: 자, 7112

0: 2번님, 엄지를 빠니까 줄여서 엄빠요.
1: 어, 아, 두 명이 웃었습니다. 아, 한 명이 더 웃었어야 되는데.
0: 한 명이 모자랐어요. 예.
1: 0484님, 힙하게 빨라고 MG, 엄지 아니고 MG. MG. 세 명 정도 살짝 웃은 것 같습니다.
0: 1022번님, 엄짱. 물파스를 발라보세요. 직방입니다.
1: 정보를 주셨네요. 그런데 해가 빠른데 그러니까. 물파스를 발라 거기다가 엄청 화하긴 하겠다.
0: 다시는 안 빨긴 하겠다 진짜.
1: 왜 울 것 같아. 0712님 세계 최고가 되라는 의미로 엄바페. 엄바페요. 예.
0: 최경란님 왼쪽은 안 빨겨?
1: 아, 오른쪽 엄지 이름 왼쪽은 안 빨겨? 정상용 씨, 야 이분 진짜 많이 보내시는 분인데 오늘은 과연 아메리카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엄지 손가락 이름 엄태구. 박수 치면 안 된다니까요. 정상용 씨는 오늘도 받지 못했습니다. 네.
0: 임영진님 손가락 중에 가장 머리가 크니 그냥 엄태균으로 부르죠.
1: 어, 나이스. 엄태균 좋다. 엄태균.
0: 엄태균 좋다.
1: 손가락 중에 제일 대가리가 크잖아.
0: 엄태균.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무거나 갖다 쓰세요.
1: 네. 자, 두 번째 장명글의 신청 사연 갑니다. 풍악을 올려라 이 방송놈들아. 자, 이수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2: 얼마 전 친정 엄마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려는데 문이 잠긴 채로 열리지 않아서 무려 3시간이나 갇혀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셨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다행히 외출하셨던 아빠가 돌아오셔서 드라이버로 문고리를 분해한 끝에 겨우 엄마를 구출하셨대요. 그래서 주말에 남편이랑 새 문고리를 사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문고리를 교체하고 저는 옆에서 드라이버도 건네고 부품도 건네면서 열심히 보조를 했죠. 그런데 작업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1: 아니 문틈에서 쏙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 그거 좀 줘.
2: 그런데 둘 다 그 부품의 정확한 이름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1: 문틈에서 들어갔다 잠글 때 톡톡 나왔다가 이렇게 돌리면 다시 딱 나오고
0: 아 그러게
1: 그게 이름... 뭐야 그게?
0: 어 모르겠네.
1: 어? 야 그게 뭐지 이름이?
0: 뭐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2: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이 있긴 한 걸까요? 손잡이를 돌려서 문을 돌릴 때 문틀 구멍에 쏙 들어가는 그 녀석 분명 이름이 있을 텐데 저희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쇼다런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그게 뭔지 이름도 좀 알려주시고 입에 착착 감기게 재밌는 이름도 하나 지어주세요.
1: 야 이게 방송놈들이 찾아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레치래요. 레치.
0: 어 이름 이쁘다. 레치.
1: 레치래. 처음 들어보죠. 레치라 그러는데.
0: 어 레치. 어.
1: 이런 거는 확 와닿지가 않는다. 이거 다시 물어보면 생각 안 날 것 같아. 그죠. 그래 다시 생각날 만한 걸로 문자가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0: 자 레치 말고. 다른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 주실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딩동댕 치면 뭘 드리는지.
0: 자 소개된 분들 중 딩동댕 받으시는 분들께는 자주 쓰는 물건이죠. 도대체 이 이름이 뭐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물건들이 많습니다. 신발끈 끝에 이 마감 부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끈 풀림을 방지하고 구멍에 넣게 이 쉽게 해주는 거 에글릿. 이시라고 부릅니다.
1: 진짜? 에글릿. 아, 처음 들어봐. 에글릿이라 그러는데. 네.
0: 택배를 보낼 때 물건이 망가지지 말라고 싸서 보는 완충제. 흔히 뽁뽁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버블랩입니다. 그리고 빵이 남았을 때 밀봉하는 때 쓰는 끈. 보통 빵끈이라고 부르는데 트위스트 타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합니다.
1: 이거는 들어본 것 같다. 트위스트 자, 타이. 이렇게 비트.
0: 트위스트 하니까 1997년에 서른도... 선우도 선배님이 발표하신 사랑의 트위스트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죠. 이 노래의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이 상하이 트위스트
3: 트위스트 추면서
0: 상하이에서 평균 15위안 한국 돈으로 3,300원 정도 합니다. 선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리겠습니다. 샤벨077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1: 방송놈들 진짜 열심히 한다.

0: 지금 이렇게 길게 써갖고 그냥 아주.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들 예, 보내십시오. 이게 문 이거 레치라고 하는 이거를 딱 와닿을 수 있는 어떤 우리 싹 떠오를 수 있게끔 친근한 이름을 하나 적어서 보내십시오. 드래곤폴의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1: Not out.
0: Not out.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케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케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5: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자, 더 소개하겠습니다. 레치라는 이름 말고 좀 입에 착 달라붙는 그런 친근한 이름으로 좀 붙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 전 국민적으로 오피셜하게 우리가 이거 오늘 지으면 이걸로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강종선 씨. 전 이름 장명보다 뮤지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설명하는 거 더 거 듣는 게 더 좋아요. 장명은 관심이 없어요. 알았어요.
1: 열심히 돈 버는 겁니다. 제가 선물 하나 따로 뽑아드릴게요.
0: 그래요. 자, 다른 선물로 드린답니다.
1: 자, 사료.
0: 사료! 자, 뭐 애견이나 뭐 애묘 뭐가 있으시겠죠? 없으시면 본인이 술 먹고 개가 되면 먹으면 됩니다.
1: 자, 3385번님. 이거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착 붙는 이름 파로마.
0: 아, 그 옛날에 가구 그죠? 네. 딱 열면서 파로마 이게 광고였는데 괜찮다 이거. 김성현 씨,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니까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제가 아는 똥꼬 근력 강화 운동인데 줬다 뺐다 줬다 뺐다.
1: 2231번님,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에 다 같이 참여하자는 의미로 청조.
0: 예. 이게 지금 맞죠? 예. 자, 8158님, 문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레치는 전체 뭉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부분을 혓바닥이라고 불러요.
1: 이거네.
0: 아, 혓바닥이네.
1: 이거네, 이거.
0: 아, 전문 문수리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야, 야, 혓바닥 어디 갔냐, 혓바닥. 어?
1: 아니, 이게 딱 붙네, 이게.
0: 어, 혓바닥. 에. 혓바닥! 야, 혓바닥 어딨어?
1: 네, 자, 일단 뭐 다른 분들도 보겠습니다.
0: 이 사람 미쳤...
1: 이게 뭐, 난 못 읽겠어. 형이 읽었어요.
0: 6384님, 문불알. 한 분 좋아합니다, 한 분.
1: 김경준님, 함몰되기도 하고 튀어나오기도 하니까 문꼭지.
0: 아... 7159님, 문꼬리 가운데 있으니까 문의 배꼽처럼 문꼽!
1: 오, 안 된다고. 네. 박유민님, 태정태세 문닷새.
0: 요새 뭐 재밌다 이거. 태정태세 문닷새. 6925님, 문틈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빈 공간에 잘 들어가라는 의미로 메시여, 메시.
1: 예. 아, 또 안 돼요.
0: 아, 또 안 돼요. 아, 또 안 돼요.
1: 김영우님, 그냥 MG식으로 문크크 갑시다.
0: 문크크. 문크크 귀엽다 문크크. 자, 강푸른 씨, 스치듯 지나가는 그와 같아서 남편. 집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남편. 난 괜찮은데.
1: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혓바닥 이거보다 더 뭐 대단한 게 없는
0: 문크크.

저도 귀여운 것 같아요. 문크크. 문크크. 아니 남편도 괜찮지 않아요? 들락날락 하잖아요. 들락날락. 예. 자, 우리 3부에는요. 드디어 우리가 미칠 시간이 옵니다. 썸머 페스타.

0: 룩스.
1: 자, 오늘 뭐 지금 나왔던 노래 거의 다 전부 라이브로 오늘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자, 우리 클라잉 넛이 나온다니까 기분이 좋지 아니한가.
1: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판매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자,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부터입니다. 어제부터 2026 세 번째 새 3분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컬투쇼를 사랑하고 컬투쇼를 애정하고 컬투쇼를 너무나 아껴주시는 쇼단원들의 당신들의 열정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컬투쇼 청취율 1등, 저희가 1분기 2분기 전부 압도적으로 1등 했잖아요. 3분기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0: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자, 전화번호 02에 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전화를 제발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받으세요.
1: 그리고 라디오 뭐 들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를 늘 배꼽 잡게 만드는 라디오, 하루라도 안 들으면 똥꼬에 털이 자라는 그 라디오, 2시 탈출 커트쇼를 외치는 겁니다. 청취율 조사에 참여를 했다.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쇼단원께는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자, 인증샷이 청취율 조사하고 있는 통화 중에 스크린샷을 누르고 그 사진을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총 20분에게는 방송놈들이 도통 얼마인지 밝히지 않은 그 심심치 않은 금액에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쏘고요. 백화점 그걸 들고 가면 전혀 심심하지 않아요. 그 외에도 커피 쿠폰, 아이스크림 쿠폰, 떡 디순 세트 쿠폰, 햄버거 세트 쿠폰, 나이스 햄버거 세트. 인증샷을 제대로 보낸 분들은 거의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02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왔다. 와, 청취율 조사 전화다. 와,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 받으라고. 자,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샵에 1088번으로 캡처한 스크린샷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100원이 들어요. 사진 전송은 100원이기 때문에 100원 정도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7월 17일까지 컬투쇼 썸머 선물 패스 시작 기간이고요. 요 기간에 컬투쇼에서 계속 들으시다가 계속 선물을 쏩니다. 뭘 쏘냐?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분쇄 처리기, 이동 갈비 세트. 총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다 쏴버릴 거니까 계속 컬투쇼를 듣기나 하세요. 예, 백수들 움직이세요.
1: 자, 사진 전송은 샵 1088입니다.
2: 네.
1: 0601번님께서 저도 드디어 청취율 조사 전화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2시 탈출 컬투쇼 매일매일 듣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 잘했어요. 이분께는요. 자, 뭘 드리나요?
1: 자, 저희가 심심치 않은 금액으로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2: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린샷을 인증해갖고 2056에 3349네 이거는 뒷번호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아마. 예. 자, 청취율 조사 좀 받아주세요.
1: 네. 네.
2: 자, 방청 오니까 신나죠 여러분들?
3: 네.
2: 자, 오늘 방청 신청해서 어떻게 오면 되는지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네, 방청 신청 문자번호 샵 1088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입니다.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함께 적어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2: 자, 컬투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썸머 특집 잠시 후에 컬투쇼 커피포트 락 페스티벌. 여기 커피포트 락 페스티벌. 제 1세대 펑크록 밴드 크라잉넛과 함께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14일은 컬투쇼 워터밤이 아니고 우리는 워터를 쏘지 못하니까 밤을 쏩니다. 웜의 밤! 유노 유노 아이들 비투비 민혁 그리고 텐션의 여왕 바다까지 함께합니다. 엄청 재밌을 거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크라잉넛을 빨리 만나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전문인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상품 소개하면서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다시 따라하세요. 여러분 똥꼬 건강을 위해서 파워 리프팅이죠 이게 바로.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자, 예, 박제에 맞춰서 이 운동을 하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주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2: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오 이용권,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2: 자연치안을 지키는 닥터뮤니치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베베스한스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2: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 진액,
1: 옷이 원하는 세탁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2: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 식품,
1: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2: 건강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미백 전동 칫솔,
2: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1: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바꿔서 했네요. 예.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2: 했구나, 내가.
1: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2: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2: 편안한 유식 휴술 침대에서요 쿨 냉감 매트릭스를 드립니다.
1: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2: 쪘다 뺐다 쪘다 뺐다 쪘다가 뺐다가 쪘다 뺐다. 아, 건강한 내 똥꼬. 광고요? Here we go.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0: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3: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2: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them separated.
1: 자, 걸스 썸머 뮤직 페스트 1탄. 인천에는 올해로 21회째 이어져 오고 있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12시에는 커피물을 끓이는 그 짧은 시간에 시원한을 락 스피릿으로 적시겠다는 각오로 준비했습니다. 커피포트 락 페스티벌!
2: 커피포트 락 페스티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스트를 소개하죠.
1: 1993년 서울 용산구 동부이천동 친구들로 결성. 95년 홍대 앞 전설의 라이브 클럽 드럭에서 공연했고 올해로 데뷔 31주년. 2026년 3반기 출연한 페스티벌만 벌써 20여 개. 히트곡 제목 쭉 읊어보겠습니다.
3: 자, 밤이 깊었네. 와. 좋지 않냐? 말 달리자.
1: 나이스.
3: 명동 콜링. 룩셈부르크.
1: 자, 누구지 이제 아시겠죠? 자, 오늘 주인공은 누군가요? 그라인더!
4: 반갑습니다. 그라인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3: 아니, 세상에 완전체로 컬트쇼가 나오는 게 지금 첫 출연이라고 하십니다.
4: 네, 저희가 밴드 생활이 31년 차인데 컬트쇼의 첫 출연입니다.
1: 어머, 어떻게 죄송해요. 진작에 보실 걸.
3: 자, 일단 한 분씩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네, 드럼의 이상혁입니다.
1: 이상혁 씨.
6: 보컬과 기타의 박인식입니다.
4: 네, 베이스 캡틴의 한경록입니다. 반갑습니다.
7: 기타의 이상면입니다. 반갑습니다.
8: 아코디언 건반의 김인수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이 락 페스티벌은 처음 해요, 지금. 네네. 컬트쇼에서 첫 주인공이시고. 와우. 근데 첫 출연이시고. 예. 네. 20년 만에 컬트쇼에 처음 나오셨어요. 예. 개인적으로 참 팬입니다.
6: 아우, 저도 네. 항상 라디오로 잘 듣고 있었습니다.
3: 아니, 이렇게 첫 번째 총 온 멤버가 나오신 게 첫 번째인데 섭외 연락 받고 어떠셨어요?
4: 일단 커피포트 페스티벌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커피포트
4: 장영 센스를 딱 듣고 아 일단

0: 랑 좀 정신 연령이 비슷하다.
1: 그럼 누가 지었을까?
0: 예예예. 또 락 페스티벌 하면 크라이너시니까 우리 크라이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올 상반기만 벌써 이 페스티벌에 20개나 갔다 오셨어요?
0: 공연이 꽤 많더라고요. 와. 요즘에 락 붐이 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여기저기서 불러.
2: 펜타포트도 가보셨죠?
0: 갔죠.
3: 아, 많이 가셨지.
2: 예. 커피포트는 처음이시죠?
4: 네. 네. 처음입니다. 처음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봤고요. 나온 것도 처음입니다.
3: 뭐, 죄송하지만 저희도 처음입니다.
2: 자, 현장에 계신 방청객들, 자 여기 주목해 주시고 저희가 코너 시작 전에 커피포트 락 페스티벌과 어울리는 커피 믹스 한 봉씩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예.
3: 여보 오늘 응원봉입니다 여러분들의.
2: 예. 예. 저는 뭐 당 떨어진다고 그거 잘라갖고 드시면 안 돼요.
3: 예. 자 커피포트 락 페스티벌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밴드가 바로 크라잉넛이었는데 뭐 경록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경록 씨께서 본인 생일 파티가 어느 순간부터 인디 음악 축제가 대축제가 됐어요. 와. 네. 좀 사진 뭐 띄우게 주신다고 하는데 아
2: 처음 시작된 게 언제죠?
0: 아 쑥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한 2008년 정도 됐고요. 홍대에는 3대 명절이 있어요. 네, 할로윈 데이,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제 생일 경록절이라고. 이야~ 제가 워낙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다 보니까
2: 멋지다.
0: 제 생일 파티마다 이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매년 한 800명 정도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맥주를 갱신을 해요. 맥주를 매년 100만 cc 이상 비우고요.
3: 저도 놀러 갔었습니다.
0: 어 진짜요?
3: 아 그럼요. 오. 네, 형 문자 주셔가지고.
0: 아 진짜 왔었어요?
3: 근데 뭐 바쁘게 계시가지고 공연 보고.
0: 워낙 사람이 많아서가지고.
2: 네. 그럼 맥주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아 협찬을 받아서.
0: 도저히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2: 아니 원래 사비로 하다가
0: 아 예 원래 사비로 하다가
3: 심지어 이 경록절의 게스트분들이 뭐 최백호 선배님부터 한영애 선배님 우와. 윤도현 김창한 잔나비 멜로망스까지 대축제가 돼버렸어.
2: 아 라인업이 장난 아니네. 네.
0: 뭐 친구들이 그래요. 북한에 태양절이 있다면 남한에 경록절이 있다 이렇게 막 놀리고 그래요.
2: 아 영광입니다 콜츠에 나와서. 아우
0: 아 제가 영광.
3: 아 게다가 경록절로 한국 대중음악 상까지 받았다고.
2: 어 진짜요?
0: 아유 예 왜냐면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집합 제한이 있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지.
0: 사람들이 못 모여가지고 너무 우울해하셔가지고 제가 아 온라인으로라도 해야겠다.
2: 해야겠다.
0: 사람들에게 또 위로를 줘가지고
2: 온라인으로 경록절을
0: 네,
2: 또
0: 네 한국 대중음악상 특별상을.
3: 근데 경록절만 아니라 한 분씩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다른 멤버들 이름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어 일단
2: 너무 혼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0: 아니 뭐 근데 매년 같이 해요. 크라잉넛에서 함께 합니다.
2: 아니 윤식절, 상면절, 뭐 상역절, 네. 인수절 뭐 이렇게 해갖고 생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5: 아 이게 옆에서 하는 거 보면 아 안 되겠다.
0: 네
5: 힘들 것 같아.
1: 감당이 안 되게 같아.
5: 생일을 조용히 보내는 게 더 좋아가지고. 아
2: 여기 혹시 그렇게 그 텐션이 좋으신 분들인데 연주할 때
0: 예.
2: MBTI I 성향 내성적이신 분들 있으세요?
5: 저 대부분 내성적인 것 같아요.
0: 저는 다 그 검사하기 전에 다 멤버가 인 줄 알았거든요.
2: 어, 근데 다 I야?
0: 저 혼자 E더라고요.
1: 어, 네,
0: 저만 몰랐어요.
3: 다른 분들은 다 I시고
0: 다 무대 위에서 이렇게 깡죽깡죽 난리 피길래 아 똑같은 성향이구나 했는데
2: 다 I야?
0: 저만 E더라고요. 네.
2: 경록절이 맞네.
0: 그러니까요.
2: 자 그러면 크라잉넛의 라이브로 한 곡 들어볼 텐데 오늘 어떤 노래를 먼저 오늘?
0: 오늘은 역시 락 페스티벌에서는 좋지 아니한가.
2: 예!
3: 자 일단 무대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래가 영화 좋지 아니한가 OST였었는데 마라톤을 연출한 정윤철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천호진 씨, 문희경 씨 그리고 김혜수 씨가 출연한 영화였었고
2: 아, 동명의 영화가 있었고 이게 OST였어.
3: 네네네.
2: 와 페스티벌 가면 아 이거 완전 난리 날 텐데 진짜 여기 락패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커피포트 락 페스티벌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크라잉넛.
3: 저 오늘 이 라이브 들으러 온 겁니다 저는 진짜.
2: 예예 예, 예, 예, 예. 알겠어요.
3: 예 정말로 예.
2: 우리 여러분들도 첫 번째 관객이신 거예요.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3: 자 현장에 계신 방청객분들 커피믹스 응원봉 자 준비하시고
2: 자 듣고 계신 소단원 분들은요 크라잉넛에 대한 궁금한 점 목격담 질문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975 오시면 기부자는 명 혼란 무료가 되겠습니다. 자 크라잉넛한테 마이크를 넘깁니다. 예

0: 와 미쳤다 미쳤어.
1: 아 이거지
0: 이거지 이거지
1: 이거지
0: 이게 크라잉넛이지. 야 미쳤어.
1: 아
0: 이거는 뭐 성향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안 즐길 수가 없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미친 사람이에요.
1: 정말 이게 정말 밴드 사운드입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아우 정말.

0: 너무 아, 역시 커피포트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저는 노래하시는 내내 계속 커피포트를 흔들었거든요. 아 팔이 빠질라 그래요. 네.
2: 자 김현옥님께서 균디 오늘 MBTI 극성향이
1: 극 아이 성향이
2: 많이 보인다면서요. 거짓말이죠.
1: 그러니까 우리 방청객들.
2: 나도 소리를 지르고 싶다. 재밌겠다. 난 직장인데. 아
1: 들어주시면서 조용히 소리 질러주세요. 아 이렇게.
2: 아니 근데 라이브 그 훅 부분에 우리 김인수 형님께서 굉장히 평소에 좀 조용하신 것 같은데. 거의 한 옥타브 위에
1: 어 진짜 거의 샤우팅이
3: 오늘 엄청 세게 부르던데
1: 장난을 어? 네. 표정은 안 그러신데 되게 신나신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여서 그런 거
2: 아니 진짜 한 옥타브 위를 부르야 우와 저...
1: 네. 혼자만 좀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아까 하셨던 것처럼
2: 그 부분 솔로로
1: 그래도 우린 좋지 아니한가? 아, 저희가 그 한 6주 동안 여기 스튜디오를 재공사를 했어요. 그때 드럼 부스를 이제 만든 네네네. 거거든요. 아... 예, 그때 원래는 이제 드럼 부스가 트여져 있었는데 없어갖고 어떠셨어요? 드럼 치시면서?
5: 어, 되게 그 고립된 그 아... 장소가 되게 아늑해서
6: 되게 저 휴게소에 있는 그 무인 로봇 지금 커피 자판기가 생겨가지고
2: 인형 뽑기 같기도 하고 네,
6: 커피 네. 뽑아줘.
2: 아니 예전에는 저희가 이 부스가 없을 때는 사실 이제 드럼 소리가 바로 나오다 보니까 모니터가 밖에서 하게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즐기기가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너무.
5: 다음에 올 땐 이렇게 안방도 있고 뒤에 건넌방도 있고.
1: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2: 그거는 이제 술자리에서 멤버분들끼리. 예.
1: 자, 7915님 문자를 우리 경록 씨가 하나 읽어주실래요? 7915님 문자.
7: 네, 50대인데요. 스튜디오 리뉴얼 했다더니 아, 사운드가 감당이 되는군요. 그럼. 크라이너트 사운드 대박. 좋지 아니한가?
2: 네. 자, 그 와중에 지금 우리 기타 이상면 씨의 연주를 보고 김성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 장항준 감독님 기타 잘 치시네요. 새로운 모습입니다.
5: 네, 제가 좀 배웠습니다. 네.
1: 어, 되게 느낌 비슷하다.
7: 김성수 감독님이야지 말씀하시고
2: 그리고 약간 머리 조금 더 기르시면 성대현 형 느낌도 좀.
1: 어, 있다. 네.
6: 아, 그렇잖아도 성대현 형님이 동네에 살고요.
2: 주민이세요?
6: 네, 그 중학교 선배님이세요.
2: 아, 실제로.
1: 대현이가.
6: 네. 한 번은 제가 그 이렇게 바닥에 그 길거리 앉아 있었는데 어떤 그 여고생이 와서 사인을 해달래요.
2: 길거리 바닥은 왜 앉아요?
6: 아, 글쎄요.
1: 아니, 어, 거지 생활하셨어요? 네.
6: 근데 제가 이상면 크라잉너트 이상면 사인을 딱 해줬는데 되게 어 이게 아닌데 계속 그런 아,
1: 성대현이 줄 알고?
6: 네. 어머, 성대현 오빠 아니시냐고.
1: 와. 그러면 성대현 씨 닮으셨고 우리 김인수 씨는 약간 육중환 느낌이 좀 있어요. 육중환 씨. 육중환 밴드 육중환.
2: 아, 뭐.
1: 어, 기분 나쁘신가 봐. 죄송해요.
5: 육중에서 그런가?
1: 육중에서 그런가?
2: 어. 아니 우리 김인수 형님은 평소에 이렇게 크게 빵 터지실 때도 있어요?
7: 조곤조곤 이렇게 재밌어요.
2: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게 빵 터지는 거 보신 적
1: 있어요? 제일 빵 터지세요?
4: 아. 좀 전에 상혁이가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되게 깜짝 놀라 가지고 웃었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상혁이가 알 것 같아요.
6: 그 자주 자기가 말하고 빵 터져요.
2: 아 본인이 얘기하는 거에만 빵 터지시는구나. 아, 예. 엄청 이기적이신 분이시네요.
1: 오늘 가시기 전까지 한번 빵 터지는 거 보고 싶어. 어,
2: 보고 싶어 진짜.
1: 오늘 이 커피포트 락 페스티벌 이 페스티벌은 출연하는 게스트도 중요하지만 즐기는 관객 이 여러분들 이 팬들이 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라잉넛과 팬들 사이의 에피소드를 저희가 좀 털어봤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 크라잉넛은 무명 시절 팬이 한 명 있을 때 공연을 한 적이 있다.
7: 네.
1: 야 이런 적이 있어요?
7: 네 저희가 95년도부터 홍대 라이브클럽 드럭이라는 곳에서 공연을 시작했는데 네. 그때는 티켓을 받고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크라잉넛 멤버들이 어. 손님이 올 때까지 좀 약간 상주를 해 있었어요. 아, 아, 대기를 하고 있다가,
1: 대기하고 있다가
7: 관객이 한 두세 명 와도 한 명 와도 우리 심심하니까 아. 공연을 해요. 이렇게 공연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고
1: 그 한 명이 가면 어떻게?
7: 뭐, 네. 그러면 이제 연주를 멈춰야 되잖아요. 아니 이제 뭐 아유 수고했다 하고 딱 멈췄는데 화장실 다녀오신 거예요. 아. 거기서부터 다시 여튼, 이어서 연주를 한
1: 관계 아니었어!
7: 있습니다. 예.
1: 관계 아니었나 이렇게
6: 여자분 세 명이었었는데 같이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2: 저도 그런 적 있어요.

0: 있었어요. 네. 어렸을 때 밴드를 하는데 제일 속상했었던 거는 그 전 팀까지 사람이 있다가 우리만 나오면 음악도 안 듣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음악을 듣고 평가를 하고선 싫으면 나가셔야 되는데 아니 나타나기만 하면 다 나가. 그래서 밴드들의 그 초창기의 속상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걸 버텨내는 시간들을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맞습니다. 다
1: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었는데 나가면 한 명도 없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
0: 맞아요.
1: 하고 있으면 좀 전기도 아깝고 그래가지고
2: 전기도 아깝고
1: 그 부분까지 딱
0: 잠시 멈췄다가
1: 이제 딱 다시 내려오시면
0: 야, 들어왔다 들어왔다 네.
1: 저, 다시 시작.
2: 저는 뭐 음악하는 밴드는 아니지만 예전에 삼총사 시절이 있어요. 컬트 삼총사.
3: 예예 예, 알죠.
2: 아, 어느 공연장이 딱 갔던 집앞 대구였던 것 같아요. 관객이 딱 세 명이 있는 거야.
3: 네네네.
2: 그래서 세 명이 한 명씩 1대1로 웃겨줬어요. 같이.
0: 아, 전담으로.
2: 아니, 전담으로.
1: 에이마크.
2: 서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 다 자, 그런 시절이 있는 거죠.
0: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크라잉넛은 팬들과 팬 파티를 하면서 술잔을 함께 기울인 적이 있다.
2: 야.
0: 2015년 홍대 작은 클럽에서 팬 파티를 한때 있었는데 팬분들한테 데킬라를 또 직접 따라 주셨어.
2: 그래요?
0: 어떤 내용입니까?
2: 아, 정말 소통을 잘하는 밴드구나.
3: 아마도 저희가 홍대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공연이 끝나고 팬들이랑 이제 한두 잔 같이 하면서 놀거든요. 아마 근데 그런 적이 많은데
2: 팬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3: 데킬라를 직접 따라줬다면 아무래도 인수형일 것 같지.
1: 인수형일 것 같아.
2: 아, 그런 거 인수 씨가 주로 따라주는 쪽인가 봐요?
4: 아, 그거가요.
2: 터질라 그런다. 터질라 그래.
4: 많이 마셔서 따라드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 아, 본인이 이제 조금 찍기가 네. 올라서.
1: 근데 이걸 뭘 따라주는지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5: 아, 그 저기 인수 형님이 저 이렇게 공연이나 뭐 이렇게 오면은 이제 병으로 이렇게 바틀로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뭐 형 이거 뭐야? 그럼 이거
0: 아 위스키를 뭐, 좋아하시는구나.
5: 네네. 네, 조금씩 따라줘.
2: 아, 따라주려고 네. 팬들한테 네. 본인 술을 집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4: 예.
2: 와.
1: 대답을 잘한다.
0: 그럼 술을 못 마시는 멤버분도 계세요?
3: 저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애주가 밴드였을 거예요.
0: 전부 다.
3: 예, 좋아합니다. 그래서 크라잉넛 노래를 들어보면은 잘 들어보면 이제 술에 대한 관련된 가사가 한 50%는 나오는 것 같아요.
6: 술에 취하마자 타고지.
3: 이 밤에 취해서.
2: 아, 그렇지.
0: 조금 만약에 취기가 올라오시면은 가장 좀 인사불성이 되시는 멤버가.
3: 아, 이게 뭐. 다 골고루 그렇게 됐던.
2: 다 골고루예요.
0: 돌아가면서.
2: 다 골고루.
3: 예, 뭐 어디 뭐. 이렇게 실종이 돼 있으면 매니저가 이렇게 주스러 다니기도 하고 주스러서 공연장에 이렇게 놓기도 하고
2: 주스러 다니기도
1: 하고 한 번은 공연하러 가야 되는데 경로가 없어져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0: 찾았다고
1: 예 네, 가로수길에 무슨 가로수 밑에 있었다고
2: 가로수길에 가로수 밑에 있어
3: 제 옆에 그때 장기아가 누워 있었어요
0: 예
3: 저는 이제 매니저가 이렇게 주서
1: 장기아는 냅두고 경로기만
3: 장기아는 그 8시쯤 일어났대요 저녁
0: 아 장기아는 못 주서 가고
3: 예 네, 그렇죠
2: 장기아는 그때 매니저가 없었나 봐요 그죠
3: 그때 공연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공연 때문에
2: 아 공연 때문에
3: 주서 갖고
2: 아 조심 그러니까
3: 예
2: 자
0: 다음
2: 숨을 당했네요
0: 에피소드입니다 크라잉넛은 팬분들을 위해서 직접 보관한 자료들을 공개하는 30주년 전시회를 열었다 이거 뭐 어떤 내용인지
2: 작년에 어떤 자료들을 전시하는 건가요?
3: 저희가 그래도 약간 보기보다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보다는 그 아날로그 자료들이 그렇죠, 많아요.
2: 그렇지.
3: 저희가 작사를 이렇게 그때 노트에다가 수기로 필기해 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밤이 깊었네 초고
0: 어머
2: 야 소중한
3: 자료가 초고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안 버리고
2: 그걸 다 안 버리고 다 갖고 있었어.
3: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전시하고 저희가 사용하던
1: 그 예전에는 그 지금은 이제 그 디지털 포스터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예전에는 그 앨범 아트워크나 포스터도 다 종이로 돼 있어 가지고.
0: 네.
1: 근데 저희가 그걸 모진 않았겠죠. 부모님
2: 그렇지. 부모님들을 갖고 있지. 네. 맞아.
1: 모으고 계셔 가지고 그거를 다 모아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0: 와, 멋있겠다.
1: 근데 저희가 전시를 한다 그러니까 각자 어머님께서 다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0: 완벽.
1: 그게 몇 박스가 됐어.
2: 이야, 맞아. 우리 엄마들은 그걸 다 모아.
0: 왜냐면은 지금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예전에 TV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활동하시는
2: 뭐 스크랩을 다 해놨어. 스크랩을.
1: 네네네.
2: 네, 맞아. 우리 엄마도 내 거 다 해놨더라고.
0: 지금 아까 그 실종 이야기부터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자 하나씩 멤버들 돌아가면서 네네. 읽어볼까요?
0: 네.
2: 예.

0: 전혜연님, 경록 오빠 들어가서 새벽 4시 마감까지 놀던 그 여자 1인입니다. 하숙집 옆옆집이 들어기던 대학 1학년생이 지금 나이가 50이에요.
1: 이제 들어기라는 이제 클럽.
2: 네, 라이브 클럽, 네,
1: 라이브 클럽. 클럽 이름입니다.
3: 같이 놀던 네. 여자분이시래요.
1: 네네네네.
4: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옆옆옆집 여자.
3: 어, 그래요?
4: 예.
5: 아, 노래 만들어.
4: 아, 별일 없었어요.
5: 옆, 옆, 옆.
4: 예, 별일 없어요.
6: 옆옆이 옆집 여자를 사랑했네.
1: 아무 안 했습니다.
4: 아, 예.
1: 예, 예, 예.
4: 예, 그렇다고요.
1: 예, 예. 예. 자, 그 클럽 가에서 한 번 더 왔습니다. 9110번님. 또 한 번 누가 읽어 주실까요? 우리 인수 형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3: 예, 인수 형님. 예.
7: 네, 1997년도에 홍대 클럽 들어가서 많이 뵀었어요. 당시 엄마한테 문제집 산다고 뻥치고 산 아워네이션 1집 테이프 가져가서 사인도 받았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은 분실됐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뜨거웠던 락스피릿은 분실되지 않았어요.
1: 야, 1997년도.
3: 그때는 테이프로 냈잖아.
4: 네, 카세트 테이프요. 예.
3: 그때 LP도 좀 한번 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4: LP는 조금 나중에
3: 됐어요.
5: 생각보다 최근에 LP를 낸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1: 그 전에는 LP가 안 내셨어요.
7: 저희가 CD를 낼 때 LP가 사라졌어요.
5: 맞아, 한 번.
1: 아~
7: 마지막 LP가 아마 저기 룰러의 날개 잃은 천사인가 그럴 겁니다. 뭐, 제 기억엔.
1: 근데 이제 제작은 따로 이제 할 수는
3: 맞아요.
1: 아직까지도 할 수는
3: 클럽용으로 맞아요, 맞아요. 나이트 클럽용으로 네. 해서 배포를 했어요 DJ들한테. 아~
7: 한국 DJ 옆에 저거 옛날에 있었는데.
3: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주라는. 아이디로
1: 송민 형이 하나 읽어주시죠.
0: 네, 이주님 아주 예전에 저 대딩일 때 방학에 동네 편의점 세븐일레땡에서 알바할 때 자주 뵀는데
3: 귀여워.
0: 동생 고딩 때 친구 오빠분이 크라잉넛 멤버이기도 했는데 반가워요. 옛 생각나네요. 오.
3: 어, 고딩 때 친구 오빠분이 크라잉넛 멤버였대.
4: 이때... 그러면 윤식이일까?
0: 아, 그런가?
4: 아, 나도 여동생 있지.
0: 동생의 친구 오빠분.
5: 나도 동생 있는데. 응,
1: 동생의 친구 오빠.
3: 동생의 친구.
5: 동생의
3: 오빠. 친구. 여동생인 거지.
4: 아, 그렇죠. 그렇죠. 아.
1: 친구의 여동생.
3: 여동생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4: 저요.
3: 어, 두 분 중에 한 분이네요.
4: 그런 거 같네요. 그러네요.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예. 네.
8: 반가워요.
3: 박미선 씨. 예. 요것도 읽어 주세요.
0: 저는 송도 락페에서 크라잉넛 실물 영접했어요. 코로나 후 일상 복귀해서 첫 락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관객들을 보며 감동하시는 눈빛은 아직도
3: 있을 거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0: 크라잉넛은 팬층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문화 그 자체 아닌가요?
3: 우리나라 문화 그 자체지.
8: 아, 감사합니다.
3: 이게 더 멋있는 말이다.
1: 아니 근데 사실 뭐 예전에 뭐 송골매 선배님들은 이제 잠시 활동을 멈췄다가 뭐 최근에 뭐 이렇게 다시 또 모이시기도 했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일관적으로 한 팀으로 한 게 또 있나요 지금 현재?
4: 글쎄 세대적으로 많이 없을 거.
1: 아니 우리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지금 없을 거예요.
4: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3: 그렇죠.
8: 멤버가 안 바뀌고 계속 한 팀으로 음악만 한 팀은 뭐 저희가
1: 진짜로 아, 유일하신 또, 것 같아요.
8: 네, 유일한 거.
1: 아, 박수 한번.
3: 예.
1: 유일합니다 정말.
3: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어, 이분들이 정말 무대에 가면 싹 눈빛이 달라지고 달라져요. 특히 인수 씨가 확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 한 빨리 보고 싶습니다. 다음 곡 연주 또 하나 뭐
4: 예, 해주시면. 저희가 또 이 커피포트 페스티벌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해 놨어요.
3: 커피포트.
4: 크라잉넛 노래가 생각보다 그 히트곡들이 많아 가지고
1: 엄청 많죠.
4: 저희가 메들리로 엮어 봐.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4: 다 같이 빼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예, 무대를 보십니다.
4: 태진영님도 부탁드려요.
3: 어, 신난다 이거. 이거는 중간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도가니가 허락되는 이상 다 같이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해주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1: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계신 우리 방청객분들 저희가 나눠드린 커피 믹스를 응원봉으로 써서 흔들어 제껴주시면 되겠습니다.
3: 그렇습니다.
1: 올 스탠딩입니다 오늘.
3: 예. 자, 여기 크라잉넛 콘서트 현장이니까 마이크를 넘깁니다.
4: 하나 둘 하 예 헤이 커피포트 분위기 좋습니다. 소리 질러. 다 같이 말 달릴 준비 됐습니까?

0: рух, рух, Люксембург, Ариетина, рух, рух, Люксембург,
1: Так, окей.

0: 아니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갖고 저희 갑자기 여기까지 원래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명동 콜링 가능합니까?
1: 너무 좋죠, 너무 좋죠.
0: 아 나이스.
2: 아 가야지 가야지. 아,
0: 명동 콜링.
3: 아 컬투스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2: 이거지.
3: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자 저희 준비됐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죠? 백인영 용씨 가사 아시면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명동 콜링.

0: 미쳤다 미쳤어. 보고 싶다 크라잉 너 돌아오라 이 자리로.
1: 아 진짜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라이브를 들을
0: 수 있다는 이건 정말 너무 좋다. 야 잘했다 이거 우리.
1: 이거 뭐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공연입니다.
0: 제1회 커피포트 페스티벌 이거 정말 그냥 잘 열었다.
1: 0310번님께서 아 시마리오 죽겠는데 이거 못 가겠네. 갈 수가 없네 이거 진짜.
0: 이제 가세요. 오줌 싸세요.
1: 이선아님 방송 공금도 큰일 났다. 이 분위기면은 내년에 커피포트 아페스티벌 2회도 하셔야 될 분위기입니다.
0: 아 2회. 아니 1회를 크라이너스 끊어놨는데 안 할 수가 있나.
2: 아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1: 가야죠 가야죠.
0: 아 명동 콜링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지금. 아 대박입니다. 김윤정 씨.
3: 와 음질 좋다. 역시 컬트쇼. 비싼 장비가 콘서트급입니다.
0: 저기 콘솔이 얼마 전에 영국에서 온 8억짜리 콘솔이에요.
2: 아 진짜? 예,
0: 예.
2: 8억이요?
0: 예예. 예, 예.
2: 와, 와 장난 아니다.
0: 제가 연예인 할인 좀 받았어요. 예.
1: 김성우님께서 아니 다들 신났는데 우리 투명 드럼통 안에 계신 우리 드러머님 생사 여부 좀 확인해.
0: 너무 더웠죠? 어떻게 괜찮으세요?
4: 아 그 아까
1: 땀에 범벅이 되셨어.
4: 리허설 할 때 저기 안에 에어컨이 있어서 우와 틀고 해서 좋았는데 실수로 안 켰어요.
0: 안 켰어.
1: 본인이 실수로 못 켰어요.
4: 네, 잊어버렸어요.
0: 아 켰어야지. 좀만 기다려달라 하지 빨리 키고 하지.
1: 아니 기껏 설치를 그렇게 해놨는데
4: 중간중간에 킬라 그랬는데 저기 누르는 게 안 보여가지고.
0: 아 어떻게 지금 안경이 성에 차고 막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1: 권유림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썸남이랑 노래방을 갔다가 말달리자를 불렀어요. 썸남한테 닥쳐! 닥치고 내 말 들어! 그때 나 왜 그랬지? 아무튼 너무 신나네요.
0: 와, 한선영 씨 거. 더우실 텐데 우리 드럼 이상혁 씨 문자나 하나 읽어주세요. 한선영 씨 거.
4: 네, 한선영님. 결혼 전엔 매년 락페 갔는데 이제 어느덧 애 둘 엄마가 돼서 락페 못 간 지 10년이 넘었네요. 예, 일하며 크라잉넛 노래 들으니 옛 생각나고 눈물도 나네요.
0: 눈물도 나신대요.
1: 어때요? 이제 이 락 페스티벌의 역사를 이제 다
0: 그치 역사지 다 아시지. 우리나라의 락페 역사를 다 알지.
1: 옛날 공연 락 페스티벌이랑 지금이랑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5: 예전에 저희가 96년도에 스트리트 펑크쇼라고 공연을 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거칠었어요. 말 그대로 무대를 관객들이 찢었어요.
0: 아 진짜로?
5: 예 무대가 이제 그때 무대도 좀 약간 허접해가지고 초록색 부직포로
0: 아, 밴드가 무대를 찢는 게 아니라 관객이 무대를 찢었어요?
5: 찢는 그런 좀 그 야생이 있었는데 그때 또 나름대로의 낭만이 있었고요. 요즘에는 노는 문화가 되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깃발도 들고 모였다가 하고 또 넘어지면은 또 다 일으켜주고 또 질서 적용.
4: 요즘에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무대를 찢을 수가 없어요. 이제 바닥이 고무로 돼 있어요.
0: 안 찢어지는구나 무대가.
1: 아니 요즘은 그런 것도 합니까? 왜 이렇게 저 무대 위로 몸을 날린다든지.
5: 아 스테이지 다이빙.
1: 네네. 아직도 하십니까?
5: 아 그럼
4: 네네.
1: 다친 적은 없으십니까?
0: 한번 그렇게 다이빙을 했는데 네. 안 받아준 적도 있나요?
1: 가끔 SNS에서 안 받아주는 공연이 네. 있더라고요.
4: 저도 뭐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하는데. 네.
0: 그러니까.

0: 전에 한번 갔는데 이제 샥 들어갔는데
1: 깜짝 놀랐는데
0: 샥 피하셔갖고 발목이 그냥 똑같
1: 부러워. 그러니까.
0: 아 일본에서 그랬는데 아 저
2: 일본에서.
0: 네. 아 한국 분들이셨으면은 아마 받아주셨을 것 같은데.
1: 아. 아니 뛸 때마다 무서울 것 같아요.
2: 어, 그러니까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어.
0: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2: 앞으로 안 뛰잖아요. 또 네. 뒤로 뛰잖아요.
0: 그래서
3: 네, 그게 더 안전해요.
0: 타고 다녔어요.
1: 오히려. 어.
0: 뭐.
3: 앞으로 뛰면 사람들이랑 머리를 헤딩할 수 있어서 뒤로 등 쪽으로 뛰는 게 가장
0: 아, 오히려 그게 이제 제가 좀 이제 여러 번 뛰어본 결과로는 이제 이게 뛰어내릴 때 위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발로 들어가면은
2: 그렇지.
0: 당연히 관객들이 피해야 됩니다.
2: 그렇지.
1: 네, 발 차이가 돼버리니까.
0: 아니, 맞자마자 당연히 다치니까. 그래서 이제 무게 중심을 분산도 하면서 해갖고
2: 이제 방법이 있구나.
0: 근데 아니 안 발로 들어가면
1: 근데 이렇게 걱정을 하실 거면 안 뛰어.
0: 뭐라고요?
2: 야 9369님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나게 룩룩 룩셈부르크 소리 지르고 지나가니까 경비 아저씨가 미친 여자 보듯이 쳐다보세요. 뭐 어때요? 미친 여자 소리 들어도 크랭넛인데.
3: 감사합니다.
2: 네, 광고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소리 질러!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파워로 진행시켜!
4: 자, 컬투쇼 20년 역사에 처음으로 크라잉넛을 완전체를 저희가 모셔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5: 아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4: 이제 자주 좀 모시겠습니다.
5: 아, 예,
6: 저도 좋았어요. 계속 애청자였는데 나와보니까 진짜 형님 그 텐션이 너무 좋아요.
7: 근데
6: 같이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요.
7: 근데 따로 이렇게 나오신 멤버도 한 번도 없었나요?
5: 없는 걸로 기억해요. 네.
4: 그러니까.
7: 아, 예. 왜 그랬지?
4: 제 기억이 맞네요. 예. 네, 뭔가... 자, 앞으로 좀 인사 좀 부탁드리고 크라잉넛 계획도 좀 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 저희 크라잉넛은 올해 이제 또 뭐 방송도 있고 여름에는 또 락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페스티벌에서 많이 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크라잉넛은 홍대 라이브 클럽 밴드 출신이기 때문에 라이브 클럽도 많이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아, 경록절이 또 언제?
5: 경록절은 2월 11일입니다.
7: 2월입니다, 여러분들.
5: 아, 두 분도 놀러 오세요.
7: 아, 그럼요, 그럼요.
4: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야, 우리 또 뭐 나머지 우리 인수 씨도 인사 좀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예, 오늘 어떠셨어요?
8: 네, SBS에서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기 컬투쇼에 무한한 영광을 보냅니다. 네, 1년의 반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푹 쉬세요. 저희는 일하겠습니다. 그냥 공연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7: 네, 정말

0: 정말 신기한 건 말씀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되게 잘하는 것도 그래. 이상해요.
1: 아 너무 신나는 오늘 지금 시간이었고요. 네네. 시간이 가는 게 또 아쉬울 정도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0: 네.
1: 자 이런 좋은 에너지 오늘 남은 하루.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기억나십니까? 어제 간헐적 초대석에 B1A4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 B1A4가 벌써 데뷔 15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팬들도 같이 성장했다는 거겠죠? 어제 B1A4의 팬인 바나들이 전화 연결이 참 많이 됐는데 다들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다면서 감격해 마지 않았습니다. 가수로, 배우로, 개그맨으로 세월이 흐른다는 건 팬들과도 같이 추억을 쌓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황제 파워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우리 황제 파워의 어린이 팬들, 저 이분들, 이 선생님들 그냥 나중에 아주 잘 돼서 초등학교 때부터 쭉 황제 파워의 팬이었습니다. 요런 감동적인 이야기,

0: 2026년 7월 8일 수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첫 곡은 B1A4 그대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참 이 개구쟁이들 와가지고 오랜만에 광란의 파리 같은 느낌으로 방송해버렸죠. 보니까는 근데 가수분들별로 팬분들의 이 성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B1A4 분들의 반하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 순수함이 남아있을 그 시절부터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진짜 때묻지 않고 어제 우리 외모순위 뽑을 때 기억납니까? 꼴찌 뽑으라고 하니까 아 너무 못 뽑겠다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에 반면 우리 황제파워의 팬분들은 이제 경험치가 쌓일 대로 쌓이셔가지고 지금 거의 드립 수준이 혀 드립을 수준이 여러분 지금 거의 코미디언 다 되셨어요 지금 N행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단합니다. 네. 뭐 전투력으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 1등이지 뭐. 그리고 우리 오늘은 동심에 이제 어린이 빵댕이들이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가면서 황제성 파워 그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고 삼촌한테 막 끝인사한다고 막 인사 남기고 이런 것도 효과음으로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1: 잘 부탁합니다.
0: 이거 전부 진짜 어린이 친구들이 이런 음악들 이런 효과음들 끝인사에 다 남겨줘 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는 거예요.
2: 황제 파워
0: 예술 아닙니까? 이 어린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황제 파워 포에버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아 이제 중년의 남성이 돼가지고 그래 꾸라 너였구나

0: 이렇게 만나면 진짜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가끔 가다가 팬분들이 저도 이제 뭐 개그야 때부터 좋아했어요, 빵디 뭐 이러면은 약간 좀 오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엄청 오래되신 분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추억을 함께 쌓았구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쌓았구나. 함께한 시간이 있구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손진태님, 빵 부장님 오셨네요. 저는 기립 두 시간 동안 모두 달려버려. 아 요즘 김 부장 때문에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아 그거 왜 일주일에 두 편만 나오는 거예요. 아 정말. 아니 소지섭 씨는 진짜 아 모르겠어요. 이거 제 그냥 개인 채널에서 제가 패러디를 한번 해야겠어요. 황 부장으로 한번 해야겠어요. 이거 그래야지 좀 갈증이 해소될 것 같아요. 0697님 저도 빵디 덕질 벌써 8년차 황파 덕질 4년차 나도 내가 대단스 크크크. 아 저는 이제 번호를 이제 뒷번호가 도착하면은 몇 분 아는 분들이 아 우리 통칭 도라이 바톤 도라이바 아 빵댕이들이 있죠. 특공대 같은. 안 그래도 오늘 이 스튜디오에 도착했는데 밖에 선물이 그냥 뭐 거의 이삿짐 센터 수준으로 왔더라고요. 보니까는 0697님께서 선물을 막 한가득 보내주셨습니다. 황남빵 뭐 쿠키 콜라겐 그중에 아 눈을 사로잡았다. 아 이것도 오징어군 오재성군 오재성군 저 뒤에 지금 구겨져 있고요. 근데 잘 보이는 데 있어요 쟤는 항상.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미니 징어 친구가 아 근데 이상 묘하게 저 이목구비랑 좀 닮은 느낌이 좀 있다고 제작진들이 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목구비가 그냥 제대로 위치에 박혀있는데 얼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약간 비슷하죠? 네. 자 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늘 선물밖에 없죠. 황제의 선물을 여러분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에 누워있는 빵디는 안대를 했는데 안대에 그려진 눈 떴나요? 감았나요? 자,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썸네일 나오는데 그 그림 안에 있는 겁니다. 평상 위에 누워있는 빵디 안대를 했는데 안대에 그려진 눈 떴나요? 감았나요?가 문제입니다. 1번 눈 떴다. 2번 눈 감았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퀴즈 정답 보내실 때 이름이랑 그 다음에 신청곡 요 두 개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정답 적으실 때 성함이랑 신청곡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항상 킵해놨다가 차례로 틀어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바로 갑니다. 광고 It's Gagung.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요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완벽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

0: 거니까. 비타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放鞭炮啊。Just wanna fall in love, Yes, Rizzo and PKT, y'all know how we do it. Yeah, it's going down.
1: 오늘도 황제파워에 줄 맞춰서 입장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 출시의 첫 곡 휘성 사랑은 맛있다.

4465님, 아니 도대체 분홍이 방에 오징어가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넷이나 있네. 어디가요? 아니 오징어가 어디가 네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에 두 마리. 자, 여러분 오징어가 총 몇 마리일까요? 분홍방에 총 몇 마리일까요? 문제 냅니다. 퀴즈 속의 퀴즈예요. 지금 현재 생방 보라로 함께하고 있는 왕제파워 분홍이 방에 오징어는 몇 마리일까요? 0431님, 앙? 오늘 앙드레기 분장하신 건가요? 하얀 옷 눈부시네. 네, 오늘 비 오니까 교통사고 안 날라고 좀 밝은 옷 입고 왔습니다. 자, 0697님, 콜라겐 젤리는 세정님이 보낸 거예요. 꼭 하객씨만 드시래요. 맛있다고 여러 개 드시지 말고. 크크크.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일단 세정님이 보낸 걸 몰랐을 뿐더러 세 개씩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맛있어서. 세정님도 감사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먹을 게 도착하면 제작진들과 함께 나눠 먹는 저로서는 우리 제작진 중에 두 개씩 먹은 사람 분명

오로라님, 장현수님, 김민기님 반갑습니다. 김현아님, 조규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범미연님도 어서 와버려.

chill. Yeah, it's all about love. This old school's out. 다음 곡입니다. Brown Eyed Girls, My Style. 이지은님, 아니 거기 속초인가요? 오징어 밭이네. 여러분 이 쉬운 걸 지금 왜 못 맞히고 계시죠? 아무도? 왜 아무도 이 쉬운 문제를 맞히지 못합니까? 자, 빨리 맞추세요. 검색 퀴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 검색하시면 황제 파워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썸네일 안에 평상에 누워있는 빵디는 안대를 했는데 안대에 그려진 눈 떴나요 감았나요? 1번 눈 떴다, 2번 눈 감았다.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너 속의 자구 코너 돌발 퀴즈입니다. 지금 현재 생방 보라로 함께하고 있는 황제빵, 이 분홍이 방에 오징어는 몇 마리일까요? 이거 문제입니다. 진짜 자꾸 여러분 문제 일부러 안 맞추실 거예요. 아, 제작진 지금 열받게 하지 마세요. 지금 다섯 마리 발견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답자 빨리 정답 보내세요. 장난

0: 오늘도 황제파워를 찾아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1: 사랑해요.
0: 현인엽님, 윤영훈님, 송광석님, 이몽진님, 김진님까지 입장.
2: 나에게 관심이 없나 하면 그건 또 아니라니까 뭔가 이런 매력도 믿은 것 같지라지.
0: 김현아니 빵디, 저 오랜만에 연가 썼는데 아 비가 와서 약속 취소했는데 비가 안 오네요.
3: 좋았어.
0: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지금 습도 높은데 그냥 시원한 에어컨 있는 데서 행복한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이 말씀. 배지희님, 빵디 오늘 김치전 당첨 문자 왔어요. 아직 도착한 것도 아닌데 엄청 든든해요. 아잉 설레 골. 아 김치전 후기는 뭐 언제나 뿌듯합니다. 도착하면 지희님 김치전 맛있게 드세요. 시간인가
2: 내 사랑이 깊이도 깊어져가 지쳐 나를 봐줘, hit me boy.
0: 유채선님, 신사동 재봉틀 왔어요. 아 요런 닉네임 출첵 좋다 이 말씀.

0: 계속 0697님이 보내시는 거죠? 어제성 애정을 자꾸 큰 거는 도라이바들이 보냈고 거기에 그분 속해 있을걸요? 네, 부캐가 오징어가 되겠군요. 어쨌든 좋습니다. 최미선님, 안소연님 어서 오십시오. 김정선님, 그리고 김승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박효정님, 장현수님도 반가워요. 자, 8502님 수학 56점 맞고 중간고사보다 6점 올랐다면서 행복해하는 중2 우리 딸. 아, 웃자까요. 아이, 그래,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다.
1: 저는 어렸을 때

김소라님, 다들 오징어 세느라 아니고 검색 퀴즈보다 더 많이 정답 보내는 거 아니야? 최지연님, 정기훈님, 장지연님 어서 오십시오. 안경화님, 그리고 박지연님도 와주셨고요. 아,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시네. 전용원님까지 웰컴. 이무희님, 이은아님, 고강영님, 박수진, 최종인, 강정님, 옥태숙님. 아, 이렇게 그 나얼씨의 애드립 때문에 옥태숙님까지 출첵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신 옥태숙님께 부침여름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자,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검색 퀴즈 정답입니다. 평상팡디 안대에 그려진 눈 떴나 감았나 문제 내드렸죠. 1번 눈 떴다, 2번 눈 감았다. 정답은 2번 눈 감았다. 아니 지금 제작진이 이거 빨리 발표하고 메인 이벤트 오징어 이벤트 발표하자고. 아니 이게 여러분 그냥 화면 보고 오징어만 세면 되는데 그걸 왜 모르는지. 자, 일단 정답 이 당첨자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검색 퀴즈 당첨자 발표해 드릴게요. 유윤경님, 박정남님, 3236님, 7360님, 6591님, 콩글레츄레이션. 자, 메인 이벤트, 오늘의 메인 이벤트, 이 화면 속에 오징어 총 몇 마리냐. 자, 일단 제 오른쪽 뒤에 오재성군 큰 오징어가 한 마리 있고요. 그리고 제 가슴 포켓에 또 아주 작은 미니미 오징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피하면 바로 제 뒤에 여기 요 녀석 춤추는 오징어까지 세 마리입니다. 네, 오재성 포켓 아기 오징어, 춤추는 오징어까지. 자, 세 마리를 맞춰주신 분. 근데 이 세 마리 맞춰주신 분도 약간 의심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초반에 뒤에 춤추는 오징어를 아마 못 찾으셨고 지금 저를 센 걸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해보면서 아, 이 사진에 동그라미치라고 할걸. 자, 오징어 세 마리 맞춰주신 분. 영민님, 3584님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정답자라고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 우리 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네, 2부에서 특별 공지사항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이따 2부에서 봐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에 캠핑 가는 분들 많으시죠? 장마철에 캠핑을 떠날 땐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댐 하류에 있는 캠핑장을 이용할 땐 댐 방류 경보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댐 수문 개방처럼 방류로 인한 갑작스러운 침수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방송이 나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대비와 실천이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휴식이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2: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지 냉면.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4: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5: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4: 7월 7일부터 14일까지
5: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4: 제주항공
5: 찜.
6: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FBI
7: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8: 차례.
7: 자, 2부 시작하면서 특별 광고를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황제 파워 4주년 맞이 특별 공개 방송이 열립니다. 7월 17일 4시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에서 열리니까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황제 파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픈 스튜디오 신청 게시판 여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그날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가 현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마 깜짝들 놀라게 되실 텐데요. 사실 그날 7월 17일 날 건물에 계시는 인원들은 뭐 초대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건물에 있는 인원들은 다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또 가엽죠.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우리 고위 관료분들, 뭐 라디오 국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이제 입사 막내 작가까지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위 관료분들 이제는 챙겨줄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챙겨드릴 테니까 조용히 그냥 내려와서 이벤트 참여하고 가셔도 모른 척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BS 사장님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진짜 SBS 사장님은 아무도 챙길 사람이 없잖아요. 네, 우리 황제파워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와서 푸짐한 이벤트 상품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 2부는 3부 공지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3부가 사실 카피머신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 중에 나오는 노래 말고 각종 소리를 잘 따라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카피할 부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음악 큐. 자, 이승철 오늘도 난. 자, 띵동 다음이 여러분이 따라할 거예요.

메코 레게는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없더 메코 레게는. 하지만 이거 가사 중요한 거 아니죠. 개사 대환영이고요. 아무 말 대잔치 대환영이고요. 이 중간에 여자 코러스가 나온 다음에 정체불명의 이 로컬분의 랩이 나옵니다. 이 랩 이거를 아주 제대로 라틴 느낌을 넣어서 8번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세와 깡으로 가는 코너 카피머신. 지금 바로 이름, 나이, 하는 일, 자기자랑 어떤 포인트로 살릴 건지 적어서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나는 몸에 라틴 삘이 흐른다. 아니, 나 그냥 라틴 사람, 김포 라틴 사람이다. 아무 말 랩 잘한다. 원래 이승철 씨 팬이다. 아무 이유 다 좋습니다. 그냥 들어와 들어와. 자, 어떤 분이라도 자신있게 신청해 주십시오. 맹설이면 기회만 놓칠 뿐. 이거 3부에 할 겁니다. 그리고 2부 짜증이 소떼처럼 몰려오는 코너 오후 낭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저는 잠깐 있도록 할게요. 2개월 여우야.

오늘 우리 컨텐츠 카피머신 컨텐츠를 고르기 이거 아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7353님 아따 맥혀 내 콜라 아따 맥혀 내 콜라 4465님 어따 대고 반말이야 어따 대고 반말이야 아 좋은데요 컨디션 좋은데요 여러분 6268님 어따 대고 시키냐 어따 대고 시키냐 아 너무 좋은데요 아 지금 아 간만에 이거 혈이 도네요 여러분 김현웅님 벌써부터 웃기다 자 카피머신은 3부에 준비되어 있고요 자 2부는 오후 낭독회 아 지금 잠깐 오느라고 마음이 흔들렸는데 마저 감상하고 네 우리 오후 낭독회에서 봐요

0: 음악 끝났나요?
1: 네. 일본어는 스피드하게 틀리지 않고 어려운 원고를 낭독해보는 오은 낭독회. 오늘 2부에 준비했습니다. 자! 작가님이 주신 원고를 이제부터 제가 낭독을 할 겁니다. 이게 그냥 원고가 아닙니다.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하는 그런 원고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1분 안에 원고를 다 읽을 수 있을지 아니면 못 읽을지 성공 또는 실패 두 개 중에 하나만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1분 안에 다 읽을 것 같으면 성공, 다 못 읽을 것 같으면 실패. 두 글자 중에 하나만 골라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의 원고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을 원고의 제목은 습관입니다. 습관. 네, 롤러코스터 노래 중에 같은 노래 제목이 있죠.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가 오늘 습관 원고 낭독을 할 겁니다. 1분 안에 성공할 것 같으면 성공, 실패할 것 같으면 실패,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시는 거죠.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을 동안 여러분들의 문자 받고 오후 낭독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습관. 근데 제목이 쉬우면 내용이 이제 어렵다는 이런 징크스가 있었는데, 아니죠, 징크스보다는 루틴이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냥 왠지 느낌이 좋다는 것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 컨디션이에요. 아직 대본 못 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잠깐만, 2312님 실패 벌써 보냈어요? 사람이 한결같아서 좋아요. 한순간에 변하면 큰일 나죠. 민명희님, 아니 오후 낭독회는 왜 이리 자주 하는 것 같죠? 크크크크. 제가 고통스러워하니까요. 제가 전주 들어갑니다랑 오후 낭독회를 가장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마 제작진이 자주 넣는 것 같습니다. 노래는 유세윤 권혁수의, 이 노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유세윤 권혁수의 금지된 경호 듣고 올게요.

아, 혁수 씨 이제 좀 쉬세요. 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 이제 이러니 이제 권혁수 씨를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정말 예전에 우리 김경우 씨랑 권혁수 씨를 함께 모셨을 때도 아, 이 소름이 돋았는데 안 되겠네요. 올 하반기 프로젝트에 우리 권혁수 씨를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박이슬님, 헐 혁수님이에요? 대박. 김경우님 삼켰다. 7097님, 와 혁수 찐이다, 잘한다. 겁나 잘하죠. 네,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김경우 씨보다 김경우 씨 노래를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김경우 씨가 권혁수 씨를 따라하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나중에 혁수 씨가 아, 안 바쁠 때 저희가 살랑 러브콜 보내보겠습니다요. 자, 음악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황교파원 2부에 준비된 코너 오후 낭독회. 지금부터 제가 원고를 펼쳐서 낭독을 할 겁니다. 틀릴 때마다 작가님이 바로바로 부절을 올려주십니다. 어떡해요? 자, 제한 시간은 1분. 1분 안에 읽으면 성공, 못 읽으면 실패입니다. 오늘 주제 습관.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습관. 오늘도 습관적으로 카페에 들어갔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커피를 주문했다. 나는 평소 하루에 5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다. 거의 하루 종일 커피를 손에 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여름이나 겨울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내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얼죽아다. 오늘도 핸드밀 커피를 주문한다. 바리스타는 익숙한 동작으로 먼저 원두 20g을 핸드밀에 넣어 직접 간 다음 가라는 원두를 유리 서버 위에 놓인 드리퍼에 넣은 뒤 그 위에 필터를 깔았다. 그리고 필터에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 예열 및 종이 냄새를 제거한 후 물을 버린다. 잠깐, 근데 지금 어떤 원두로 내리는 거지? 절대 미각이 나는 원두에도 집착한다. 에디오피아 예가 체크 코레체 그람 1 G1 워시드일까? 아니면 에티오피아 구지 우라가 함벨라 내추럴? 아니면 구지 샤키소 타데 G지팜 콜롬비아일지도 모른다. 콜롬비아 핑크 비번 아나 에어로빅 워시드 콜롬비아 게이샤 허니 프로세스 콜롬비아 카스티오 더블 에너로빅으로 골라볼까? 코스타리카 따라주 돈마요 마이크로밀 바나나 에스메랄다 게이샤 프라이십 컬렉션 케냐 니에리 키쿠유 AA탑 아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파나마 에스메랄다 시다모 벤사 봄베 내추럴 지원이 어떨까? 성공이 아니야. 성공! 아 성공! 와! 우와! 1초 남기고 와! 아, 여러분이 오늘은 좀 인정이죠? 오늘 좀 인정이잖아요. 변준성님 잘하네. 잘했어요. 이거 뭐 이거 반려견이에요 내가? 아니 이거 반려견한테 하는 말도 아니야. 잘했어. 누워. 잘했어. 좀만해. 7199님 아니 커피 원산지 이름 미쳤네. 끄끄끄 이거 진짜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있습니까? 원두가 이게 맞아요? 아니 이거 있냐고. 코스타리카 따라주 돈마요 마이크로밀. 아 있다고 하고요. 파나나 에스메랄다 게이샤 프라이십 컬렉션 이것도 있고요. 케냐 니에리 기쿠유 AA탑. 와 이거 진짜 뭐 어떻게 지은 거야. 이주영님 버저비터. 아! 네 오늘은 챔피언입니다. 아 오늘은 성공이죠. 지금 성공과 실패의 비율 늘 우리가 이제 갈리죠. 6대3입니까? 7대3입니까? 성공의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많이 안 와요? 아 많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실패에 투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커피 원두 이름을 원 없이 읊어봐. 아, 그 의미로 여러분 저 우승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커피 한 잔만요. 아, 와 마지막에 진짜 여러분 진짜 횡격막이 땡겨가지고 숨이 다 빠졌어요. 신지연님 잘했어 누워. 아 진짜 아 진짜 여러분도 임팔라가 하는 임팔라 PD가 하는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만 들리게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맞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톤이 잘했어요. 좀 하네. 이런 느낌. 김종수님 왜 이래 갑자기? 아까 제가 종수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컨디션이 느낌이 뭔가 좋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 와 1초 남겨놓고 성공이었습니다. 자 성공에 투표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했습니다. 남현주님, 노은차님, 6784님, 0458님 콩글레츄레이션! 자 이제 3부 카피머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도 안 보이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냥 기세와 깡으로 그냥 갈아다 맥혀 걸라 보셨잖아요. 아, 요런 걸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선물 가져가 버리셔요. 아셨죠? 7327님 부족 그 정도로 땡 받으실 거면 실패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 그 시스템이 이제 없어졌고요. 하지만 보셨잖아요. 땡 쳐도 최선을 다해서 읽어가는 모습. 이거 근데 한 번도 안 틀리고 읽을 수는 없어요. 한 번도 안 틀리고는 할 수 없어. 뭐 좀 지저분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성공했잖아 이게. 라붐 아로아로 듣고 우리 3부로 넘어갈게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빵디. 김포에 살고 있는 대기의 천사입니다. 저희 남편은 10년차 해병대 군인인데요. 남편과 3년 열애 후 결혼을 꼬리내 군인의 와이프가 된 지 벌써 4년 차입니다. 시험을 군인 관사에서 보내다가 얼마 전에는 둘이 열심히 돈을 모아 일반 아파트로 이사도 했답니다. 저희 남편은 대학생 때부터 군인 생활을 해온 사람이라 남들처럼 여유로운 20대를 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남편이 내년에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역 후에는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떤 일을 하던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아내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쌍디, 환경형을 좋아하는 저희 남편을 위해 쌍디가 환경형 목소리로 저희 남편 인생 2막을 응원해주세요. 여보,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면서 으쌰으쌰 잘 살아보자. 난 당신을 항상 응원해. 나라를 위해 헌신해주시는 모든 분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신청곡은 디셈버의 별이 될게 진행시켜.

0: 자, 오늘은 백이엔 천사님의 신청곡 디셈버 별이 될게 듣고 오셨습니다. 세상에 그냥 군대도 힘든데 무려 해병대에서 10년 동안 이야, 우리 남편분께서 나라를 아주 아, 고강도로 지금 지켜주셨네요. 아, 이제 내년에 전역하시면은 아마 사실 그 모든 24시간이 군인들은 이 국방의 의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좀 제일 헛헛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무사히 전역하시는 거 황제파워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의 영향을 지금 가장 많이 받은 한 가지는 요즘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내가 다른 직업을 나도 한번 가져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아, 원래 하고 싶었던 일들이 여러분 많잖아요. 같이 병행해 볼 수는 없나? 혹시 가져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남편분께서 인생 2막으로 경찰 공무원에 도전을 하신다고. 황경영 캐릭터를 또 좋아하시나 봅니다.
1: 인생 2막, 1막보다 더 재밌네. 재밌어. 꽃길로 진행시켜.
0: 네. 진심을 담아서 응원을 남겨드렸습니다. 이 톤이 아무래도 이제 꽁트 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진심을 담았는데 잘 안 담기죠. 네. 경찰 공무원도 합격 진행시켜.
1: 좋았어! 좋았어!
0: 네. 자, 우리 백이 천사님, 우리 남편분이랑 또 전역하시니까 간만에 조금 쉬는 시간 가지면서

0: 둘이서 오붓한 시간도 좀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합격하시면 금방 일해야 되니깨니. 자, 여기까지 신받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말씀드린 대로 커피머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승철 씨의 오늘도 난에 나오는 정체불명의 랩 부분 해주실 분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이름 나이 자기자랑 어떤 식으로 카피할 건지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6: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5: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어떤 소리라도 똑같이 영혼을 담아 카피해봐요. 카피 모신. 세상 모든 걸 똑같이 복사해내는 카피 머신을 만나보는

0: 코너 카피머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750님 혼자 차 안에서 카피머신을 연습했는데 현타와요.
1: 좋았어.
0: 만약에 연습하는데 현타가 온다면은 맞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첫 번째 연습할 때 현타가 올 거고요. 두 번째 연습할 때는 조금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딱 연습을 세 번만 하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하면 당연히 현타가 오죠. 여러분, 업데 맺고 라켄한 이거를 태어나면서 발음해 본 적 있으세요? 당연히 현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처음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카피 머신은 자기 자신과의 세 번의 싸움이다. 두 번만 싸우면은 세 번째는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거. 자, 오늘 카피 머신에서 만나볼 우리가 카피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승철의 오늘도 난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랩 부분입니다. 자, 띵동 다음입니다.

0: 마지막에 이승철 씨 쪼아주는 것도 아우 아 너무 좋네요. 무려 8번이 반복이 되고요. 오늘도 난해서 중간에 여자 코러스가 나온 다음에 정체불명의 랩이 나옵니다. 어 보니까 코미디언으로서 보니까 이거 뭐 아이디어도 살려도 되고 이게 살릴 게 굉장히 많은 컨텐츠예요. 아까 그 발음을 해주신 그 외국분 그분이랑 목소리 톤만 맞춰도 너무 웃길 것 같고 개사를 해도 정말 웃길 것 같고 자 사실 이 노래는 이제 앞부분에도 이 정체불명의 남자분이 나오셔서 노래를 막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노래에 이분 지분이 참 높아요. 굉장히 높으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아무튼 라틴 필을 강하게 받은 분이 무슨 말인지 랩을 막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든 따라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도전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카피머신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컴온.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에 살고 있는 미스강내 남서방 남정민입니다.
0: 아 의왕의 아 이거 아 저 개인 너무 취향 저격인데 아 정말 좋아하는 성대모사인데 지금 지금 하신 겁니까 그분을?
1: 아,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서 남정민인 거예요?
1: 아, 네, 맞습니다. 남정민.
0: 아, 이거 제가 좀 취약 부분이긴 한데, 이거 웃으면 취약한데. 좋습니다. 요 느낌으로 네. 가시는 거예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0: 아, 근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진짜로 남미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1: 남미는 뭐, 가볼 예정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가보면 되죠, 뭐.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의왕 남정민님. 자, 갑니다. 도전 출발!
1: 오토메코 메케나 차! 오토메코 메케나 차! 오토메코 메케나

0: 성공!
1: 야, 좋았어.
0: 까비까비룸룸.
1: 남정민님.
0: 감사합니다. 네.
1: 아 이거 진짜 저 처음에 갑자기 김정민이 안 나와가지고 처음에 당황했거든요. 네. 아 이게 뒤에 이렇게 빌드업이 있었군요.
0: 아 빌드업을 해야 어쨌든 좀 재밌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바로 이겁니다. 뭘 좀 아시는 분이시군요, 우리 남정민님.
0: 아 감사합니다.
1: 아 숨도 안 쉬고 지금 여덟 번을 내리 콤보로 지금 불러주셨어요.
0: 손가락으로 세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1: 그죠? 아, 중간에 네. 약간 숫자를 세고 계신 것 같아. 몇 번 했지라고 세고 계셨다는 느낌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0: 손가락이 두세 번 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아니 네. 근데 어디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0: 직원들 피해서 지금 네. 차 안에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1: 혹시 주변에 이걸 목격한 분 계시나요?
0: 지금 방금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긴 했는데
1: 아시는 분인가요?
0: 모자를 지그시 눌러주셨습니다.
1: 아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아,
0: 네.
1: 아시는 분은 아니시죠?
0: 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1: 아 네 우리 의왕 남정민님 도전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 굿바이
0: 바이 마이 프레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좋네요. 바로 이거 여러분 보셨죠? 막 속 싱크로율이 소름 돋습니까 여러분?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0800님 이분 자기 소개 때부터 느낌이 오더라니 사무실에서 우참하느라 죽겠어요. 키키키키. 가볍게 그냥 목에 피맛 한번 살짝 나고 선물 가져가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커피머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서울 송파구 조혜련 쩜나.
0: 오늘 전체적으로 비가 와서 그런지 다들 재밌네요. 송파구 조혜련이 짠나. 송파구 조혜련님
1: 가만 안 두겠어.
0: 아유, 조혜련님이 좀 푹 빠져서 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남자분이시죠?
1: 맞습니다.
0: 아니, 어쩌다가 조혜련 씨한테 이렇게 빠지게 되셨나요?
1: 옛날부터 경서가 할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개그맨 분이시라서.
0: 경서가 때부터면은 비원에이퍼 팬분들보다도 훨씬 오래된 분들. 20년 넘으신 거죠?
1: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0: 아, 비슷합니까?
1: 나 맞습니다.
0: 경서가가 한시도 가만히 안 있는 분이시네요. 자, 송파구 조혜련님 오늘 도전을 그러면은 요 톤으로 가신다는 거죠?
1: 예, 요 톤으로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갑니다. 레디 액션!
1: 요도백꼴 느낀 나 경수가 요도백꼴 느낀 나 마이 프레셔스 요도백꼴 느낀 나 가만 안 두겠어

0: 조혜련님.
1: 됐성아? 네.
0: 송방 조혜련님.
1: 네네네.
0: 아, 평소 목소리는 뭐예요?
1: 아, 지금 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하고 조혜련입니다.
0: 아, 이게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게 본인 목소리예요?
1: 네, 맞습니다.
0: 아니, 뭐랄까요. 그 아이스크림으로 따지면 8가지 맛을 먹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아, 지금 콘텐츠가 매우 다채로웠고요.
1: 아, 네네.
0: 아, 오랜만에 감동했네요. 감동했습니다.
1: 아우, 좋았다니.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0: 열정과 기세깡이 아이디어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도전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1: 네.
0: 아, 저기 조혜련 씨 톤으로 끝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공 선물도 드릴게요.
1: 네.
0: 자, 조혜련 선배님 모사로 자, 끝인사 큐.
1: 재성. 아, 너무 감사해. 가만 안 두겠어.
0: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가만 안 두겠어. 이 한국의 코미디의 역사를 책으로 만들었을 때 조혜련 씨의 페이지는 몇 페이지가 나올까요? 아, 또 대단한 우리 선배님이니까. 자, 세 번째 카피머신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여보,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빵디.
0: 네.
2: 예, 저는 자메이카에서 온 밥말리라고 합니다.
0: 아, 이거 뭐 진짜 오늘 컨텐츠 왕국이네요. 자메이카에서 온 누구요?
2: 파말리라고 합니다.
0: 아, 파말리요?
2: 예, 파말리입니다.
0: 아, 이 레게의 아버지이자 우리가 그 티셔츠에도 굉장히 많이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약간 레게 잘할 것 같이 생긴 아저씨. 그 사람이 지금 반말리잖아요.
2: 예, 맞습니다.
0: 자, 아, 근데 지금 목소리는 약간 한석규 씨 느낌도 좀 나는데요.
2: 안녕하세요.
0: 아, 좋습니다. 오늘 도전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요. 뒤에, 예. 뒤에 혹시 다른 멤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2: 예, 제 조수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조수와 함께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예. 준비, 출발!
2: 쇼! 나보다 그래, 큐브랑 큐브아래. 나보다 팬 큐브랑 큐브아. 나보다 팬 큐브랑 큐브아래. 나보다 팬 큐브랑 큐브아. 나보다 팬 큐브랑 큐브아래. 나보다 팬 큐브랑 큐브아. 나보다 팬 큐브랑 큐브아래. 나보다 팬 큐브랑 큐브아. Come on, let's go.
0: 아, 조금 약했습니다. 아, 이거 아까 그 처음에 지켜주셨던 그 한석규 씨 톤이 약간 들어간 그 느낌으로 하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 뒤에 이제 조수도 같이 있어가지고 한번 저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인터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아, 열심히 하셨는데 이 레게 느낌이 살짝 좀 부족해가지고 그 약간 그 옛날 양세바리 느낌이 좀 났어요. 나이트클럽 느낌이 좀 나가지고 그런 장르 있을 때 다시 도전하시면 아주 성공이다. 자, 여러분 레게 느낌은 꼭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카피머신.

0: 전화로 넘어갑니다. 자,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빵디에요.
1: 예, 수원 사는 수원 불나방입니다.
0: 자, 수원 불나방님.
1: 예.
0: 어, 이 불나방이라는 닉네임 우리 빵댕이들이 많이 쓰는데.
1: 어, 왜 불나? 제가 화가 많아서 불나방입니다.
0: 아, 화가 나요?
1: 예, 지금도 화가 납니다.
0: 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1: 제작진이 어떻게 이런 걸 골랐는지 화가 납니다.
0: 아, 제작진이 아, 어떻게 이런 노래를 지금 오늘도 나네 어떻게 이런 부분을 골랐는지. 근데 우리가 또 매번 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만 골라내니까 그 분노를 담아서 뭐 가능합니까?
1: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아, 랩 오늘 랩 되겠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요,
0: 갑니다. 출발.
1: 여기 몇 단계? 초보 맡아준 심상이 오는 길이 내게만 초보마 부탁해요. 분모자 사리 추가 차도박이 서비스 산부진 빼주세요. 리뷰 잘 남길게요.
0: 실패. 아니 지금 분노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아 약간 그 뭐랄까요? 어, 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가사가 어, 일단 잘 들리지 않았고 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오늘 조금 슬픈 느낌의 크라잉 랩을 또 새로운 이상민 씨하고 좀 다른 크라잉 랩을 어, 이거 되게 좋은데요. 근데 크라잉 랩으로서는 굉장히 어, 새로운 톤을 지금 개발하신 것 같고요. 양미지님 와 오늘 치열하지 않나? 서미라님, 세상은 넓고 재능 있는 사람은 많다. 0125님, 운전길인데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나네요. 1648님, 저 오늘 처음 듣는데 이거 뭐 하는 프로예요? 그냥 이런 프로입니다. 어, 뭐 하는 프로가 아니라 저희가 어, 이것저것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재미있게 네 도전을 해보는 코너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전국에 있는 카피머신들의 활약을 잘 들어봤고 자, 이 코너가 무슨 코너인지 모른다면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다음번 카피머신이 카피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카피해서 똑같이 따라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선물 가져가시는 거다. 자, 다들 미리 듣고 연습하십시오. 다음번 카피할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틴탑의 장난 아니야 부분에 나오는 긴 주문 부분입니다. 여기 느낌 뭐죠? 아 느낌 와버리죠? 이거 바로 눈가 뒤집고 집에서 물 떠다 놓고 주술 외우듯이 이거 외워버리면은 바로 합격 소리 들려버리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가 행동을 하면서 이걸 하면은 여러분 느낌 그대로 전달이 돼요. 이게 제 꿀팁입니다 여러분. 자 틴탑이 콘서트 이름으로도 이 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틴탑 we gon' rock it, drop it, tap it, a, don't stop it, pop it. 틴탑 we gon' rock it, drop it, pop it, a, don't stop it, pop it.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오늘 뭐 오후 낭독회 성공해가지고 그런지 입이 아주 날라다니네요 제가. 틴탑 we gon' rock it, drop it, tap it, hey, don't stop it, pop it.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다들 가사 그냥 찾으세요. 찾아서 연습하시고요. 미리 연습하셔서 다음번 카피머신 때 꼭 참여해주시고 선물 가져가십시오. 그럼 저희는 다음 카피머신 대회에서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에스파 레모네이드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4부로 넘어갑니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현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7월 10일부터 LG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나이가 꽤 들어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 늦깎이라고 하죠. 늦깎이 대학생, 늦깎이 공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인데요.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원래 늦깎이는 공부를 늦게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뒤늦게 승려가 된 사람을 뜻했다고 해요.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데서 깎이라는 말이 붙은 거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 뒤늦게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을 뜻하는 말로 의미가 넓어졌다는 늦깎이. 결국 그 말 속엔 늦었다는 뜻보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가 담겨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후.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하면 하하임.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0: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전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1: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황재성의 황제 파워.
5: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7월 8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전철 에어컨 명당 자리를 칼같이 사서 하셨습니다. 발에 소름이 쫙 돋았는데 안 추운 척 그냥 억지로 미소로 얼굴 가죽만 웃고 계시네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838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한 회사에 무려 27년째 근무 중인 찐 고인물이에요. 청춘이었던 20대에 입사했는데 어느덧 5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장님께서 전 직원에게 여름 휴가비를 깜짝 보너스로 쏘셨습니다. 통장 확인하자마자 잠들어 있던 애사심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회사에 뼈를 묻을 생각이었는데 이번 휴가비 덕분에 골다공증 걱정 없이 튼튼하게 뼈 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 사랑 넘치시는 우리 멋진 회장님, 감사히 잘 쓰고 와서 하반기도 더 열심히 불태우겠습니다. 사랑해요. 기땡겨요. 네, 오늘은 애사심이 넘치시는 8384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듯 직원들이 방심하고 있는 순간 갑자기 깜짝 보너스만큼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은 없다. 진정한 금융치료란 이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타임이 아주 예술이다. 예술이라는 말씀, 네,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제파워도 회식비를 국장님, 시피님 둘 중에 아무나 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예? 회식비 좀, 예, 아시죠? 자,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오늘도 역시 제 플레이리스트에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제가 선곡을 해놨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같은 날 좀 듣고 싶어가지고 선곡을 해놨습니다. 아이명의 아이오 스타이타이 다토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달까? 약간 이런 느낌, 일본의 아이유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감상해 보시라고 또 가져왔습니다. 이 노래 한번 끼리 드릴게요. 두 번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노래 그냥 들려드릴게요.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오늘부터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donut, welcome to world.

장마가 와도 제습기 빵빵 틀어놓은 원패는 뽀송뽀송합니다. 여기는 습기 걱정이 없는 공간.

0: 아 근데 경홍이 고민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어?
1: 사랑해요.
0: 좋았어. 장국입니다. 잭스.

그걸 알아버릴까 봐 겁나서 못 나가겠어. 이 하남 반말리니 하남 반말리입니다. 더 갈고 닦아서 다음에 다시 또 전화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이죠. 지금 보면 하남 반말리님은 이런 도전 같은 것들은 거의 일상

0: 박병진은 겁나게 차가 막히네요. 여기 차나는 지금 비 안 와요.
1: 좋았어.
0: 자, 차 뚫리라고 뻥 뚫어뻥 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야 뚫려라 뚫어뻥 빔. 어? 김재호님 오사카 거주 중입니다. 생길 꼬치구이에 하이볼 마시러 가는. 이야 이거는 뭐 오사카뿐 아니라 지금 여기 뭐 홍대 종로 어디에서 꼼꼼

0: 월미백급 곡입니다. 주얼리 슈퍼스타. 코코아리님.
1: 아, 코코아리님 오랜만에 문자를 주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세요?
0: 수요일이어도 힘이 나는 이유는 남편 출장 갔어요. 일주일 전이라요.

이게 무슨 일? 봉호돌돌님, 용인 6남매 엄마입니다. 재석씨 라디오 목소리는 또 다르네요. 반가워요. 야, 6남매 어머니께서 와주셨습니다. 제가 본 우리 빵댕이 중에 가장 지금 자녀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봉호돌돌님 어서 오십시오. 김성현님, 댄스학원에서 혜은이의 제3한 감격 노래로 에어로빅 깨웁니다. 신나잖니? 뭐든 여러분 신나면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2807님, 청취율 전화 오면 4시에 오징어 파워 듣는다고 하면 되지. 제발. 청취율 조사는 장난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황제 파워 듣는다고 청취율 조사하면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는데 황재성 씨 라디오 듣는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아셨죠? 오징어 파워 이런 거 그분들한테 장난치면 안 돼. 제발! 0431님, 오늘 점액추가 빵들을 두루 치라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건 뭐 수미상관 방송이네. 앞뒤가 똑같네. 자, 오징어 두루치기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죠. 오승준님, 아, 나 세차 있는데 장마철이네. 네, 지금 날씨에 그냥 온통 먹구름이 잔뜩 꼈는데 그걸 확인 안 하시고. 아, 까비. 서지수님, 오늘 우리 아들 전국 열합평가 보고 왔는데 표정이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 아, 우리 아들 표정 관리 잘하네. 자, 노래가 이렇게 끝난 줄 알았죠? 저도 초창기 때 항상 이 부분에서 고생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아니에요. 네. 우리 지수님, 대부분 남자애들이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김경수님, 어제 문자 드린 부대찌개집입니다. 점액추 영향으로 오늘 햄 썰다가 기절할 까깁니다요. 야, 이러면 상생이죠. 어때요? 장사 잘 되니까 좋죠?

0: 싫어 3인님 밤비 와이프가 둘째로 임신했는데 쌍둥이 돼요. 원 플러스 원 좋았어.
1: 야, 마트 원 플러스 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쌍둥이 네 둘째 원 플러스 원 네, 7532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또 아내분 고생 많으실 텐데 잘 케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월미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2502056 아 이거구나 2056으로 아마 전화가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유의해서 잘 받아주시고요. 네, 황제파워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남은 하루도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하십시오. 오늘 끝곡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준비했습니다. 자, 무슨 걱정이 있든지 이 노래 듣고 참 위로 한번 받자고요. 저도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

0: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3: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4: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튜닝해봐도 결국 순정이 제일이다. 흰 티에 청바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진짜 멋쟁이고요. 시끌벅적한 음악을 듣다 보면 통기타 하나에 담백한 목소리가 어우러진 노래가 그립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곁에 오래 남는 건 화려한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것들이란 걸. 돌고 돌아 결국 순정. 그래서 우리도 아아들이잖아요.

0: 홍이삭 내 사랑 내 곁에 원곡은 김현식 홍이삭 내 사랑 내 곁에로 박서현의 러브게임 시작해봤습니다.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무 라송 DJ 박서현입니다. 윤정별님 클래식은 영원하다 이런 건가요? 생각해보면 뭔가 진전이 안 될 때 저도 기본부터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기본이 진리죠. 그죠? 김명철님 음식도 유행하거나 이것저것 추가해서 먹다가 결국 치킨도 후라이드로 돌아오고 햄버거도 패티에 토마토 양상추만 들어가 있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콜라도 다 클래식으로 다시 돌아오고 옛날 통닭 뭐 옛날 짬뽕 이렇게 다 또 다시 돌아오잖아요. 안은경님 맞아요. 라디오도 기본으로 듣던 것만 듣게 돼요. 바로 러브게임이요. 아우 감사합니다. 러브게임 또 제가 예, 기본에 엄청 충실하잖아요. 예, 음악이 나가는 비율, 예, 제가 나오는 이 목소리 나오는 토크의 비율 예, 아주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다 예, 여러분 듣기 좋으시라고 예, 클래식입니다. 이분들께는 모두 제 사비, 제 개카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쏩니다. 이것도 기본이죠. 아아가. 박선의 러브게임 2주간의 프로젝트입니다. 라송이 쏜다. 백인의 커피. 오늘도 중간 한중간 아아가 선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페셜 선물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근본이 뭘까요? 밥상의 순정. 바로 쌀과 김치 선물 세트. 쌀과 김치가 가장 또 기본이잖아요. 오늘의 영수증 주제 알려드립니다. 문자 주제는요. 오늘의 기본 고정 영수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만 기분 내는 쇼핑 말고요. 늘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영수증 지출 내역을 보내주세요. 뭐 예를 들면 주유비라든지 늘 뭐 점심을 사서 드시는 분들은 점심 식대라든지 뭐 아이들의 학원비나 아파트 관리비나 이렇게 고정적으로 늘 나가는 돈 지출 내역을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일부에 읽어드린 모든 분께 쌀과 김치 선물 세트 선물로 갑니다. 3, 4부에는 러브 119 함께하는데요. 이진혁 그리고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우주소녀 설아 씨가 함께합니다. 허영지 씨가 한 주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오늘은 이진혁 우주소녀 설아와 함께하는 러브 119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와!

0: 전화.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한여름밤의 꿀 산이 레이나였습니다. 2815님 듣고 계세요? 로비에서 라송을 봤는데 아는 척을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서 진짜 실물로 가까이서 보고 싶었는데 멀리나마 사진 찍고 갑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사진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와, 그 멀리서 전 이렇게까지 잘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전지 또 용케 알아보셨네. 눈썰미가 진짜 좋으신... 아, 감사합니다. 좀 라송 이렇게 한번 또 크게 불러주시지. 예, 용기가 없었나 봐요. 같이 있는 예, 그분이 우리 러브게임의 메인 작가입니다. 예, 옆에 있는 또 다른 그녀는 예, 매니저. 예, 오늘 메인 작가와 같이 이렇게 또 출근을 했는데 이거 인증샷 남겨주셔가지고 예,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예, 외쳐주세요. 라송! 예, 한번 외쳐줘요. 2815님 백인의 커피 아아가 선물로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어마무시. 쌀값과 김치값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의 기본 고정 영수증. 지금부터 읽어드린 모든 분께 선물이 갑니다. 2225님, 때마침 오늘 학원비 나가는 날이네요. 아이가 3명인데 학원비가 버겁습니다. 잘하는 문해력 학원인데요. 문해력 17만원입니다. 쌀에 김치까지 얹어서 보내드립니다. 고정지출 주유비입니다. 4227님, 3남매 다둥이맘. 아, 다 아이들이 이렇게 3명씩 있어요. 3남매 다둥이맘 퇴근길에 주유했어요. 첫째가 겨루기 선수인데 이번 경기 잘 뛰라고 전해주세요. 첫째 이름을 좀 적어주셨으면 제가 더 좀 응원을 해드렸을 텐데. 첫째 파이팅입니다. 예, 경기 잘 뛰면 좋겠고요. 주유비 10만원. 야, 3남매 라이딩만 해도 기름값이 꽤 나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836님, 언니 우리 집 고정비는 아파트 대출이자예요. 160만원 나가요. 결혼 10년 만에 내 집이라서 행복하지만 가끔은 월세 같아요. 야, 160만 원 매달 나가면 이것도 굉장한 부담일

것 같습니다. 예. 106님 아이를 봐주시는 부모님께 매달 100씩 드립니다. 부족한 금액이지만 늘 감사드려요. 부모님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한지신님 이사는 아산에서 전주로 매일 출퇴근하면서 나가는 하이패스 톨비 보내주셨는데 전기차인데도 한 달에 30만원씩 나가요. 아산이면은 여기 충남 아산부터 전주를 전북 전주를 근데 매일 출퇴근이면 와 장난 아닌데요. 예, 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하이패스 톨비 30만원씩. 조아람님 저는 초3사 아들 둘이랑 흠뻑 쉬어가려고 매달 5만원씩 적금을 부어요. 한 번에 표 3장 살려면 목돈이어서 적금 들었습니다. 올해는 우선 저만 가고요. 아들들이랑은 내년에 가려고요. 이번 주 인천 너무 기대됩니다.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정말 평생에 또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1305님 점심시간 상사랑 먹은 영수증입니다. 무려 두 달 하나에 꽂히면 질릴 때까지 먹는 사수 이제 그만. 영수증이 왔는데 컵라면 두 개에 참치마요 김밥 이거를 두 달 내내 드신 거예요. 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컵라면 두 개에 참치마요 김밥 든든하게 쌀밥 드시라고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쌀과 김치 세트로 갑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쌀밥.

쌀밥, 장기하와 얼굴들이었습니다. 김경리님, 대형견 키워요. 일주일 2회 유치원비로 43만 원 나가요. 이야, 이것도 비싸네요. 애 키우는 거하고 똑같네요. 유치원비, 대형견 유치원비로 44만 원 고정지출이 나가고요. 7988님은 미용실 비용, 네 식구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걸로? 한 달에 세네 번 남자 둘 여자 두 명이 가네요. 그나마 초등학생은 제가 집에서 틈틈이 바가지 머리로 변신하는 건 비밀이에요. 예. 와, 땡땡 헤어라인 15,000원씩 이렇게 고정으로. 머리가 짧으면 자를수록 또 길면 금방 보여서 예, 한 뭐 5주에 한 번씩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권문숙님 갱년기예요. 1년 정도 됐는데 정형외과 외에 여기저기 병원비가 고정지출로 자리

잡았네요. 늙어가는 거니까 친해져야겠죠. 이게 이제 너무 슬퍼 마시고 익숙해지면 우리가 많이 또 잘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장난 데를 조금씩 이제 또 보완을 해줘야죠. 예. 정성원님. 우리 가족은 더위랑 추위를 잘 타는데 1층 필로테 아파트라 아파트 관리비에 항상 냉난방비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름도 길어지고 그죠? 예, 그래가지고 많이 나올 것 같아요. 5440님 저는 부모님 댁으로 꽃 배달 서비스를 매월 구독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먹지도 못하는 거에 힘들게 번 돈 쓴다고 야단치셨는데요. 요즘에는 배송 받을 때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 맛에 돈 벌어요. 어머니가 또 행복할 거예요. 나이 들면 우리 어머니도 예전엔 꽃을 안 좋아하셨는데 나이가 드시고 꽃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예. 오래오래 열심히 돈 법시다. 5440님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쌀과 김치 선물로 가고요. 커피소년 행복의 주문.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듯이 이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저금해보는 건 어떨까요? 집 옥상이나 마당에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아둔 빗물은 일상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을 땐 식물이나 화단에 물을 줄 수도 있고요. 마당과 베란다를 청소할 때 활용하면 그만큼 소중한 수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0: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디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디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지역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것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의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쌀 속에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소개팅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녀는 얘기했죠.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전 결혼 생각도 없고요.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어요. 30대 중반의 나이. 솔직히 저는 결혼도 하고 싶고 무엇보다 아기는 꼭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나도 모르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참 잘 맞네요.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꼭 거짓말은 아니었죠. 왠지 그녀라면 제가 뭐든 다 맞춰줄 자신이 있었거든요. 세 번의 만남 끝에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서쪽 끝 파주, 그녀의 집은 서울 동쪽 끝 광진구. 왕복 10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면서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냥 좋았지요. 가끔씩 결혼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었지만 이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고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했기에 지금에 충실하자 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응급실로 갔지만 마침 그때가 코로나 시기라 복잡해서 진료도 못 보고 한참을 대기해야만 했죠. 그때 그녀가 병원까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어디 좀 봐봐. 어떡해. 많이 다쳤나 봐. 아유, 아니야. 야, 괜찮아. 아유, 근데 어떻게 왔냐. 뭔데.
1: 정말? 아, 지금 그게 중요해? 잠깐 있어봐. 저기요. 아니, 이 환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 응급인데요.
0: 그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준 덕에 무사히 진료를 볼 수 있었고 검사 결과 앞니 3개 골절, 왼팔 골절, 아랫입술 봉합이 필요한 큰 사고였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우선은 응급처치만 받고 나왔고 다음날 그녀가 수소문해서 당장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았죠. 저는 그저 대기실에 앉아있었고 역시나 이번에도 그녀가 나섰습니다. 보호자분 되시나요?
1: 네, 네.
0: 관계는요?
1: 그저 배우자입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급해요.
0: 분명 들렸습니다. 배우자. 다시 검사를 받고 수술실로 들어가고 회복실로 나오는 내내 제 귀에서는 배우자입니다. 저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이 소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때? 좀 괜찮아? 아, 수술은 잘 됐대. 흉도 안 질 거래.
2: 괜찮아. 야, 근데.
1: 어, 왜? 어? 어디 또 아파?
2: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1: 어, 아까 뭐? 왜? 뭐 두고 왔어?
2: 아니, 아니. 아까 저 너 데스크에 배우자라고.
1: 응? 아니 그냥 아니 경황이 없어서.
2: 아니 뭐 그 와중에 또 뭘 정확히 그걸 들었대.
0: 순간 무슨 연기였는지 저도 모르게 이러고 말았습니다.
2: 나도 할래. 배우자.
1: 어?
2: 아휴, 나도 너 아프면 병원에다가 배우자라고 남편이라고 할래. 하자. 서로의 배우자.
1: 그러든가.
0: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봄 부부가 되었습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결혼도 아이도 생각이 없다던 그녀. 지금 그녀의 뱃속에는 소중한 선물이 찾아와 있습니다. 우리의 첫 아이 태명은 로또. 800만 분의 1의 확률인 로또보다
2: 찾기 힘든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얻었으니 저는 정말 우주 최고 행운아 아닐까요?
3: 너 없인

너에게 약속하는 7가지. 태희 간미연 씨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너에게 약속하는 7가지. 이정민님 진짜 설렌다. 나의 기준을 바꾼 사람. 김주현님 귀엽다. 둘 다. 나도 할래. 나도 나도. 예, 저도 좀 합시다. 배우자. 예, 좋았죠. 나도 좀 하자. 배우자. 김승호님 이런 기술은 좀 배웁시다. 기술인가요? 예, 오늘 황준하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는데 사연자입니다 하고 문자를 지금 주셨어요. 와이프랑 같이 저녁 먹고 함께 듣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아이 성별이 나왔습니다. 공주라고 합니다. 잘 키우고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초음파 사진이 저한테는 왔는데 이때는 이제 성별을 아직 모를 때인데 오늘 성별이 나왔대요. 공주님, 예. 아까 로또라고 했는데 건강한 또 아이의 출산 기대하겠습니다. 예, 좋은 시간 되면 좋겠어요. 사람 마음이 또 이렇게 언제 바뀔지 몰라요. 아이 생각도 없다더니 1년도 안 돼가지고 결혼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게 됐네요. 8732님이 우리 아이 태명과 똑같아요. 로또. 지금은 무럭무럭 잘 크고 있어요. 사연자분 천사도 건강하게 세상에 나와서 무럭무럭 자라길 빕니다. 여기는 아들이에요. 예, 8732님의 로또는 아들이고 오늘 사연 주신 황준하님의 로또는 또 공주님입니다. 아, 너무 정말 부러운 러브스토리였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200만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 받을 수 있는 주간베스트 후보가 되셨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읽으면서도 오늘 참 행복한 재미있는 러브스토리 주셔서 황준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르샤 I'm in love 이어집니다.

0: 집이 돼줄게. 범키였습니다. 조혜련님이 오늘 선곡 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9973님 언니 오늘 회사 전화로 라디오 청취율 전화 와서 너무 반가웠던 거 있죠. 바로 박소연의 러브레터 얘기했어요. 퇴근길 고정. 러브 게임인데 예 게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순간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항상 아 저는 편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 게임을 좋아합니다. 예, 오징어 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예. 러브 게임으로 여러분 이야기해 주셔야 제가 이게 딱 체크가 되는데 아, 청취율 조사 때 아 이거 아쉽습니다 많이. 예, 다음에 여러분 전화 앞으로 한 열흘 동안 계속 올 거예요. 그러면 박소연의 러브 게임, 예, 오징어 게임 생각해 주시고 또 생각나는 코너도 한두 개 물어본다고 하니까 뭐 러브 게임의 법칙이라든지 뭐 뮤직큐, 뭐 러브 119, 뭐 나만 쓰레기야 이런 것들도 생각해 놓으셨다가 기억나면 얘기해 주세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9973님 그래도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분께도 100인의 커피 아아 나가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

0: 중심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 다비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신청해요. 라송 하신 김하은님 신청곡 지금 나가고 있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이진혁, 우주소녀 설아씨가 함께합니다. 러브119 보는 라디오 들어와주세요.

0: 여름철 필수기기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가스는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누출된 양이 많을 경우 주변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닌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공조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조설비는 주로 기계실이나 냉동창고 등 밀폐되거나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 두기 때문에 산소감지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소감지기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게 아닌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주변 설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움
7: 운동할 때도
6: 뉴바움
7: 장 건강에도
6: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평생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이응 비읍. 디저트에도 유행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SNS 피드에 이것으로 만든 케이크, 라떼, 와플이 자주 보입니다. 카페에도 이것으로 만든 메뉴가 많아졌는데요. 필리핀이 원산지고요. 자색 마 일종으로 예쁜 보라색을 띠고 있고 달달하고 이국적인 맛이 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이응 비읍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0: 케이크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답은 우베였는데요. 오마마 디저트가 보라색이야. 우베 이정민님 우베 자색고구마 만나서 너무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베 크림 소금빵 추천한다고. 우베 크림 소금빵 상상만 해도 맛있겠죠 여러분. 단짠으로 2511-9124님까지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이응 비읍으로 유부. 아, 유부도 맛있죠. 우동에 들어가도 맛있고 초밥으로도 멋있고. 이주원님 유부. 그리고 올백 이영희님이 우리 아들 시험에서 올백 맞는 날이 있긴 할까요? 100점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머님. 예, 건강하고 아이가 행복하면 됐죠. 근데 올백 맞는 날이 오면 어머니가 행복하시겠네. 그죠? 7549님 우비. 오늘 우비 입고 출근했어요. 비가 그냥 왔다가 안 왔다가. 예. 4023님 아뷰. 이응비 아뷰. 이유미님 이봐 보내주셨습니다. 이봐. 자, 이 중에서 이영희님 그리고 7549님 두 분께 선물 갈 거예요. 잠시 후에는 이진혁 그리고 우주소녀 설아씨가 오늘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로 함께합니다. 허영지씨가 한 주 자리를 비우고 우주소녀 설아 그리고 이진혁씨 함께하는 러브 119 보는 라디오로 빨리 들어와 주세요.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한판길 바싸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사랑에 깨지고 다치고 아픈가요?
1: 이리 와요. 우리가 후 해줄게요.
2: 세상 모든 사랑의 응급진료실 러브 119. 많은 사람 속에서 순간 너만 보였어. 박사님 러브 게임 공식 연애 주치 이진혁 씨 어서 오세요.
3: 와, 안녕하십니까.
2: 와,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 우주소녀 설아 씨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설아입니다.
2: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스페셜 게스트로 설아 씨가 이제 오랜만에 러브 게임에 왔습니다.
4: 아,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2: 예전에 그 양궁 선수 안산 선수가 이제 경기 잘하고 나가지고 우주소녀 설아 씨 너무 좋아한다며 그래서 제가 바로 설아 씨한테 연결을 했잖아요.
4: 맞아요.
2: 그래서 같이 방송을 했었던. 맞아요. 그게 또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4: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요 언니?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3: 아니, 시간의 세월에 좀 힘들어하시는.
2: 근데 설아 씨가 보니까 기억을 많이 잃으신 것 같아. 왜냐면 저한테 기억 못한다 그러는데 아니야. 설아 씨 거의 저 정도예요. 저
3: 근데 심한 것 같아요.
2: 기억을 잘 못해.
3: 보니까
2: 기억을 잘 못하죠.
4: 근데 요즘 조금 건망증이 심해졌어요.
2: 아 이게 그렇다니까요.
4: 왜 이게. 이런 거죠?
2: 이제 저를 점점 이해하게 될 거예요.
4: 공감합니다.
2: 왜냐면 이제 워낙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그때는 모든 걸 다 기억할 때잖아요.
4: 맞아요.
2: 오늘 이 코너가 연애 고민에 관한 좀 조언을 해주는 코너인데.
4: 네.
2: 근데 뭐 너튜브나 이런 데서 좀 했잖아요, 이런 거.
4: 이제 똑바로 얘기해야죠. 쓴소리도 하고, 단소리도 하고.
2: 단소리도 하고. 네. 오늘 한번 사연 읽어보시고 네. 예, 적절한 표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네. 알겠습니다.
2: 오늘 이진혁 씨가 예, 진혁님 오늘 멀끔하게 오셨네요. 이모형님의. 정말 너무 아니 잠깐만
3: 아니 너무 우리, 오랜만에 꾸미고 오니까 다들 그게, 반응이 왜 이렇게
2: 그게 아니라 허영지 씨랑 올 때는 얼굴이 완전 민낯으로 오더니 그러니까 오늘 설아 씨 온다 그러니까 한 거예요. 뭐예요?
3: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2: 네, 얘기해줘요.
3: 이 전에 이제 촬영이 있었고 이 이후에 또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필 또 스케줄이 다 몰린 상황이어서 저도 생각 없이 왔는데
2: 챌린지는 사실 오늘 공개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챌린지는 이제 편집하고 나가려면 시간이 열흘 이상 걸리기 때문에 네네. 챌린지는 얘기 못 할 것 같고 네. 앞에는 무슨 촬영?
3: 아 제가 이제 곧 드라마가 나옵니다. 이제 최대비라는 드라마인데
2: 오래 기다렸어요. 얘기 좀 네. 해줘요.
3: 더보이즈 Q 친구랑 이제 네. 황지아라는 이제 배우님이랑 같이 하는데 네, 네. 이 내용 자체가 아이돌 내용이에요.
2: 맞아요. 네,
3: 저는 예. 남그룹이고 이제 맞아요. 걸그룹 이렇게 두 보이그룹 걸그룹에 대한 얘기인데
2: 너무 재밌겠잖아.
3: 누나가 제일 좋아할 스토리인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걸그룹들은 진짜 배우님들이 데뷔를 하세요.
2: 네,
3: 이제 몇 좀 활동을 하시는데 네네네. 이제 지금 컨텐츠들이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현실 데뷔라는 걸로 지금 컨텐츠를 짜고 있거든요.
2: 현실 데뷔.
3: 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야. 최애 데뷔라는 드라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그러니까 그분들은 연습해서 연기를 하니까 이만큼 실력이 이제 향상이 되면 우리가 그냥 데뷔를 하자 해가지고 실제로 데뷔를 하는 건 거죠?
3: 네, 맞아요. 그 이제 노래도 준비돼 있고 네. 안무도 이미 드라마 촬영을 할 때도 계속 연습을 했었는데
2: 네네.
3: 아 사실 배우분들이 이제 아이돌을 준비하는 게 네. 사실 쉽진 않잖아요.
2: 아유, 너무 어렵죠.
3: 근데 정말 지아 배우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많이 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2: 근데 이제 배우는 NG라는 게 있어서 한 번에 안 가고 이제 10번이나 20번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죠. 촬영을 노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아이돌들은 한 번 그냥 음악방송 들어가면 끊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쵸.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가야 되니까
3: 그쵸. 맞죠.
2: 그 부담이 이제 엄청난 거잖아요.
4: 산업도 몇 번 못해요.
2: 아니 못하죠. 네.
4: 한 세 번?
2: 그럼 그죠. 예.
3: 맞아요.
2: 그래서 진짜 그 배우님이 너무너무 노력해서 그렇게 그걸 재현을 해주셨다고 하면 그 노력에 정말 큰 박수를 네. 보내드리고요. 아 그리고 우리 제작하시는 분들 드라마 제작에 우리 그런 역할에는 우리 설아 씨를 썼으면은 실제 배우도 하고 아이돌에 너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3: 아 근데 멤버들은 이제 네. 우아 나나 친구랑 이제
2: 그럼 거기도
3: 예,
2: 나나
3: 친구가
2: 그래요,
3: 있어가지고
2: 네네네. 예. 아 거기도 걸그룹이네요.
3: 있긴 있어요.
2: 근데 우주소녀보다 예. 한참 후배 또
3: 한참 후배죠.
2: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4: 후배죠. 후배님들이 해야죠.
3: 아, 네. 그쵸 그쵸.
4: 저 다른 걸로 먹고 살겠습니다.
3: 아 그쵸 그쵸.
4: 파이팅.
3: 근데 그런 거 지금 저도
2: 맞아.
3: 저는 그걸 하고 있는데.
2: 하고 있어. 아, 근데 이제 그 연령대가
4: 다른 길이니까.
2: 그치, 연령대가 다른
3: 사람이니까. 거예요.
2: 네, 네 이런 거예요.
4: 오해하지
2: 거예요?
4: 마세요. 같아요.
2: 그런 거예요.
3: 무슨 오해.
4: 죄송해요. 어떤 일로 해요?
2: 아, 최정아 님이 애써서 공들여 변명하시네.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이에요. 오늘 진실이에요. 진짜 최애 데뷔의 촬영이 있었고 네. 예,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드라마 예, 검색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맞습니다.
2: 예. 7118님이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설아님도 아. 연애 모질이 일 듯한데 아. 연애 참견은 잘하시나요? 어때? 연애 모질이 쪽이에요?
4: 제가 연애를
2: 모질이
4: 기억을 잘 할 수는 없지만 아, 그냥 모질. 되게 더듬더듬 기억을 해보면
2: 모질이 쪽?
4: 모질이가 맞는 것
2: 아,
4: 같습니다.
2: 제가 네.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 안 되는 네. 이 자리는 왜 맨날 모질이들만 와? 항상 어떻게 모질이들만 섭외를 해가지고
4: 모질이 1, 모질이 2.
3: 아니 근데
2: 허영지 씨도 모질이가 모질이거든요.
3: 그렇죠. 근데 혹시 막 그 주변에 네. 지인들이 이런 고민이나 상담 같은 걸 설아 씨한테 물어보긴 하나요?
4: 저한테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제가 똑부러지게 얘기해 주는데. 그 다들 아시죠? 고민 상담을
2: 맞아요.
4: 잘하는데
2: 그게 연애 모질이에요. 원래 모질이들이 모질이들이
3: 잘 들어주셔.
2: 잘 들어주세요. 네,
3: 잘 들어줍니다.
2: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연애 모질이 두 명이 함께하는데 마음을 일단 우리가 이제 기준치를 확 낮춰가지고 기대를 안 하고 하면 또 재밌을 수 있어요.
4: 재밌게
2: 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연을 읽어드리고 해결해 드립니다. 네. 러브 119 연애에 대한 모든 고민, 걱정, 의문, 상상, 오해 한풀이 사연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고 참견도 해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익명 요청하셨고요. 남자분의 고민입니다. 공살균 청정기 선물로 가고요. 남자분 어떤 고민인지 함께 읽어드려요.
5: 여자친구가 얼마 전 퇴사를 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 부쩍 연락이 늘었습니다.
6: 오빠 일어났어?
5: 어 일어났지.
6: 출근은?
5: 어 지금 하려고. 잠깐만 저기 어딨더라.
6: 오빠 아침은?
5: 대충 잠깐 양말이 있지.
6: 오빠 내 말 안 들어?
5: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가느라 바빠서 좀 이따 통화할까? 미안.
6: 알았어.
5: 그리고 또 잠시 후 왜 이렇게 막히냐. 어 설아야.
6: 오빠 출근했어?
5: 어 지금 하는 중. 아 막히네.
6: 잘 됐다. 그럼 나랑 통화하면서 가면 되겠네.
5: 그래. 아 저 진짜. 아 왜 껴들어 왜? 이 같은 라인이 아닌데 이.
6: 오빠 지금 화내는 거야?
5: 아니 너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차가 끼어들어서. 아 진짜 신호가 바뀌었잖아. 왜 안 가?
6: 오빠.
5: 미안. 아니 지금 늦었는데 길도 막히고 우리 좀 나중에 통화할까?
6: 알았어.
5: 늘 이럽니다. 거기다 점심시간이면 팀끼리 다 같이 식당에 있는데
2: 거거 누구 아이고 누구 전화야 얼른 받아 좀. 아이고 참
5: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6: 오빠 나 살아. 나 도서관에 도시락 싸와서 지금 혼자 먹는데 너무 심심해. 우리 같이 통화하면서 밥 먹자.
5: 지금 사무실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서.
6: 그래? 그럼 맛있는 거 먹겠네. 오늘 메뉴 뭐야?
5: 부대찌개인데 자세한 건 진짜 이따 얘기하자. 이따. 뚜뚜뚜. 이러면서 또 서운해해서 한 번은 일부러 점심까지 거르고 한 시간 가까이 통화를 해준 적도 있고요. 여자친구 사랑합니다. 진짜 여자친구와의 통화? 좋아요. 하지만 너무 자주 오래 그것도 제가 바쁘거나 난감한 타이밍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맞춰주는 게 현명할까요?
2: 자 연애 모질이 불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자 이거는 어디까지 맞춰주는 게 현명한 건지 또 그녀에게 내 속사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조언 좀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연락 때문에 생긴 일 문자 주제입니다. 남녀 사이에 연락을 너무 자주 해서 힘들었다거나 피곤했다거나 혹은 연락이 너무 없어서 서운했다거나 질투가 났다거나 다 받겠습니다. 우리 커플은 하루에 연락 이만큼 한다. 혹은 우리 커플은 이 정도로 연락을 안 해봤다. 뭐 다 포함해서 받아볼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아, 이상주님이 역지사지죠. 거울 치료로 똑같이 해봅시다. 근데 아. 근데 그녀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이직 준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죠. 그녀는 또 시간이 많아.
3: 아니, 심심한 거죠.
2: 어, 이정현님이 야 이거는 오래 가기 어려울 수도 자꾸 감시하듯이 전화하고 또 서운해하면 아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해결책도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자, 두 분은 연락 어떻게 자주 하기 대 연락 어떻게 해야 되나? 연락 많이 하기 대 연락 적당히 하기 어때요?
3: 아 근데 저
2: 많이 하기 적게 하기 어때요?
3: 저는 좀 적게 하는 게 낫다라는
2: 더
3: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2: 그렇지, 그렇지. 더 나을 수 있죠. 적게 하는 게
3: 네, 왜냐면은 이제 각자가 이제 일을 다 하고 네. 잠들기 전이나 아니면 이동할 때만 그쵸? 연락을 하면 되는데 저는 네. 사실 제가 읽으면서 조금 서운했던 건 운전하면서 오. 전화하는 거
2: 그렇지
3: 아니 근데 그치.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저는 여자 입장에서도 조금 서운해요. 왜냐면은 그냥 사실 아침에 바쁜 거 전화 통화 못 하는 건 이해하고 네네. 이제 여기 회사에 있는 것도 전화 못 받는 거 이해하는데 네. 운전하면서 전화하는 게 어렵나? 어.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2: 그러니까 네. 그냥
3: 그 정도는 어. 받아줘도 되는데.
2: 네네네. 고객에.
3: 그래서 이렇게 티키타카를 좀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통화를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아. 생각이 좀 드는 거죠.
2: 서로 씨는 어떻게 연락 자주 하기 대 연락 아 자주 안 하기 뭐 어때요?
4: 저는
2: 많이 하기 대 안 하기 예.
4: 떨어져 있을 때는 최대한 연락 안 하고 그냥 만날 때 잘하자라는 아, 게 조금 아.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네. 일하는 중이니까 각자 그쵸.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하고, 다해서 일을 하고 예,
2: 밤에
4: 예, 좀 이렇게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오.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지 그죠? 또 그쵸. 전화로 굳이 어,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여러분의 경험담 두 분이 연애 모질이기 때문에 이게 좀 오답일 확률이 높아요.
4: 맞아요. 예,
2: 우리 맞아요. 어, 우리 솔방울들의 연락 때문에 생겼던 에피소드 잠시 후에 읽어드립니다. 박원과 수지가 함께했습니다. 기다리지 말아요. 기다리지 말아요. 슬프다.
4: 찰떡이다. 어.

0: 박원과 수지가 함께한 기다리지 말아요를 이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남녀간의 연락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를 한 개씩 읽어드립니다. 송민근님.
1: 저희 부부는 언제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라고 이야기만 해주면 그날은 연락 두절입니다. 뭐 서로 알아서 집에 잘 들어오니까 별 신경 안 써요. 믿음, 의리.
0: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예외인 게 부부는 예외지. 부부는 집에서 예외죠. 매일 보니까 굳이 뭐 연락을 안 해도 그죠? 상관이 없죠.
1: 예. 뭘 그런 걸.
0: 그럼.
2: 맞아.
0: 부럽습니다. 진초롱님.
3: 네, 예전 남친이 밤 늦게까지 통화하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고라 떨어져도 전화를 안 끊고 기다리다가 제가 잠깐 깨면 깼어? 했었어요.
0: 아이고야.
3: 끊지.
1: 아니 우와. 근데 이거는
0: 그러니까 그 정국 씨 같이 그냥 잔 거야. 그냥 정국 씨 같이 잤는데 계속 이제 아침에 깨긴 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깼어.
1: 아니 근데 이게 이건 대부분 끊지 않아요?
3: 이건 대부분 끊지.
0: 그럼. 그렇죠.
1: 와, 이걸 기다려주는 남자친구분도 그러니까, 진짜 대단.
0: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는 거예요.
3: 보통 우와. 사랑이 아니다. 보통
0: 찐,
3: 사랑이
0: 그래,
3: 아니야.
0: 찐 사랑이야. 근데 약간 무서워 나. 근데 약간.
3: 약간 어수선하긴 해요.
0: 네. 이시은님.
4: 저는 6년 된 커플인데요. 퇴근 후 딱 한 번 전화해요.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솔직히 이제 다 알잖아요.
0: 네.
4: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 한 번 오늘 하루 고생했다 격려해주는 통화로 충분해요. 혹여 전화를 안 받아도 오늘 엄청 피곤해서 뻗었나 보다 합니다. 아 이거는
3: 안정형
0: 맞아.
1: 완전 안정형
0: 맞아. 네. 이게 6년 된 커플의 장점이기도 하고 네. 6년이면 이럴 수 있잖아요.
1: 그죠 그죠.
0: 예. 이게 보통 연락 갖고 싸우고 걱정하는 게 1, 2년 된 커플들이 이렇게 그쵸. 고민하니까
3: 초반.
1: 이것도 근데 거의 부부네요.
0: 어 부부죠.
1: 예. 이것도 거의 예. 부부 느낌이라서
0: 6년이면 부부죠. 그럼 2261님
3: 네 저희는 소개팅하고 이틀 만에 사귀고 같은 동네에 살아서 그런지 그런지 하루 통화 두 번 평균 통화 시간 45초입니다.
0: 45초?
3: 오, 뭐야? 그러면... 저는 어디야? 뭐해? 이런 간섭을 좋아하는데 남자친구는 굳이 저녁에 만날 건데 라고 합니다. 30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 3분 이상 통화하면 이젠 어색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0: 아이고야.
3: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익숙해지는 건가 봐요.
1: 아, 그렇구나. 그쵸, 그쵸.
0: 야, 45초면은 거의 매니저하고 통화하는 게 거의 30초 나오더라고. 30초.
1: 그러니까
0: 용건만 딱 하고 끝내면 30초 나오거든요.
3: 속전속결.
0: 야, 이것도 하기 나름이네 또.
1: 그쵸, 그쵸.
0: 근데 이렇게 또 적응이 되면 또 이렇게 연애를 하네요.
1: 신기하네요.
3: 난 서운할 것 같아.
0: 그래. 진짜. 이건 맞아. 개인차 있을 수 있어. 45초 너무 서운한 거지. 맞아요. 이거
3: 안 돼.
0: 잠시 후 4부에 우리 또 연애 모질이 두 분과 함께 올 테니까 여러분 채널 고정.
1: 고정.

0: 걸트쇼 썸머 뮤직 페스타. 7월 8일 수요일엔
1: 마이 다이자
0: 크라잉 넛. 7월 14일 화요일엔 워터밤 아니고요, 매밤 MC 유노 유노, 아이들 B2B 민혁, I'm so mad, 바다까지 소리 질러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기분이 울적할 때 기분 전환 어떻게 하세요?
1: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제 주변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기분도 좋아지면서 싹 환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소하면서 잡생각도 사라지니까 잠시 고민도 잊혀지고요.
2: 새로운 걸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본 자전거 타기를 해보거나 친구들이랑 안 가본 장소를 놀러가 본다거나 그렇게 하면 기분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해본 것만 해보지 마시고 안 해본 걸 한번 해보세요.
0: 올여름 나만의 기분 전환 방법 하나쯤 미리 준비해두는 건 어떨까요? 신나는 일, 몰두할 수 있는 일들을 차곡차곡 떠올려두면 더위도 한결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한이었습니다. 박소연의

0: 박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연의 러브 게임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우주소녀 설아 이진혁 함께하고 있습니다. 러브 119 연락 때문에 생긴 일 함께합니다. 곽은영님 주셨어요.
1: 네, 아니요 언니 부부도 점심 잘 먹었냐 심심해 등등 평균 5번은 연락합니다. 부부라고 안 하지 않아요. 결혼 13년 차.
0: 그래, 5번씩 하는 부부도 있군요. 예, 근데 님 어찌됐든 집에서 밤에 만나니까 그쵸. 부부들은 항상 안정적이지.
1: 네. 하지만 밖에는 유부녀 PD는 겨우 한 번 한다.
0: 하루에 한 번 해요. 하루에 한 번.
2: 근데 이거 대부분 잘 안 읽는데 설아님 바로
0: 읽어버렸어요.
1: 아, 미안해요.
2: 이거는 우리끼리의 소통인데.
1: 아, 나 미안해. 여기 오랜만에 와서 몰랐어요. 룰을. 아, 죄송해요.
2: 예. 아, 아니에요.
1: 엔지니어 감독님도 한 번.
2: 아,
1: 한 번.
2: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아주 좋아요. 예. 이게 원래 고, 좀 고독한 문자인데.
1: 아, 그렇죠. 아, 읽는 게 아니에요.
2: 아, 아니, 읽어주셔도 돼요.
0: 아, 근데 참고하라고 우리 아, 스태프들 이야기.
1: 아, 우리만 보라고?
0: 네네네.
1: 아, 미안해요.
0: 아닙니다. 아니에요. 장미란님.
3: 남자친구가 3일 동안 휴가라 집에 있었는데요.
0: 3일 동안
3: 저한테는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는 겁니다.
0: 이건 서운할 것 같아요. 네,
3: 그게 너무
1: 아니야?
3: 서운해서 싸운 적이 있어요. 이건 서운해. 심한 거 아니에요?
0: 이거는 네.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못하는 건 전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3일 휴가 동안 한 번도 이거 이별을 각이죠?
1: 아니 해영 왜 만나요? 아니 왜냐면 3일 동안 휴가라 집에 그치. 있었는데 한 번도 연락을 안 한 거
0: 그거는 너무 서운하지.
1: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아니 솔직히 이거는 조금 너무하다 싶죠. 그래서. 사실 3일 동안
1: 잠수 이별임.
0: 아 맞아. 아니 이별 당한 거야 이분. 장미라님 지금 사귀는 거 맞아요. 이거 이 정도면 이별이야.
3: 죄송한데 설아 씨 저희가 이별이야, 이게 라디오를 하는 거지 어디 다락방에서 그냥 새우깡 까면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이고 이 잠수 이별임.
1: 아니 아니
0: 아, 이별이야.
1: 요즘 느낌으로.
0: 야, 요즘 느낌으로.
3: 아 그 베이스로.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진짜
3: 제가 몰랐네요.
0: 장미라님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지금 나만 모르고 있는 이별이 진행 중일 수도 있어서 맞아. 이거 생각 한번 해보시고 선물 갑니다. 예. 4637님.
1: 네,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0: 그쵸, 그쵸.
1: 저희 아내님은요. 아내님. 전화기를 본인이 필요할 때만 씁니다. 본인 용무가 없으면 전화 안 받고 톡 안 보고 심지어 가끔은 읽씹도. 전화나 문자도 서로 간의 티키타카가 이루어져야 할 맛이 나는데
0: 그쵸.
1: 저는 음식 사진 찍어보내고 이쁜 거 찍어보내고 하는데 왜 이런 거 보내냐고 하네요. 바쁘고 안 바쁘고를 떠나 통신 바이오 리듬도 잘 맞아야 합니다.
0: 정답입니다.
3: 이것도 맞긴 하네요.
0: 맞아요. 이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네. 아니 그러니까 딴 거 맞출 것도 많은데 또 바이오 리듬도 맞아야 돼.
3: 사실 아, 이게 회사 내에서도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네. 저는 카톡이 오면 조금 뒤늦게 보거나 연락이 오면 부재중 오면은 이제 콜백을 해요.
0: 네네.
3: 근데 저희 대표님이 한 1분 안 받나? 하자마자 전화가 바로 오신 거예요. 진혁아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니?
0: 아, 1분밖에 안 됐는데
3: 저 방금 보내시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빨리 답장 줬으면 좋겠구나 하시는 거예요.
1: 착하다.
3: 이게 다르구나. 왜냐면 달라요. 대표님 이제 연락하시는 건 빨리 이제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0: 네네네.
3: 그거고 저는 이제 느긋느긋하게 그쵸? 받으니까
0: 그래도 진혁 씨는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3: 네, 저는 진짜 빠른 편이죠.
0: 편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진짜 더 늦는 분들 있어. 진짜.
3: 아유, 엄청
1: 저는
3: 많죠.
1: 카톡 999개 있어요 지금.
0: 아유, 설아야.
3: 너무.
0: 아니 나는 근데 이런 거를 안 지우고 저렇게 읽는 친구 대단해 진짜.
3: 저렇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0: 아니 진짜 그 뭐 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읽어보려고.
1: 그게 아니라 까먹어요. 이거 답장해야 되는데 까먹고.
0: 아 그쵸.
1: 그 저도 핸드폰을 막 이렇게 연락을 달고 사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대국민 맞아. 사과를 하겠습니다.
0: 왜냐면 설아 씨 주변 분들 알아주세요. 이 자리에 이제 허영지 씨가 있잖아요. 네. 허영지 씨는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도 답장을 해요. 네. 근데 설아 씨는 안 가지고 들어왔더라고.
1: 맞아요.
0: 그래서 내가 아 이 속 터지는 스타일이구나. 네, 알았어. 알았는데 본인 아니, 와.
3: 아니 확실히 네. 다른 게 굳이 대국민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지인들에게만.
0: 그치. 지인들한테 사과해요.
3: 네, 지인들에게만.
0: 우주소녀 나. 멤버들 다영이 같은 애는 막 속 진짜 미치지. 설아 씨 다
1: 많이 나름... 미쳤어요. 지금 미친 상태예요 지금.
0: 알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3: 아, 다행입니다.
0: 아니 다행이야. 사과하세요.
3: 팬분들한테는 연락하죠. 팬분들한테는.
0: 아니 그건 이제 뭐 또 그건 지금 네. 그건 또 일이니까.
1: 있으니까.
0: 근데, 지금 다영 씨랑 연정 씨 속 터진다고.
1: 일단 다영아 연정아 미안해.
0: 그래.
1: 앞으로는 좀 더 노력 내가 해볼게.
0: 아우 정말 이런 언니 있으면 속 터져 진짜.
3: 너무 킹 받았어.
0: 얄밉죠. 진짜. 그래서 미쳐가는 거예요 다영 씨가.
3: 이게 영지 누나랑 다른 킹 받음이 있네요.
0: 그렇죠. 와. 맞아. 완전 성향이 또 달라가지고 예. 김지우님 주셨습니다.
3: 근데요 연락 안 하면 안 사랑한다는 거 맞나요? 너무 궁금해요.
1: 궁금해요. 궁금해. 언니 얘기해 주세요.
2: 예?
0: 나 연락을 안 하면 안 사랑한다는 거 나 이게 잘 몰라요.
1: 아,
2: 근데 이게
0: 어렵네.
1: 어렵다.
2: 이게 3일 연락을 안 한다.
0: 아, 그건 이별이야.
1: 이렇게... 잠수 이별이라니까.
2: 아, 어, 무서워요.
0: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하냐 마냐.
2: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향 차이고 네. 이게 얼마나 길게 연락이 안 됐느냐의 차이인 거지.
0: 그렇죠, 그렇죠.
2: 어떻게 연락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0: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읽어드렸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안 왔네요.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좀 좋을지 그런 거는 답을 좀 안 주셔가지고 뭐 말을 안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저희 잘 모르겠지만.
2: 저희가 거울
0: 치료. 네, 거울 치료 아까 답이 하나 왔어요. 네,
1: 그러니까 맞아요.
0: 똑같이 그쵸. 해보면 상대도 느끼는 거죠.
2: 그렇죠. 원래 연락을 안 하면 원래 연락 오다가 안 오는 사람한 오히려 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0: 네네, 그쵸.
2: 왜 갑자기
1: 사람 심리가,
2: 아니, 심리가 맞아. 원래 그렇거든요.
0: 예,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 개인적으로 지금 송현정님이 설아님 MBTI가 뭐예요라고 하시는데
1: 여러분 저 뭘 것 같아요?
2: 아 여기서도 이렇게
0: 아이죠.
1: 네.
0: 아이고
2: 어? 네.
0: 그리고 TJ가 아닐 것 같아요.
1: INFP예요 저는.
0: 아, INFP 그치. 맞아. INFP 와 비슷하게 맞췄죠.
1: 네 어떻게 하셨어요?
0: 아니 성향이 원래 이제 오래 봤으니까.
2: INFP 아, 살짝 네. 다라 누나 끼도 있네요.
0: 맞아요.
2: 확실히.
0: 그런 느낌도 있어요.
2: INFJ잖아요.
0: 네, 아, 맞아요. 누나가. 맞아요. 네. 예, TJ는 아닌 것 같았어요.
1: MBTI를 궁금해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제가 캐릭터가 좀 예. 셌나 봐요.
0: 어, 살아 있어요, 지금. 어,
1: 감사합니다.
2: 어. 센 게 아니라 너무 킹 받아요. 와, 이걸 카메라를 보고 대부분 하는데 저를 네. 보고
0: 우주선 서로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고민 상담을 OX로 재빨리 참견해 드리는 거라서 오늘은 특별히 서로 씨와 함께 하거든요.
1: 네. 자,
0: 집중 주시고 로켓 상담 OX 참견
2: 빠밤.
0: 여자분입니다. 여자분 쌈남이 있는데요. 저한테 친구가 부탁해서 그러는데 소개팅 나가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이게 저를 한번 떠보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소개팅을 하고 싶은 건지 헷갈려서요. 자 쌈남에게 그냥 해 라고 세게 나가볼까요? 아니면 소개팅 말릴까요? 소개팅 해라 하면 오 하지 말

0: 라라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1: X.
0: 아 바꿔 의견이 발립니다. 여자분이에요. 내 생일 일주일 전에 애인이 바람핀 걸 알게 된다면 바로 헤어지나요? 아님 모른 척하다가 선물 받고 헤어질까요? 당장 헤어져라 하면 O. 좀 참았다가 헤어져라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1: X.
0: 어 여기도 갈리네요. 남자분입니다. 남자분. 여자친구 아버님을 아직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요. 아버님이 저랑 목욕탕을 같이 가고 싶다고 날짜를 잡아보라고 하셨답니다. 이야 이거 가야 하나요? 쑥스러우니 정중히 거절을 해야 할까요? 가 드려라 하면 오, 정중히 거절해라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1: 오.
0: 어, 여기 의견이
2: 아,
0: 맞았네요.
2: 맞네요.
0: 오, 가 드려라.
2: 네. 아니, 가라. 이거, 이거는 네. 뭐 남자로서
0: 그냥 아버님,
2: 한번 가는 게
0: 네네네 네. 네. 그냥 아버님이 굳이 날짜를 잡아라 잡아라 하면 그냥 가드려라.
2: 근데 그만큼 마음에 드신 거니까.
0: 그렇죠. 맞아. 드신 거죠.
2: 드신 거니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 이건 이제 행복한 고민입니다.
1: 맞아요.
0: 이제 이분이 근데 마음에 부담이 올 순 있어요.
1: 그렇지. 약간 살짝.
0: 그럼. 왜냐면 아버님하고 식사 자리도 부담스러운데 결혼 전에 목욕탕을 간다?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긴 한데 이제 조금 미뤄보시다가 결혼 후에 또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 전에 또 갈 수도 있고. 예.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갈렸습니다. 자, 내 생일 일주일 전에 남자친구가 바람핀 걸 알았어요. 근데 그냥 헤어지냐 선물 받고 헤어지냐 뭐 이건데
2: 사실 네. 바람핀 거 자체가 잘못은 그쵸, 있지만 그쵸. 본인이 네. 나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0: 아 그럼 가만 있어봐요.
2: 아니, 그냥 헤어져야죠.
0: 아 헤어져.
2: 빨리 헤어지고 왜냐면 얻을 거 얻고 헤어진다는 남자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분명. 아, 물론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게 맞지만 네. 뭔가 마치 속물인 것 마냥 이렇게 챙기고 가겠다
0: 하면
2: 하는 느낌이라서 남자 입장에서는 아 얘 뭐야?
0: 그냥 헤어져.
2: 어, 얘 뭐 하는 애야?
0: 근데
2: 이게 되는 거거든.
0: 근데 여자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어 얘가 바람핀 게 확실한데 얘가 나한테
2: 심해가지고.
0: 이번에 어떤 선물 하나 한번 보는 거지.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네가 어떤 류의 부류의 사람인지 정말 철판을 깔고 나한테 좋은 선물하고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라고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에 대한 마음이 떠난 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선물로도 느낄 수 있어.
1: 맞아.
2: 그쵸?
0: 그걸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
2: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솔깃해지는군요.
0: 그렇죠. 약간 흔들리죠. 오, 네. 그냥 확 다 뒤집어 엎지 말고.
2: 아,
0: 그렇죠. 네. 어때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남지 않지만 물건은 남아요.
0: 아하.
1: 그리고 바람 폈잖아요. 아. 바람 그쵸, 핀 그쵸. 사람한테 무슨 배려를 챙기고 뭐 그러니까 속물로 그치. 나는 속물 너는 바람둥이 이렇게
2: 나누겠다.
1: 공평하게 그렇게 하는 게 물건은 남아요. 비싼 거 사달라고 하세요.
0: 오히려 거꾸로 나도 너에 대한 배려는 없어.
1: 그래
0: 이거네.
1: 그래.
2: 아 저는 이제 감성적으로 생각을 했네요. 왜냐면은 굳이 나쁜 사람이 되지 말자였던 네. 거고.
0: 근데 이것도 맞아요. 똑같은 인간이 되기 싫은 거야. 이 진혁 씨 말도. 그렇지. 나는 너보단 나은 인간이야. 최소. 이러고 헤어지는 거고. 근데 설아 씨 말도 솔깃해.
1: 물건은 남아요.
2: 아, 이게 누나들 말이 더 솔깃하긴 해요. 솔직히
0: 그쵸,
2: 갖고 약간, 가는 게 맞는 것
0: 그래,
2: 같기도
0: 흔들리죠,
2: 하고.
0: 흔들리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헷갈린 게 있었습니다. 이 썸남이 나 소개팅 나가도 되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썸 타는 관계가 맞겠죠? 네, 썸을 타는 건데 이제 굳이 물어보면
2: 왜 하지 말라고?
0: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있으니까 나랑 썸 타니까
1: 그러니까 이 제가 봤을 때 이거 좋은 찬스예요. 좋은 찬스예요.
0: 아.
1: 이 질문으로 인해서 예. 그 소개팅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사귀자고 고백을 하는 거지.
0: 아, 잡아.
1: 그러니까 딱 너무 로맨틱한 타이밍인 것 같아서 딱 화끈하게
0: 그러니까,
1: 나가지 말고 나랑 사겨 이런 식으로.
0: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던져준 거다.
1: 네.
0: 예, 예. 그 진혁 씨는 왜 반대였어요?
2: 저는 이제 좀 세게 나가서 너가 해봐. 나를 잊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마인드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해봐 하고 너가 그렇게 만나고 싶으면 만나.
0: 그래.
2: 어차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너의 주도권 나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0: 자신감 있는 거야. 맞아.
2: 네. 그런 식으로.
0: 그래 아이돌 중에서도 오빠 영상 말고 다른 아이돌 영상 봐야 돼요 할 때 안 돼 보면 안 돼. 민혁 씨 같은 경우가 안 돼 보면 안 돼라는 케이스인데 또 이제 상원 씨 같은 경우는 봐 보고 나서 걔하고 나하고 얼마나 다른지 느껴봐.
2: 아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런 또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야.
1: 자신감이 장난.
2: 자신감.
0: 근데 또 누군가는 안 돼. 보면 안 돼 해가지고 막 아이돌 프로그램 할 때 막 본인 라이브 방송 키고 막
1: 어머
0: 그러잖아요. 보는 게 싫은 거야.
1: 어머 귀엽다.
0: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의 차이야. 예, 전 둘 다 이해를 합니다.
2: 그럼 만약에 팬분이 그렇게
0: 어때요
2: 설아
0: 씨는? 설아 씨는 설아 언니 영상 말고 나 딴 걸그룹 영상
1: 많이 와요 이제. 그 소통 창구로 예. 많이 그 얘기를 예. 하는데 어.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하죠.
0: 아 여기 또 질투가 있어요.
1: 좀 약간 불안형이기 때문에.
0: 그렇지. 그렇지. 어, 뭐 싫다. 어, 나 싫어. 안 돼.

0: 정, 바로 정색 가요.
1: 정색, 정색을 하시는군요. 어,
0: 바로 정색.
1: 아, 정색을 하시는군요.
2: 이런 사람이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거야.
0: 어, 저 멘탈이 약해가지고.
2: 그래.
1: 많이 약하네.
0: 어, 많이 약해요.
2: 어, 그리고 그러니까 더 자신감을 가져야 돼. 설아 씨 가져야 어 보고 와. 어 이게 자신감이거든. 어 진영 씨는 어때요?
3: 저
2: 어.
3: 근데 생각보다 반대긴 하네요. 어, 예. 저는 달라요. 어. 저는 오히려
2: 오빠 영상 말고 다른 아이돌 영상 보고 와도 돼요?
3: 어 보고 오세요.
2: 어, 이렇구나.
0: 보고 서운해.
3: 아 보고 오세요. 왜 왜 서운해? 보고 오세요. 어. 보고 오세요.
2: 여기는
3: 제가 나을 거예요라고
2: 그러니까,
3: 하죠.
2: 이런 그 자신감이
0: 자신감이 있구나.
2: 맞아. 그럼 사람마다 이게 좀 다르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설아 씨처럼 이렇게 좀 심장이 약한 분들은 그냥 야 소개팅 하지 마 이렇게 어. 해야지.
0: 이렇게 하지 마. 어, 나를 만나.
2: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고 진영 씨 같은 또 스타일은 어 한번 해봐.
3: 해봐 해봐.
2: 그렇지.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면 주도권을 내가 잡는 거야.
0: 아, 갑이 그렇죠, 되겠다.
2: 그렇지 그렇지.
3: 아, 그럼요, 그럼요.
2: 그런 거야. 참. 야 불안. 서라 물질서라 오늘 많은 방송 중에 이 두 단어만 남네요. 최정환님께 선물 갑니다. 불안서라와 물질서라.
0: 마음에 드네요.
3: 불안서라 물질서라 새로운 별명이 생겼군요.
2: 그렇네요. 좋아요.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갑니다. 블루마월 이어드립니다.
0: 우리 노래 들으세요. 네.

0: 우주소녀 블루마워를 바로 이어드렸습니다. 다음 사연을 가볼까요? 러브119 이번에는 여자분의 고민인데요. 익명을 요청하셨고 기능성 화장품 선물로 갑니다. 어떤 연애 고민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1: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외모 솔직히 잘생겼고요. 하는 일도 탄탄하고요.
0: 어머어머.
1: 성격도 좋아 보였죠.
0: 만나요 그냥.
1: 보자마자 서로 확 마음이 맞아서 말도 바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계속 나누는데
2: 넌 왜 집세 안 내?
1: 대뜸 이러는 거예요. 어? 무슨 집세?
2: 내 심장에 계속 살고 있으면서.
1: 이런 말을 실제 내 귀로 들어보다니 너무 싫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 진짜 싫어하는데 돈 좀 빌려줄래?
1: 돈은 왜?
2: 네 미소가 너무 비싸서.
1: 오 마이 갓, 최악이야 최악. 아니 사람은 다 좋은데 유머 감각은 왜 저 모양인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이런 유머 참아가면서까지 두 번째 만남 가져야 할까요? 아님 그냥 여기서 끝낼까요? 아 입만 안 열면 정말 내 스타일인데 유유유유.
0: 자 문자 받겠습니다. 소개팅이나 선자리에서 최악의 멘트, 너무 느낄거리고 오글거리고 선넘은 멘트 보내주세요. 정말 환장했던 멘트 생각나시면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아니 뭐 이 정도면은 아니 봐봐 잘생겼고 일도 탄탄하고 성격도 좋아. 그러면 이 정도 유머 감각 포기하셔야지. 이걸 뭐 어떻게 하죠? 뭐 완벽하게 어떻게 만납니까?
3: 이게 확실히 유머 감각은 이제 진짜 타고났거나 아니 그만큼의 노력을 하는 거 아닌 이상
0: 그리고 나랑 맞아야 돼.
1: 맞아. 유머 코드가
0: 맞아. 그리고 맞아야 막 돼요. 올드한 유머 막 부장님들이 쓰실 법한 이런 유머를 좋아하는 20대가 있더라고요.
1: 맞아요.
3: 있더라고요.
0: 그러면은 그 맞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요즘에 누가 이런 얘기 합니까? 너 왜 집세 안 내? 내 심장에 계속 살고 있으면서. 야 요즘에 이런 거
3: 근데 진짜 싫어하시던데?
1: 너무 싫어요 진짜. 금주에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3: 아 잠시만요. 왜 저를 보면서
1: 아니
3: 이 누나 웃긴 누나야.
1: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연인 관계에서 유머 코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0: 그렇죠.
1: 생각해요. 아,
0: 저도 그건 그렇습니다. 에이.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 인물은 많이 안 보잖아. 유머 맞아. 코드를 먼저 보잖아.
3: 그치.
0: 근데 이분은 잘생긴 걸 보셨으면서 김지훈님이 아 너무 싫어. 최은숙님 아마 그런 말들 공부해서 올 듯해요. 너무 순수하고 좋은데요.
1: 아, 공부해오지 마. 공부해오지 말아요.
0: 이경우님 주셨습니다.
3: 첫 만남에 결혼하자 이러는 거예요.
0: 야, 이거 좀 이게 근데 좋게 보면 좋은데 부담이
3: 안 좋아 안 좋아.
0: 부담 첫 만남에
3: 너무
0: 부담이죠.
3: 부담스러워.
0: 그래. 아 그러면 공부해서 오지 마세요. 아무것도 해오지 마세요. 이런 말은 좀 두 번째 만남에 해줘야지 그런 얘기를. 네. 아 구구삼이님이 주셨습니다.
3: 네. 해주세요.
1: 뒤돌아봐요. 어 이상하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왜 날개가 없죠?
0: 이거는
1: 정말 최악이었어요.
0: 1세대 아이돌 있죠. 저 H.O.T하고 잭스키스
1: 옛날에
3: 캔디 부를 때
1: 아주 옛날
0: 30년 전에 G.O.D 나왔을 때 하던 거야. 날개가 없네 이거.
1: 그때는 이게 먹혔는데
0: 그쵸.
3: 이거랑 지금은... 비슷한 거 있잖아요.
1: 뭐요?
3: 안 아팠어요? 천국에서 떨어지느라?
0: 그래.
1: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0: 이런 거 하지 마 여러분.
3: 진짜 정색하잖아.
1: 바로 정색.
0: 아, 구구삼이님께 선물 가고요. 예, 박서연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방터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7: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우주소녀 이르리르리라. 어, 1월 1일에 보통 이 노래 진짜 많이 나가는데, 오, 그 완전 생각나요. 이르리르 안무. 네, 우주소녀 이르리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어, 이유미님이 주셨습니다. 네.
8: 설아 언니 버블러 개그 안 칠게요. 아, 유유.
9: 너 알아 내가. 너 내가 다 알아.
7: 아, 버블러 개그 받아줘요.
9: 잘 받아줄게요.
7: 아, 이시은님이 주셨습니다.
10: 네, 오늘의 명언 물건은 남는다. 잊을 수 없네요.
7: 그렇지, 맞아.
10: 남아요.
7: 설아 씨가 오늘 많은 명언을 남기고 예 갑니다. 아니 오늘 어떠셨어요? 연애 고민 상담.
10: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또 이렇게 다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한 시간 알차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영지님이 뭐 바쁘시면 전 언제든지 여기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불러주세요.
7: 네. 감사합니다, 설아 씨. 감사드려요.
8: 감사합니다. 예,
7: 다음 주에 우리 이진혁 씨와는 다시 만나고 오늘 네. 스페셜 게스트 네. 설아 씨 사랑해요. 안녕.
10: 감사합니다.
9: 안녕.
10: 브란팅.
7: 안녕.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0: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동남아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4: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는 듣는 것만 잘해도 상대방은 저 사람이 말솜씨가 뛰어나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반응하셨나요? 이제 제가 열심히 귀를 열고 있을 테니 편하게 놀다 가세요.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웬디 영스트리트 첫 곡은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이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말만 잘 들어줘도 위로가 되고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이 들곤 하죠. 우리 윤세희님께서 전 무슨 말만 하려면 버벅대는데 끊기지 않고 생각을 그대로 말로 꺼내는 능력 부러워요. 그리고 발음을 신경 써서 전달해주려는 웬디의 노력이 보여서 더 귀 기울이게 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원래 말이 좀 빠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더 빨라져요. 아마 라디오 이 영스 들으시면서 저의 성격을 파악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영스 랩스 요런 거 하실 때 요런 거 제가 진행할 때 좀 많이 빨라지죠. 제 의견을 많이 넣는 코너이다 보니. 근데 발음은 정말 좀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라디오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우리 오승준님, 완디 오늘도 출근길에 우산 준비 안 하고 회사 가다가 비가 또 갑자기 내려 급하게 편의점에서 또 우산 샀네요. 우산 장사해도 되겠어요? 일기예보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쉽지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그러면 우산을 회사에 그 미니 우산 있죠? 좀 조만한 거 그거를 회사에다가 두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운전을 하시면 차 안에다가도 우산을 하나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도 근데 이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편의점 우산이 많아요. 왜냐? 일기예보를 보고 나갔어. 그 전날부터 만약에 봤어? 그러고 나서 내일 비 안 오네?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산을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편의점 우산이 많은데 회사에 작은 우산 같은 거를 두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0613님, 영스 오늘도 퇴근길에 잘 들을게요. 5413번 버스에도 영스 목소리가 흘러나와요. 기사님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5413번 버스 기사님 저희 영스 틀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안전운전 그리고 운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영스엔 웬일이야. 연극배우로 돌아온 이동희 씨와 함께합니다. 동희 씨와의 수다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라디오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선풍기 바람 쐬며 청취 중입니다. 카페에 디저트 포장하러 와서 듣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청취 중인 장소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시원한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5: 오딸.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2201님, 지난주부터 등록한 헬스장에서 스트레칭하면서 듣고 있어요. 처음으로 근력 운동해서 너무 힘드네요.

운동은 안 힘든 거가 없는 것 같아요. 유산소는 유산소여서 힘든 것 같고 근력 운동은 이제 점점 몸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무게도 점점 올라가고 횟수도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다음날로는 근육통이 또 2, 3일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산소나 무산소는 다 힘들다. 네. 우리 완소들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딘가요? 익숙하고 편한 장소인지 혹은 처음 가본 곳인지 주변 풍경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께는 모두 아이스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듣고 있는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7369님 오 완디 저 네일 받으러 왔는데 여기 영수가 나오고 있어요. 평소에 어색해서 입 꾹 다물고 봤는데 오늘은 스몰 토크 좀 해야겠어요 히히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네일샵에서도 저희 영수를 들어주시는구나. 헉,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였나? 어제는 속눈썹 연장하는 곳에서 또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다양한 곳에서 또 저희 영수가 흘러나온다니 또 기분이 좋네요. 네. 또 7439님 가게의 냉장고 고장으로 금일 강제 휴업입니다. 오늘은 퇴근길 차 속에서 듣네요. 비도 오는데 쉬어야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뭐 매일 일이 있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쉬어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냉장고 고장이라고 했지만 되게 긍정적이게 생각해 보면은 냉장고 마저 나보고 쉬라고 하는구나. 너무너무 내가 바쁘게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비도 오는데 뭐 맛있는 뭐 약간 전에다가 막걸리 한 잔이라던가 약간 비 올 때 맛있는 그런 음식 조합들 있잖아요. 칼국수라던가 수제비라던가 그런 거 드시면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0592님 거실에서 아기 밥 먹이면서 듣고 있어요. 땀 흘리면 만둣국 끓여줬더니 다 뱉어요. 전 없어서 못 먹는데 딸아 잘 좀 먹어다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아기들의 입맛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키워본 적은 없는데 너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 막 이유식도 막 어머님 아버님들이 막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은 이유식 말고도 다른 음식들도 막 열심히 준비해서 애기들한테 주면은 잘 안 먹고 뱉어내고 되게 맛있는 것도 뱉어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 식감이 별론가? 아닌데 고기만두여서 좀 좋아할 텐데 그쵸? 어머니의 이 사랑을 알고서 금방 또 잘 먹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완소들은 지금 어디서 영수를 듣고 있는지 공유해주세요.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식스의 프리하게.

데이식스의 프리하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이지연님, 저는 지금 편의점에서 들어요. 혼자 라면에 삼각김밥 먹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지연님 있으신 곳은 비가 안 오나요? 괜찮나요? 네. 근데 라면에 삼각김밥 맛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라면에 삼각김밥도 좋지만 나중에 또 더 건강한 또 음식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0713님께서 기차 안에서 퇴근하며 듣고 있어요. 내일

건강검진 가는데 괜히 걱정되네요. 언니 괜찮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다들 건강검진 받기 전에 그 걱정부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걱정이 되는 이유는 왜일까요? 약간 내가 이제까지 먹어왔던 것들 아니면 생활해온 습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가족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는 오히려 되게 좋은 마음으로 나 너무 괜찮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은 나중에 결과를 듣고서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9629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여주. 신랑이랑 차 타고 가는데 비가 많이 오네요. 운치 있게 화물트럭 타고 갑니다. 영조 오빠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또 이제 영스에서 이제 뭐 연인분들께 또 사랑 고백을 한다던가 이제 남편분들 아니면 아내분들께 또 사랑 고백을 하는 때가 많은데 우리 영조님 같이 또 타고 가는 길에 듣고 계시죠? 또 아내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타고 가는 길에 또 행복한 시간 두 분이서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또 5912님 영스에는 처음 문자 보내네요. 전 지금 회식 끝난 신랑 데리러 갑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뭐야 오늘따라 이렇게 되게 달달한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네요. 회식 끝난 남편분을 또 이렇게 데리러 가신다고 너무 또 이건 찐사랑 아닙니까? 네 빨리 가셔서 빨리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797님 완디 퇴근하고 실내 실탄 사격장 와서 스트레스 풀고 있어요. 관역 정중앙 조준하면서 영스들은 이 집중력이 배로 올라갑니다. 10 10 10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너무너무 가고 싶다 나도. 팡팡팡 아 근데 예전에 저희 멤버랑 같이 그 싸러 갔다가 막 쏘면은 인형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했었는데 그때는 막 10점 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멤버들이랑 리얼리티로 싸러 갔었었는데 그때는 막 1점 3점 말도 안 되는 걸 싸가지고 아 다시 가서 한번 10점을 싸고 싶네요. 네. 6284님 평소보다 늦은 퇴근길 팀장님한테 한 소리 듣고 너무 울적해서 휴게소에 들러 차에서 잠깐 쉬며 듣고 있어요. 어머 웬디 목소리 들으면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해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매일매일 칭찬을 듣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싶죠. 네, 마음 같아서는 그럴 때는 바로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만소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일이 하루에 있었다면 하루의 마무리는 그래도 좋은 걸 하나라도 생각하고 해피엔딩으로 좀 끝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음악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재밌는 영상을 본다던가 뭐 책을 읽는다던가 그런 나만의 취미를 하나 찾으면서 하루의 마무리는 또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노우리님, 저는 학원상가 건물 미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덥고 습해서 힘들었는데 누가 저를 툭툭 치기를 봤더니 학원 다니는 꼬마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주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는데 피로가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나중에 간식을 좀 주고 싶은데 어떤 걸 줘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 꼬마 너무 귀엽다. 그냥 툭툭 치면서 사탕을 건네준 거 아무 말 없이 사탕을 준 거죠.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도 너무 감동을 받고 힘듦이 진짜 사르르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기분이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저번에 나한테 그때 사탕 줬었지? 너가 어떤 사탕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여기 하면서 한 사탕 두세 개 정도나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싹 섞어서 주면 어떨지. 아 근데 초콜릿은 부모님한테 혼날려나? 사탕 한 두세 개 정도 어때요? 약간 뭘 좋아할지 몰라서 여러 개 좀 준비해봤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대 사탕이랑 맛 종류 좀 여러 개 해가지고서 이렇게 내 부모님이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몰래 먹어. 이렇게 뭔지 아시죠? 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분은 영스앤 웬일이야 연극 타인의 삶으로 돌아온 배우 이동희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방송을 들으면 쉽게 마칠 수 있는 복습 퀴즈와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마이클 캐리언의 The Simple Things.

0: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들어서던 열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은 물론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김칫국은 사실 나박김치 국물을 말하는 것도 아셨나요? 나박김치는 배추와 무로 담근 국물김치인데요. 물을 나박나박 썰어 담갔다는 뜻도 있고 물을 가리키는 옛말 나복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박김치와 동치미, 둘 다 무로 만든 물김치인데 어떻게 다를까요? 동치미는 오래 두고 먹지만 나박김치는 사과와 배를 넣어 은은한 단맛을 내 바로 먹고 국물에 고춧가루를 불어 칼칼한 맛이 납니다. 또 무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니까요. 속이 더부룩할 때 동치미나 나박김치 국물을 찾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오늘은 못하는 걸 못하는 다재다능한 배우 우리 이동희 씨 함께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십니까 영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희입니다.
0: 와!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영스에는 처음 놀러 오시잖아요.
1: 네, 그렇죠.
0: 네. 네. 우리 3209님께서 동희 배우님 진짜 마당발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완디랑은 인연 없나요? 오늘 두 분 조합이 너무 신선하고 보기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저는 이제 화면으로 또 방송이나 이런 걸로 또 많이 뵀었었고
1: 저도 그렇습니다.
0: 네, 네, 네, 그렇게 네. 아는 사이입니다.
1: 네, 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네.
0: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영스를 통해서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아이고, 영광입니다.
1: 감사합니다. 제가 네. 영광입니다.
0: 네. 아니 네. 근데 또 우리 이동인 씨께서 배우 아이돌 할 거 없이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또 친하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MBTI는 아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요 넓은 인맥을 조금 유지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1: 그냥 사람들한테 많은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네. 기대를 안 하고 살다 보면 네. 인맥이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일 있을 때 안 도와주지? 왜 내가 이런 일 있을 때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고 살면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도움을 청하면 웬만하면 흔쾌히 또 뭐 이런 나중에 이런 어떤 리워드를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그렇게 지내니까 넓게 아주 가늘게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실 것 같아요.
1: 저는 약간 좀 아이이긴 한데 그걸 못 견뎌요. 이게 침묵이나 이런
0: 저랑 똑같으시네요.
1: 네네네. 그래서 계속 재미있는 이야기 뭐 그동안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얘기하면서 좀 많이 저를 좀 오픈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편이죠.
0: 어허. 네네네. 그러면 가까워지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그렇게 계속 대화를
1: 맞아요. 하고. 이번에 지금 연극 같이 하고 있는 장승조 선배, 장승조 형도 이번에 처음 같이 작업하게 됐는데 계속 같이 이제 뭐 있으면서 살아온 동안

0: 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집에 안 보내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같이 집에 가는데 형네 집 근처에서 내리자 해서 내리면 얘기가 안 끝나니까 저희 집 근처로 다시 걸어서 왔다가 다시 승조 형 집에
1: 이게 그 승조님의 의견이 들어간 코스인가요?
0: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눈치 보고 중간에 좀 불편해하신다는 어떤 그 감지 센서가 울리면 바로 이제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1: 아 웃겨. 아니 우리 민윤기님께서 동민님 오늘 샵 갔다 오셨나요? 뭔가 달리 보여요.
0: 맞아요.
1: 라고.
0: 제가 그동안 보이는 라디오에 주로 이제 샵을 많이 안 갔다가 많이 가면서 이 생성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면서 아 이건 좀 실례다. 실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 오늘은 좀 다녀왔습니다.
1: 아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현주님께서 오늘 영상 오신다고 해서 제일 기대한 게 동희 배우님 OOTD거든요. 당연히 사복이겠죠? 오늘의 컨셉 궁금합니다.
0: 네,
1: 라고.
0: 오늘도 그냥 다 제 옷이고요. 저는 뭐 주로 다 제 그냥 제 옷 입고 다녀서
1: 와.
0: 뭐 그렇죠. 지금 제가 만든 옷을 입고 왔죠.
1: 아 진짜요?
0: 네네네네네.
1: 우와. 이제 가을, 브랜드도 런칭을 하셨잖아요.
0: 네네. 가을 겨울에 나올 그 신상을 오늘 특별히 좀 입고 왔습니다.
1: 아직 그럼 런칭되기 전이.
0: 네네네.
1: 와 특권이네요.
0: 아직 한여름이라서.
1: 와 특권이에요 특권. 네,
0: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와. 아직은 좀 발매를 못 하고 있고요. 네, 조만간 좀 쌀쌀해질 때 이렇게
1: 와.
0: 좀. 네.
1: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너무 예쁩니다.
0: 제가 만든 건데 저라도 잘 어울려야지.
1: 아니 너무 예뻐요 진짜로.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연예인 협찬 할인도 칼같이 거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0: 근데 이제 좀 그런 방식이 아무래도 좀 진정성이 좀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그냥 우리 주변 사람들끼리만 입으면 아무래도 좀 그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런 진정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제 주변 지인들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잘 없어가지고요. 최근에 그 방송 보고 안 사람들이 많아서 네네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어떤 컨셉인지 여쭤봤는데 혹시 그 프로그램마다 좀 맞춰서 입으시는 편이신지?
0: 그냥 제 기분 내키는 대로.
1: 아 기분 내키는 대로. 네네. 오늘의 날씨 뭐 오늘의 나의 그런 기분에 따라.
0: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또 비가 좀 와서
1: 그쵸,
0: 좀
1: 그쵸.
0: 그래도 좀 선선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조금 긴팔 자켓을 또 입어봤습니다.
1: 실내는 또 추워요.
0: 여긴 정말 추운데요.
1: 진짜 추워요.
0: 여긴 거의
1: 에어컨 바람 때문에
0: 찜질방에 그 외 저기 냉방 저기
1: 그 알아요 냉탕 약간 거
0: 네네네
1: 그런 거 장난 정말 저도 추워서 핫팩을
0: 네 지금 저 계속 손을 비비고 있습니다.
1: 핫팩 좀 드릴까요? 괜찮으세요?
0: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기 뭐가 고장 났나요?
1: 아니,
0: 네, 냉방 시설이
1: 정말
0: 이글루 같아요 이글루.
1: 네, 많이 춥죠. 네. 아니 우리 정희님께서 타인의 삶 초연을 재밌게 봐서 이번에도 기대 중이에요.
0: 감사합니다.
1: 다시 돌아오신 거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요. 꼭 보러 갈게요 라고
0: 감사합니다 정희님.
1: 네.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봐야죠. 동희씨가 연극 타인의 삶으로 무대에 복귀를 또 하셨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1: 먼저 타인의 삶 어떤 작품인지 또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먼저 이제 영화 가 원작인 작품이고요. 네, 굉장히 사랑받았던 작품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제가 또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한 편이었는데 영화도 많이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영화에서 이제 작가 커플을 감시하는 비밀 경찰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들을 감시하면서 뭔가 점점 인간애를 눈떠가는 감정이 이제 좀 생겨나는 어떤 인물을 좀 그리게 됐는데요. 저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인간으로 거듭나는 그 비즐러라는 인물의 어떤 모습을 많이 구경하러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또 언제 또 어디서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0: 네. 9월 13일까지 마곡에 있는 공연장 L땡아트센터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네. 아니 우리 메인님께서 동희님이 처음 선택한 연극이자 다시 무대로 돌아오게 만든 연극인데 타인의 삶의 매력 뭔가요? 영업당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저는 일단 저 영화의 굉장한 또 팬으로서 그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제 가슴속에 정말 깊

0: 깊이 남아 있었던 작품이었었는데요. 그걸 또 한국에서 이렇게 영국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너무 반가운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 영화를 안 본 분들께 뭐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참 왜 사람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왜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좀 깊게 해볼 수 있는 작품이어서 같이 그런 마음을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강추합니다. 강추.
1: 네. 누구랑 보면 또 좋을까요? 이 연극.
0: 이 연극은 부모님하고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또 가슴속에 또 이게 뭐 부모님이 가족극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부모님 또 보시면은 되게 또 이 예전에 그 시대에 또 이런 것들을 또 회상하시면서 또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또 추억이라기보단 좀 회상하실 수 있는 또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또 그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부모님하고 같이 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 손을 잡고 아이들이라고 하기엔 좀 영한 분들이 좀 많이 와주셔서 네. 남녀노소 나이 불문 다 보러 와주시면 점점 네네네 어디로가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1: 아닙니다. 8837님께서 첫공 후기 궁금해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초연 때랑 달라진 점 있을까요?라고 보내주셨어요.
0: 초연 때는 제가 이제 연극을 14년 만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대에서 이제 이걸 대사를 하느라 바쁘고 공연을 진행시키는데 좀 바빴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작품도 하고 이제 다시 이 작품을 하게 됐을 때 또 마음가짐이 그때 조금 놓쳤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나 조금 더 깊은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좀 다시 보는 분들께도 좀 더 큰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다시 하게 됐죠. 그리고 내심 두 번째라서 좀 아무래도 좀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이번에 초연하시는 장승조 배우님하고 임수양 배우랑 마찬가지로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초연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어야 돼가지고 상대 배우인 저랑 같은 캐스팅인 같은 캐릭터를 연기하는 윤나무 배우를 더욱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1: 이게 뭐 두 번째이다 보니까 디테일을 더 파고들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아닐까요?
0: 그렇죠. 정말 재연을 또 저는 태어나서 처음 해봐가지고 똑같은 걸 다시 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좀 의문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더 깊은 우물을 그쵸. 찾아내는 듯한 어떤 그런 또 지점들이 있어서 그쵸. 굉장히 좋더라고요.
1: 우리 두 번째라서 더 쉬웠나요? 아니면 다시 하는 게 더 어려운가요? 전 다 어려울 것 같아요.
0: 다시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 아는 것들이 또 있고 그 안에서 더 해내려다 보니
0: 대사를 분명히 외워서 그 초연을 그 30몇 회를 했는데도 재연을 하는데 앞서서 다 까먹어서.
1: 시간이 지났으니까.
0: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말.
1: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배우분들과의 합은 또 어떠신가요? 연기합. 100점 만점에 몇 점?
0: 100점이죠. 100점입니다. 이거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은 동료들하고 지금 작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덕분에 또 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0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아니면 윤인희님께서 저 연극 12일 예매했지요.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또 보내주셨습니다.
0: 윤인희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1: 네. 또 7720님께서 저 이번 주말에 친구랑 같이 보러 가기로 했는데 연극은 처음이라 너무 기대돼요. 동희님은 타인의 삶에서 어떤 대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라고
0: 아무래도 제가 영화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대사고 연극을 하면서도 정말 좋아하는 대사인데요. 이 책은 저를 위한 책입니다 라는 대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공연을 보시면 이 대사가 굉장히 마지막에 그 큰 감정을 일으키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제 만들어내는 대사인데요. 공연을 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이 대사를 이해하려면 꼭 공연을 지금 볼 수밖에 없는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궁금한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0: 네.
1: 또 우리 2938님의 문자가 와 있는데요. 동희 배우님 새 작품 들어갈 때마다 대표님이신 이재은 배우님의 폭풍 칭찬이 드렸다고 했는데 이번 타인의 삶도 보러 오셨나요? 특급 칭찬 들으셨나요?
0: 아, 제가 이번에는 웬만하면 초연 보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된다고 다 공지를 드려가지고
1: 네네.
0: 제가 초연 때 사실 너무 그 들뜬 마음에 초대를 엄청 많이,
1: 많이
0: 했어요.
1: 하셨었구나.
0: 그래서 사실 초대권으로 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1: 아, 그렇죠. 네. 그 다 구매를 해야 되다 보니.
0: 네, 그래서 네. 이번에는 네 안 모시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네.
1: 근데 직접 만약에 사서 보러 온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걸 말릴 순 없죠. 그걸 말릴 순 없는데 그래도 보신 분들은
1: 네,
0: 그러니까 특히 제 지인 분들은
1: 네.
0: 전 막 이렇게 공연 와서 좋은 얘기 해주고 이러는 게 좀
1: 낯간지러워서
0: 좀 부끄러워서
1: 네네네네네. 아하. 근데 네. 왜 그러세요? 왜 칭찬이 여기서는 두렵다고 폭풍 칭찬이 두렵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재훈 형은 정말로 폭풍 칭찬. 폭풍은 두렵잖아요. 폭풍 같이 정말 칭찬을 네. 하기 때문에 네. 아, 그만하셔도 되는데.
1: 아, 비몰아치시는구나.
0: 네, 왜 저렇게까지 칭찬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1: 한두 마디로 끝나시는 게 아니시구나.
0: 네,
1: 그럼 계속. 그래도 들은 말 중에 감동적인 말이 좀 있을까요?
0: 재훈이 형한테요?
1: 네.
0: 근데 그 칭찬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해가지고. 네네네. 그 뭐 네네네네.
1: 비슷비슷한데 그냥 계속 휘몰아치는군요.
0: 계속 휘몰아치시는 거죠. 네네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1: 아, 인상 깊었던 말도 없나요? 비슷한 말이지만.
0: 동희야 정말 수고했어. 정말 최고였어. 너 정말 무대에서 빛이 나더라. 네, 이런
1: 말이 계속 반복되는군요.
0: 네네네. 근데 뭐 다 진심이 있는
1: 아, 그쵸, 네네네 그쵸.
0: 말이죠.
1: 아하, 네. 아니, 또 이런 문자가 와 있습니다. 진아님께서 배우님은 위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배우로서 위로가 되는 칭찬이나 말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제가요 얼마 전에 진짜 위로가 된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인데요, 아기. 아이, 아 이제 네네네. 유치원에서 네네. 이제 그 동요 발표할 나이인 친구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얼마 전에 동요 발표를 했어야 했는데 그 어떤 사정으로 못 해서 아쉽게도. 근데 얼마 전에 다시 한 거죠.
1: 네.
0: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 잘한다고 제가 엄청 칭찬을 영상으로 보고 이제 만나서 말을 했는데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그렇게 했어? 너무 잘했더라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연습 이러더라고요.
1: 네.
0: 그때 제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네. 아, 연습만이 살 길이구나. 저도 그 게을러지지 말고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야 하는구나를 아이를 통해서 우리 레오거든요 이름이 신레오. 네, 레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네 나중에 크면 이 보관된 영상을 통해서 레오야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네.
1: 샤라트 레오 덕분이
0: 레오 덕분에 제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정답은 연습밖에 없구나.
1: 아, 그렇죠. 연습이 답이죠. 네. 네. 이렇게 레오에게 남긴 편집까지 잘 들어봤고요. 네.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

0: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3: 든든하게
2: 집에서도
4: 간편하게
2: 소시지 베이커리 5달.
4: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5달.

0: 전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웬디의 영스트 광고 듣고 왔고요. 우리 서용준님께서 타인의 삶 영화 안 봤는데요. 영화부터 보고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 아니요. 네, 네. 연극을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영화 안 보시고
0: 연극 안 봐도 이해가 다 되는.
1: 그럼요.
0: 그렇죠. 연극만 봐도.
1: 연극부터 보시고. 네네.
0: 그 다음에 영화를 봐라.
1: 네, 영화는 또 시간 되실 때 보시면.
0: 아, 네. 좋습니다. 또 리스카이님께서 연극은 진짜 실시간이라 돌발 상황이 많잖아요. 동희 배우님은 그런 일 없었나요? 이런 진지한 극에도 애드리브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 지금 하는 공연에서는 없어요. 지금 하는 공연에서는 연출관님이 이제 각색을 해주신 대본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았죠.
0: 아.
1: 네. 총이 이제 그 소품 좀 총이 이게 팡 하고 터져야 되는데 네. 안 터져서 빵 입으로 네.
0: 아...
1: 사람들이 다 대폭소하고 그 연극이 망했습니다.
0: 이번 공연에는 그럼 막 갑자기 돌발 상황이나 그런 게 생길 일이 없나요?
1: 없어요. 너무 진지하고 너무나 이 약속된 그 형태로 흘러가는 얘기여서 좀 뭔가 이렇게 재밌는 이 일상 생활을 다루는 연극이 아니다 보니까 네, 좀 공간이 없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3부에서도 계속 동일 씨와 함께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복습 퀴즈.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하는 복습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동희 씨를 비롯해 장승조, 임수향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 출동한 1년 8개월 만에 돌아온 이 연극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시죠, 동희 씨.
1: 1번 타잔의 삶, 2번 타인의 삶.
0: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중 딱 한 분께는 동희 씨의 예술혼이 담긴 이 사인 부채를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와, 직접 그리신 거죠? 작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아, 작품은 아니고요.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 두 마리를 와. 그렸습니다. 네, 새벽이랑 보라를 그렸습니다.
0: 아, 너무 귀엽습니다.
1: 네네, 고양이를 네. 제가 너무 저희 가족이어서.
0: 아모.
1: 드리겠습니다.
0: 아,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동희 씨의 추천곡 한 곡 듣고 올 건데 어떤 노래죠?
1: 네, 제가 굉장히 아끼는 동생이 소속되어 있는 그룹이고요. 엑소의 으르렁이라는 노래를 듣고 싶어서 얼마 전에 콘서트 갔다 왔는데 멤버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그 곡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듣고 싶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같이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1: 네.
0: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 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배우 이동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혜진님께서 동희 오빠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팬이 쫄딱 망해서 돈 없어서 나 보러 못 오기. 대 다른 배우 보러 가서 나 보러 못 오기. 하나 둘 셋 하면 골라볼게요.
2: 네.
1: 하나 둘 셋.
2: 다른 배우 보러 가서 나 보러 못 오기.
1: 오.
2: 아 이건 당연히 망하면 안 되죠.
1: 아 그렇죠.
2: 네네네. 절대 망하시면 안 됩니다.
1: 어.
2: 네. 다른 배우들 좋은 배우들 많아요.
1: 어.
2: 네네네. 네. 그 잘 사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 네네. 아 그렇죠.
2: 네네.
1: 잘 먹고 잘 사는 게
2: 그럼요.
1: 중요하죠.
2: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1: 맞아요, 맞아요.
2: 네네.
1: 근데 혹시 이런 밸런스 게임 같은 거 좀 과몰입을 하시나요?
2: 저는
1: 하시나요?
2: 사석에서 이런 거 물어보면 아예 안 해요.
1: 아.
2: 네. 왜냐면 말이 안 되는
1: 아, 그런 그, 것들 좀 많이 물어보죠.
2: 그거를 잘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1: 네.
2: 갑자기 뭐 주머니에서 100억이 나오면 뭐 할 거야 이런.
1: 어.
2: 네. 절대 저는
1: 근데 네, MBTI가 INFP 아니세요?
2: 네, INFP.
1: 상상 조금 많이 하시는.
2: 그러니까 그 상상을 혼자 하는 걸 좋아하지.
1: 아.
2: 사람들한테 뭐
1: 공유하고 막
2: 어, 막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어... 어떨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1: 아...
2: 혼자 그냥
1: 혼자서만
2: 네네네
1: 어... 근데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데 주머니에서 100억 나오면 뭐 하실 건가요?
2: 어, 영스에 기부하겠습니다.
1: 와!
2: 네.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주머니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기부하겠습니다.
1: 네. 진짜 현실성 없는.
2: 그냥 아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가요.
1: 얘기를
2: 그냥.
1: 아
2: 네. 예.
1: 말도 안 되는.
2: 뭐 고민도 안 해봐요. 아. 무슨, 아 진짜 있으면 좋겠다 이런 단계로 가지를 않고
1: 아.
2: 바로 그냥
1: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로.
2: 네.
1: 네. 저희가 또 이 과몰입 밸런스 게임 질문을 몇 개 좀 준비를 해봤어요.
2: 네. 아, 근데 또 이런 코너에서는 성실하게 하죠.
1: 아 그래요?
2: 네.
1: 저희도 되게 좋아요.
2: 일하러 왔는데 그 대충 하면 안 되죠.
1: 아.
2: 네네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1: 아니, 저희도 좋아하고 팬들도 좋아하셔가지고.
2: 네네네. 그럼요 그럼요.
1: 어, 진지하게 골라주시고 빠르게 대답 먼저 듣고 자세한 이야기는 그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넵.
1: 그럼 바로 가볼게요.
2: 넵.
1: 둘 중 더 킹받는 말은 옷이 다 거기서 거기지 대 블록이 다 거기서 거기지. 하나 둘 셋.
2: 블록이 다 거기서 거기지.
1: 어허. 둘 중 더 기분 좋은 말은 와, 야, 너 노래 잘한다. 대. 야, 너 진짜 웃긴다. 하나, 둘, 셋.
2: 진짜 웃긴다.
1: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면 이재훈과 한 여자를 두고 싸우는 연기 대 이재훈과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연기. 하나, 둘, 셋.
2: 이재훈과 한 여자를 두고 싸우는 연기.
1: 오. 네 이렇게 또 밸런스 게임 해봤습니다.
2: 네.
1: 하나씩
2: 네.
1: 얘기 더 나눠볼게요.
2: 네.
1: 둘 중 더 킹받는 말로는 블록이 다 거기서 거기지를 골라주셨어요.
2: 아 제가 이 블록이라는 게 그 레땡 그거
1: 말 네네네네.
2: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하고 나왔거든요.
1: 매일 하세요?
2: 거의 매일 해요.
1: 아 진짜요?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다 끝내지 않고
1: 조금씩
2: 봉투 이렇게 열어서 조금씩 하고 이렇게
1: 우와.
2: 하는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1: 아.
2: 누가 지금 사실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1: 아 진짜요?
2: 네네네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화가 나네요. 네.
1: 네. 어, 그럼 만약에 돈은 정해져 있고 둘 중
2: 네.
1: 하나만 살 수 있어요? 한정판 옷 대 한정판 블록. 하나 둘 셋.
2: 한정판 블록.
1: 우와 진짜요?
2: 네.
1: 왜냐하면, 블록을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2: 아, 그거보다 옷은 이제 더 이상 가지고
1: 아.
2: 싶은 게 없습니다.
1: 와.
2: 너무 많이 옷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와.
2: 그리고 한정판 이런 거에 조금 좀 멀어지려고 해요. 이제는 좀 멀어지려고 네. 왜냐하면 그게 자꾸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고
1: 오르니까.
2: 누가 이렇게 싸게 샀는데 비싸게 팔고
1: 맞아요.
2: 이런 거를 좀 동참하고 싶지 않아서
1: 아.
2: 네.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손가락이 아파서 머리를 못 감을 정도로 지금 블록을 하신다고.
2: 일단은 오늘 또 오늘자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0: 월드컵을 틀어놓고 네. 아르헨티나와 이집트 경기를 네. 틀어놓고 끝날 때까지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1: 네.
0: 와 정말 그냥 시드니에 한번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게 나을 정도로 손가락이 아프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사실 좀 양심 고백하자면 또 제가 그렇게 꼼꼼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여러 건축물 중에 대다수의 건축물이 부실공사라는 거. 네. 그냥 몇 개는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남지? 아무도 모르지. 뭐 누가 검사하러 오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1: 그냥 하는 거예요. 일을 보면.
0: 네네네. 어허. 도저히 그걸 다시 뜯고 할 수가 없어서.
1: 그렇죠.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0: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1: 아니 우리 8972님께서 우리 아들도 블록 좋았는데 꼭 하나를 빼먹어서 맨날 그걸 밟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 아픈데 동희님은 밟은 적 없으신가요?
0: 저는 기가 막히게 밟은 적은 없습니다. 네. 제가 저희 집 고양이랑 닮아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집에서도 다니는 편이어가지고. 아주 사뿐사뿐 네, 잘 피해 다닙니다.
1: 오, 네. 그럼 혹시 블록 말고 또 좋아하시는 거 없으세요? 취미생활 같은 거에서?
0: 요즘은 근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1: 아,
0: 매일 공연 연습하고
1: 연습하시고
0: 대사 잊어버릴까봐 매일 대사 하고. 연습하고 레고
1: 블록하고
0: 블록하고 네. 대사 연습하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1: 그럼 네. 만약에 시간의 여유가 나중에 있으시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건 없으세요?
0: 기타요.
1: 기타? 네네네. 통기타, 일렉 뭐 여러 가지
0: 일렉이요. 일렉.
1: 일렉.
0: 네네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가수의 노래가 있는데 그 곡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해보는 게 소원이어서
1: 어떤 곡인데요?
0: 한국 가수로는 이제 외국 가수로는 그 프린스의 퍼플레인이라는 노래를
1: 곡이죠.
0: 제가 그 도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직접 한번 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가수는 부활 김태원 선배님처럼 한번 기타를 멋지게 한번 네네, 쳐보고 싶은
1: 일렉 멋있을 것 같은데요?
0: 집에서 혼자 조용히 치겠습니다.
1: 보여주는 거 말고 혼자 네, 연습용으로.
0: 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보여드릴 정도로 하려면 지금 다 접고 그것만 해야 돼요.
1: 아니 우리 농인규님께서 블록 얘기하니까 말도 빨라지고 제일 신나 보여요라고. 오늘 중에 제일 신나 보이셨대요. 밖에서도.
0: 그렇죠. 저는 좀 푹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심신 안정 및 뭔가 또 잡생각도 많이 떨칠 수 있고 또 보람도 있고 다 그쵸,
1: 완성했을 때.
0: 네네네.
1: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0: 강추드립니다.
1: 또 다음 둘 중 더 기분 좋은 말로는 너 진짜 웃기다를 골랐는데요.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웃긴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그 스스로 또 좀 재밌다고 웃기다고도 생각을 하시는
0: 절대 이런 자리에 와서는 자만하지 않지만 그 지인들한테는 물어봅니다. 순위 몇 번째 정도 돼요? 너의 인생에서 가장 웃긴 사람 순위 몇 위 정도에 드는지를 항상 좀 확인합니다.
1: 그럼 보통 몇 번째라고 하세요?
0: 대부분 상위권이에요. 지인들 사이에서는
1: 1위 했던 적도 있어요?
0: 1위도 자주 했었죠.
1: 오
0: 근데 1위를 하다가 그 친구한테 한 4, 5위로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1: 그 친구 혹시 누구인지 말할 수 있나요?
0: 밝히겠습니다. 고화성이라는 친구인데
1: 알죠 네. 알죠.
0: 그 친구한테 또 지금 1순위가 아닌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네. 다시 한번 노력해서 다시
1: 1위를
0: 그녀를 웃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1: 근데 우선 둘 다 또 실제로 듣는 말이십니다. 연기도 노래도 유머도 다 갖추셨는데 혹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있으세요? 못하시는 게 뭐예요?
0: 아까 그 도입부에 설명해 주신 못하는 걸 못하는이라고 해주셨는데
1: 네.
0: 저는 못하는 걸 정말 못해요.
1: 네,
0: 못하는 건 정말 못하고 잘하는 것도 그닥 많지 않아서
1: 근데 그게 뭐예요? 못하는 게?
0: 이를테면 구기 종목 정말 못해요. 저는 네네네. 뭐 손으로 하는 운동 이거 뭐 농구 이런 거 정말 못해요. 발로 하는 것도 못해요.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1: 그래서 아까 보셨다고 또.
0: 네. 그래서 아무래도 참 그런 괴리감이 저를 또 슬프게 하죠. 네네네.
1: 그리고 제이크님께서 사람들이 동희님을 보면서 많이 웃잖아요. 동희님을 뭘 보고 웃으시는지 궁금해요. 나를 웃게 하는 거 그냥 보면 너무 웃긴 사람이나 유독 재밌어하는 거 있나요? 라고 보내셨어요.
0: 저는 정말 저희 집

0: 고양이들을 보고 그냥 웃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1: 어머.
0: 특히 고양이는 참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배꼽 잡고 웃습니다.
1: 어머. 네. 그러면은 고양이들 말고 동희 씨가
0: 사람으로.
1: 인정하는 사람으로 나의 개그맨 1위, 내 마음속 1위.
0: 요즘 1순위는 같이 공연하고 있는 정승길 선배. 네, 정말 웃깁니다. 네, 나중에 정승길 선배가 꼭 영수에 나오는 날까지 끊임없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또 문자 하나가 와 있는데요. 하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체린님께서 윤경호 배우님이랑 같이 나온 너튜브가 화제가 많이 됐는데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형이지만 윤경호의 활약 질투난다. 아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크크.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또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0: 네.
1: 이렇게 내가 나오는 영상 좀 다시 찾아보는 편이신가요?
0: 그럼요. 몇번 재미있는 건 몇 번을 돌려보죠.
1: 그래요?
0: 네. 예를 들어서 핑계 땡개고에 나온 그 어떤 특별하게 조회수 많이 나온 영상은 제가
1: 봐요?
0: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재석이 형이 저걸 기가 막히게 받아주실까 놀랍기도 하면서 저 순간에 어떤 저런 재치와 번뜩임이 어디서 나의 단전에서 나온 건가 뭐 이런 뭔가 어디서 내가 저런 번뜩임이 있었을까 감탄도 하고 특히 그 지금의 대답은 조금 빨리 드리고 싶은 건 경호 형의 활약이 질투나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잖아요. 윤경호 형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질투를 안 할 겁니다. 반드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잘 됐을 때 모두가 응원하는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질투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1: 우리 경호 형한테 한마디 해달라고.
0: 근데 경호 형한테 지금 한마디를 해도 그 무건수행 중이셔서 대답을 못 하시지 않나요?
1: 알아요. 무건수행 봤어요.
0: 끝났나요? 아무튼 그 자세히 모르겠지만 다음 주 목요일부터시군요. 무건수행 화이팅. 네.
1: 우리 또 배우님들은 또 어떨지 궁금한데 화제되는 거 있으면 단톡방이나 이런 데 좀 서로 공유하시나요?
0: 그럼요. 그럼요. 재밌는 가다가 재밌는 사람 재밌는 뭐 어떤 상황을 봤거나 재밌는 어떤 뭔가 어떤 글귀를 봤거나 이러면 같이 이렇게 공유하시는구나.
1: 네네. 우와. 또 다음은 회사 대표님이죠. 이재훈 배우님과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면 한 여자를 두고 싸우는 연기를 골랐습니다.
0: 왜냐하면 그 후자가 치고받고
1: 싸우는
0: 건데 제가 회사 소속 배우인데 대표님한테 어떻게 주먹을 그거는 안 되고요. 그냥 차라리 그냥 그 육탄전이 아닌
1: 한 여자를 두고 싸운 연기로 만약 사랑의 라이벌로 만난다 하면 자신이 있으신가요?
0: 자신 없습니다. 바로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1: 대표님이어서?
0: 그걸 떠나서 이재훈이라는 배우를 저는 뭐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양보하고 저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1: 그럼 내가 이건 이재훈 배우님보다 좀 더 낫다, 이재훈 대표님보다 낫다 하는 게 있나요?
0: 제가 고양이를 훨씬 더 좋아한다.
1: 아이.
0: 네네네. 이건 확실히 제가 더
1: 입담.
0: 글쎄요.
1: 네.
0: 제가 재밌죠. 그래도
1: 네네네. 재밌으시잖아요.
0: 네네네. 제가 웃기죠.
1: 네. 네. 두 분이 또 연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혹시 또 호흡을 맞추게 된다면 어떤 역할로 또 만나고 싶으세요?
0: 저번에는 같은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또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드라마를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또 만약에 마주친다면 상대 역할로 정말 네네네 그런 식으로도 한번 만나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재밌겠네요. 또 우리 로아님께서 동희 배우님은 다시 태어나도 배우를 하실 건가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해요라고.
0: 저는 무조건 다시 태어나면 댄서를 하고 싶어요.
1: 댄서?
0: 네,
1: 왜요?
0: 저는 그 무용하시는 분들이나 댄서 분들을 보면 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 신체 훈련을 늘 하시고 매일 연습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안무와 새로운 동작을 개발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저는 그 릴스도 그 춤을 잘 추시는 분들 릴스 이런 거를 되게 오래 봐요. 그 춤 경연 대회 이런 릴스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네네네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1: 기타 말고 춤을 배워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0: 그건 좀 이미 좀 늦은 것 같습니다.
1: 왜요? 늦은 건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잖아요.

0: 손가락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몸은 좀 온몸으로 가버리면 좀 이제 좀 늦은 것 같아서 네 손가락을 희생하면서 네.
1: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밸런스 게임까지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더 만나볼게요. 2939님, 동희님 즐겨 듣는 K-POP 있나요? 코르티스 아세요? 라고.
0: 당연히 알죠. 오! 왜냐면 그 춤 경연 대회에도 공연을 한 영상도 있어요. 오! 그 마크 씨가 네. 춤을 워낙 잘 추시니까 네. 이분들이 또 춤도 엄청나게 잘 추시잖아요. 멤버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무대를 많이 봐요.
1: 마틴 씨?
0: 네. 아, 마틴.
1: 아. 저도 듣고.
0: 죄송합니다. 아, 마틴 씨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랬죠? 오, 정말 큰일 나. 지금 등골이 서늘하네요. 아저씨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다시 한번 I'm sorry, 마틴.
1: 네. 아, 그럼.
0: 네, 아우 지금 정신없이 얘기하다 깜짝 놀랐네. 아,
1: 근데 네. 노래를 좋아하고 또 영상도 자주 즐겨보시나봐요. 네, 네, 그
0: 춤을
1: 정도면.
0: 너무 멋지게 맞아요, 춤 잘 추시잖아요. 맞아요. 마틴 씨 특히 와 정말
1: 작사 작곡도 하고.
0: 네, 죄송합니다. 네, 네.
1: 즐겨 듣는 K-POP이면은 뭐 코르티스, 레드.
0: 다 좋아하죠. 최근에 나온 노래도 좋아해요.
1: 네, 레드.
0: 서울시. 서울시가 나오는 노래인데 아 죄송합니다.
1: 그게 레드.
0: 아 그게 레드.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 레드는 제가 레드벨벳밖에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1: 오.
0: 네, 죄송합니다. 네네.
1: 감사합니다.
0: 레드벨벳 만세.
1: 네. 또 4721님께서 오디션 볼 때 동희 씨만의 꿀팁이 있나요? 취준생인 저도 이제 면접을 봐야 하는데 잊히지 않는 인상을 남기고 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0: 무지무지하게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가서 굉장히 우아한 척합니다. 연습 안 한 척합니다. 그러나 연습량이 느껴질 정도로 연습을 하고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필살기로 이제 어떻게 하면 웃겨드릴까. 또 많이 면접 보시다 보면 힘드시잖아요.
1: 그렇죠. 지쳐 있고.
0: 그러다 보니까 또 재치 있는 그 뭐 그 시즌에 유행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네네네.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네, 퇴장합니다.
1: 와,
0: 네.
1: 멋있다.
0: 아닙니다.
1: 그 필살의 한 마디 같은 거 추천 하나만 해 주신다면.
0: 저는 근데 여기저기서 많이 했었어 가지고 한 마디가 아니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성대모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성대모사 정말 많이 하고 그 좀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죄송합니다. 제가 성대모사를 지금 저번 주 방송에서도 하고 와가지고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죄송합니다.
1: 또 오소리님께서 네. 연계 사업에 제작자까지 안 해본 분야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도전을 하고 계신데 또 하고 싶은 게 남았을까요? 동희님의 다음 행보가 기대돼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이제는 좀 뭔가 저를 이롭게 하는 일은 좀 많이 좀 도전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널리 이로운 게 뭘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 행보로 좀 가고 싶은 마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너무 멋지네요.
0: 아닙니다.
1: 네.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까지 만나봤고요. 동희 씨의 추천곡 들을 건데요. 어떤 곡이죠?
0: 제가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이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1: 와, 네. 어떤 노래죠?
0: 오전에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1: 그럼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영 스트리트.
1: 웬디의 영 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2부에서 낸 퀴즈 정답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2: 네.
1: 이동희 씨를 비롯해 장승조, 임수향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 출동한 1년 8개월 만에 돌아온 이 연극의 제목은요. 바로
2: 2번 타인의 삶이었습니다. 타잔의 삶을 쓰신 분들은 정말 재밌으신 분들이네요.
1: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한 분을 뽑아 동희 씨의 사인 부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거표 확인해 주시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5319님께서 이동희 배우님 나오신다고 해서 라디오 고정하고 듣고 있어요. 평소에 독보적인 패션 센스랑 연기력 때문에 정말 팬인데 이렇게 영스트리트에서 목소리로 만나니까 더 반갑고 귀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케미가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동희님 영스트리트 자주 나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다 웬디님 덕분입니다.
1: 네. 아니 또 이렇게 동희씨와 함께한 영스의 웬일이야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영스도 첫 출연해주셨어요. 어떠셨나요? 아,
2: 정말 따사롭고 정말 따뜻하고 스튜디오는 춥지만 정말 그 이 편안하게 이렇게 리드를 해주셔가지고 역시 웬디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100년 동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응원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이셨는데 이렇게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좋았고요. 네. 연극 타인의 삶 마지막으로 홍보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타인의 삶을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타잔의 삶이 아니고 원슈타인의 삶도 아닌 타인의 삶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제가 정말 여러분의 표값이 아깝지 않게 정성을 다해 필사적으로 열심히 공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연극 또 9월달까지 마곡에서 또 진행을 하시는데 마지막 공연까지 무사히 잘 마치시길 응원하겠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놀러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그럼 저는 동희씨 보내드리고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올게요. 동희씨 안녕히 가세요.

0: SBS ANT에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분은 방송 조명, 영상 기자, 방송 엔지니어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7월 19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선크림이 필수죠. 그럼 비가 오고 흐린 날에도 선크림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날씨와 관계없이 매일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구름을 뚫고 UVA라 불리는 자외선 A가 지표면에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맑은 날의 최대 70에서 80% 수준으로 자외선 양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기상청에서 10년간 포항과 목포에서 관측된 자외선 양을 분석한 결과 구름이 조금 낀 날과 맑은 날의 자외선 양이 90% 이상으로 거의 비슷했는데요. 피부 노화와 피부 암까지 막아주는 선크림 잊지 말고 매일 꼭 발라주세요.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9839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저희 학교 급식으로 자주 나오는 메뉴 중에 짜장과 카레가 있는데요. 둘 다 인기가 많긴 한데 은근 취향이 반반으로 나뉘더라고요. 저는 둘 중 고르라면 카레거든요. 물론 면이었다면 당연히 짜장을 고르겠지만 밥이라는 전제하에는 무조건 카레요. 카레가 나오면 밥 두 그릇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급식 메뉴로 카레라이스와 짜장밥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걸 고를지 알려주세요.

영스 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급식 메뉴로 둘 중 더 좋은 건입니다. 1번 카레라이스, 2번 짜장밥.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클론의 난.

클론의 난 듣고 왔습니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짜장밥?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식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학교 다녔을 때 빼고는 초등학교를 4학년 때까지밖에 안 나와서 한국 급식이 그렇게 딱히 뭔가 많이 기억은 안 나는데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짜장밥일 것 같아요. 네. 카레라이스도 너무 좋아하는데 약간 매콤한 카레라이스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라 그게 급식에서는 안 나왔을지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그냥 기본이 나왔을 것 같아서. 3653님 2번 짜장밥. 원래는 카레라이스가 더 좋은데 몇 달 전 부모님이 해주신 카레를 한 달 조금 넘게 먹고 카레만 보면 도망치는 상황까지 왔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음식만 계속 먹으면 질리고 쳐다보기 싫은 정도가 오는 것 같아요. 4566님 1번 카레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다른 반찬과 궁합도 좋고 소화하기도 짜장보다는 덜 기름진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하긴 저 카레 먹을 때는 전 김치랑 먹거든요. 김치랑 드시는 분 계신가요? 전 김치파여가지고 김치 딱 올리고 총각김치 있으면 총각김치랑도 먹고 맛있겠다. 근데 짜장도 김치 맛있겠다. 8894님 짜장밥이요. 이유는 카레라이스는 엄마가 한 게 더 맛있고 짜장밥은 급식이 더 맛있기 때문. 그러니까 카레라이스는 뭔가 집에서 한 나만의 취향대로 만들어 먹는 그 카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매콤하면 좀 더 매콤하게, 좀 더 꾸덕하게 만들면 꾸덕하게, 아니면 묽게 만들면 좀 더 묽게, 뭐 이런 취향이 있어서 짜장을 선택했습니다. 변재원님 카레, 짜장은 느끼하고 반들반들한 느낌이 밥이랑 뭔가 안 어울려요. 카레, 쓱쓱 비벼먹는 밥, 너무 맛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맛있는데? 짜장밥 맛있는데? 좀 저는 안에, 근데 짜장

소스 말고 안에 그 건더기들 있잖아요. 고기나 뭐 이런 야채들이 조금 가득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이 급식 메뉴로 둘 중 더 좋은 건 카레라이스. 61% 짜장밥, 39% 카레라이스를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호, 카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군요. 오, 갑자기 급식 메뉴 하니까 급식 메뉴들 좀 떠오르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반대로 급식 메뉴 중 불호 최강자는 뭔지 궁금한데요. 제가 볼 때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불호가 강한 메뉴 두 가지는 코다리 강정과 이면수 구이거든요. 멀리서 보고 닭강정 같아서 설레는데 닭이 아니라서 실망하게 만드는 코다리 강정과 이런 생선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급식으로 알게 됐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눅눅한 이면수 구이. 왜 이 두 가지는 매년 급식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지 궁금할 정도인데 여러분은 둘 중 어떤 걸 더 싫어하셨나요? 영스랩스 결과가 궁금해서 의뢰해봅니다. 알려주세요.

영스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급식 메뉴 중에 더 싫은 건입니다. 1번 코다리 강정, 2번 이면수 구이.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볼게요. 럼블피쉬의 아이고.

럼블피쉬 아이고 듣고 왔습니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이면수구이. 근데 솔직히 저 둘 다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이면수구 생선은 조금 둘 다 생선인데 구이는 따뜻할 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가울 때 먹으면 조금 아쉬워요. 좀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비린내가 좀 살짝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강정은 생선이지만 그래도 양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양념만으로 맛으로 아무리 식어도 그 튀기고 양념 맛이 그걸 커버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눈 감고 먹으면 양념치킨 같기도 하고 전 개인적으로 코다리 강정 정말 좋아합니다. 이면수구이도 정말 좋아해요. 근데 데펴서 먹거나 구워서 바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다리 강정입니다. 6367님 1번 코다리 강정. 가끔 뼈 씹히면 기분 나빠요. 딱딱한 주제에 생선인 것도 기분 나빠요. 코다리 강정한테 혹시 나쁜 뭐 기분 안 좋으신 거 있으세요? 정말 싫어하는 게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네. 변재호님 2번 이면수구이. 코다리는 양념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전 살보다 양념 쪽쪽 먹는 게 좋아요. 이면수는 식어서 좀 비리고 가시 버리기도 힘들고 저도 제일 부러워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식어서 먹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강정은 식어도 괜찮은데. 최경옥님 코다리 강정. 우리 아들이 옆에서 듣더니 둘 다 생선이라 최악이라고 하지만 코다리 강정은 닭 강정 같은 가짜 옷을 입고 있어서 배신감이 들어 더 싫대요. 아, 한 입 딱 물었는데 아싸 오늘 닭 강정 하고 한 입 물었는데 아 뭐야 코다리 강정이잖아 하면서 이런 느낌 실망감이 배로 되는. 아, 또 김민아님 2번 이면수구이. 뭔가 생선이 살이 없고 마른 생선 튄 것 마냥 나왔던 것 같아서 먹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되게 좀 얇게 식으면 좀 더 이렇게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김현아님 2번 이면수구이. 급식으로 나온 이면수구이는 대량으로 구워서 그런지 생선구이를 좋아하는 저도 싫어했습니다. 너무 눅눅하고 차가워요. 그리고 눈에 띄는 생선 비늘도 적나라해서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눅눅하고 차가운 그 느낌이 좀 싫어요. 좀 겉에 좀 튀기듯이 딱 구워가지고 패싹 해가지고 따뜻할 때 밥이랑 확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코다리 강정은 그냥 뭐 그냥 양념치킨 먹듯이 메인으로 먹어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이 급식 메뉴 중에 더 싫은 건 코다리 강정 32%, 이면수구이 68%, 이면수구이를 싫어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한 이유이지 않을까요? 좀 식어서 조금 그런? 강정은 또 양념 맛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쵸?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해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 랩스로 의뢰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지금부터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티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9736님께서 청취율 조사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오래오래 청취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청취율 조사 인증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또 전화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인증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완소분들 02-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꼭 웬디의 영스트리트라고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0: Five, four, three, two, one.
1: 속보. 변기 통해 거실에 나타나고 차량 엔진룸으로 쑥. 도심 곳곳 뱀 소동.
2: Bad girl gone better.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8일 수요일 7월 8일 맞죠? 예,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자, 첫 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뱀 드렸고요. 오늘의 열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변기 통해 거실에 나타나고 차량 엔진룸으로 쑥 도심 곳곳 뱀 소동이었습니다. 요즘 도심 곳곳에서 뱀이 나타났다는 뉴스가 좀 보이는데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길이 1m가 넘는 뱀이 거실 이불 속에서 발견됐다고 그러고, 우와, 이 뱀은 화장실 변기 주변에서 허물이 발견된 걸로 봐서 변기나 배수관을 통해 집으로 들어온 걸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신고 듣고 달려온 소방관분들이 잡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서 뱀 한 마리가 차량 엔진룸으로 들어가는 소동이 있었는데 이 뱀은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와, 다른 차 엔진룸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운전하는데 어디서 쓱 나타난다? 와, 끔찍하기도 하지만 진짜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사실 차 안에 바퀴벌레 한 마리 들어가도 이거 잡기 전에는 운전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고, 심지어 모기 한 마리만 들어와도 이거 막 못 참겠잖아요. 근데 뱀? 와, 아무튼 SNS에 뱀 영상, 뱀을 만났다는 그런 제보들이 좀 있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119 신고를 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하는군요. 뱀 마주칠 일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고민 상담 코너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 할 겁니다. 오랜만에 존뚠 조합을 보고 싶은 분들은 생방송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0: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수 오존 씨의 존소리 상담받을 분들의 고민 사연도 받고 있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이라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라고 좋은 공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22일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일루시어니스트 이은결 30주년 콘서트 원 오브 원인데요. 1인 2매씩 보내드리고요. 배텐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서 공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6: 국민이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4902님, 3주간 야근에 시달려서 집 청소를 아예 못하다가 4시간씩 걸려서 대청소했어요. 집안일은 한번 미루면 재앙인 것 같아요. 집안일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만만한 것 같고 다

0: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시간 길게 하는 것만큼 진짜 힘든 게 없거든요. 아예 내가 어디 가서 돈 받고 모르는 집 청소를 몇 시간 해준다 이거면 또 모르겠는데 내가 내 집 청소를 밀린 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야근을 이렇게 길게 하셨는데 예, 고생 많으셨고요. 윤성철님 집에 LP 플레이어를 하나 드렸는데요. 딸이 빈티지 LP 모으는데 재미를 들렸나 봐요. 추억의 마이클 잭슨 LP를 비싸게 사왔어요. 뭔가 좋으시면서도 안 좋으신 것 같네요. 비싸게 사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이클 잭슨 LP판은 얼마씩 하지? 오. 뭔가 그 LP로 들었을 때 그 감도는 약간 마이클 잭슨 시기보다 더 전에 거가 더 느낌 있지 않나요? 뭐 비틀스라든가 아닌가? 아무튼 뭔가 부럽습니다. 1889님, 요새 빠진 음식 있으신가요? 저는 땡초 스팸 김밥에 완전 빠져서 3일 내내 직접 만들어서 김밥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만들어 드실 정도면은 그래도 요리를 조금은 하시네요. 저는 요즘 면 종류에 빠졌습니다. 해외 나갔다 왔더니 라면, 부대찌개, 비빔면 이런 거가 너무 땡겨가지고 제가 시차가 지금 완전히 밤낮이 아예 딱 바뀌어 있거든요. 12시간 정도. 그래서 새벽에 라면 먹는 그 재미를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안요셉님, 오늘 새벽에 아르헨티나가 이집트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네요. 메시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네요. 감동이었어요. 뭔가 이번 월드컵이 전체적으로 다 흥행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역시 또 흥행을 완전히 견인하고 있습니다. 카보베르데와의 경기도 3-2 명승부였는데 이집트한테 역전승한 거는 진짜 와 제가 목이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그거 중계하다가. 자 오늘 밤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네요. NPC 타임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고민도 요리조리 씹고 때리고 돌리다가 어쨌든 해결해드립니다. 요즘 좀 너무한 우존의 오존내 상담소. 오존내 고민 상담소. 즐거운 신혼여행 떠날 생각에 벌써 신난 새신랑 가수 오조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오랜만에 뵙습니다. 와. 저 없는 동안 어떻게 스페셜 DJ들이랑
1: 너무 허전했어요. 진짜 이 공백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
0: 야, 또 딸랑딸랑 또
1: 아니에요. 아니, 진심입니다.
0: 소혜랑 방송할 때 기분 되게 좋아 보이던데.
1: 아니 전혀 아니죠.
0: 아니에요?
1: 그것은 이제 제 방송인으로서의 탈을 쓰고 슬픔을 감추고 이 대한민국이 이 배디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지금
0: 대한민국 전체가
1: 네.
0: 와 사회생활 배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윤마치 씨랑 그렇게 재밌었다면서요?
1: 아 아니에요. 아 제가 또 저 혼났죠.
0: 꺼드럭댔다면서요?
1: 그렇게 하면 안 된. 아니에요. 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리 없죠.
0: 역시 네. 배디에게 배운 간신배 능력이라고. 포쿤 씨랑은 원래 친하잖아요.
1: 아, 저 사실 이렇게 오래 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아예 그 지인의 지인이고 완전 이렇게 가까이 한 건 처음이었는데 아,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배디님 가 계셔가지고 새로운 분들이랑 해봤는데 역시 구간이 명간이고 또 아 너무 허전했습니다. 야, 마음 한구석이
0: 곧 떠난다고 이게 약간 보험 세게 들어놓고 가는데
1: 아닙니다.
0: 아. 예. 어휴 저 십상시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그래요. 그 오존 씨가 4월에 결혼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네, 신혼여행을 네. 스킬 때 못 갔잖아요.
1: 네 맞아요.
0: 예 어떻게 지금 가실 예정이죠?
1: 예 북유럽 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작해가지고 네덜란드 갔다가 저기 산세바스티안이라는 미식의 동네를 또 발견했습니다.
0: 아 산세바스티안 스페인의 그 예, 북부에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이 많은 맞습니다. 곳이죠.
1: 바스크 지역 예. 거기를 들렀다가
0: 소시에다드
1: 예, 예. 이제 한참 더울 때 그 이태리의 남부에 있는 시칠리아를 갑니다.
0: 아,
1: 거기가 조금
0: 8월?
1: 많이 더울 뭐 것 같긴 합니다. 예,
0: 그게 많이 더울 텐데.
1: 그래서 이제 평소에 안 쓰던 막 선풍기 이런 것도 사고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훈련 준비하듯이 냉한 용품? 뭐죠? 방한 용품? 뭐라 그러나요? 그런 걸 좀 준비했어요.
0: 방한 용품, 냉방
1: 용품 아닌 냉방 용품. 예. 네.

0: 그런 거 좀 준비해서 좀 떠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유럽에 그 에어컨 나오는데 잘 찾아다니세요?
0: 최대한 좀 찾아놓긴 했는데
1: 유럽이
0: 확실히
1: 폭염 때문에 문제거든요.
0: 예. 그래서 좀 많이 걱정입니다.
1: 예. 에어컨 안 나오는 숙소 잘못 갔다가는 이제 큰일 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가게나 이런 데도 식당도 에어컨 나오는 데로 가셔야지.
0: 더위 안 먹고 조심히 갔다 오겠습니다.
1: 그늘로만 다니시고.
0: 네.
1: 자, 어쨌든 신혼여행으로 다음 주부터 8월 중순까지 해서 한 달 한 달 정도 자리를 비우거든요. 오존 씨의 자리를 누가 대체하냐?
0: 아, 원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혹시 제가 꽂아놓고 가겠습니다.
1: 또 넉살이겠지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사실 거기서 거기긴 합니다만, 제가 부탁해서 꼭 이렇게 제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도록 꽉 채워놓고 가겠습니다.
1: 그래요. 넉살이면 혼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0: 채팅창에 윤마치 씨를 많이들 원하시는데 그렇게 좋으세요? 그분이?
1: 전준희 씨 원합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0: 아, 저랑 같이 가는데 그 전화 연결은 가능해요. 전화 연결. 그 어떻게 제가 중간에 비행기 타고 올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많이 꽂아놓고 가겠습니다.
1: 여행 너만 가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0: 신혼여행인데 혼자 가요? 예.
1: 전준희 씨, 전소희 씨 둘 중 한 분.
0: 야, 세상에.
1: 이민 가라고 하신 분이 있고 800일간 세계여행하고 오라고.
0: 많이 태워서 오겠습니다.
1: 다음 주 게스트는 클로징 때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0: 궁금하다.
1: 근데 신혼여행이면 커플티 같은 거 맞춰 입고 가나요?
0: 커플티는 없어요. 저희가 연애할 때도 그런 거는 잘 못 해봤습니다. 워낙 그 아내가 워낙 그런 걸 불편해해요. 좀 오글거리는 걸 못 참는데 저는 솔직히 크게 개의치 않거든요. 근데 혹시 베니님 커플티 있으세요?
1: 아니요.
0: 없으세요?
1: 네.
0: 그게 생각보다 싫어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1: 싫다는 거죠, 어쨌든.
0: 저는 괜찮아요.
1: 아, 본인 괜찮지만
0: 저는 괜찮은데
1: 아내께서는
0: 해보고 싶긴 한데.
1: 배텐티 어떻게 커플티 맞춰드릴까요?
0: 그럴까요? 네. 근데 부끄러운 건가? 진짜? 아닌데.
1: 배텐티 저희가 선물해드려가지고 두 분이 같이
0: 너무
1: 입고.
0: 좋죠.
1: 스냅 사진 같은 거 찍나요?
0: 스냅은 안 찍어요. 근데 저번에 받은 그 배텐티랑 저저번에 받은 배텐티가 있거든요. 그걸 가져가야겠다.
1: 스냅 근데 한번 찍으면 좋을 텐데.
0: 해외에서요.
1: 그 근데 이종범 작가가 추천한 건데 파파라치 스냅도 있대요. 지불만 해놓으면 몰래 찍어주는
0: 와서
1: 거예요.
0: 와서 몰래 찍.
1: 네, 동선 어느 정도 알려주고 몰래 찍어서 되게 자연스러운 샷이 나온다.
0: CCTV처럼.
1: 예.
0: 오, 신기하네.
1: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0: 의식하지 않고 그냥.
1: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하실 거고.
0: 그런 개념도 있구나.
1: 굉장히 잘 숨어다녀서 있는지도 모른다고.
0: 아, 헐리우드 스타처럼.
1: 예, 예.
0: 괜찮네. 저스틴 비버 커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헤일리 비버랑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쉬파라치.
1: 본인을 저스틴 비버와 지금
0: 약간 아직이죠.
1: 동일시하고.
0: 아직이에요. 아직
1: 멀었죠. 슈퍼스타 납시언네라고 하신 분 있고.
0: 전 머그샷지 그러는데요.
1: 그래요. 넌 그냥 비버 닮았다라고 하신 자, 7003님. 오존의 영어 이름은 좌인가요? 외국에 나가서 자기 소개할 때 직업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0: 제가 옛날에 군 복무할 때 미군 부대에 잠깐 파견 간 적이 있는데
1: 그래요?
0: 거기에 계시는 미군 분한테 Hi, I'm John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1: I'm John.
0: 그랬더니 그분이 그 미국 분이었어요. 네.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1: 왜?
0: No. 뭐 이래요. 약간 너는, 무례하긴 했는데
1: 넌 John이랑 어울리지 않아.
0: 그런 얘기 너는 존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준호긴 한데 영어 이름 존이다. 내가 존이라는데 왜 당신이 그러냐. 존 거절당한 적 있습니다.
1: 존을 미국 입국 심사에 거절당했네요. No, John. You're not John.
0: 내가 존이라는데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1: 이름이 약간 그 어울리는 그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뭔가 있대요.
1: 우리는 뭐 존하고 뭐 피터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울리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0: 아, 그래서 물어볼 걸. 역으로 그럼 난 뭐가 어울리냐 이렇게 물어볼 걸.
1: 그건 안 물어봤어요?
0: 네. 그래서 그냥 준호라고 소개했죠. 그때 민망해.
1: 입국 당했네. 존 낸 시름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꽃 이름이죠. 꽃 이름. 존 낸 시름. 네. 예.
0: 아, 좀 그래서 일단은
1: your P라고 하신 분 있고 P.
0: 피존.
1: 예.
0: 존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맨 처음에 어쨌든 준호라고 말.

0: 라고 그 다음에 존을 덧붙입니다. 존으로 불러도 된다. 그 배디님은 영어 이름 있으세요?
1: 저 없습니다.
0: 아,
1: 뭐
0: 그냥
1: 쓸 데가 없잖아요.
0: 그럼 그냥 제, 미스터 배?
1: 그렇죠. 배라고 어. 하고 뭐 이제 외국 나가가지고 뭐 커피 주문하거나 뭐 이제 체크인 할 때도 네네네. 그냥 BAE.
0: 어.
1: 예, 그래서 배.
0: BAE 그거.
1: BAE 배 아니면 이제 바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0: BAE가 근데 그거잖아요. 베이비의 약자 같은 거 아니에요?
1: 요즘 배? 힙해졌어요, 갑자기.
0: 잘 어울리신다.
1: 요즘 힙해졌어요.
0: 아, 아가라는 거잖아요. 네. 아가.
1: 약간 이제 그 가사나 뭐 이럴 때
0: 애기 애기
1: 팝송에 네. 베이비 비슷하게 쓰이고 네. 우리나라 가사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0: 와.
1: 네, 그래가지고 베이.
0: 미스터
1: 예.
0: 베이비.
1: 예. 와. 피그 베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0: 애기 정재님. 예. 이야 힙해지셨네요.
1: 예. 50 먹어서 힙해졌다라고 하신 분 있고. 빅뱅 노래도 베이 베이 있잖아요.
0: 있지 있어요. 네. 어, 잘 어울린다.
1: 저랑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0: 빅베
1: 베이컨 아니냐고 하시고. 어. 자, 오 존내 상담소 오존 씨에게 고민 상담 받을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선물로 스마트 체중계를 드리겠습니다. 어. 자,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0: 예, 이정현 남자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모쏠 남자입니다. 드디어 짱녀랑 단둘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진짜 영화만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짱녀가 팝콘통 안에 계속 손을 넣고 있었거든요. 혹시 팝콘통에서 우연히 손 스친 척 손잡아 달라는 시그널이었던 걸까요? 친구들을 맞는 것 같다는데 제가 너무 눈치가 없었던 걸까요?
1: 아.
0: 그린라이트가 맞다고 보세요.
1: 팝콘 통이 하나 가운데 있는데 이제 거기에 아~ 짱녀가 손을 계속 넣고 있었다.
0: 어~ 안에서 이렇게 달그락거렸나? 그 팝콘을? 어~
1: 언젠가 이 여기 손이 딱 서로 왔다 갔다 이거를 어~ 저쪽에 뺐을 때 내가 넣고 내가 딱 팝콘 들고 가면 저쪽에 넣고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겹칠 때 쓱 스치는
0: 그,
1: 그거.
0: 그런 낭만을 원한 거라면 너무 좋은데 근데 보통 먹을 때 손 빼는 게 매뉴 아니에요? 자기 다 먹었으면?
1: 거기다 계속 넣어놨다는 건 약간 손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닌가?
0: 아.
1: 손 만지지 말라고.
0: 아 일부러.
1: 행현아 너 손 건드리면 죽는다.
0: 그렇죠. 다른 경로로 손이 올 수도 있고
1: 예.
0: 거기 넣으면 어쨌든 잡을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아 어. 고도의 심리전.
1: 예. 잡을 생각도 하지 마라.
0: 어.
1: 그 안에 총 있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0: 아 완전 방어벽을 치신 거네. 그, 철벽을 치신 거네.
1: 팝콘 야신이라고 하신 분 있고.
0: 아 이게 짱녀가 맞는지 일단 체크를 해보시고.
1: 근데 이거는 사실 체크는 된 게 네. 둘이 영화를 봤다는 게
0: 네.
1: 이거는 짱녀가 아니고서는 영화 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
0: 아 그쵸. 웬만하면 영화는 그쵸 그쵸.
1: 어두운 공간에 되는 둘이 이제 간 거니까.
0: 근데 영화만 보고 나왔다는 말이 그럼 영화관에서 영화 보지 뭐 해요? 손 잡으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래도 뭐 약간 이렇게 귓속말도 좀 하고
0: 아~
1: 쓱 이렇게 뭔가 팝콘이나 뭐 이런 것들
0: 아~
1: 꽁냥거리고 싶었던 거죠.
0: 아~ 예. 어, 그 보통 그러는구나. 아, 이건 저는 이 영화만 봐서 영화관에서는 그냥 팝콘 먹고 영화 보는 게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영화가 재밌었다면은 뭐 그게 남으면 된 거죠.
1: 둘 다 둘 다 모쏠이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0: 그럴 수도 있겠다.
1: 아 짱녀구나 썸녀가 아니라 짱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거는 영화를 봤다는 게 썸이 좀 진행되고
0: 그럼요,
1: 있는
0: 그럼요,
1: 부분이
0: 그럼요.
1: 아닌가.
0: 네, 그거는 거의 100% 같은데 아 그분도 수줍어서 그냥 넣고 계셨을 수도 있고 네, 눈치가 좀 없으시긴 했네요. 저 같았으면 그 팝콘통 안에 손을 넣어요. 그리고 팝콘을 짓는 척하면서 손이랑 같이 이렇게 딸려오는 거죠. 그리고 입 안에 같이 넣는 거예요. 손가락을. 그래서 어 팝콘인 줄 알았네.
1: 뭐 틀 거 없나? 보통 이 타이밍에 뭐 나왔던 거 같은데.
0: 그래서 아, 한 번.
2: 헛소리 하지 마 임마.
0: 같이 이렇게 안 깨무는 거죠.
1: 어,
0: 그러면
1: 미쳤냐고 하신 분 있고요.
0: 경고입니다 그거는.
1: 뺨 갈긴다라고 하신 분 있고.
0: 내 팝콘을 지킬 수도 있고. 뭐 스킨십을 원하셨다면
1: 어떻게
0: 인상에 남는
1: 거지? 라고
0: 스킨십에
1: 하신 분 있고.
0: 될 수도 있는 거죠.
1: 실로폰으로 때리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 안에 넣어서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팝콘을 만질 것도 아니고.
1: 그러니까.
0: 예.
1: 네. 어 보통은 그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톡톡 쳐서
0: 네.
1: 손 좀 빼봐. 나 팝콘 좀 먹게. 뭐 이 정도로는 스킵이 가능하죠.
0: 아 가봐 네. 이런 식으로.
1: 나봐 나봐 나봐. 뭐 이런 식으로. 네.

0: 손등을 찰싹 때리거나
1: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어느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0: 네. 아니면 손가락까지 팝콘이랑 같이 먹어버리세요.
1: 영화관 가면 보통 뭐 팝콘은 꼭 드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0: 팝콘 필수예요. 그 카라멜을 좀 더 좋아합니다 저는.
1: 아, 소세지는? 예.
0: 소세지보단 오징어입니다 저는. 아, 네, 오징어. 핫도그 좋아하시죠?
1: 저는
0: 영화관 핫도그.
1: 네, 핫도그랑 그다음에 나초. 그다음에 버터 오징어.
0: 근데 그거 아셨어요? 저도 저저번에 영화관 갔을 때 알았는데 과자를 사서 들고 가도 된대요 영화관에. 외부에서.
1: 외부 음식이 반입이 된대요. 되긴 하죠.
0: 네, 네. 그래서 치킨 들고 간 사람도 있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근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면 좀 비만이 되니까. 맞아.
0: 그래서 예. 저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과자 사서 들고 간 적 있습니다. 예. 그거 좋더라고요. 기분.
1: 너무 또 소리가 많이 나면 안 되죠.
0: 조심해야죠. 예. 그거는. 예.
1: 됐습니다. 아, 얼굴이 오징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바타 보면서 회 먹기라고 하신 분은 못 됐네.
0: 오우, 아, 그건 안 되죠.
1: 아바타 물의 길 보면서 회 먹기.
0: 아우, 그건 민폐다. 안 돼.
1: 예. 예. 자 다음
0: 예 2809님 사연입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매번 작심 1일차네요. 어떻게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운동 말고도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오조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야, 이 제가 외우는 마법의 주문이 있거든요.
1: 뭐요?
0: 할 건 해야지.
1: 할 건 해야지. 예. 어, 프로네.
0: 예, 한숨 쉬면서 할 건 해야지.
1: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0: 어렵죠.
1: 전공법.
0: 예, 할 건 해야지가 근데 저는 되게 잘 먹혀요. 왜냐하면 그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이 쓴 돈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에 돈을 내면 이 돈 때문에 저는 갑니다.
1: 돈을 안 냈다면 내가 그냥 그래도 운동을 매일 해야 되는 사람이다.
0: 아 돈을 안 냈으면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네요.
1: 아, 그래요?
0: 저는. 예.
1: 근데 이게... 운동 그 비용이 요즘 많이 깨져가지고.
0: 그럼요. 예. 아무리 그 가성비가 복싱이 좋다고 해도 제가 낸 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갑니다.
1: 동기부여.
0: 네.
1: 야, 근데 사실 보면은 위대한 프로 선수라든가,
0: 네.
1: 위대한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도 보면
0: 네.
1: 재능이 뛰어난 것도 맞는데
0: 아~
1: 그 사람들 재능을 감싸고 있는 그 재능이 제일 세 보이더라고요.
0: 노력.
1: 노력. 그러니까 네. 별 해야지 어떻게 뭐 이런
0: 그럼요,
1: 느낌.
0: 그럼요.
1: 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디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뭐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 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 정보.
4: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한다면 물 발자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품을 만들어 쓰고 버리기까지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말하는데요. 그럼 우리 밥상에 오르는 식품 중 물 발자국이 가장 높은 건 무엇일까요?

0: 한 대학의 연구 결과 참기름이 가장 높고 파인애플이 가장 낮았고요. 국산 곡류는 메밀이 가장 높고 감자가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국산 쌀은 수입 쌀보다 물 발자국이 두 배 정도 적었는데요. 세계 평균으로는 견과류와 육류가 높고 채소와 과일은 낮다고 합니다. 가끔은 지구를 위한 식단으로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베스트 10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0: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고민 상담 코너 오존의 오 존내 상담소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그 영스트리트에 이동휘 배우가 오존 노래를 신청해서
1: 이야.
0: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가 나갔다고 합니다.
1: 세상에.
0: 배우들이 좋아하는 뮤지션 오존.
1: 와,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동휘 배우 또 저랑 비슷한 저것이잖아요.
0: 뭐요?
1: 옷을 잘 입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밖에서 터지셨네요. 난 진심으로 한 얘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동휘 배우님.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우리만 싫어하네라고 하시고. 예. 왜 은혜를 원수로 갚냐라고 하신 분 있고 신혼여행 당장 가라고.
1: 죄송합니다.
0: 얼굴이 비슷하다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1: 아니죠, 아니죠. 아이, 그
0: 땅꾼룩이랑 동희님을 왜 비교하냐고.
1: 땅꾼. 아, 이 저는 어드벤처 룩이라고 하거든요, 제 스타일을. 어드벤처가 섞인.
0: 아, 약간
1: 언제든 그 떠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0: 인디아나 존스 같은 느낌.
1: 그렇죠, 그렇죠. 네, 모험심이 강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0: 네, 네, 네. 자, 여러분의 고민 사연 또 만나보겠습니다.
1: 네, 김태원님 사연입니다. 얼굴만 가끔 보는 지인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100만 원 보내줬습니다. 갚을 날짜를 얘기해주던데 안 돌려줄까 걱정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빌려줬으니 후회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돌려준다면 다행이겠지만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받아야 할까요? 돈을 못 받았을 때 내 돈 내놔 돌려받을 방법은 뭐 없을까요? 아이고, 어렵다.
0: 100만 원 이건 받아야 되는데.
1: 받아야죠. 무조건 받아야죠. 이 준 돈이 아니고 빌려준 돈이니까요.
0: 네. 네. 차용증은 받는 게 맞을까요? 문자로 좀 이렇게 주고받은 그거를
1: 아, 증거로.
0: 증거로 그냥 쓸 수 있는 건지.
1: 아, 그러네요. 그런 거 물어보고 싶다. 이 차용증 그냥 깔끔하게 그냥 친구 사이니까. 아, 근데 얼굴만 가끔 보는 지인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아니면 이 정도로 친하지 않은 사이니까 확실히 선을 그어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0: 아, 근데 100만 원에 차용증을 쓰는 것까지는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뭐 이렇게 빌려달라고 한 문자랑
1: 네.
0: 이체한 내역 같은 건 있으면은
1: 있죠, 있죠.
0: 그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1: 아, 문자 증거를 남기는 네. 거 괜찮네요. 네.
0: 하지만 돌려받는 방법.
1: 네.
0: 예.
1: 돌려받는 방법은 뻔뻔해야 되고 아니면 이 급하게 빌려달라고 하셨으니까. 급하게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0: 아~
1: 나 지금 급하다. 빨리 줄 수 있냐?
0: 나 진짜 미안한데 진짜 지금 네. 딱 100이 비어가지고
1: 네.
0: 이거 좀 그때 그거 얘기 좀 빨리 좀 네. 해가지고 줄래?
1: 그렇게 짜는 계속 이렇게 쥐어 짜는 거죠. 급하다, 급하다. 너도 급하게 빌렸으니까.
0: 예. 너도 빌려라라고 하시면 되고
1: 좀 얹어서 그럼
0: 미안한데 내가 좀 빌릴 수 있을까?
1: 115 정도로
0: 아 이자까지 계산해가지고
1: 115 정도로 안 되겠냐?
0: 미안한데 내가 지금 115가 딱 좀 빠지거든.
1: 너무 디테일하니까 진짜 필요할 것 같잖아요. 이게 120도 아니고 115가 딱 필요해. 어. 제발.
0: 굉장히 구체적이네. 네,
1: 그러면 아 이거. 아, 한 달이자 15%로 쳐서 받으라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0: 한 달인데 15%. 약간 고리네요.
1: 예. 네, 급하게 다시 돌려 찾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0: 급한 것엔 급한 것으로 대응해라. 네, 네.
1: 맞대응.
0: 나도 급하다.
1: 이자 세게 붙여서.
0: 네. 괜찮네요.
1: 네, 네, 네.
0: 안 빌려주는 방법은 어떻게? 거절 어떻게 합니까?
1: 저는 사실 지금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살면서 제가 당연히 안 빌려줄 걸 알았나 봐요. 근데 그것도 조금 서운하긴 한데
0: 안 빌려줄 걸 아는 게 아니라 안,
1: 아, 없어
0: 없을
1: 보였구나.
0: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그게 좀 클 것 같기도 한데
0: 그래 보여라고 하신 분이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막 이렇게 뽐내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니까. 근데 예. 어쨌든 그 항상 각오를 하고 있긴 했었어요. 옛날부터 그 사람 사이의 돈 거래는 쉽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안 주거나 그냥 줘버리거나 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거절하면은 단칼에 그냥 거절하지 않을까.
0: 단칼에 아직 나도, 거절을 안 해봤지만
1: 나도 없다.
0: 나 없다.
1: 예. 어. 아 그리고 직접 그 저를 찾아온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꺼내진 않았는데 그 뉘앙스를 이렇게 풍겨서. 제가 돈이 더 없는 척을 해서 쫓아낸 적은 있어요. 제가
0: 미리 분위기 태웠구나.
1: 네.
0: 어, 저쪽에서 아, 나 지금 큰일 났다.
1: 네. 뭐 막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0: 아이고, 어떡하지? 뭐 이러는데 네. 야, 난 미치겠다, 진짜. 네. 연기 배틀.
1: 난 더 죽겠다.
0: 연기 배틀. 네, 가난
1: 그런
0: 배틀
1: 적이 있어요. 네. 어.
0: 척한 거 맞냐고.
1: 아 근데 없긴 했거든요. 예, 빌려줄
0: 척이
1: 돈도
0: 아닌 것 같은데라고 예, 하신 분 있고요.
1: 예, 빌려줄 돈도 없었는데 어쨌든 성공했다 그 작전이.
0: 이 채팅이 더 좀 그러네. 오존이 생긴 게 그렇지 현금 부자일 수도 있다.
1: 와 생긴 게 그렇지요? 야
0: 현금 부자죠. 예 오존.
1: 아 예. 현금 부자처럼 생기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지?
0: 의외의 그치? 부자 느낌. 예.
1: 생긴 게 아 이렇게 돌리는 거구나.
0: 의외로 저작권 부자여가지고 현금 큰 손일 수 있죠.
1: 야 그렇진 않은데 실제로 아 약간 탐나네요. 현금 부자상 어떻게 하는 거지? 약간 귓볼이 이렇게 커야 되나? 뭐지?
0: 전형적인 은행을 못 믿는 관상. 집에다가 돈 쌓아놓고 있는 스타일.
1: 에이 그건 아니죠. 이자를 어. 주는데. 에이.
0: 샴푸 값도 아껴서 부자 된 것 같은 느낌.
1: 아 근데 좀 제가 쓸데없는 걸 많이 아끼긴 해요.
0: 아 그래요?
1: 예. 되게 이상한 포인트에 되게
0: 뭘 붙여서. 아끼나요?
1: 뭐 그러게요. 샴푸를 실제로 아끼긴 하고요.
0: 샴푸를 아껴요?
1: 네.
0: 그럼 짤 때 조금만 짜요?
1: 짤 때 잘 짜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엄청 꼼꼼하게 감거든요.
0: 네.
1: 이 샴푸할 때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 국물의 로스를 없도록 합니다. 샴푸 국물의 로스를 최소한에서 감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이게 목 밑으로 내려올라 그러면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이렇게 비벼주고
0: 어 역시 네. 쉬린곱이라고 하신 분 있고 남은 거에 물 타나요? 샴푸 통에?
1: 아, 하죠. 흔들어서. 어. 흔들어서
0: 그거는 다 하지 않나요?
1: 다 해야죠.
0: 네, 네. 저도 항상 반에서 뭐 그 정도 쓸 때
1: 아, 그 무조건 해야죠.
0: 어? 네. 채팅창에 건강에 안 좋다고 합니다.
1: 어?
0: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고?
1: 아, 근데 이 아,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그 어린이들이 흙먼지 맞고 놀아야 더 면역력이 좋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끔 이렇게 곰팡이한테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0: 곰팡이가 생긴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샴푸에 물 탄다고?
1: 절대 안 생길 것 같은데.
0: 샴푸 회사에서 바이럴 하는 거 아니야? 농농균이 번식한다 이런 당장 멈추세요 이런 글이 있네요.
1: 근데 또
0: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샴푸 회사들이?
1: 그러게요. 적당히 하고 저는 버리거든요. 완전 끝까지 쓰진 않고.
0: 아니 이게 물이 닿는 게 기본인 게 샴푸 아닙니까?
1: 그렇죠. 그 혹시 저 샤워하실 때 머리 따로 감으시고 바디 따로 하시고 세수 따로 하시고 양치 따로 하세요? 그러니까 물로 헹구는 절차가
0: 헹굴 때요?
1: 네.
0: 한 번에 다 해서 한 번에 헹구죠.
1: 그렇죠. 네. 보통 그게 저는 좋은데 알뜰하게.
0: 그걸 따로 한다고요?
1: 그거 따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머리하고 린스하고 또 바디하고 또 헹구고 세수하고 또 헹구고.
0: 그거 어떻게 그럼 뭐 몇 번을 물을 끼얹는 거야?
1: 그러니까요. 저는 보통 남자분들은 그 군대에서 생긴 습관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0: 여자들은 다 따로 한대요.
1: 어 그래요?
0: 진짜?
1: 오. PD님도 따로 하신다고?
0: 오.
1: 이야.
0: 야.
1: 꼼꼼하시네.
0: 그래요.
1: 네, 보통 이 원큐에 딱 해결하는 게 깔끔한데.
0: 아 눈이 따가워서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아. 샴푸를 한 다음에 시간이 일정 지나면 눈으로 아. 들어가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눈 감으면 되지.
1: 아. 굉장히 꼼꼼하게 씻으시나 보다, PD님.
0: 그래요. 남자는 한 번이지라고 하신 분이.
1: 그럼요.
0: 한 여자들은 그걸 따로 아 머리에다가 뭐 트리트먼트 같은 거 해야 돼서 그런가?
1: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절차가 복잡하니까 또.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촌이는 몇 감지 않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아 몇 감던 세대요.
0: 예, 그럴 수 있죠.
1: 장포물에.
0: 네.
1: 이야. 노프 세대, 노프 세대.
0: 농업 용수를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었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다음은요.
1: 예, 안정수님 남자분 사연입니다. 집에서도 유일한 내 편이었던 초4 늦둥이 아들이 사춘기가 온 듯합니다. 저랑 잘 놀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이제 저는 누구랑 놀아야 하죠? 아들이 사춘기를 잘 극복하게 하려면 전 뭘 해야 할까요? 사춘기가 근데 중학교쯤 오는 거 아닌가요? 원래 초등학교 오나요?
0: 그러게요.
1: 되게 빨리 왔네.
0: 요즘 조숙해서 그런가?
1: 아
0: 사춘기가 오면은 말을 잘 안 하죠.
1: 네.
0: 같이 절대 뭘 안 하려고.
1: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 생긴 습관 때문에 집에 가면 말을 잘 안 해요. 야 이게 좀 빨리 고쳐지면 좋긴 한데.
0: 사춘기라는 게 근데 네. 이제 부모님들과 정서적으로 분리되는 따로 이제 객체가 되는 느낌 아닌가요?
1: 맞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는 올바른 거라고 봅니다.
1: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네.
0: 반항하는 게 아니라 네. 사춘기가 왔을 때 성장하는 거고 네. 그때 이제 부모님과 대화를 이제 단절 시작하고
1: 아, 단절이 올바르다. 네. 네.
0: 단절이 돼야 필요하다. 정서적 독립을 하는 거잖아요.
1: 아 단절은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이야. 근데 그때 옆으로 성장하셨다고. 아니 근데 적당히 그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때 들인 습관 때문에 사회성에도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저는 그 말하는 습관이 되게 잘못 길러졌거든요. 그때.
0: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는 대화를 잘 안 하지만 네. 나만의 이제 사회, 친구 이런 쪽이랑은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서 나만의 말투랑 사회성을 기르는 때가 그때 아닌가.
1: 어른이 되는 거죠. 예. 그때부터.
0: 근데 이제 아예 세상 모든 것과 단절되는 사춘기도 있긴 하죠.
1: 그쵸.
0: 아예
1: 잘못 딥하게 가면 예. 예.
0: 나는 다 싫어.
1: 그러면 안 되는데.
0: 다 싫어. 나 빼고 예. 다 멸망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1: 방에서 혼자 뭐 하는지도 모르고.
0: 욕이 느는 시기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맞아요. 그때 이제 욕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이랑 또 허튼 짓을 할 수도 있죠. 예. 예. 조심하셔야 되고.
0: 나만의 흑염룡을 이제 기르기 시작하는 때.
1: 그때 취향이 생기고 또.
0: 그렇죠. 예.
1: 근데 군대 가면 해결된다고 하시는데요.
0: 군대 가면 뭐 그때쯤 이미 호르몬적으로도 해결이 됐을 때고.
1: 그럼요. 예.
0: 군대 가면은 부모님에 대한 그 사무치는 그리움과
1: 예. 어른이 되죠.
0: 감사함. 예. 예. 근데 이제 군대를 제대할 때쯤에 다시 흑염룡이 나오죠.
1: 아, 맞아요. 다시 또 다른 예. 성징이 옵니다. 그때.
0: 그러다가 한 대학교 한 2, 3년 더 다니다가 사회 나오면 다시 고쳐지죠.
1: 또 세게 배우죠.
0: 자, 사춘기.
1: 사춘기가 안 오는 사람도 있죠. 가끔.
0: 짧게 모두가? 지나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1: 무조건 겪긴 겪는구나.
0: 자 다음.
1: 네.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5824님 사연입니다. 주말에 소개팅을 나갔다 왔는데 상대가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좋은 점만 보이는 분이었는데도 연락에 손이 안 갑니다. 땡톡이 와도 설레지도 않아요. 애프터까지 잡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죠?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취소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뭐 세 번은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소개팅을 했으면
0: 좋은 점만 보이는데 손이 안 간다. 땡톡이 와도 설레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1: 연애 감정이 없는 거죠. 네.
0: 안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전혀 내 취향이 아니다 이거 네. 아닙니까?
1: 네.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베스트인 그런 거절 멘트를 받곤 하죠. 이럴 땐
0: 이거는 여자분이 보내신 것 같죠?
1: 네, 왠지 느낌이
0: 남자들이었으면 이 정도 느낌이면 아예 그냥 연락을 절대 안 했을 겁니다.
1: 그렇겠죠. 단순하게 그냥. 네. 네.
0: 근데 여자분은 상대에게 지금 좋은 느낌이 좋은 사람이다.
1: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인데 그 뭔가 연인으로 뭔가 확 마음이 가진 않는다.
0: 근데 이 말은 되게 상처가 될 수 있네요. 연락에 손이 안 가는 사람.
1: 연락에 손이 안 가고 연락 궁금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0: 아. 땡톡이 왔는데 울렸는데 하나도 안 설레는 사람.
1: 이러면 근데 솔직히 정리해야죠. 네.
0: 네, 아까 팝콘 사연자 옆에서 영화 본 사람 같다.

0: 아, 손으로 팝콘통 수비하신 분.
1: 오빤 좋은 사람이야.
0: 아, 상처다. 상처다. 우린 나는 좋은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안 되죠.
1: 이거는 에. 외모가 큽니까? 아니면 뭔가 그 사람의 분위기 나랑 안 맞는 DNA 이런 게 큰 것 같습니다.
0: 일단 첫인상은 솔직히 외모가 반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모도 큰 것 같고 이분이 지금 네 줄짜리 사연을 주셨지만 느껴지는 느낌이 외모가 이상형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확 옵니다.
1: 뭘 얼마나 봤다고 다른 조건이 있겠어? 외모지라고 하셨는데.
0: 이게 애둘러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아니면 딱 한 번만 더 만나보시거나
1: 애프터를 뭐 굳이 이제 나쁜 사람이면 애프터 피하면 좋은데 네. 좋은 분이면 애프터까지는 하는 거고
0: 네. 예. 뭔가 쎄함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뭐 한 번쯤 더 시도해보는 것으로
1: 외모 재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뽀뽀 가능이라고 물어보신 분 있고
0: 근데 저게 손잡을 수 있어? 뽀뽀할 수 있어? 약간 이게 그 척도가 된대요 실제로 저도 당했던 그런 테스트이기도 하고
1: 당했다?
0: 예. 그래서 이게 확실히
1: 당했다는 건 본인이 그걸 물어보면 당했다는 거야? 아니면
0: 아니죠.
1: 그 대상자가 됐다는 거야?
0: 그 제가 이제 지금 아내가 된 이 예전 연애할 때 연애 직전에 이 아내의 친구가 물어봤던 질문이었어요. 너
1: 쟈니랑 뽀뽀 가능해? 이렇게
0: 처음에 손잡을 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처음에 싫다 그랬다가 나중에 며칠 뒤에 손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더니 점점 발전해서
1: 야
0: 그렇게 자기 감정에 확신이 드는 거죠. 이게 입덕 부정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입덕을 처음에 부정하다가 이제 나중에 내 마음을 이 스킨십을 할 수 있느냐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1: 준이님은 천사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너 뭐 죄졌어?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지가 지 입으로 입덕이라고 얘기한다.
0: 아니요. 전문 용어로 그렇다고 준이. 합니다.
1: 입덕 부정기가 아니라 시야 쇠퇴기 아니냐고.
0: 아 그때는 무려 거의 10년 전이니까 조금 더 탱탱하고 또 제가 또 풋풋했습니다 그때는. 예. 지금처럼 그렇구나. 이게 녹이 슬기 전입니다.
1: 자, 다음 가볼까요?
0: 네. 익명으로 온 남자분 사연입니다. 아니 밖에서 왜 이렇게 작가님이 웃으시지?
1: 이 방음이 잘 안 되네.
0: 예, 익명으로 온 사연입니다. 친구 셋이랑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정산하는데 친구 한 명이 유독 자기한테 불리한 계산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너는 맥주 세 잔 마시고 난 한 잔 마셨으니까 계산 빼줘 그냥. 이런 식으로 슬쩍 빠지는 일이 계속됩니다. 돈이 크진 않은데 계속 이러니까 기분이 묘합니다. 여행은 또 너무 즐거웠거든요. 이 정도는 그냥 넘겨야 할까요? 아니면 얼굴 붉히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1: 밥자리나 술자리 N분의 1을 네. 난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니들이 다 마셨잖아 뭐 이런 거. 난 안주 안 먹었어 뭐 이런 거.
0: 뭐 맞긴 하죠. 맞긴 한데 그 기분이 있는 거니까 그 공기를 같이 공유한 값을 자릿세 같은 걸 내는 거죠.
1: 자릿세로 가요 그거를?
0: 친구비 같은 거 내는 개념으로. 아니 뭐 몇천 원 빼줘도 되는 거고. 아 너무 깐깐하다 친구분이.
1: 칼같이 나누는 건 좀 그렇죠.
0: 네, 근데 네. 조금은 빼줄 수 있죠.
1: 조금?
0: 네, 아니면 그 이 친구의 그 고도의 수일 수도 있지만 뭐 친한 사이에 그 정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거고.
1: 빼주면 얼마 정도 빼줍니까?
0: 만약에 한 셋이서 먹었어요. 제가 친구가 한 잔만 먹은 친구인데 대충 45,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뭐 너 만 원만 내 이런 식으로 그냥 내긴 내는데 기분은 어쨌든 만 원 너 8,000원 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로. 예, 천 원 단위까지 가면 너무 디테일하게 가질 수도 있고, 예, 그냥 대충
1: 택시비 만 원 정도 빼줘라.
0: 네.
1: 여행까지 갈 정도면 사실 제명 시키긴 애매한 친구인데.
0: 아, 제명은 좀 그래요.
1: 더구나 셋이잖아요.
0: 네.
1: 한 명 빼면 둘은 분위기 좀 이상해지거든요. 둘이 여행 가기 좀 그렇고. 다른 친구들이 그렇죠. 막 북적이는 스타일의 지금 뭐 그 친구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0: 셋이 딱 좋은데 사실.
1: 인간관계가 지금 딱 이 셋 뿐인 것 같아요. 한 명 빠지면 좀 어색해지는 거죠.
0: 네. 예. 근데 이 둘이 봤을 때 어색하고.
1: 그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0: 그 친구가 나 계산 빼줘. 네.
1: 나를 너희들은 어차피 자르지 못한다. 그러니 그러니 나는 이 고단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0: 친구 3분지기 딱 이거죠.
1: 지금 되게 솔로몬의 해결법이 있어요.
0: 뭐요?
1: 생일 선물 때그 친구한테 DC하자고 채팅에 왔는데, 그러면 이걸 누적해서, 근데 보통 남자들끼리 가면, 남자들 생일 잘안 챙겨주잖아요.
0: 안
1: 그쵸?
0: 챙기죠.
1: 그러면 이것도
0: 챙기기
1: 좀 어려울 것
0: 시작했으면 그거를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추죠.
1: 같아요.
0: 그래서 이 정도로 나는 한잔 마셨고 너네 세잔 마셨으니까 나 빼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 선물의 값어치 이런 것들을 안 따질까? 더 따지지 않을까?
1: 그렇겠죠.
0: 예.
1: 이게 참 애매하다. 그럼 다음에 네가 사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럴 땐 빼주고.
0: 그래요. 9549님, 오늘 처음 듣는데 오존의 상담소라는 게 오존 씨가 상담받는 건가요?
1: 거의 그렇죠. 제가 미디어 훈련하고 여기서 상담받고.
0: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오존 씨와는 한달 정도 상담소를 못 하겠네요.
1: 시간 너무 빨리 갔어요.
0: 오존 상담 좀 받고 살으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1: 제가 그럼 여기 사연 보낼게요, 가서.
0: 사회화 상담소. 자, 광고 듣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안 전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배텐의 영원한 막내 소혜가 배성재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2: 배성재의 텐 고민 상담 코너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로 스마트 체중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9920님, 대타 누군지 보려고 치지직혔습니다. 채팅창에 인원이 갑자기 좀 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3: 아니, 이 코너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왜 제가 간다니까 다들 대타만 궁금해하고.
2: 오존아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3: 격주로 해야 되나 그러면?
2: 그것 때문에 한 시간을 들었다라고 하신 분 있고.
3: 야, 네. 세상에.
2: 다음 주 상담소 게스트 1번 넉살, 2번 카더가든, 3번 윤마치 세 명 중 한 분입니다.
3: 와, 정말 네.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네요. 세상에. 네.
2: 자, 이 셋 중에 하나였죠.
3: 원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을 텐데 사람들이.
2: 그렇죠. 정답은
3: 두구두구두구두구
2: 윤마치십니다.
3: 와.
2: 죽는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3: 야,
2: 1번이나 2번이었으면은 뭐 분위기 뻔했네요. 안 좋아질 뻔했습니다.
3: 진짜로.
2: 예, 3번 아니면 폭파였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오존 씨 신혼여행 한 달 동안 잘 다녀오시고.
3: 아, 감사합니다.
2: 건강 관리. 예, 여름에 네. 또 거기 더우니까 지금 유럽이.
3: 네, 좀 걱정이
2: 건강 관리 잘하시고 싸우지
3: 네.
2: 마시고.
3: 네네. 네.
2: 예.
3: 감사합니다.
2: 자, 그럼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3: 예, 잘 다녀오세요.
2: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등합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3: 네.

0: 컬투쇼 썸머 선물 패스타 7월 17일 금요일까지 컬투쇼 선물 창고를 탈탈 털어갔고요.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군세 처리기,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등등 선물하면 폭하는 사람들 뒤로와 뒤로와.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2: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생길 경우 폐쇄적인 특성상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학대받는 아이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관심입니다. 우리 주변 아이의 얼굴, 신체에 자주 상처가 생기거나 집안에서 큰 소리의 싸움,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릴 때 무심코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112, 전화상담은 182.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학대받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선물을 받을 때보다 줄 때의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받았던 마음에 보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뿌듯하고 행복해지는데요.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느끼는 그

자, 윤미래 선물로 7월 8일 수요일 딘딘의 뮤직하이 시작했고 전 DJ 딘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선물을 받을 때보다 줄 때의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저는 한 23살 그때가 이제 딱 전역하고 났을 때니까 그때부터 아마 받는 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 주는 게 훨씬 마음이 편했고 그래서 예전에 뭐 많이 얘기했는데 뭐 썸 타거나 이럴 때 제 생일에 선물을 주면 아 모르겠어 뭔가 커플이면 연인이면 생일 선물 주면 그냥 받았던 것 같은데 썸이면 내가 이 사람 생일을 챙겨줄지 안 챙겨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생일에 선물 받을 때 그 사람 선물도 사서 같이 줬어. 그래서 선물 교환식처럼 했어요. 그러면 왜 너 생일인데 나한테 선물을 줘 하면 아 그냥 내가 받는 게 좀 미안하고 어쨌든 생일인데 같이 있어주니까 하면서 이렇게 줬었던 것 같고 연인은 그래도 내가 좀 어쨌든 그때까지는 챙겨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 생일이 약간 애매하면 뭐 예를 들면은 제 11월 생일인데 막

6월 달에 만약에 9월에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 친구 생일이 9월 초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 생일 선물 받을 때 뭔가 생각해봤을 때, 아, 내년 9월까지 만날까? 아, 일단 선물 줘야겠다 하고 선물 줬던 것 같아요. 예. 받는 게 불편해서.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도 선물 많이 드리니까요. 오늘도 2시간 쭉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1544님이 쿠팅 심야조 알바 가는 중에 듣고 있습니다. 천안 1캠프 심야조 오늘도 화이팅 하자고 힘좀 주세요 해주셨는데, 아, 심야 일, 예, 쉽지 않죠. 예, 모두 천안 1캠프 심야조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하나님이 청취율 조사 전화는 보통 몇시 오나요? 2013년도에 라디오 듣고 오랜만에 왔는데 그때랑 똑같겠죠 해주셨는데, 아마 그 9to6가 그분들 조사 근무 시간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모르는 번호로 01로 아마 전화가 갈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번호더라도 한번 받아주시고요. 딘딘의 뮤직하이 듣고 있다.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쯤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이고요. 이번 주에는 문화 선물도 준비를 했는데, 두산 아트센터 영광홀에서 열리는 연극 플리백 관람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리고요. 7월 18일 토요일 저녁 6시 공연이고, 블랙 코미디 여성 1인극 작품이고요. 19세 이상 관람 가니까 보고 싶은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77로 성함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비건 씨와 연사친 함께 할 거고, 오늘도 주제 사연이나 고민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참여 많이 해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 씨라!

0: 하나씩 하면 하하이.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간만에 쇼핑을 하러 가서 여름용 원피스를 한벌 구매했다. 직원분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길래 바로 갈아입고 남은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뭐야, 아까랑 느낌 너무 다른데?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적재최유리의 묘하게 달라였고요. 김민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이야기 하기 전에 날씨 관련해서 안내사항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 일부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되었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밤사이

이에 높은 기온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주무시기 전에 수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실내 온도나 습도도 쾌적하게 조절해 주시고 열대야 건강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민정님이 분명히 옷가게에서 봤을 때 예뻐 보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서 깜짝 놀라셨다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게 그 분위기도 있죠. 거기서 이제 직원분들이 어떤 멘트를 해주시느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거울이랑 조명이랑 그 새 옷 느낌이 있는데 뭔가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약간 그 거기는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공간이고 우리 집은 정말 그냥 평범한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입었을 때 아까 거기랑 좀 느낌이 다른데? 약간 이런 게 좀 있죠. 쇼핑할 때 직설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좋냐 아니면 좋게 좋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좋냐 해주셨는데 저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주시는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친구랑 저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오히려 걔랑 쇼핑하러 가면 이제 돈을 아끼죠. 왜냐면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딱 봤을 때 그게 너한테 어울리냐? 이러면 그래? 하고 이건 어때? 그러면 야 이건 다 입잖아. 그래? 그럼 뭐 사? 이 티나 사 이거. 이 기본 티 뭐 이러면 이제 그런 거 사니까 좀 돈을 확실히 좀 아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김민정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에는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4599님이 마을 버스기사인데 마감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힘드네요. 유유.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GD 태양 대성의 홈스윗 홈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마감 잘 하시고 빨리 집에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4599님이 신청해 주신 GD 태양 대성의 홈스윗 홈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창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아, 2765님이 승무원인데요. 랜딩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라디오 검색해서 들어온 거라 딘딘님 목소리는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너무 좋아요 해주셨는데 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늘 비행기 타고 왔는데 예, 지금 일본에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모자를 제가 라디오 하면서 모자 쓰고 온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 자, 류현정님이 다들 자는데 혼자 조용히 고릴라 켰어요. 딘디님 방송 들어보고 싶어서 언제 하시지 하다가 아 지금이구나 하고 바로 딘디님 뮤지카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고 더운지 밤인데도 너무 덥네요. 오늘 첫 에어컨 가동했어요. 완전 시원해서 너무 좋은 밤이에요. 역시 에어컨 최고 해주셨는데

한국 날씨를 제가 잘 몰랐어가지고 예, 제가 지금 월화수 2박 3일을 갔다 와가지고 사실 일본 엄청 덥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희 있을 때까지는 괜찮고 오늘부터 조금 더워지는 딱 시즌인데 저희가 싹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한국이 더웠군요. 자, 잠시 후 2부는 비건씨와 연사친 함께합니다. 오늘도 2부 주제사연이랑 실시간 고민사연 보내주시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고, 자, 저는 김대영님이 신청해주신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김디 씨도 비 오는 날 좀 센치해지는 스타일?
1: 전 비 오는 거 좋아합니다.
0: 아니 라디오예요 지금.
1: 아, 저 비 오는 날 좀

0: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시작부터.
1: 저 일본에 있다 와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 몰라가지고.
0: 예. 가까운 사람에겐 창피하고 안 친한 사람에겐 꺼려지는 은밀하고 아찔한 우리들의 연애 이야기.
1: 자, 평균은 심하지만 드론은 드립니다. 연애 얘기 들어주는 사람 친구
0: 연사친.
1: 자, 딘딘의 뮤지컬 2부 연사친 시작했고요. 비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건입니다.
1: 네, 뭐 한 주 동안 좀 뭐 하시면서 지내셨는지
0: 아시잖아요. 네. 아시는데 물어봐요.
1: 맞습니다.
0: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1: 제가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해라는 문자가 비건한테 와서 제가 짜증나는데 기분이 좋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예.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해 해서 제가 좀 기분 나쁜데 기분이 좋네 했더니 하루 종일 남자 생각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이구나라고 너가 보냈던, 비건 씨가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예. 제가 이전에 이제 일을 할 때 또 이제 여성 아티스트 분들 맡았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남자고 또 그게 딘딘이고 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
1: 좀 근데 예. 그 비건 씨가 막 예. 그 만약에 뭐 아이돌 친구들의 가사를 쓰게 된다면 네네. 그 친구들의 일대기를 계속 보고 막 그 변화 지금까지 변해온 과정을 막 보고 막 이러잖아요. 막 컨텐츠도 보고 막 하잖아.
0: 네.
1: 내 거는 좀 봤어 그러면?
0: 오히려 그 부분은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1: 그래?
0: 너무 찐따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하나하나 그 모으는 재미가 너무 있고 그래. 너무 찐따 같아서 그리고 옛날에 그 해피투게더 나오셨던 네,
1: 완전 옛날에
0: 네, 이렇게 모이칸 머리 하고 나오셨는데
1: 모이칸?
0: 약간 이렇게 좀 머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1: 아, 너무 이상한 머리 있어.
0: 너무 이상한 머리를 하고
1: 이상한 머리 있어. 이상한 머리 있어.
0: 하시는데
1: 아 이거
0: 예, 이 머리예요. 이 머리 하고 나오시는데
1: 로꼬랑
0: 그때 이때 딘딘 씨가 이제 사실은 거의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시기였어요.
1: 아, 이때 그래도 올라가고 있을 때지.
0: 그러니까 쇼미더머니로 유명해졌지만.
1: 아, 저 때가 내가 이거 진짜 사나이 이후일 거야.
0: 야, 진짜 사나이 이후예요.
1: 이후야.
0: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친 간절함. 진짜 여유가 아예 없고 그냥 여유가 아예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고
1: 뭔 말인지 너무 잘 알아.
0: 그 흐름이나 이런 게 자기랑 상관없어. 내가 그냥 방송에 많이 나가야 돼.
1: 나 지금 진짜 잘 해야 돼. 약간 이런.
0: 예.
1: 그냥 그럼, 내 뒤에 뭔가 덤프트럭이 나를 지금 밀고 오는 느낌으로
0: 맞아요.
1: 나 이거 해야 돼 막 이런 거였죠.
0: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1: 와, 근데 나도 지금 비건 씨가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는 제가 할 때 상대방의 그걸 기다려주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진짜 4시간 촬영하면 4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있었던 거야. 그러네.
0: 그런 것들 보는 재미가 또 있고.
1: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내가 변해왔는지 이런 걸 가사에 어떻게 녹일지 약간 이런 거잖아요.
0: 그런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다 가져온다기보다는 그 흐름을 저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어떤 다른 생각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1: 야, 난 근데 그런 거는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제 남들을 봐줄 여유가 생겼다 이런 거 정도. 그런 뉘앙스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진짜
0: 네네네.
1: 나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엄청 했는데.
0: 네네. 근데 제가 진짜 많이 느꼈던 거는 디니 씨가 요즘에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1: 근데
0: 정말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1: 맞아.
0: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딘딘을 쭉 보면서 요즘에 딘딘을 딱 볼 때 제일 뭐가 느껴지냐면 딘딘이 얼마나 이런 말하는 게 너무 싫어요. 얘를 칭찬해야 되는 게
1: 해봐.
0: 그게 너무 싫은데
1: 해봐.
0: 얘가 얼마나 예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요즘 이제 대중분들이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고 근데 옛날에는 몰랐어. 왜냐면 얘가 여유가 없었거든. 그걸 보여줄 틈이 없었어.
1: 야, 너 진짜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했구나.
0: 그때는 네. 저희는 이제 사석에서도 보고 하니까 진지한 얘기도 하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 방송에서의 딘딘은 그냥 정말 민폐에 가까운 텐션이요. 솔직히 얘기하면.
1: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돌 친구들이 컴백을 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 그들도 대화를 해야 되잖아.
0: 네네.
1: 근데 나는 내 코가 석자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랩 배틀 하듯이 멘트를 배틀했어. 그 상대들.

0: 맞아요. 어. 네.
1: 그래서 그 팬분들이 되게 저를 안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2: 될 수 없었죠.
1: 근데 웃기긴 하네. 막 진짜 미친 사람 같네. 약간 이런 건 있긴 했는데.
0: 그러니까.
1: 어쨌든.
0: 어쨌든 그 각인이 되려고 했던 시기가 저는 약간 멋있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또 투지가 느껴졌다.
1: 어쨌든 요즘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기쁘면서도. 네. 분명히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또 좀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0: 네네. 제가 될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0: 장난.
1: 자, 임성규님이 비건님 정말 잘생겼네요. 잘났네. 멋있어요.
0: 딱 다가리고 온 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0: 저도 제가 지금 화면 보는데 제가 잘 안 보이거든요.
1: 나 그래서 지금 잠깐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
0: 다른 걸 보시고 계신가 했던.
1: 박성현님이 저 학원에서 저보다 어린 중1 애들이 아우라 파밍 얘기하는 거 봤어요 해주셨는데 약간 요즘 그런 건 쓰는 것 같아. 감도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
0: 감도는 정말 많이 쓰죠.
1: 그러니까 감도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0: 아우라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1: 아우라는 사실 아우라보다 감도라는 걸 많이 봤어요.
0: 저 새로운 신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작진 여러분들까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 던져보세요.
0: 필찻.
1: 어?
0: 필찻.
1: 필찻. 아, 필요할 때 찾는 사람?
0: 오, 어떻게 알았어?
1: 아, 뭐야? 어, 이건 꽤 저도 들어본 얘긴데.
0: 어, 진짜요?
1: 그러니까, 아, 걔 완전 필찻이야 뭐 이러진 않고. 걔 근데 너무 필요할 때만 찾잖아. 약간 이래서?
0: 아, 너 맨날 필찻 하잖아. 이렇게.
1: 아, 그래. 근데 이거는 좀 이건 좀 그거 아니야? 이건 좀 다 아는 거 아니야?
0: 아니요. 이거 완전 MZ들이 쓰는 거예요.
1: 아니 아우라 그쵸. 파밍 이런 거는 약간 뭔가 신조어 새로 생긴 단어 같은데 필찻 이런 거는 뭐 질찻 같잖아. 즐겨찾기 같은.
0: 근데 실제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아 걔가 자꾸 필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 진짜 아저씨처럼 뭐라고 피피 뭐? 이러면서 피차 이러면서 그래 버렸어.
1: 아 필차 필요할 때만 찾는다고요 이랬다고.
0: 아 필찻이 네, 그렇게 안 해요. 아 뭐냐면요 필찻이 뭐냐면요 필요할 때 찾는 거예요.
1: 아 형. 설명을 해줬구나. 아,
0: 어른 대하듯이
1: 아프겠네. 자 본격적으로 연사치 시작해볼 건데 사연 하나 왔습니다. 네. 빙원 씨가 소개해 주시죠.
0: 네, 남성분인 528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OTT로 볼 영화를 고르다가 일본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를 보게 됐습니다. 십몇 년 전에 첫사랑이랑 같이 본 건데 그때 생각나면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오래 지난 일인데도 첫사랑은 여전히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1: 자 영화를 보다 첫사랑이 생각났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첫사랑이랑 같이 보던 영화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0: 어 몰라요?
1: 아 기억이 안 나.
0: 완전 유명한 일본 영화입니다.
1: 아 안 본 것 같아요. 어 아 딱 제가 안 볼 것 같은. 예. 네. 딱 제가 안 볼 것 같은. 예. 네.
0: 되게 뭐라 해야 될까?
1: 제가 보는 거 김부장, 맨 끝줄 소년 이런 거 봅니다. 예. 네. 참교육 이런 거 있죠. 예. 네.
0: 김부장 어때요 스타일이요?
1: 김부장? 네. 아 저는 소지섭 선배님을 좋아해요.
0: 아,
1: 그
0: 서간지. 네.
1: 소지섭 선배님이 약간 이렇게 진짜 그 말수 없고 네네.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
0: 네네.
1: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 뭐야 지금 만나러 왔는데 소지섭 선배님 나왔어?
0: 이거 한국판이 있었구나. 아 몰랐다.
1: 그래?
0: 어. 아 리메이크가 있었어요.
1: 아 근데 여기서는 약간 그 멜로 아니에요? 아 나는 근데 말고. 소지섭 선배님의 그 남자다운 약간 이걸 좋아해요. 김부장 느낌 그냥
0: 액션
1: 그 약간 막 진짜 분노한 것 같은 표정으로 하는 연기를 너무 좋아해요. 미사도 그러잖아요. 그
0: 아, 미사 맞아.
1: 미사가
0: 있었죠.
1: 하나 네. 있잖아 늘.
0: 맞아요.
1: 그 캐릭터를 좋아해요 저는.
0: 나랑 밥 먹을래 뭐 그거요. 네.
1: 그때 뭔가 굉장히 화나 있고 부정적이고 앵그리 소지섭이잖아.
0: 맞죠.
1: 저 앵그리 소지섭을 좋아해요.
0: 네. 앵그리 소지섭.
1: 자, 아 그런 거 뭐 영화나 드라마보다 이거 그때 걔랑 본 건데 뭐 이런 작품 있어요?
0: 저 영화 같이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1: 그래?
0: 보통 혼자 보는 거 좋아하고 같이 보면 오히려 좀 가벼운 걸 봅니다. 제가 진짜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은 좀 혼자서 보려고 하는 편.
1: 저도 예를 들면은 막 보헤미안 랩소디나 이런 음악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1: 그런 거는 벌구랑 보러 가거나 그러니까 진짜 영화 볼 때 말 안 하는 사람들 있지.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 막 괜찮네. 약간 이러는 사람들 있지. 끝나고 나서 괜찮네. 야, 뭐 먹을래? 약간 이런 사람도 있잖아.
0: 네.
1: 그런 사람들하고 보는 게 편해.
0: 그렇죠. 아 근데 예전에 그런 거 하나 있다. 스타이즈본. 스타이즈본 제가 어떤 여성분이랑 처음 같이 봤는데 나중에 볼 때도 자꾸 그 생각이 나긴 했습니다.

0: 그래. 네. 저는 스타이즈본을 영화관에 나왔을 때 안 봤고 이탈리아 네. 가는 비행기에서 봤어요.
1: 너무 좋죠.
0: 근데 제가 그때 심리 상태가 뭐 심리 건강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제가 그걸 보다가
1: 그런 날도 있어요?
0: 비행기에서 진짜 왜요? 오열을 했어 막.
1: 아 진짜.
0: 이탈리아 가는 비행기에서 네. 오열을 했는데 내 옆자리에 있는 이탈리아 아주머니 백인 아주머니가 나를 달래줬었어. 아. 휴지를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막 내를 이렇게 톡톡 쳐줬던 기억이 나면서 내가 더 오열을 하고 그게 너무 강렬한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스타이즈본을 진짜 한 2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냥 술 먹을 때 코로나 때 술 먹을 때 진짜 맨날 그냥 봤어. 그래서 막 만났던 여성분들이랑 진짜 다 봤었던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명이 졸더라고 너무 많이 보니까 그때 이제 내가 느꼈지. 아, 아 감도가 나랑 안 맞네.
1: 아우라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
0: 자 아,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첫사랑이 언제예요?
1: 근데 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희 어렸을 때는 첫사랑 하면은 무조건 한 명이 있었어. 근데 우리가 좀 크고 나서는 그런 개념이 좀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
0: 너가 내 첫사랑이야 이런 거?
1: 어, 준진 씨 첫사랑을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첫사랑이 맞아요?
0: 제가 볼 땐 맞는 거 같아요.
1: 아 진짜요? 어.
0: 왜냐면은 네. 그 저도 생각해보면 아 이 친구가 내 첫사랑이었나? 이러는데 아 둘 다 아 얘가 내 첫사랑이다 하는 게 있지. 처음 이
1: 그런 게 있구나.
0: 말도 안 되는 뜨거운 사랑 얘 때문에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감정을 느낀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있죠.
1: 오, 저는 한 세 번 갱신되고 나서부터는 첫사랑을 지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 아 그래?
1: 계속 아 여기가 첫사랑이다. 여기가 첫사랑이다 하고 세 번째 첫사랑이 생기고 나서는 아 첫사랑 같은 게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0: 아 아니 왜냐면 비곤 씨가 좀 가볍게 사랑해서 그래.
1: 아니죠. 정말로 매번 최고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0: 근데 그러면 최고의 사랑을 제일 처음 했던 사람이 첫사랑인 거지. 근데 그 그래요? 다음에 그 최고의 사랑이 갱신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네네. 최고를 한 게 아니지.
1: 근데 그렇게 치면은 제일 처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어떤 그 순간에 딱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지 아니지. 좋아하는 거랑 이제 사랑이랑 다르니까. 그 없어요? 그런
1: 그러니까
0: 거?
1: 새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 이 사람 진짜 와 이게 사랑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사람 만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진짜 사랑이야.
0: 근데 계속 그러잖아요. 갈수록 갱신되잖아.
1: 맞아요. 에.
0: 그러니까 최고를 찍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1: 오케이.
0: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첫사랑에 대해 사연 받아볼 건데 비곤씨가 네. 참여 방법 소개해 주시죠.
1: 네. 내 첫사랑은 언제였는지 누구였는지 여러분의 첫사랑과 관련된 사연 보내주세요. 구체적인 상황과 에피소드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릴게요.
0: 자 그럼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FT아일랜드의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FT아일랜드의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 듣고 오셨고요. 오늘 여러분의 첫사랑 썰에 대해서 사연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듣고 온 노래 제목이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였는데 이거 부르신 홍기용도 첫사랑 무덤까지 안 갈걸?
1: 이미
0: 무덤까지. 아니 근데 만났던 모든 친구들 중에 약간 그래도 기억에 남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이 나. 뭐 그러니까 막 아 보고 싶다 그립다 이게 아니라 생각은 그러니까 기억은 있잖아. 그런 뜻으로 무덤까지 간다 그러면 가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아, 너무 사무쳐 이러면서 무덤까지 가진 않지.
1: 최대로 오래 그리워해 본 적이 얼마 정도예요?
0: 근데 그립다는 게 막
1: 아파야 돼. 아플 때까지. 아픔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0: 그래도 꽤 갔던 것 같아. 나 1년 넘은 것 같아.
1: 1년 넘게.
0: 야, 계속 생각나는 거는 그 정도 갔던 것 같은데.
1: 그냥 어디서 이렇게 이름 같은 거 딱 보이면 약간 번개 팍 칠 때 있잖아.
0: 아니 매일 생각났어. 매일.
1: 매일.
0: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죠. 가만히 있다가 아 오늘은 생각이 안 났네. 아 지금 생각났다. 약간 이런 거 있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좋아했네. 그게 막 사무치게 그리워 그립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어. 자 오늘도 설문조사를 가져왔는데 미혼 남녀 약 800명한테 첫사랑이 생각나는 순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남자와 여자가 고른 1순위가 달랐다라고 합니다. 남자는 술 마시고 취했을 때가 1위였다라고.
1: 너 내가 첫사랑은 아니지?
0: 아 아니에요.
1: 아니 너 왜 근데 왜 자꾸 술 마시면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0: 아 이제 안 합니다.
1: 왜 했을까요? 네. 왜 했던 걸까? 너가 나한테
0: 그때 뭐냐면
1: 왜 굳이 나였어?
0: 제가 술 마시고 취했을 때 전화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0: 얘 놀고 있다 싶은 애들한테 전화했어요.
1: 뛰려고?
0: 얘 100% 지금 이 시간에 논다 하는 애들 몇 명 있어. 걔네한테 전화했던 거예요. 네.
1: 단 한 번도 근데 만난 적이 없어.
0: 맞아.
1: 네, 그렇게
0: 다 안 놀고 있었어 너가.
1: 그러니까.
0: 근데 이게 그건 것 같아. 평소엔 좀 억압돼 있고 생각도 잘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딱 술 마시는 순간 이게 이제 풀리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 감정이 이제 폭발하니까 그런 것 같은.
1: 맞아요.
0: 직전에 헤어진 사람이면 술김에 연락이라도 해볼 텐데 첫사랑은 연락처를 모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주셨는데.
1: 네.
0: 뭐 첫사랑이 너무 근접하진 않으니까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1: 그렇죠. 서른 중반 넘으면 사실 첫사랑은 좀 멀리 있다고 봐야죠.
0: 그렇지. 예. 자 그리고 여성분들이 뽑은 첫사랑이 생각나는 순간 1위는 추억이 있는 장소나 음악 물건들을 접했을 때였다라고 합니다.
1: 아까 영화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일 때고요.
0: 뭐 음식점을 간다거나
1: 장소가 가장 강하지 않을까요? 예.

0: 예, 자주 가던 뭐 예를 들면 뭐 바라든지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 예.
1: 아, 전 이랬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여자친구랑 어디 여행을 갔었어요. 국내로.
0: 네네.
1: 거기 숙소가 너무 좋았어. 와, 여기 진짜 좋다 이러고 있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친구랑 이제 우리 여행 갈까 이러다가 그 친구가 이제 여기 숙소 괜찮다고 보냈는데,
0: 아하,
1: 잊고 있다가 봤는데 거긴 거야. 자, 근데 내가 차마 가자고 못 하겠는 거야, 거기는.
0: 그치 그치.
1: 양심이.
0: 그치 그치.
1: 내가 정말 쓰레기가 아닌 이상 여기를 같이 못 가겠는 거야.
0: 그쵸. 예.
1: 그래서 딴 데로 갔죠. 예. 그 기억은 있어.
0: 네.
1: 뭐야, 씨. 아, 깜짝 놀랐네.
0: 왜요 왜요 왜요.
1: 아, 오빠 이제 저 사람이 나랑 아는 사람인가 했네요. 한복희님이.
0: 네.
1: 오빠 친구가 제 첫사랑이에요. 근데 그거 알죠? 친오빠의 친구라서 더더욱 들키기 싫은 거. 오빠가 제 첫사랑인 그 오빠를 집에 데리고 오면 괜히 어슬렁거리고 오빠가 친구 집에 데리고 온다고 하면 설레서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오빠가 쟤 왜 저러냐 하면서 핀잔 주고 그랬네요. 광석이 오빠 보고 싶다. 잘 지내지 해주셨는데.
0: 와, 완전 내 여동생.
1: 아, 그래?
0: 네.
1: 나 근데 약간 지금 이 한복희님. 네. 감성 약간 응답하라 1978 막 요 정도 느낌인데 약간.
0: 197은 없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만든 거야.
0: 아,
1: 그런
0: 아,
1: 바이브인데.
0: 아,
1: 어. 그 막 선풍기 돌아가고 있고.
0: 네.
1: 어, 야, 절로 가라고 막. 네네네. 하고 막. 어.
0: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여동생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저희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1년 동안 뭐 상반기에 한 번 이야기하고 하반기에 이야기 안 할 수도 있고. 어어. 이 정도로 대면 지냈어요.
1: 어어.
0: 그냥 필요해도 안 불러.
1: 어어.
0: 그 정도로 이제 둘 다 사춘기가 너무 심해서. 어어.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집에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갓세븐의 진영 군 있잖아요.
1: 어어.
0: 연기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 진영 군이랑 같이 춤학원을 다녔어요.
1: 어, 친구야.
0: 예, 예. 그래서 그 진영 군이랑 저희 집에서 자게 된 날이 있었죠. 학원 끝나고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1년 동안 한 번도 말 안 하다가 여동생이 갑자기 방에서 딱 나와가지고 오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니까 만두 구워줄까?
2: 만두 구워줄까? 이게
1: 웃기네.
0: 어. 이게 제가 이걸로 한 20년 동안 놀리고 있어요.
1: 아, 웃기네. 만두
0: 계속 놀리고 있어.
1: 그 만두 구워줄까 너무 웃기네. 어.
0: 갑자기 만두를 구워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너무 당황해서 뭐 구웠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만두를 막 구워서.
1: 야, 귀엽다.
0: 네, 귀엽죠.
1: 중 2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을 한 거잖아.
0: 그러니까.
1: 네. 너무 저 진영 오빠 얼굴 이렇게 슬쩍슬쩍 보고 싶은데 야, 방 밖에 나갈 수 없고 뭐하지? 오빠 왜 만두 구워줄까? 귀엽네. 어.
0: 에, 그랬던.
1: 근데 그때 면전 앞에서 놀리진 않았나 보네.
0: 네, 그렇죠. 어. 네, 그때는 좀 참아주고 이제.
1: 아, 그리고 그때는 어차피 대면 할 때니까 막 놀리고 이럴 또 바이브는 아니야.
0: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 그냥 마치 싸운 것처럼 대화를 안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1: 자, 9320님이 뭔가 저는 좋아한다는 말은 잘해도 사랑한다라는 워딩 자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내가 먼저 사랑한다 말해봤던 사람이 사람을 첫사랑이라 칩니다. 크크. 어. 신기하네.
0: 그 딘딘 씨도 약간 사랑한다는 말 되게 나중에 하는 타입 아니세요?
1: 아니 그 딱 어느 순간에 탁 오는 것 같아.
0: 어?
1: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아, 나 얘 사랑하는구나 이게 딱 느껴질 때가 있으면
0: 딱 해버려요?
1: 그냥 해버려요.
0: 어.
1: 근데 그게 되게 빨리 올 때도 있고 아예 안 올 때도 있어.
0: 야, 그럼 어떡하냐.
1: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근데 진짜 바본 게 누가 만약에 연인이야. 근데 누가 갑자기 사랑한대 나보고 연인이. 그럼 그냥 나도 나도 사랑해 하면 되잖아. 네, 어, 고마워 이랬어.
0: 진짜 너무 싫다.
1: 아니 그냥 나만의 약간 그거였던 것 같아. 그냥
0: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 거짓말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는 좋은데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속도가 다른 거죠 서로가.
0: 네네네.
1: 근데 그러면은 나는 질에 마음이 다쳤던 것 같아. 갑자기 이 사람이 내가 아직 준비 안 되는데 갑자기 나한테 사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 어, 나는 왜 얘를 안 사랑하지? 하면서 안 맞나? 약간 이런. 진짜 재수 없다.
0: 재수 없어요. 네, 저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1: 자기야 사랑해.
0: 고마워. 미친 사람 아니에요?
1: 아파.

0: 아팠어.
1: 그때 때려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아팠어. 아팠구나.
0: 아, 네. 야 진짜 무슨 거의 야 진짜 진영급으로 잘 생겨야 돼. 이런 말 하려면
1: 그래도 그래도 쉽지 않을까.
0: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연애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세요. 자 참여 방법 비건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0: 자 그럼 저희는 FX의 첫사랑니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김진의 뮤지컬.
1: 자, 진디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 비건씨와 연사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형성님 문자 읽어주시죠.
2: 네, 오늘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여자 만나러 간다고 약속 시간 40분 전에 약속 파토 당했어요. 진심 짜증났는데 그래도 덕분에 연사친 들을 수 있어 오히려 좋네요.
1: 신기하네. 뭐 이런 적 많지 않아요 근데?
2: 뭐 가끔 덜어 있죠. 짜증 별로 안 나지 않아요? 저는 약간

0: 가 가라. 어 그래 가.
1: 약간 근데 그거 대부분 연애 초 때 많이 일어나는 행위 아니야? 그 친구가 연애 초반일 때.
0: 그렇죠 그렇죠.
1: 나중에는 오히려 좀 시간 지났을 때는 친구가 나 때문에 싸우잖아.
0: 그렇죠.
1: 아니 갑자기 비건이

0: 비건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해. 아직 가야 돼. 약간 이렇게 돼버렸네. 네.
1: 너보다 비건이 내 생각 더 해. 자, 이번에 긴 사연 만나볼 건데요. 남성분인 3578님이 보내주셨고요.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제가 남중남고를 다녀서 학창시절에도 연애와 거리가 멀었다가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요.
2: 자기야 미안, 많이 기다렸지.
1: 아니야 괜찮아. 덥지? 뭐 시원한 거 마실래? 카페 갈까?
2: 응.
1: 온 세상이 핑크빛에 여자친구한테 톡만 와도 심쿵하고 이런 게 바로 사랑이구나 싶어서 하루하루 설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2: 자기야 진짜 미안해. 아, 나 내 버스 시간 잘못 봐가지고.
1: 아, 그럼 연락이라도 해주지.
2: 아, 진짜 미안해. 버스 타고 오는데 막 민정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걔 요즘 학교에서 막 힘든 일 있다 그래가지고 나 들어준다고.
1: 아, 그래?
2: 미안해. 자기 화난 거 아니지?
1: 아니야 아니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데이트 날 지각을 한다든지 친구랑 관련된 일이 있으면 연락이 뜸해진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점점 서운한 일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이런 불만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저는 이게 첫 연애라서 한 번도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다툼 없이 깔끔하고 담백하게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자, 3578님의 사연이었고요. 이분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고, 자, 20대 초반에 첫 연애 중인데 여자친구한테 생긴 불만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첫 연애가 기억이 나십니까?
0: 첫 연애?
1: 근데 너무 옛날이라고 얘기하기 애매하네.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첫 연애라 그래야 되나 그러면?
0: 그럼 나 20살인데?
1: 근데 그래도 문제는 그때도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잖아요.
0: 그러게요.
1: 왜냐면은 뭐 학창 시절에 만났던 적이 있으니까.
0: 맞아요. 어떻게 말했더라 어렸을 때? 그냥 말했던 것 같은데.
1: 갈등을?
0: 어.
1: 아니, 근데 그게 짜증조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나 이러는 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성숙하게 우리 얘기 좀 할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짜증을 냈어.
0: 나도 그랬던 것 같아.
1: 이렇게 성숙하게 우리 그래 일단 싸우지 말고 우리 얘기해볼까? 약간 이랬던 거는 사실 한 30 넘어서부터인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우리 만나기로 했을 때 자꾸 늦게 오는 거 너무 서운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나 어렸을 때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늦게 올까?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뭐 이유가 있어?
1: 맞아, 맞아.
0: 약간 이렇게 약간 감정을 드러내버리는 약간 이런
1: 약간
0: 상태.
1: 어른이 되고는 약간 근데 나는 사실 너가 좀 늦는 거가 조금은
0: 서운할 때가
1: 서운할 때가 있어. 근데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성인이고 약간 어릴 때는 근데 왜 자꾸 늦어? 왜 맨날 친구가 먼저야? 약간 이렇게 시작이 되지.
0: 맞죠, 맞죠, 맞죠.
1: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볼 때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전 이걸 잘 못해요.
0: 그래요?
1: 아, 저는 만약에 연인이 있으면 연인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괜찮아. 근데 일할 때
0: 그래요?
1: 진짜 힘들어. 근데 이제 비건 씨 같이 저를 저랑 오래 알고
0: 그러니까.
1: 내가 잘 아는 사람은 괜찮아.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신임이 있으니까 얘가 뭘 해도 그래 얘가 여기서 벗어나진 않으니까 괜찮아. 그래 너 하고 싶은 거야 괜찮아. 뭐 이러 야 그냥 편하게 말해 이게 되는데 내가 뭐 방송 일을 하다 보면 처음 보는 스태프분들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0: 그럴 수 있겠다.
1: 답답한 게 있고 뭔가 융통성 없이 하거나 이러면 난 그거 진짜 제 버튼이거든요. 약간.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죄송한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죄송한데 근데 진짜 죄송한데 이게 꼭 필요할까요? 라고 많이 물어봐. 근데 거기서 왜요? 이러면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한 장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그러네요. 이거 뭐 별로 필요 없겠네요. 아니면 나한테 설명을 좀 설득을 설명을 했는데 내가 납득이 갔어. 그러면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렛츠고 이거야 나는. 근데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데요? 하면 아니 근데 이거 그냥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랑 나랑 대화가 안 되는 순간부터 나는

0: 마음이 다치고.
1: 아 그거 어려워. 정말 어렵지. 어.
0: 근데 요즘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1: 아 정말요?
0: 그래서 사실 되게 요즘 근데 이게 뭐냐면 안 될 것 같은 거는 애착이 없는 데에는 얘가 뭘 하든 아무 신경 안 써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인데 애착이 있으면 더 이거를 좋은 길로 만들어가고 싶은데 소통 방식이 이제 제가 말투가 막 착한 말투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 보는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짜증을 내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난 이게 애착에서 비롯된 건데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제 잘못이니까 제가 이제 점점 내가 고쳐야 되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이제 내 주변에 이제 저랑 같이 오래 일한 사람들은 다 아 너가 이러는 거를 조금만 알면 되는 데인데 그게 아니니까.
1: 그냥 그런 게 뭔가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야기해주고.
0: 그러니까.
1: 그렇게 왔다 갔다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모두가 다르니까.
0: 왔다 갔다가 안 되면 이제 미치는 거지.
1: 맞죠, 맞죠.
0: 그리고 저는 좀 직설적으로 바로 딱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직설적으로 바로 딱 와주면 좋은데.
1: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딘딘.
0: 그러니까.
1: 딘딘 씨랑 말 길게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아요.
0: 비건 씨한테 딱, 딱, 제가 딱 물어보잖아요. 야, 너 그래서 얼마 받을 거냐?
1: 나 이렇게.
0: 근데 그건 좀 어렵다, 야.
1: 그럼 이렇게.
0: 야, 그래. 그럼 내가 그거 맞출게.
1: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0: 딱, 딱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편한 거예요. 얘기해, 얘기해. 그다음에 야, 그거 선 넘었다. 아, 넘었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이쪽에서도 맞춰주잖아.
1: 맞아, 맞아.
0: 그게 돼야 되는데.
1: 콘텐츠 이야기할 때도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저는 그게 너무 좋고.
0: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저는 좀 필요한데. 근데
1: 그래서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0: 진민 씨.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을 대하는 법을 제가 좀 배워야 되지
1: 나도,
0: 않을까.
1: 나도 그래야 돼요.
0: 아니면 안 하면 되지.
1: 아니 그래도 조금씩 맞출 필요 있어요.
0: 맞습니다.
1: 다 다르기 때문에
0: 내 맘대로 할 순 없지. 다
1: 맞아요, 맞아요.
0: 각자의 주체가 있는데.
1: 예.
0: 자, 이 윤영님이 그냥 다른 말 덧붙이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요?라고 해주셨고. 근데 이제 이게 뭔가 다른 상대가 들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야.
1: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은 하는데 그 어쨌든 우리 연인이 더 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게 그치. 제일 코어잖아.
0: 그치.
1: 그 마음을 드러내야 된다 이거야. 내가 이 말 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더 잘 만나기 위해서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된다고.
0: 그러니까 이 대화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토픽은 우리가 잘 하기 위함이다.
1: 맞아요.
0: 그걸 인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그냥 순간 얘가 짜증내네 이걸로 가면 안 되는 거지.
1: 곧 헤어질 때 되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안 하기 때문에 뭔가 그치. 잘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저 사람이. 혹은 내가 말할 때도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 이렇게 어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0: 자, 이거 들어봐.
1: 네.
0: 유현일 씨가 주신 아이디어예요.
1: 네.
0: 약속 시간에 자주 늦어서 예쁜 얼굴 덜 보니 속상한데 자기야 약속 시간에 자주 늦어서 예쁜 얼굴 보니까 속상해서 약속 시간 30분 전에 미리 알람 설정해 주면 어때? 라고 해보세요. 라고 보냈는데
1: 그러니까 화는 못 내요. 여기다가 화는 낼 수 없어요. 여기다 절대 화는 못 내는데 짜증은 날 것 같아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니 그럼 뭐 30분 정도는 괜찮을 거 아니야? 또 늦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릴 것 같아.
0: 아니 나는 딱 이 얘기 들으면 네. 뭐래? 아니 늦는 거 짜증나 왜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1: 아니 짜증나는 게 아니라 예쁜 얼굴 못 보니까.
0: 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나 너랑 왜 사귀었지? 아 근데 이거는 좀 뭐라 해야 될까?
1: 그 모태 솔로지만 괜찮아요. 그런 멘트네요.
0: 아,
1: 네.
0: 아, 그 느낌이죠. 자 최경옥님. 네.
1: 저는 조금 올드하지만 편지를 썼어요. 말로 하다 보면 감정이 욱해지고 언어 선택이 과격해져서 편지를 써서 전달했어요.
0: 약간 내 스타일이에요.
1: 저도요.
0: 저는 편지보다
1: 네.
0: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1: 그것도 편지죠. 네.
0: 근데 그게 서운해. 이런 거 싫어 이게 아니라
1: 이런 마음이 들었다.
0: 내가 네. 이렇게 길게 글을 써서 미안해.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너가 또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싶어.
1: 아예 저자세로? 저자세.
0: 나는 그냥 바닥에 누워서 시작을 해. 그러면서 이제 누워서 마지막 말을 던지는 거지. 근데 이래서 이렇다. 근데 결국에는 난 정말 너랑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네네네.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 기분이 나빴다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네. 보냈는데 여성분들이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길게 보내는 거예요.

0: 그래도 연필로 쓰든 텍스트를 쓰든 이제 글자를 쓰게 되면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본 상태로 다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 자, 김지선님이 저는 무조건 술 한잔 하자고 했어요. 짠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서로 쌓였던 게 자연스럽게 풀리더라고요 해주셨는데,
0: 아, 득과 독 동시에 있는 방법이죠.
1: 독이 뭐가 있어요?
0: 그 완전 불타오를 수 있죠 그 자리.
1: 아, 그 자리에서
0: 이러면서.
1: 아니, 근데 그건 비건 씨가 술을
0: 몰라서 그래?
1: 빨리 아, 천천히 못 먹잖아.
0: 응?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짠 하고 한 잔 마시고 바로 한 5분 정도 있다 또 짠 하고 마시고 이렇게 했을 때 한 네 번 왔다 갔다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짠을 계속 주고 받으면서 한 두 시간 이렇게 가면
0: 네.
1: 서로의 이 녹아 있는 게 쫙 녹으면서 아, 풀리는 그래요? 게 있는데
0: 오.
1: 문제는 이게 약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도 있어. 지금 즐거우니까 그냥 아, 어영부영 그래요? 마음속에 일단 다른 공간에 넣어놓자 하면서 풀리는 게 있어.
0: 근데 술 먹고 싸우는 커플이 없나?
1: 술 먹고 싸우는 커플 많지.
0: 그러니까 그럴까봐.
1: 그 사람들 술 먹다 갑자기 이거지 막 아, 하다가 아, 야 근데 너 그때 기억나? 나 그거 진짜 싫었다. 야, 근데 나도 그거 싫었어.
0: 뭐 얼마나 싫은데?
1: 아니 지금 근데 그 얘기를 왜 해? 즐겁게 마시고 있잖아.
0: 아 먼저 얘기했잖아.
1: 넌 술 먹으면 이게 문제야. 하면서 이제 싸움이 막 시작되지요. 자, 저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3578님이 처음 연애고 너무 내 인생의 모든 비중이 여자친구와 함께해가 있는 거 같아.
0: 어허.
1: 그래서 연애라는 거는 약간 그 워라벨처럼 조금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0: 아 있으면 좋아요.
1: 그러니까 네. 이 분에게도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계속 연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보다 조금 서로의 스페이스가 있어주는 게 앞으로 더 건강한 연애를 하기 좋으니까.
0: 근데 말은 또 하긴 해야 돼.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상대를 배려하면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라이프를 배려하면서
1: 약간 내가 너무 이 친구와 모든 거를 함께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늦는 거다 뭐 이러면 이제 좀 바로 얘기하지 말고 뭐 이런 게 조금 서운했다 뭐 요 정도로 이야기를 좀 잘 하는 거죠.
0: 사연자님이랑 있을 때 너무 편하고 평온한가 봐. 그래서 이제 뭔가 착착착착 안 하고 이렇게 좀 늦게 되고 할 수도 있어요.
1: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엄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할 때 구구절절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희 이야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실시간으로 연애 고민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고요. 아주 사소한 고민이라도 편하게 나눠주세요. 참여 방법 비건 씨가 소개해 주시죠.
0: 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딘딘의 뮤지카이 홈페이지에 연사친 게시판이나 실시간 사연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고민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1: 자, 그럼 저희는 정용화의 처음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두 번째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정용화의 처음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오셨고요. 두 번째 사연 만나볼 건데 실시간으로 온 사연이라고 합니다. 비곤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닉네임 깊은 고민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성분이시고요. 벌써 만난 지 7년, 제 20대를 함께한 사람이 있는데요. 남자친구는 결혼은 현실이라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하자고 하는데 그때쯤이면 저는 30대 중반이 넘어가거든요. 기다리다 후회하게 될까봐 두렵고, 그렇다고 7년을 함께한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를 믿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 미래를 생각해서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0: 아,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죠.
1: 연사친에서 네. 가끔씩 들어오고 항상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0: 자, 예. 아, 7년을 만났고 20대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결혼은 이제 좀 자리가 잡히면 하고 싶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기다리자니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근데 그랬다가 그때도 만약에 준비 안 됐다고 하면 더 늦어지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 남자친구를 드랍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
1: 그러니까요.
0: 나는 나이를 먹었고 새로운 사람을 어디서 만나야 하며,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딱 드는 거지.
1: 네네. 저 가치관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남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렇게 두면 안 돼요. 저렇게 지금 같이 7년 함께한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어. 내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상대가 불안해. 그럼 해결해줘야죠. 언제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할 거야.
0: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런 생각도 있어. 이러다가 헤어지잖아. 그럼 갑자기 남자가 한 2년 있다 결혼해. 그러니까 갑자기 결혼을 누구랑 해버리는 거야, 덜컥.
1: 꿀밤 마렵죠.
0: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어차피 이 둘은 결혼할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1: 그러니까
0: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내가 자리 잡고 하자 한 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하자 하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제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이 다 보면 자리 잡을 때까지만 좀만 기다려줘 하고 한 사람 없어.
1: 그래,
0: 그냥 다 그냥 해버린 거야.
1: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 없으면은 뭐 결혼은 현실 맞지. 그러면 현실 좀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7년을 함께한 사람이 내 옆에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더 기다리면 30대 중반이라고. 얼마나 떨리겠어. 만약에 그쵸. 본인이랑 결혼을 안 하면은 30대 중반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0: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해요. 이 장기 연애가 어린 나이에 하는 게 맞는가라는 난 생각이 좀 있긴 해. 그러니까 분명히 너무 좋고 한데, 그러고 결실을 맺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뭔가 20대 전체를 한 사람이랑 다 보내잖아요.
1: 그게 뭔가 삶에 굉장히 큰 이펙트가 되죠.
0: 그치.
1: 네, 뭔가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0: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저는 근데 또 그것도 있다고 봐. 그 알죠?

0: 3, 5, 7, 9 뭐 이렇게 해서 3년에 한번 이별 그게 오고 5년에 오고 7년에 오고 이러는데 7년 사귀고 헤어지면 약간 할 수 있는 거를 다 쏟고 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깔끔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1: 근데 아직 깊은 고민님은 이제 결혼하고 싶은 거야. 30대 남자친구랑.
0: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 20대를 이 사람과 이 사람하고 보냈어가 메인 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메인 포커스로 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얼만큼 사랑하는가, 내가 이 사람 결혼을 기다릴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지. 7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내가 포기 못해 이거는 안 되지.
1: 하여간 좀 차라리 조금 더 그런 법적인 강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0: 7년 연애 쓴 결혼?
1: 뭐 그런 걸. 왜냐면은 결혼도 어쨌든 법으로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연애 기간도 법적으로 해가지고 7년 정도 하면은 뭐 결혼을 해야 하는 걸 법적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0: 제 주변에 결혼을 고민하는 친구들. 아 근데 남자들이 대부분 약간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리 잡아야지 하는 거 평생 자리 못 잡아. 왜냐면 어느 정도 내가 아 오케이 한 3년만 더 하면 되겠다 해서 3년 했어. 그러면 이미 난 올라갔고 더 올라갈 수 있겠는데 좀만 하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만 더 있다 하자 좀만 더 있다 하면서 계속 밀리는 거지.
1: 네네네.
0: 이세인님이 아 그냥 사연자분 결혼 준비가 된 남자를 새로 만나세요. 자 박경민님.
1: 네, 요즘 세상에 자리 다 잡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0: 근데 그 자리 잡고 결혼하자는 거에 대한 취지는 뭔지 알아. 내가 좀 자리를 잡아서 이 사람 고생 덜 시키게 할 수 있을 때 결혼하고 싶다 이거야.
1: 아, 뭔 말 알. 뭔 말 알인데.
0: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 본인도 알아 사실.
1: 근데 뭔가 왜 몰라. 나는 이거 글로만 봤지만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저렇게 막 기다리라 해놓고
0: 모르지 뭐. 자 김대영님이 고민이 들게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혜정님
1: 어차피 할 건데 왜 밀어요? 그냥 세게 밀어붙이고 안 되면 헤어져요. 데드라인으로 1년 정도야 기다려줄 수 있지만 천년만년 기다려주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저 그런 이야기는 들었었어요. 이렇게 데드라인 정해놓고 아 그래 야 그럼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되는데 아 나 한 3년이면 될 것 같아. 3년 나 못 기다린다.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3년을 기다리냐. 야 한 내가 정확하게 1년 줄게. 1년 안에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해. 아니면 6개월 안에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해.
1: 6개월 좋다. 6개월로 가시죠.
0: 예. 26년 넘어가기 전에 결혼할지 안 할지 정하고 27년에 결혼해. 이거를 가야 돼.
1: 맞아 맞아. 27년부터 알아보자 직장이랑 이렇게 가는 게 맞지.
0: 왜냐면 지금 준비해도 어차피 이번 연도에 결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27년도에 결혼한다고 치고 너 올해 안에 나랑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하고 우리 12월 달에 다시 결혼 이야기 해. 요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 이후로 결혼 이야기 아예 꺼내지 마.
1: 진짜.
0: 아예 일절 꺼내지 마.
1: 그러면 닫아줄 수 있지.
0: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일절 연애 이야기를 꺼내 결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제 주변에 아는 분이 이제 남자친구랑 오래 만났는데 계속 결혼 얘기만 나오면 지지부진하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 이러고 그분이 이제 너 나랑 결혼 안 할 거면 나 헤어질 거다. 정확하게 이거 빨리 정해라. 언제까지 너 결정해라 해서 세 달 줬나? 100일 줬나? 그걸 안 되면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1: 좋아요.
0: 근데 또 결혼을 하니까 잘 산대.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 너무 안 좋아서 아 괜히 결혼하나? 이러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또 좋다 그러더라고.
1: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먼저 해라 그러면은?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은?
0: 그건 좀 너무 갔어.
1: 그래?
0: 그건 쉽지 않아. 자 1466님이 저는 본인을 더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계획하고 있던 인생을 그리려면 지금 헤어지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참 어렵고 슬프겠지만요. 점점점 해주셨는데 그치. 근데 뭐 어떤 이별이든 2년을 사귀든 1년을 사귀든 다 똑같이 슬프지 그때는.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해서 상처가 더 크긴 하겠지만 결국엔 그것도 잊혀지고 지나간다지. 자 1311님.
1: 네. 제 친구는 10년 만나고 헤어지고 3개월 만에 놀러 가서 3개월 만에

0: 놀러 가서 만난 남자랑 결혼해서 진짜 잘 살고 있어요. 결혼할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1: 그래, 이게 진짜 막 오래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을 하고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0: 물론 그렇죠. 예, 물론 그렇지만 예.
1: 너무 좀 뭔가 이 7년을 함께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데드라인을 정하는 게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0: 깊은 고민님, 이거 사연 보내주신 분이 예. 울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울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 근데 예. 그 지금 안 하면 어차피 언젠가는 고민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0: 맞아 맞아
1: 오히려 지금 빨리 이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 데드라인 주는 거 너무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데드라인 줘버리고 그냥 안 되면은 깔끔하게 돌아오십시오. 예.
1: 자, 여기까지 사연 만나봤고요. 연사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비원 씨랑 저희 연사친이 다음 주에 한 주를 쉬게 됐습니다.
0: 왜 쉬어요 근데 다음 주에?
1: 뭐 게스트가 있나?
0: 그래요?
1: 게스트가 있죠. 누구 와요? 그 스폰 안 할게.
0: 그럼 빠져도 되겠다. 내가 빠지는 게 나아.
1: 갑자기 슬리피 이러면 뭐야? 왜?
0: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빠져도 될 것 같아.
1: 어쨌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 주 못 보는데 없죠?
0: 없어요, 없어요, 네네네, 없어요.
1: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다양한 연애 고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받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연사친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 남겨주시고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영화 스타이즈본의 OST인 쉘로우 들으면서 비건 씨 보내드리고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팀 도라에몽입니다. 자, 그럼 스윙스의 듣고 있어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스윙스의 듣고 있어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팀 도라에몽이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이죠. 네, 월화수 일본에 가서 저희가 저랑 매드클라운이랑 이제 스윙스랑 이제 스윙스 씨 너튜브 막 이렇게 출연하면서 뭔가 제 거에도 출연하고 이러면서 뭔가 팀 도라에몽이다 뭐 이런 걸 어떤 분이 남겨주셔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퉁퉁이 비실이 노진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일본을 한번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실제로 스케줄을 맞춰서 제 채널 촬영 때문에 이제 일본을 셋이 다녀왔습니다. 예. 스윙스 형이랑은 옛날에 그 1박 2일로 이제 그 원푸드 트립 그거 있을 때 갔었었고 일본을 이렇게 셋이 간 건 또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이렇게 뭔가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되게 어쨌든 제 채널이니까 이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싶었고 촬영도 잘 나왔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 쓰면서 엄청 조심스러웠는데 저는 사실 촬영 끝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형들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감도 안 온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약간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고 미안하고 막 슬프기까지 했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준다 날 위해 하면서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니야야 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참 너무너무 고마웠고 뭔가 좀 그리고 또 가서 좀 더 셋이 돈독해진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좀 최대한 좀 참 좀 최대한 괜찮게 해서 좀 내고 싶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납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공항 가기 전에 씻으면서 내가 과연 어떤 이들에게 이 어떤 동생들에게 이런 형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감사했던 예. 자, 0395님이 와 스윙스에 듣고 있어 너무 오랜만에 듣는 노래라 반가워서 문자 보내봐요. 이 감성에 빠져 열심히 듣던 때가 있었는데 벼랑간은 아련해지네요. 크크 해주셨는데 요 노래는 명곡이죠. 예. 자, 팀 도라에몽은요 조만간 우리 뮤직하이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WM 웨일의 RPG 샤인에 이어서 오전에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1946님이 75년생입니다. 지금 딘딘의 뮤지카 인별그램 팔로우 신청했어요. 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딘딘의 뮤지카 인별그램 오셔서 네.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연 씨가 이제 태어난 지 10일 된 셋째랑 같이 듣고 있어요. 딘딘 씨도 셋째죠. 어찌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해주셨는데 늦둥이신가? 전 늦둥이 셋째거든요.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냥 셋째랑 늦둥이 셋째는 또 다릅니다. 네. 어쨌든 네, 축하드립니다. 예, 참 요즘 막 셋째 이렇게까지 낳는 좀 가족이 많이 없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셋째는 그 삼남매 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남매. 예, 근데 이게 너무 힘들죠. 지창고님이 연속 야근 중에 친구랑 술 한잔 후 퇴근 중인데 스트레스 팡팡 터지네요. 헉 해주셨는데 친구랑 술 한잔이 좀 힘드셨나? 예,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술자리가 이렇게 있을 때 즐거움보다 힘듦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뭐 열 번에 만약에 자리가 있으면 세 번 정도 즐겁고 한 일곱 번 정도 거기 있는 게 너무 힘든, 예, 막, 예, 좀 그게 좀 많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예. 자, 7245님이 야근하고 뮤직하이 들으면서 퇴근 중이에요. 딘딘님은 하루하루에 충실하자는 편인가요? 아니면 미래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편인가요? 전 나이가 벌써 30대 후반인데 맨날 회사짓만 반복하다 보니 제 미래에 대한 목표나 방향성을 잃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현대인이 이러지 않을까요? 누가 막 미래 계획 다 세워놓고 착착착착 진행하는 사람들은 책을 쓰죠, 대부분. 예. 그걸 실행하신 분들은 회사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기 뭐 이런 책을 쓰시거나 SNS 인플루언서를 하시죠.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제가 볼 때 미래에 대한 목표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고 미래를 잘 살 수 있게 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만 힘내시고요. 저는 안드라데이의 Rise Up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직하이 끝곡으로 에픽하이 피처링 유나의 우산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이제 슬슬 여름 휴가나 여름 방학 같은 단어들이 마음속에 한 자리씩 차지한 것 같습니다. 유독 후덥지근한 낮 시간을 보내고 밤늦게 방에 앉아 조용히 여행지 숙소를 검색하거나 언제쯤 잠깐 숨을 고를 수 있을지

손가락을 꼽아보게 되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떠나는 며칠 동안의 시간보다 어디로 가볼까, 뭘 하며 쉴까 하고 계획하고 기다리는 지금 이맘때의 공기가 우리를 더 설레게 만든다는 생각 말이죠.

안녕하세요, 김정범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또 더위와 또 비도 시작되고 말이죠. 오늘 첫 곡은 라이의 파탈입니다. 마이클 밀로 씨의 아주 독보적인 팔세토 보컬이 자아내는 이 중성적인 음색이 어쨌든 이 라이의 특색인데요. 아마 그 보컬의 성별, 보컬이 여성 보컬인지 남성 보컬인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라이브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달라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 라이의 또 라이브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주간 여러분들의 사연과 문자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새 음악 1부에서 채워드립니다. 박경수님은 푸디님 날씨 요정이라는 말 아시죠? 저는 날씨 요괴입니다. 여행만 가면 비가 오는데 이번 주 제주 여행 잡아놨는데 벌써 걱정입니다. 맑은 날은 사치, 비가 와도 조금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날씨 요괴. 근데 뭐 여행을 가서 또 비가 오는 것도 네, 물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요즘에는 다 이렇게 풍경들이 좋은데 숙소가 있고 다 이래서 비 오는 때의 또 그 풍경도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러면 그런 대로 여행을 만끽하시기를 저희도 희망하겠습니다. 최혜진님은 안녕하세요. 매주 듣는데 글을 처음 남겨요. 저처럼 듣고만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집중해서 일하다 보면 글 남길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래도 노력해볼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저 또 이게 밤 방송이다 보니까

꽤 많은 청취자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막 컬투쇼처럼 막 사연이 이런 게 활발한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막 그 야경장수 같은 경우는 막 사연 신청곡을 이렇게 틀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외로 사연을 보내시는 분보다 듣는 분들이 꽤 많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혜진처럼 최혜진님처럼 이렇게 집중해서 또 듣다가 가끔 기회 되면 글도 남길게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소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눠주시고요. 사연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입니다.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다음은 폰드의 음악입니다. 호주 출신의 사이키델릭 록밴드 폰드의 이제 새 음악들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고요. 스카이웍스라는 곡, 그리고 르보아송 르보아송 디스커스 더 웨더 이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07월 09일 01시 10분 강원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죽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강은정님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한강 데이트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친구로 남기로 한 지 일주일 됐어요. 저도 남자친구도 아직 많이 힘들지만 조금씩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첫 줄을 읽고 결혼을 약속했던 해서 시제가 잘못됐나. 제가 요즘에 초등학생 아이에게 숙제를 같이 검사하면서 시제

과거형 이거를 해서 아이고 약속한인데 했던을 잘못 쓰셨네. 이래서 그게 아니군요. 과거형이 맞네요. 사실 이별을 조금씩 받아들인다는 거, 그런 감정들이 참 사람마다 다를 거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하신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쉬운 건 진짜 아니죠. 예. 또 각자마다 이게 또 상황이 다르니까 이별을 받아들인다. 오히려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것보다 한 100만 배 힘든 것 같은데, 아무튼 강은정님 너무 힘드실 때 가끔 같이 음악도 듣고 종종 사연도 보내주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또 화이팅입니다. 김선영님은 저 오늘도 밤새느라 2시간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밤에 라디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졸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아침까지 끝낼게요. 네, 선영님 너무 이렇게 같이 해주신다는 말이 너무 힘이 나긴 하지만 오늘도 밤을 새시는 건 너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닐까요? 막 졸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아침까지 끝낼게요. 막 이 말이 너무 이렇게 막 다짐처럼 다가오는데, 아유 아침까지 이거 하시려고요? 뭐 이렇게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와 함께한 시간도 너무 좋지만 우리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최대한 일찍 끝내시고 조금이라도 주무시길 바라면서 다음 곡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모시 곤 Around the Bend, 그리고 Johnny Dynamite의 Do You Move to It 입니다.

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여러분은 지금 SBS 파이프M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함께 계십니다. 황지혜님은 날이 너무 더워서 저녁 먹으면서 아이스커피를 마셨더니 잠이 안 옵니다. 머리는 무거운데 지금까지 눈이 말똥말똥해요. 아무래도 밤새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뭐 아이스커피 한 잔으로 밤을 새기에는 그쵸? 아무튼 밤새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요. 황지혜님도 최대한 그래도 빨리 잠이 드시길 바랍니다. 0567님은 경찰서 교통조사계 근무하는 조사관입니다. 교통사고 처리에 힘들었는데 은은한 목소리가 피로를 풀어줍니다.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또 교통사고가 정말 이 시간에는 나면 좀 크게 나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또 밤이고 하니까. 저는 특히 이렇게 보면서 뉴스에서 특히 교통사고는 세월이 지나면서 더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의도하지 의도하지 않든 참 일상에서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니까요. 교통사고라는 것이 참. 아무튼 다 차 조심, 길 조심, 특히 밤 시간에는 모두들 조심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제프 골드블룸과 더 마일스 스니치 오케스트라의 음악인데, 이 제프 골드블룸은 아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또는 이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바로 사실은 배우예요. 계속 검색해 보시면 아무튼 아, 이 헐리우드 배우 하고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분이 재즈 피아니스트로도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프 골드블룸이 이끄는 이 마일드 스니치 오케스트라의 앨범이 자주는 아니지만 꽤 발매가 되고 음악도 좋아서 발매될 때마다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번에 앨범에는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이 노래를 부른 트랙도 있습니다. 아, 바로 이 트랙이죠. The Best Is Yet To Come. 이 곡 들어볼 거고요. 저희가 2부 빌보드 시간에서 만 나왔던 듀란 듀란. 유럽의 뉴웨이브. 이 뉴웨이브란 단어가 듀란 듀란이 없었으면 없었을 것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1975라는 그런 밴드, 그런 경향이 있는 밴드들도 듀란 듀란이나 아가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랬던 듀란 듀란이 새 음악을 내놓았습니다. Free to Love. 이렇게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광고, 세상의 모든 사운드 트랙에 대해 이야기한 시간이죠. 오늘은 영화 프리즈너스의 사운드 트랙 만나봅니다. 프리즈너스는 2013년에 개봉한 미국의 범죄 스릴러 영화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어린 두 소녀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딸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아버지와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의 이야기가 긴장감 넘치게 펼쳐집니다. 끝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전개와 묵직한 분위기가 이어지며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관객에게 던지는 작품인데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개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호평을 받았죠. 특히 휴 잭맨과 제이크 질런홀은 극의 몰입감을 끌어올렸는데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수와 정의의 경계는 어디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뛰어난 연출과 음악, 그리고 묵직한 메시지로 최고의 심리 스릴러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프리즈너스의 사운드 트랙 오늘 만나봅니다.

영화 프리즈너스의 사운드 트랙 중에서 요한 요한순의 Through Falling Snow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요즘 이게 개봉한 지도 꽤 지났고 OTT에서도 다들 계약 기간을 끝내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된 건 드니 빌레브 영화를 봐야겠다. 드니 빌레브 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듄, 시카리오로 알려져 있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그 우리 블레이드 러너라는 엄청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이제 블레이드 러너를 드니 빌레브가 또 새롭게 리메이크한 작품도 있는데 블레이드 러너의 초창기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를 우연히 뭐 여러 가지 보게 되다가 원래 같은 시기에 듄도 제작이 되려고 했다고 해요. 이게 저 70년대, 80년대 초에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사실 듄이 이렇게 무산되면서 나온 게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들리 스콧 감독도 사실 듄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가 블레이드 러너로 넘어온 케이스고 그리고 이 듄이라는 게 상당히 굉장히 책으로 두껍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결국에는 드니 빌레브 감독이 탄생하게 되고 드니 빌레브가 블레이드 러너 역시 맡게 되죠. 마치 과거에 리들리 스콧이 하려고 했던 것의 완성을 드니 빌레브가 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당시에 리들리 스콧을 감독을 선택하는 작업에서 진짜 당대 최고의 감독이 누구인가 막 이런 걸 엄청 따졌다고 하는데 사실 드니 빌레브도 선택된 거거든요.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드니 빌레브를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뭘까 굉장히 궁금해져서 시카리오를 한번 다시 보고 그의 과거작들을 저는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 본 게 프리즈너스였습니다. 재미있고요. 재미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고인이 된 요한 요한슨이 음악감독을 맡았죠. 예. 이게 재미보다도 저는 감독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제 보게 되다 보니까 시카리오도 그렇고 그 프리즈너스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드니 빌레브가 하려고 했던 것은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적은 버짓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뭐랄까 신선한 충격이나 서스펜스 그렇게 그런 걸 줄 수 있는 영화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썼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 굉장히 적은 요소를 가지고 어떤 굉장히 큰 효과를 노리는 그게 프리즈너스에서도 굉장히 그래서 막 영화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조직적이고 시카리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볼 때는 몰랐는데 제가 아마 이게 영화 믹스가 잘 안 된 걸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끝나고 이제 사운드트랙을 들으면 야 이것도 음악이 열일했구나 오히려 깨닫게 되는 너무 음악이 열일을 해서 제가 안 들린 건지 아니면 사운드 믹스를 제가 잘 환경이 잘 안 된 곳에서 이걸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요한 요한슨의 작품이 시카리오와 시카리오에서 이제 드니 빌레브와의 그 어떤 협업이 확 거의 최고 정점에 이르러서 유명해지잖아요. 근데 그 정점들이 이미 그 전에부터 있었구나라는 걸 프리즈너스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냥 시카리오나 프리즈너스가 빌 드네브의 원래 가진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진짜 관심 가지신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음악 자체가 막 듣기 좋다기보다는 정말 잘 만난 감독과 연출과 음악 감독 간의 관계 유한 유한순이 세상을 일찍 떠나서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유한 유한순 사운드 트랙 중에서 이게 원래 테마이죠. 프리즈너스 들어보겠습니다.

1104님은 푸디님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예전에 봤던 영화들을 다시 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글래디에이터랍니다. 얼마 전 우연히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글래디에이터 영화 사운드 트랙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 영화는 봤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다시 봤는데 역시 알고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동안은 글래디에이터에 빠져살 것 같습니다. 영화 사운드 트랙이 이렇게 큰 힘이 있는 줄 몰랐네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 맞아요. 사실은 그냥 사실 사운드 트랙이 들리면 음악에 굉장히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예전에 음악학교 다닐 때 그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 안 들리는 영화 음악들은 진짜 얼마나 음악이 기능을 잘하면 안 들리겠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실 음악이 귀에 들리든 안 들리든 영화 음악의 영향력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꼭 뭐 이렇게 막 사람 그 대사보다 막 음악이 더 기억에 남아요. 이런 영화 음악들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영화 저도 이렇게 음악 전공했을 때는 서양에서도 이렇게 그 영상의 대사나 이야기를 음악이 앞지르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사실 요즘 그렇지도 않죠. 뭐 특히 뭐 OTT에서 보면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것들은 드라마 때도 음악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영화도 상당히 많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얼만큼 우리가 영화에서 음악의 쓰임새를 잘 다듬었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1부 마지막 곡은 풀사이드와 스티브 에이플턴의 새 음악입니다. 배드룸 아이스 들어보면서 곧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한낮 강릉의 어느 카페.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여성들이 창밖을 바라보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이 달려간 곳은 도로 한복판.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달려온 이 여성들은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었죠. 여성들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동시에 119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하늘이 도운 걸까요? 마침 반대편 도로를 지나가던 119 구급대가 차를 돌렸고 덕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다시 카페로 돌아온 두 여성.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손님들이 생명을 살린 두 영웅에게 마음 가득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하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프레토리움 영작소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빌보드 시간여행 먼저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바로 이번 주 빌보드 핫100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죠.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음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니 이 시대에 이런 음악이 지금의 음악보다 더 신선함을 선사하는 그런 코너라고 자부합니다. 자, 오늘은 1973년 이번 주 음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73년 빌보드 핫100 이번 주 2위 음악입니다. 빌리 프리스턴의 Will It Go Round in Circles입니다.

1973년 2위 빌리 프리스톤의 Will It Go Round in Circles 였습니다. 빌리 프리스톤은 비틀즈 제5의 멤버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만큼 곡을 잘 쓰기도 했고 세션 키보디스트, 세션 건반 플레이어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틀즈 해체 이후 이제 어떤 세션맨 뒤에서 이제 그 연주자들 아티스트를 보조했던 그런 연주자에서 완전한 솔로 아티스트로서 이제 자신의 음악들을 선보이게 되는데 와 이게 엄청난 펑크와 그루브의 에너지를 전해주죠. 거의 전곡이 사실 명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뒤에서 건반 쳐주면 얼마나 비틀즈는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73년 12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그냥 예전에 어떤 칼럼 쓸 때도 가장 로맨틱한 어떤 보컬? 그런 사람으로 가장 메리 화이트를 꼽는데 어떻게 들어보면 약간 우리가 오그라든다고 하죠. 정말 오그라드는 나레이션을 하는데 거의 매 노래마다 이게 그렇게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구장창 앨범도 굉장히 많은데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직 당신만을, 당신밖에 없어요. 막 이거를 이렇게 오그라드는 시처럼 낭송을 하는데도 야, 음악이 진짜 멋집니다. 아마 이건 베리 화이트 아니면 못할 것 같은데요. 73년 12 음악입니다. 베리 화이트의 I'm Gonna Love You Just a Little More Baby 입니다.

1983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83년 5위는 컬처클럽의 타임이었습니다. 컬처클럽 하면 이제 80년대 뉴웨이브 신을 뒤흔든 이제 보이 조지가 이끄는 밴드인데, 당시 이제 그 어떤 뭐 화려한 의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화장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음악에 대한 것들이 좀 가려진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잘 안 알려졌죠. 하지만 사실 보이조지는 굉장한 이 곡도 쓰고 음악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흑인의 소울, 모타운 사운드에 대한 깊은 동경이 있었고, 또 프로듀서 스티브 레빈이 이런 소위 말해서 블루 아이드 소울 리듬 위에 아주 그냥 또 감각적인 색채를 도해 이러한 또 명곡이 탄생했다는 후문이 있죠. 83년 2위는 에디 그란트의 Electric Avenue입니다. 가이나 출신의 영국 뮤지션이었는데요. 에디 그란트는 좀 독특하게도 레게, 그렇죠? 레게와 또 일렉트릭 팝을 결합한 장르의 개척자였다고 전해지고 있죠. 자, 이 두 곡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1993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93년 1위는 자넷 잭슨의 That's the way love goes입니다. 하지만 옛날 빌보드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참 알지 못했던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이름이 회자되는 게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았을까? 근데 엄청 많은 사람이 자넷 잭슨이라고 엄청 많습니다. 자넷 잭슨이 그 자넷 잭슨을 보면 당시 내 평가는 이제 굉장히 유명했지만 이제 오빠였던 마이클 잭슨의 거대한 그늘과 싸워야 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때 저 어릴 때 라디오 들었을 땐 잘 몰랐는데 얼마 전 마이클 개봉했잖아요. 그게 이제 물론 뭐 연출의 탓이겠지만 자넷 잭슨은 나오지도 않죠. 아니 거의 가족 중에 좀 나오고 언급도 되지 않는 걸 보며 아니 우리 자넷 잭슨은 왜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엄청난 팬으로서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자넷 잭슨의 굉장히 그

어떤 대표작들을 꼽으라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 This is the way I love goes일 거고요. 93년 2위는 SWV의 Week입니다. 이제 뉴잭 스윙이 차트를 이제 지배하던 시절에 이렇게 어떤 R&B 보컬 그룹, 옛날에 이렇게 보면 모타운이나 그런 시대의 가족 보컬 그룹 이런 게 있었잖아요. 또 그런 게 한동안 또 없다가, 물론 가족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장르와 보컬로만 이루어진 그룹들이 뭐 TLC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등장하며 굉장히 또 파란을 일으켰던 시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SWV의 위크가 2위였죠. 1993년 1위 곡 자넷 잭슨의 That's the way love goes, 그리고 93년 2위 곡 SWV의 위크입니다.

0: 애프터클럽 프리토리움의 야간 공작수.
1: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프리토리움의 야간 공작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은정님은 제가 사는 곳은 강원도 철원입니다. 맑은 공기와 물, 푸른 산이 멋진 곳이죠. 사정상 서울과 철원을 오가며 살기도 해 작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꽤 힘들더라고요. 낮엔 너무 더워 새벽과 저녁 시간에 움직이는데 8시쯤 까무룩 잠들었다가 지금 깹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 강원도 철원에서 이렇게 보내셨군요. 8시쯤 이렇게 농사를 하게 되면 저도 아는 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생활의 패턴이 또 한 번 바뀌어서 굉장히 일찍 주무시고 굉장히 일찍 일어나시고 이런 생활 패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적어주셨지만 강원도 철원의 어떤 막 생활이나 박은정님의 이렇게 일상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막 굉장히 막 신기합니다. 가끔 소식 전해주세요. 임지선님은 운동을 잘못했는지 목이 안 움직여 따뜻한 찜질하면서 듣습니다. 날이 더운데 찜질하려니까 죽을 맛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저는 아직도 따뜻한 찜질이 맞는 건지 냉찜질이 맞는 건지가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이게 살면서 임지선님은 냉찜질이 아니라 따뜻한 찜질을 하는 거 맞으신 거죠? 꼭 언제나 확인을 해보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2부로 돌아왔으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2부에서는 저희가 뭐 2부에서 뭐 플레이리스트나 여름방학을 위한 플레이 뭐 컬렉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름이라서 그런가요? 신곡들이 굉장히 다른 때에 비해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신곡들로 계속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시 아브람스의 Look at My Life 그리고 에이미 샤크의 It's Kinda Hot입니다.

한유나님은 제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 방울토마토에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실내에서는 인공수분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붓으로 꽃술을 살짝 건드려줘야 한다는데 떨려서 못하겠어요. 그래도 해봐야겠죠? 아, 해보셔야죠. 저 집에서 식물들을 키우는데 작업실에서 키우고 또 학교 연구실에서 키우고 근데 가끔 꽃이 필 때가 있거든요. 저 꽃이 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꽃이 핀 다음에 어찌할 줄을 계속 모르고 있었네요. 아무튼 한유나님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꼭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2225님 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 새벽에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네요. 왠지 앞으로 자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노래도 많이 나오고 요즘 힘든 일이 많은데 힐링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 좋은 노래들 또 많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잠이 안 올 때는 우리 라디오를 듣는 것도 저도 듣거든요, 진짜. 그래서 라디오가 아직도 이렇게 그래도 새벽 방송에서 물론 뭐 녹음도 있고 그 시간에 하는 방송도 가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 직접적인 대화는 사실 아니잖아요.

물론 사연을 읽고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한 공간에서 이렇게 1대1처럼 얘기하는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누군가가 듣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라디오에도 매력이 있는 것이니까요. 아,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사실 너튜브도 그렇고 종편도 그렇고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말을 하고 뭔가 근데 그 라디오 방송국에 쓰는 마이크가 실제로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소리가 진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너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네, 방송국 스튜디오 이런 이런 스튜디오에 메인 마이크가 여긴 진짜 질 좋은 마이크 비싼 게 심지어 전 두 개나 있어요 지금. 예, 실제로 굉장히 좋은 마이크여서 예, 소리가 더 정말 듣기 좋아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도 한몫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새 음악들 들어볼까요? 커셔스 클레이의 아이비 그리고 럭키데이의 노웨어 페스트입니다.

럭키데이의 노웨어 페스트, 그리고 그전에는 커셔스 클레이의 아이비 듣고 왔습니다. 7월에 신곡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휴가의 계절일까요? 하는 생각을 정말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미 휴가를 다 짜놓으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 계획하실 텐데 아무튼 우리 잘 다녀오도록 하죠. 코아데카의 음악입니다. 베이비 스텝스. 또 이 곡 듣고 돌아올게요.

자, 이제 또 이렇게 한 주간의 수다 마치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문자 언제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고릴라 게시판 또는 유료 문자샵 1077 남겨주시고요. 게시판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주다 그리고 The Lion의 Miracle입니다. 이 곡 듣고 저는 또 좋은 음악 골라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디토리움 김정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셀프케어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가방 안에 손으로 가볍게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로마 오일, 신맛이 나는 사탕, 달콤한 초콜릿 같은 걸 넣어두고 불안이 느껴질 때 긴장을 푸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불안 가방을 두고 자신의 감정을 인지한다는 점, 불안을 참는 대신 스스로 조절한다는 점이 자기 인식과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 때 가만가만 다독여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Simon.

2026년 07월 09일 03시 05분 전북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2026년 07월 09일 03시 50분 전남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뭐, 뭐라고 딱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 그러니까.
2: 그거 조용히 하고 있으면 돼.
3: 이거 들어간다, 이거 들어간다.
4: 안녕하세요!
2: 갑자기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아, 피아노 좋은데?

0: 말씀하시죠. 노래 파트도 없는데.
1: 아, 뭐, 나 다음에 이제 호진이 형이 가야지.
2: 다음에 이제 뭐 해줄 거야?
3: 안 할 거예요.
2: 알겠어.
4: 그러게.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0: 더 환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가게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들이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한 아이의 아빠가 된 고깃집 사장님. 갓 태어난 작은 생명을 보면서 사랑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도 떠올리게 됐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로 한 거죠. 웃음이 끊이질 않던 즐거운 식사 시간. 한 아이가 정성스럽게 쌈을 만들어 사장님께 건넸는데요. 사장님은 그 작은 쌈 하나가 커다랗게 느껴져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관심과 작은 나눔,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사랑 아닐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2026년 07월 09일 04시 50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봉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뭔가 줄임말인 거 확실하고 오늘은 맞추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오늘을 뭘 살아가는데 주는 힘? 뭐 힘이 되는 거?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오사림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의 줄임말입니다.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줄임말을 맞춰본 것 같네요. 우리가 보통 일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다는 의미로 주로 쓰이는데요. 오살힘. 사랑하는 아들, 딸의 귀여운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이나 내가 너무 먹고 싶어하는 음식 사진을 보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요즘 내 오살힘은 아침에 마시는 수박 주스예요. 뭐 7월의 오살힘, 지난주에 태어난 내 손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아, 저는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주말마다 보는 조카. 아, 이거 정말 큰 힘이죠. 살아가는 힘이 되고, 다른 하나는 요즘 또 많이 줄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켜 먹는 치킨. 아, 이거 한 입 딱 다리부터 하나 먹거든요. 바삭 깨어 물면서 그래 내가 이런 거 사 먹으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예전에는 무조건 양념파였는데 이제는 후라이드가 조금씩 뭔가 땡기더라고요. 대신 그래도 500원이나 1000원 추가하면은 따로 양념 주잖아요. 그거는 포기 못하고 이렇게 푹 찍어 먹고 있습니다. 친구들, 저는요 뭐 이 이상의 오살힘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펀펀투데이가 친구들에게 아살힘, 아침을 살아가는 힘만 돼도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아침에 저를 만나는 기쁨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시스팡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을 했고요. 친구분들의 문자 하나하나 만나볼게요. 박소라님, 최근에 메론을 사서 반을 가르고요. 가운데 씨만 판 상태로 랩을 씌워서 냉동실에 얼려놨거든요. 그리고 하루 뒤에 꺼내서 동그란 홈에 우유를 부어서 숟가락으로 계속 긁었더니 메론 빙수가 됐습니다. 어찌나 부드럽고 어찌나 맛있던지 이번 여름에 종종 해먹을 것 같아요. 찡디는 메론 빙수 좋아하세요? 자, 안 그래도 이 영상을 봤어요. 쇼츠로. 살짝 부어서 서걱서걱 긁으니까 아내가 메론 빙수와 샤베트 중간 정도의 점도가 되더라고요. 야, 이거 맛있겠는데? 너무 달지도 않고 딱 좋겠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소라님이 이걸 해드시고 계셨네요. 예. 아, 침이 싹 고이더라고요. 강소정님, 눈만 뜨고 침대에서 고릴라로 듣고 있습니다. 몸을 일으켜야 하는데 등에 본드가 붙은 것 같습니다. 밝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랩에 해피띵 틀어주세요. 아, 힘들죠. 요즘 막 습하기도 해서 일어나면은 뭔가 이 몸도 꿉꿉하고 그래서 더 그냥 집에서 누워있고 싶은 생각이 다들 드는 것 같은데 우리 소정님 눈 뜬 김에 몸도 일으키고 얼른 일어나셔야죠. 신청곡 바로 띄워드릴게요. 우리 제이레벳의 해피띵스 듣고 목동 잉무새로 돌아오겠습니다.

0: SBS 재난방송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본군 수안면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하천,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하, 반지하 건물, 지하 주차장 등 침수 위험 시설에 계신 주민들은 즉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지금까지 SBS 재난방송이었습니다.
1: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인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7월 9일 찾아와 주신 분은 이선영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저에게는 대학교 3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막연히 옛 기억을 떠올려보자면 저희 때는 대학교 4학년이 되기 전까지 취업보다는 대학생활을 더 즐겼던 것 같은데요. 요즘 친구들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취업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늘 달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레는 대학생활을 보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 먼저 늘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아들이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 아들이 이번 여름방학에 인턴으로 첫 출근을 합니다. 벌써부터 사회생활에 발 내딛는 아들을 보는데 기특하기도 하고 괜히 안쓰럽기도 하네요. 그래도 잘할 걸 알기에 큰 걱정은 넣어두려고요. 내일 새벽 첫 차 타는 우리 아들, 언제나 엄마가 많이 응원한다. 파이팅해. 잘할 거야. 우리 아들의 첫 출근을 응원하며 김동률의 출발 신청해요.

김동률의 출발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이선영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이렇게 자녀들의 첫 시작을 함께 할 때마다 혹은 내가 눈으로 직접 볼 때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뿌듯하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아, 좀만 더 즐겼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마음도 다 들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분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인턴으로의 첫 시작 저도 이곳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참 조금씩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저 때는 3학년부터는 어느 정도는 대학생활이 좀 바뀌는 느낌이었거든요. 1, 2학년 때는 정말 그냥 놓고 대학교 생활만 즐기고 놀고 추억 쌓고 이런 게 많았는데 저도 들어보면 요즘 친구들은 입학하면서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 안타까우면서도 또 그렇게 시대가 변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도 뭐 대학생도 좋고요. 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안 가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새로운 시작 응원하고 싶을 때 목동 익문세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릴게요. 목요일 아침 지금 뭐 하면서 펌펌 듣고 계시나요?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짧게라도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정성껏 소개해드리고 신청곡 있으면 같이 틀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8934님, 찡디, 오랜만에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을 만났는데요. 다들 새벽에 출근하는데 펌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릴라 어플 설치해주고 홍보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꼭 듣겠다고 했는데 다들 잘 듣고 있겠죠? 야, 너무 감사합니다. 8934님. 이렇게 홍보까지 또 해주셨네요. 우리 전화번호 뒷자리 8934 선생님과 지인이신 분들 혹시 듣고 계시다면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 다들 환영합니다. 4499님. 찡디, 최근에 썸을 타기 시작해서 너무 설렜는데요. 진짜 그냥 썸만 살짝 타다가 끝났는데 저는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네요. 그래도 또 좋은 인연이 오겠죠? 찡기도 연애하기를 바라면서 조지의 좋아해 신청합니다. 아, 참 썸에서 사귀는 것까지 스무스하게 이어지면 좋겠지만은 뭔가 썸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상처도 남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도전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내 진짜 인연 찾아오고 진짜 인연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4499님도 얼른 회복하시고 한 번 더 썸 타고 또 만나고 연애하고 이렇게 나아가셔야죠. 자,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1941님이 신청한 김현식의 빛처럼 음악처럼, 그리고 앞서 사연에 4499님이 신청한, 그리고 김소라님도 같이 신청한 곡이에요. 조지의 좋아해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SBS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9일 5시 10분 중북, 청주 동부, 청주 서부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2026년 7월 0일 05시 20분 중남, 계룡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호우 및 돌풍 피해 우려,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고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변 접근 금지. 지금까지 SBS 재난방송이었습니다.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조지의 좋아해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장지원님, 사업이 망했어요. 망한 사업으로 몇 년 버티다 취업했는데 4개월 만에 잘렸습니다. 또 뭔가를 시도하겠지만 당장 갑자기 잘린 거라서 씁쓸하네요. 응원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요. 저도 다시 잘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생 선배로서 찡디가 조언 좀 남겨주세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지호님. 네. 근데 이 또한 잘 되려는 과정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일하면서 내가 큰 뜻을 품고 뭔가에 도전하고 뭔가를 새롭게 하고 하지만 그게 이렇게 내가 만족한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실패를 경험하고 계속 쓴맛을 보다가 결국에 진짜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진짜 내가 필요로 할 때 좋은 결과로 찾아오기 마련이죠. 네. 우리 지원님에게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씁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랑 같이 이곳에 털어버리고 또 뚜벅뚜벅 걸어나가셨으면 좋겠네요. 1238님, 요즘 아이들이 자꾸 휴대폰을 찾아서 잔소리 많이 하는데요. 생각해보니 저도 휴대폰을 많이 보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만 뭐라고 한 게 조금 미안해졌습니다. 찡디는 요즘도 쇼폼에서 뭐 태어나오고 계신가요? 최근에 본 제일 웃긴 영상도 공유해주세요. 저도 막 홈폰에서 여러 번 이제 좀 디톡스를 해야겠다. 쇼폼에 중독된 나를 좀 구원해야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래도 많이 줄였어요. 막 1시간, 2시간씩 보던 거 이제는 많이 봐야 10분 정도? 예. 이게 안 보면은 또 처음에는 좀 허하긴 한데 버틸만 해요. 그래서 마음 독하게 먹고 그냥 끊어내셔야 된다. 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최근에 본 제일 웃긴 영상이요? 글쎄요. 막 안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도 이렇게 자극적인 걸 안 띄워줘요. 그래서 아까 그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메론빙수 영상 그게 정말 가장 최근에 봤던 영상이거든요. 네. 끊어내세요. 그러면은

SBS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9일 5시 3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금강세종시, 도암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BS 재난방송이었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거북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요즘 거북목이 너무 심하고 라운드 숄더도 심한 것 같아서 회사 근처 헬스장을 등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헬스장 등록할 때부터 PT

0: 권유를 하길래 체력도 안 좋고 코어도 안 좋아서 체력 올리려고 운동한다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저는 정말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운동해야 하거든요. 경기도 사는 직장인들은 서울로 출퇴근할 때 지하철 타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체력을 키워야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저를 만나면 지나가는 말로 PT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계속 말하길래 웃으면서 다음에요, 나중에요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헬스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너무 불편하게 대합니다. 인사해도 안 받아주고 헬스장 거울로 서로 눈 마주치는 거 아세요? 그렇게 눈 마주쳐서 인사하려고 하면 쌩 하고 갑니다. 운동하러 헬스장 가는 건데 헬스장에서도 사람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혼자 운동 좀 해보겠다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징디 속상한 제 마음에 임백하솔 발라주시고 김현철의 왜 그래도 틀어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거북이님께 선물 챙겨 보내드릴게요. 아, 정말이 헬스장 관장님 영업 너무 못하신다. 아니,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 뭐 자세 조금만 잡아주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말 안 하고 한번 잡아보세요 이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더 말 안 하고 쓱 가면은 너무 효과가 좋은데? 야, 확실히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게 다르구나 느껴서 바로 PT 신청하고 할 텐데 이렇게 눈치 주고 그리고 인사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이분이 너무하신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한테 결국 미안해서 뭐 PT 끊고 하잖아요. 끝이 좋은 적이 없어요. 이럴수록 더 그냥 내 운동에만 집중하시면 된다 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운동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응원해 드릴게요. 근데 그거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똑바로 하시고요. 그리고 하루에서 힘들다고 빼먹지 마시고요. 꾸준히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잔소리도 계속하게 됐네요. 여러분 언제든 속상한 마음 위로받고 싶을 때 홈페이지 잉대가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친구들 편 되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저희는요 노래 듣고 올게요. 김현철의 왜 그래 띄워드립니다.
1: SBS 재난방송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본군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하천,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하, 반지하 건물, 지하 주차장 등 침수 위험 시설에 계신 주민들은 즉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지금까지 SBS 재난방송이었습니다.

SBS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9일 5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보청천 보은군 이평경.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BS 재난방송이었습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1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친구들도 펀펀 투데이 잊지 말고 아침 시간 저랑 함께 즐겨주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642님, 이번 여름엔 휴가를 언제 가야 할지 고민 중인데요. 과장님이랑 차장님은 이미 좋은 날짜를 선점하셨습니다. 저도 얼른 남편이랑 시간 맞춰서 휴가 계획 짜야겠어요. 찡디는 휴가 어디로 가세요? 아직 날짜도 못 잡아서요. 날짜부터 잡고 어디 갈지 고민 중인데 진짜 고민 중이에요. 그냥 푹 쉴지 어디 안 나가고 아니면은 지치더라도 밖에 나가서 새로운 것들 보고 비행기 타고 하면은 충전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조금 비행기를 타봐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그리고 김민주님이 신청한 영준 류수정의 시작의 여름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문안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이경민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누군가 싸웠던 일 보내주시면 이경민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부 끝곡으로 신승훈의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너무 예쁘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2: 오늘의 기상 속 부활의 롤리나이.

부활의 론리나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려고 지친 폴킴이에요. 친구들 잘 잤어요? 1624님 앞으로 이거 성대모사 할 일은 없겠네요. 예. 1624님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해서

0: 삼계탕 재료 준비 중이에요. 이따 점심에 같이 먹으려고요. 찡디는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예요?
1: 저는 오늘 점심에 부장님들이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뭐 먹고 싶냐 해서 무조건 고기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마 돼지고기.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김창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7: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글레오?
1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그리 이게 뭡니까? 표는 지금 반론하세요.
1: 존경하는 재판장님, 전 그저 더 있어 빌리티하게 바꾸는 뿐입니다.
0: 세상 모든 글을 더욱 있어 보이게 바꿔드리는 시간,
1: 줄거드리는 남자.
0: 청취율 조사 기간만 되면 이상하게도 제작진보다 더 긴장하는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어김없이 돌아왔네요.
0: 돌아왔습니다.
1: 네, 이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0: 끝나지 네 번이니까요. 네,
1: 끝나지 않는 시험.
0: 야, 네. 우리 이경민 변호사를 긴장하게 만들고 또 더 나아가 무리하게 만드는
1: 그렇죠.
0: 청취율 조사 기간이 네. 찾아왔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아니 이제 벌써 꽤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제 좀 여유로워질 때도 되지 않았어요?
1: 아니죠. 1위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네, 추격자들이 많거든요. 네? 인것이 우리 분발해야 돼요.
0: 아 그거는 맞아요.
1: 네, 계속해서 이렇게 막 새롭게 이제 쇄신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니까 우리 이렇게 안주하면 안 돼요.
0: 우린 더 열심히 달려야 된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은 우리 이경민 변호사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펀펀에서 쇄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뭘까요? 이거를 좀 바꿔야 된다.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된다. 그런다면 뭐를
1: 꼭 게스트에게 네. 하루만 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0: 아 뭐 건의 이틀?
1: 어 잠깐만. 건희 씨는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 아닙니까?
0: 아니 건희 씨도 시간 되면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0: 오, 권유 씨 이틀 할 때 네. 같이 나오는 건 괜찮겠습니다.
1: 승혜 누나가 같이?
0: 괜찮은 조합일 것 같아요. 네.
1: 아 그래요?
0: 네, 생각해 보니까.
1: 아 게스트를 굳이 한 번으로 할 필요는 없다. 네.
0: 아 저번처럼 콜라보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게스트와 게스트의 시너지를 네. 한번 만들어보는
0: 중간에 네. 네. 서로 이렇게 힘 빠질 수도 있으니까.
1: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 뭐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번 청취율 조사 잘 네. 부탁한다 얘기 좀 해주세요.
0: 아 예 어김없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한번 또 도와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1: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0: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펀펀투데이에서도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해서 특별한 시간 준비했죠.
0: 예.
1: 바로 펀펀 식구들의 소중한 애장품을 받아서 친구들에게 직접 보내드리는 펀펀 애장품 특집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0: 맞아요,
1: 우리
0: 맞아요.
1: 요청을 드렸잖아요.
0: 맞아요,
1: 애장품.
0: 맞아요.
1: 거의 뭐 갈취하듯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0: 예.
1: 어떤 애장품을 이번에 준비를 하신 거죠?
0: 저는 사실 이제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좀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찾아보니까
1: 네.
0: 제 책상에 있었던 거거든요. 예, 제 책상에 있었고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런 물건이고 그래서 제가 마블을 되게 좋아해요. 예, 마블을 되게 좋아해서 헐크를 예, 헐크 같이 뭔가 이제 좀 강인한 남성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걸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기 너무 부끄럽다.
1: 네. 이제는 포기를 하고
0: 네, 이제는
1: 다른 사람에게
0: 강인한 걸 내려놓고 에겐으로 가자 싶어가지고 그건 아니고 어쨌든 계속 제 책상에 있었던 거여가지고 이게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더럽게 쓰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1: 상태 너무 좋고요.
0: 네, 네. 깨끗하게 이렇게 보관했었습니다.
1: 그 좋은 기운까지 얻어갈 수 있는 헐크 피규어 갖게 되실 한 분을 뽑아볼 건데요.
0: 네.
1: 수요일날 우리 이경민 변호사 애장품을 걸고 경민 이행시 진행해서 제가 일단 임의로 후보 11분을 선정을 했거든요.
0: 예, 예,
1: 지금부터
0: 예.
1: 이분들 만나보고 애장품을 받으실 한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자,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0: 아, 그럼 제가 하나씩 하면 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0: 예, 예.
1: 1254님이요.
0: 예.
1: 경.
0: 경드랑이.
1: 민.
0: 민둥민둥. 잠깐만요.
1: 진짜예요? 아, 이건 궁금해서. 궁금해서 넣었어요.
0: 아니죠.
1: 아니에요?
0: 아니,
1: 부슬부슬?
0: 아니 왜 이렇게 부끄럽죠? 적당합니다.
1: 아 그래요?
0: 이제, 이게 또 민동도 이상해요.
1: 예, 그렇죠. 이건 또 너무 딥하게 가면 또 이상하니까 바로 다음 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0: 예, 예.
1: 김민정님이에요.
0: 예.
1: 경.
0: 경사났어.
1: 민.
0: 민정이가 헐크를 받았어.
1: 라고 민정 씨가 얘기해 주셨어요.
0: 그래요. 민정 씨가 받으려고.
1: 그러니까요. 근데 뒤에 민이 딱 떨어지는 게
0: 예.
1: 이분 뭔가 좀 특별한 기운이 그렇네요. 있다.
0: 그렇네요. 민정 씨가 이제 받아가려나.
1: 이런 게 좀 느낌이
0: 예.
1: 있고요.
0: 예.
1: 한정희 님이
0: 예.
1: 경.
0: 경민 변호사가 제일 듣고 싶은 말.
1: 민.
0: 민증 보여주세요. 오 좋네요.
1: 아 이거 좋아요?
0: 좋습니다.
1: 마지막으로 민증 보여주세요. 몇 년 전이었어요?
0: 아 저 솔직히 기억도 안 나요. 진짜 기억도 안 나요.
1: 근데 경민 변호사 기억력이 정말 좋은 변호사거든요.
0: 진짜 좋거든요.
1: 기억이 안 날 정도로
0: 그쵸.
1: 과거의 일이었다.
0: 네, 보통 이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내가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뭐 술자리 갔더니 이제 보여달라고 하더라.
1: 있죠.
0: 한 번도 그런 거 없었어요.
1: 한 번도.
0: 네.
1: 어쨌든 정인이 덕분에 처음으로 한번 네, 들어보게 됐네요.
0: 없었어요.
1: 김보람 님이요.
0: 예.
1: 경.
0: 경민 변호사님
1: 민
0: 밑에 민 밑에
1: 좀 표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0: 예, 민 밑에
1: 예, 민 밑에
0: 예, 센스 있으시네요.
1: 6191님 경
0: 경민 변호사님 희진이를 잊은 찡디
1: 민
0: 민사 걸어주세요. 아 이게 어제부터 이어지는 거죠?
1: 예, 아니 좀 예. 됐어. 아니
0: 좀
1: 왜
0: 됐어요?
1: 이런지 모르겠어요.
0: 예. 예. 아.
1: 왜 자꾸 희진 씨를 이렇게 물고 넘어진지.
0: 그렇죠. 근데 워낙 X가 많으셨어가지고
1: 무슨 말하는 거예요?
0: 아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면 말하면 안 되나?
1: 사실적시 명예훼손 들어가요?
0: 사실적시래. 본인이 사실적시래.
1: 아,
0: 그냥 사실이 아니라.
1: 아, 그럼 명예훼손 들어가요? 아 이게 애매하게 많이 들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0: 예.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
1: 그렇죠. 자 이어서
0: 사실이었습니다.
1: 차상희님 경
0: 경호는
1: 민
0: 민친짓이다. 잠깐만요. 완신죠.
1: 예, 아니에요?
0: 에이, 행복하고 예. 축복받을 일이죠.
1: 알겠습니다.
0: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1: 이정수님 경
0: 경고하는데
1: 민
0: 민정이 말고 희진이한테 헐크 줘라. 희진 씨한테
1: 이건 좀 민정 씨도 지금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정수님 때문에
0: 네.
1: 5511님 경
0: 경민 오빠 나
1: 민
0: 민지인데 잘 지내지?
1: 한마디 해주세요 민지 씨한테.
0: 민지야 잘 지내지.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응? 응? 희진 씨한테 연락해봐.
1: 잘한다.

0: 아, 잘한다. 최순영님, 경.
1: 경민 변호사님.
0: 민.
1: 민날 맨날 방송 나오고 싶죠?
0: 어때요?
1: 좋죠. 민날 맨날 좋죠. 민날 맨날.
0: 어, 웃음꽃이 또.
1: 오, 되게 센스 있으시다.
0: 한방 피었어요. 네. 4064님, 네. 경.
1: 경사진 길에서
0: 민
1: 민끄덩 센스 있으시네 진짜.
0: 어, 민끄덩이 민끄덩? 진짜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분은 1242님이에요. 예. 경
1: 경민 변호사는
0: 민
1: 민사 형사 다 씹어먹는 이 시대의 진정한 법률 히어로. 와, 아. 제 가족이 보내셨나?
0: 정말 정말 많은 분이 경민 이행시 보내주셨는데 예. 이분 한 분만 아. 변호사로 인정해주는 문자가 딱 끝나갔어.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 후보로 올려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 이경민 변호사의 아, 예. 애장품을 받을 사람 발표해보겠습니다. 직접 발표해 주시죠.
1: 네, 제가 선택한 사람은 김보람님입니다.
0: 오, 네. 야, 김보람님이
1: 네.
0: 경
1: 경민 변호사님
0: 민
1: 밋밋해
0: 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우리 김보람님에게
1: 오, 너무 헐,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0: 어떻게 밋밋함을 인정하신 거예요?
1: 어, 이렇게 제가 이제 밋밋해지지 않도록
0: 네.
1: 저한테 뭔가 이제 경고를 주는 차원에서 생각을 아, 해가지고
0: 경각심을
1: 그렇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네요. 너무 센스 있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야,
1: 밋밋하지 않도록
0: 김보람님에게 다시 한번 축하 보내면서 자 이어서 지난주 찐구 참여 재판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사연이었죠?
1: 네, 잠깐 있어 보세요.
0: 네. 예. 밋밋해.
1: 예. 예. 이게 만나님이 보내신 사연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놀고 나서 정산하는데 총무 친구와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정산하는 총무 친구가 1원까지 칼같이 나누자는 건 참아 보는데 다 같이 음식 메뉴를 시키고서는 자기는 안 먹었다고 계산해서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총무 친구가 한 입은 맛봤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기억나요. 맛보고 나서 아, 맛없다 못 먹겠다 이랬던.
0: 야, 참 이게 어려웠는데 친구 네. 배심원분들은 어떤 의견을 보내주셨는지 만나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결정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1: 네, 이세영님이 근데 동계산에서 N분의 1은 정확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쌓이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안 먹는다고 안 내는 건 좀 그러니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시키던가 모임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면 안 먹을 사람은 옆 테이블 빼서 돈도 빼주는 게 어떨까요?
0: 안 먹는 사람은 아예 겸상하지 말아라.
1: 그렇죠.
0: 옆 테이블로 옮겨버려라. 오,
1: 세영 씨 티네. 대문제 티시네.
0: 강경 대응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었어요.
1: 오, 하나의 의견이니까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0: 네. 예. 어묵 너구리님. 친구분에게 빨간 줄 거야 합니다. 음식값에 자리값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1: 오, 괜찮은 생각인데요.
0: 보통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안 먹든 네. 많이 먹든 덜 먹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온 거는
1: 네.
0: N분의 1을 하는 거는 또
1: 그렇죠.
0: 보통 이렇게 흘러가는데
1: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죠.
0: 오늘 또 친구분은 또 좀 다른 의견을 네, 냈었고요.
1: 자리값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4974님이 자주 만나는 친구라면 후정산 말고 미리 협의해서 한 달에 얼마씩 회비 모아서 그걸로 결제를 하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만난다면 이렇게 회비 모으면 이렇게 신경 쓸 일 절대 없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회비를 모으잖아요. 안 빠져요.
1: 아,
0: 더 모일 수 있는 그쵸. 계기가 되기도 하죠.
1: 안 빠지고 총무 친구 그때 그 케이크 계속 그렇죠. 먹었을 거예요. 한 입만 먹지 않았을 겁니다. 내 돈이 그치, 들어가 있기 때문에.
0: 그치 내가 냈기 때문에.
1: 네.
0: 자 우리 친구 배심원분들이 다양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경민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 내려보겠습니다. 이경민의 선택은?
1: 제 선택은 총무 친구에게 빨간 줄을 긋겠습니다.
0: 이유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 총무 친구가 만약에 이런 논리로 가지고 나왔다라고 할 것 같으면
0: 네?
1: 사연자분도 이전에 만났던 모임에서 혹시나 본인이 한 입만 먹고 더 먹지 않았던 거 그거 총무 친구한테 청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네.
1: 이해는 이 눈에는 눈 논리가 될 것 같고 사실 우리 통상적으로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그때 그 자리 계산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같이 먹은 걸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그렇게 서로가 이제 N분의 1로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약속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만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 이거 안 먹었으니까 제외를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의사표시를 미리 하셨어야 돼요.
0: 네,
1: 미리 하시고 진짜 여기서 뭐 나왔던 테이블 옆으로 빼두든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했다라면은 아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같이 N분의 1 하는 게 맞다.
0: 맞아요. 기분 네. 좋게 모였는데 조금 더 내면 어때요?
1: 그렇죠. 인근 씨도 그렇게 마음을 좀 넓게 가지세요.
0: 배울게요. 나도 그래야 되는데. 자, 이어서 줄 그어드리는 남자 어떤 코너인지 설명하고 사연 만나볼게요.
1: 네, 줄 그어드리는 남자는 어떤 상황이든 좋습니다. 있어 보이는 한 줄이 필요할 때 찾아와 주세요. 저와 찡디가 붉은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0: 그래서 친구들의 상황에 아주 딱 맞는 한 줄을 이서빌리티하게 첨삭해드리겠습니다.
1: 이인권의 평판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목요일 코너 줄거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남기시거나 지금 바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을 그어드릴 분은 내 딸 왜 이래? 님입니다.
2: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럽지만 우리 딸이 30대 중반인데 아직까지 독립을 안 하고 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같이 살 순 있어요. 그럼 같이 산다고 해도 30대 중반이 됐으면 이제 알아서 자신의 삶을 꾸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3: 아, 너무 피곤해. 엄마, 나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아.
2: 알람 맞추고 자면 되잖아.
3: 알람이 안 들리니까 그렇지. 엄마, 나 내일 아침 6시 반에 꼭 깨워줘. 꼭, 꼭.
2: 이렇게 아직도 딸을 위해서 아침마다 깨워주게 됩니다. 사실 그냥 혼자 일어나려고 안 깨우고 냅두고 있으면요, 알람이 울리다 울리다 지쳐서 꺼지더라고요. 아니면 딸이 끄고 또 자는지. 아무튼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그러다 정말 회사에 지각할까봐 일어나! 제가 깨워줄 때가 많습니다. 청취자분들 기 아프셨죠?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깨워줘야 하나요? 내 딸이지만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보기만 해도 정신 차리고 혼자 잘 일어날 수 있게 쓴소리 한마디 부탁해요. 적어서 방문에 붙여놓을게요. 보면 정신 차리겠죠? 6시에 일어나서 펀펀이나 틀어라.
1: 사연 보내주신 내 딸 왜이래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지금 전국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30대들은 예. 다 뜨끔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아니, 이경민 변호사는 예. 처음에 이제 독립하고 잘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0: 이게 뭐 독립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모든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1: 맞아요.
0: 예, 알람도 맞추고 잘 일어나게 되고 간혹 이제 알람 못 맞추고 잘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그 시간대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1: 어, 맞아요.
0: 그렇죠. 그런 거 있죠.
1: 가끔씩 예, 예. 운이 좋을 때는 그렇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0: 그래서 자다가도 어, 왜 아직 알람이 왜 지금 일어나야 될 때가 됐지 왜 안 울리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1: 딱 보고 와, 다행이다.
0: 그러니까요.
1: 가슴을 쓸어내릴 때도
0: 그렇죠.
1: 있고요.
0: 그러다가 이제 한 시간 미리 일어나서 오! 게이트 이득 멍이득 멍이득
1: 그러다 잠들면 또 이제 참사가 일어나고요.
0: 그렇죠, 그렇죠. 대참사.
1: 근데 이제 혼자 살면 그런 책임감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부모님에게 좀 의지하게 되고 기대하게 돼서 뭐 좀 아이 그래도 부모님이 챙겨주겠지 깨워주겠지 이렇게 조금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0: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고 부모님 품에 있으면은 사실 모든 게 다 지원이 되잖아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처음에 집값부터 월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식대 뭐 사실 아낄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의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이제 본인이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엄마한테 또 깨워달라고 하잖아요.
1: 더군다나 뭐 집세 이런 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의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는 저는 본인의 의지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0: 어, 저 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1: 뭐예요?
0: 그 요새는 이제 라디오가 네. 알람처럼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다면서요.
1: 맞아요.
0: 네, 설정해놓으시면 무조건 일어날 것 같은데요.
1: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번 깨어나 보셔라.
0: 네, 찡디가 막 이렇게 막 아침부터 이렇게 조잘조잘 이야기하잖아요.
1: 나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요.
1: 근데 조잘조잘
0: 아, 단어가 맞다.
1: 조곤조곤.
0: 조곤조곤.
1: 아, 조곤조곤.
0: 조곤, 네. 제잘제잘 조곤조곤. 네. 조잘조잘 아니에요?
1: 아, 내가 좀 찔려서 그래요. 조잘조잘 된 적이 많아서 좀 찔려서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이경민 변호사가 반대로 누군가를 깨워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자꾸 안 일어나요.
0: 아.
1: 어떻게 할 것 같아요?
0: 아, 이게 제가 사실 제 지금 와이프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피곤해 하니까 알람을 맞추고 자도 꼭 이제 일어나면은 알람을 조금 10분 정도 또 연장하고 또 자고 이렇게.
1: 아, 맞.
0: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막 혹시나 못 일어날까 봐 그다음부터 제가 잠을 못 자요.
1: 예, 네, 제가 잠들까 봐.
0: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또 깨우고 깨우고 이런 식으로.
1: 아.
0: 네, 네. 여기 좀 그래서 이제 옆 사람한테도 조금 이제 아,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여튼 잠을 좀 달아나게 만든다. 스트레스는 아닙니다.
1: 너 no.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0: 피해도 아닙니다.
1: 아니.
0: 방송이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쵸? 힘듭니다.
1: 어, 힘들어요.
0: 예, 예, 좋은 겁니다.
1: 예. 요즘 또 너무 행복하시니까요.
0: 행복합니다.
1: 예, 행복하니까요.
0: 예, 예. 예.
1: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따님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게 따끔하고 매콤하게 이서빌리티한 한 줄 만들어 볼게요. 저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0: 예.
1: 사실 조금 창피했던 게 우리 이경민 변호사와 거의

0: 한번 처음부터 같이 했잖아요. 예. 그럼 저도 법률 지식들이 많이 쌓였단 말이죠.
1: 많이 쌓였죠.
0: 근데 아까 실수를 했잖아요.
1: 어떤 거예요?
0: 사실 적시 명예훼손.
1: 아.
0: 그래서 이번에 만회를 해보려고 네. 그동안 받았던 법률 지식들 총동원해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먼저 서른 중반의 우리 어머니를 모닝콜 셔틀로 쓰고 있는 거예요.
1: 네.
0: 이게 어떤 죄가 있냐. 반인륜적 범죄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1: 예.
0: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 깨워줬는데 대가 제공이 없어요. 이거보다 노동 착취.
1: 오.
0: 그리고 세 번째, 예. 어머님의 아침을 방해한 거예요.
1: 오, 예.
0: 어머님 아침 영어 방해한 오. 거예요. 이 세 가지 죄목을 딱 들어서
1: 예.
0: 2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예.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시 예. 즉각 퇴거 명령.
1: 오.
0: 집에 나가라. 독립을 해라.
1: 야.
0: 이렇게 하면 따님 정신 차리지 않을까.
1: 와.
0: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오, 훌륭하신데요.
0: 많이 예, 주서 듣고 좀
1: 예. 오, 예.
0: 성장했죠?
1: 예, 성장했고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좀 예. 길어.
0: 아, 그래요?
1: 예.
0: 약간 밋밋했구나.
1: 방에 붙이기에는 조금 긴 것 같아서.
0: 아, 그래. 아, 난 범죄 항목들만 예. 적으라고
1: 아,
0: 한 건데.
1: 아, 예. 저는 뭐 너무 만족스럽고.
0: 네.
1: 저는 좀 이제 많이 축약을 했어요. 많이 축약을 했고. 아침에 결국 이제 일어날 것처럼 했는데 그 시간에 못 일어나고 결국 모닝콜을 또 바꾸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아니면은 뭔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제 깨워달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못 일어난다.
0: 네.
1: 결국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0: 기망.
1: 근데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으니까.
0: 네.
1: 저는 그 방 앞에.
0: 예?
1: 상습 사기범 수감 중. 이렇게 해놓고 밑에 영치금 계좌, 엄마 계좌번호로 적어놓으면
0: 어.
1: 식대 같은 것도 엄마 계좌로 이제 보내면 엄마가 사식 넣어주고
0: 그죠.
1: 치킨 시켜주고 아이스크림 넣어주고
0: 금융치료가 좀 들어가야 돼요.
1: 그렇죠.
0: 어머니에게
1: 그렇죠.
0: 어머니 받은 상처.
1: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를 생각하시고 하루빨리 석방을 위해서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셔라.
0: 그렇죠.
1: 네.
0: 결국은 독립하셔서 혼자 해봐야
1: 네.
0: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애치셨는지
1: 아, 맞습니다.
0: 다 이해를 할 거예요.
1: 맞습니다.
0: 자, 저희는 이렇게 두 줄 그어드렸고요. 3부 빨간 줄 그어드리는 남자로 돌아올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 집중호우 속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민관협력기관이 힘을 합쳐 만든 내비게이션 홍수위험 알림 서비스인데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서 홍수경보와 같은 위험 상황을 운전 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똑똑한 기술, 내비게이션 홍수 위험 알림 서비스. 우리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망과 함께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미치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4: 카페24 프로.
3: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4: 카페24 프로.
3: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4: 아, 카페24 프로.
3: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5: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우리말 지킴이.
8: 요즘 공원에 나가보면 이것 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달리기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많은 분들이 러닝이라고 답하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 러닝입니다.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러닝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러닝이라고 적는 게 원칙인데요. 영어의 짧은 모음 뒤에 오는 자음은 받침으로 적지 않는다는 규칙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닝머신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이 역시 러닝머신이라고 불러야 하지요. 당연히 공문서에는 러닝만 쓸 수 있고요. 끝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러닝 셔츠 대신 민소매 셔츠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경민아,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고?
1: 그럼 친구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주세요. 펌펀이 1등입니다. 내 기분 책임져.
0: 날 속상하게 만든 사람, 날 힘들게 만든 갈등 상황들 모두 다 내 기분 상해죄로 고소합니다.
1: 빨간 줄 거드리는 남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 되면 도레미파솔톤에서 라톤으로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 이경민입니다. 라라 친구들 어서 오세요. 라 누군가 대본이 이렇습니다. 대본입니다. 누군가와 싸우고 누가 더 잘못한 건지 알고 싶을 때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제가 누가 더 잘못한 건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 목요일 코너 줄거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빨간 줄거드리는 남자 내비게이션 님 사연 소개해 볼게요.
2: 안녕하세요, 배운사님. 찡디, 저에겐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랑 어딜 가게 되면 길을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친구는 꼭 제 길 찾기를 무시합니다. 새로운 앞을 자주 가는데요.
1: 우리가 가기로 한 가게가 여기서 어떻게 가더라?
2: 나 지도 어플 켰어. 저기 내려가서 우회전 하면 된다.
1: 어? 저게 아닌 것 같은데?
2: 지도가 알려주는 게 저기라고.
1: 어? 확실히 본 거 맞아? 봐봐, 맞나 이 길이.
2: 지도 어플을 보면서 가는데도 제가 찾은 길이 맞는지 아닌지 의심 또 의심합니다. 어이없지 않나요? 친구의 의심으로 다른 길로 갔다가 결국엔 지도 어플이 알려준 길이 맞았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원래 자주 가던 단골집을 찾아갈 때도
1: 아니야, 거기 말고 이쪽이 더 빨라.
2: 무슨 소리야, 여기잖아.
1: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맞아.
2: 그래서 친구 말대로 가면 막힌 길이 나와서 돌아갈 때도 많아요. 이렇게 자꾸 틀리면 자기 의견을 굽힐 것 같은데, 근데 신기하게 다음에도 또 자기 말을 믿으래요. 변호사님, 틀린 길을 계속 자신 있게 알려주는 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사연 보내주신 내비게이션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1: 예.
2: 친구가 나의 길 찾는 실력 너무 무시해서
1: 그렇죠.
2: 속상하다는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1: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일상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2: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같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지도 어플을 켜고
1: 예, 예.
2: 리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고마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맞아요. 고맙고
2: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게.
1: 그때 저랑 찡디도 같이 술자리 한번 갔었을 때
2: 네.
1: 그때 찡디가 다 이제 찾아서 가줬잖아요.
2: 맞아요.
1: 그렇죠. 편했어요. 고맙습니다.
2: 그러니까 애초에 찾을 생각조차 안 하더라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저는 뭐 해주는 거 별거 아니지만은 이거를 틀리다고 하면 짜증이 막 올라올 것 같거든요.
1: 아, 지도를 틀리면요.
2: 아니, 아니 내가 애써서 지도 찾아서 잘 가고 있는데
1: 예, 예, 예, 예.
2: 훈수 두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1: 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제 이런

0: 귀찮음을 내가 무릅쓰고 하는 건데.
1: 맞아요.
0: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경민 변호사는 그러면은 네. 길 잘 찾는 편이에요? 아니면 무조건 지도 어플이 있어야 좀 찾을 수 있는 편이에요?
0: 저는 사실은 지도 어플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동서남북을 잘 몰라요. 네. 근데 있잖아요. 제 아내가 네. 동서남북 진짜 잘 알아요.
1: 아, 그래요? 네,
0: 이렇게 딱 있으면은 동서남북을 딱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이 뭐 해가 어디서 들고 이런 걸 다 체크하더라고요.
1: 어, 그래요?
0: 네, 진짜 그런 게 이게 특화가 돼 있더라고요.
1: 오, 사실 저도 길 눈이 밝지는 않아서 네. 저는 이걸로 심지어 이제 같이 움직여야 돼요.
0: 지도 불러.
1: 그 동서남북 아, 얘기하잖아요.
0: 알죠, 알죠.
1: 한 번 더 내려온 동서남북 예, 예, 예, 이게 예. 화살표를 해주잖아요. 예, 예, 예. 그거에 맞춰서 한 바퀴 돌면서 싱크를 맞춘 다음에 예. 걔 맞춰서 출발하고 아. 돌 때도 핸드폰 돌면은 나도 이제 같이 한번 돌아봐요.
0: 그렇죠,
1: 맞나
0: 그렇죠.
1: 이렇게
0: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핸드폰도 돌리면서 내 몸도 같이 돌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래서 손만 한번 돌려보고
0: 아, 손만 돌려
1: 맞고 나면 이제 다시 따라가는 에, 거죠. 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에, 에. 친구가 자꾸 아니다라고 하고 엉뚱한 데로 끌고 가면은 화가 나는 건 저 너무 화가, 공감이 화가 가거든요. 더 일을 크게 만드는 더 돌아가게 만드는 이 친구한테 에. 이분이 물어본 대로 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0: 아 이거는 사실 내비게이션 사칭죄입니다.
1: 사칭.
0: 네. 자기가 결국 이제 내비게이션인 것 마냥 네, 이렇게 이제 길을 안내하지만 사실은 틀렸잖아요.
1: 사기죄도 되는 거네요.
0: 내비게이션 사칭죄.
1: 사칭죄. 네. 그러면은 이 사칭죄가 혹시 네. 요즘 엄청 더워요. 네. 비도 많이 와. 가중 처벌돼요?
0: 아 무조건이죠.
1: 아 무조건.
0: 장마 기간 두 배로 처벌해야 된다. 지금 딱 그 시기 아닙니까?
1: 심지어 한 손에 우산 들고 한 손으로 이거 보고 있는데.
0: 그렇죠. 그러면서 막 찡디는 막 한 바퀴 돌고 막.
1: 그래 가다 막 신발 다 젖고 했는데 옆에서 뭐라 한다? 짜증은 두 배 이상
0: 그렇죠,
1: 나죠.
0: 그렇죠.
1: 자 그러면은 이 사연에서 좀 당연한 것 같긴 한데요. 네. 누가 잘못해서 빨간 줄이 그어질지 확실하게 한번 그어봅시다. 이경민의 선택은
0: 제 선택은
1: 네.
0: 사연자에게 빨간 줄
1: 너? 사연자 분에게요?
0: 네.
1: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0: 우리 내비게이션 항상 길 잘 드는 거 아니거든요. 경로 재탐색할 때 많습니다.
1: 있죠.
0: 그런데 그렇다고 있죠. 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이용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참고 넘어가 줄 수 있어야 된다.
1: 아. 네.
0: 길 그 정도 잘 모른다고 해서 우리 뭐 빨간 줄 그을 정도로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라고 생각이 조심스럽게 돼서 사연자 분에게 빨간 줄 건네 제가.
1: 네. 지금 앞뒤가 안 맞죠? 본인 얘기하면서도.
0: 어쨌든 내비게이션이 그 정도로 이제 길을 재탐색할 수도 있으니까
1: 네.
0: 친구분도 뭐 이렇게 훈수 정도 뒀는데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조금
1: 그래요.
0: 잡고 넘어갈 수도 있다.
1: 이게 뭐 내비게이션 지도 따라가다가 틀릴 수 있어요.
0: 네.
1: 그럼 다시 가면 되는데 네. 그 전부터 그 과정부터 미리 태클을 걸 필요는 없다.
0: 네.
1: 그러면은 확실하게 친구분에게 빨간 줄 긋는 거죠?
0: 사연자요.
1: 사연자요?
0: 네.
1: 사연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0: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이제 틀릴 수 있으니까.
1: 아, 내비게이션도 틀릴 수 있으니 네,
0: 친구분도 조금 틀릴 수 있는 거 아니냐.
1: 아.
0: 오늘 저희가 뭔가 소통이 안 됩니까?
1: 아, 그래 오늘 조금 원활하지가 않네요.
0: 우리 내비게이션 잘못됐네요.
1: 그럴 수도 있다.
0: 있다.
1: 이런 그렇죠. 경우도 있다.
0: 있다. 네.
1: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이럴 때 어색해졌을 때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야 돼요.
0: 노래 들으면서 재탐색하면 됩니다.
1: 네, 환기하고 와야 돼요. 네.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네.

0: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찡구 참여 재판이고요. 억울해 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재밌는 대학생활 보내고 지금 방학 보내고 있는데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재밌게 보냈습니다. 근데 저랑 제일 많이 친해진 학과 동기가 있어요. 수업 시간표도 같다 보니 항상 같이 밥을 먹는데요. 우리 오늘 학식 갈래? 뭐 먹을까?
1: 모르겠어.
0: 어? 배 안 고파?
1: 나 오늘 별로 배 안 고프네.
0: 맨날 배 안 고프다고 하면서 그래도 메뉴 하나 고르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정말 맛없어 보이는 치킨 샐러드, 한입 주먹밥, 샌드위치 이런 음식을 시켜 먹어요. 뭐 각자 자신이 원하는 메뉴로 먹는 건 상관없는 일이니 신경 안 썼는데요. 막상 음식이 나오면 제 메뉴를 계속 한 입씩 먹습니다.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맛있게 생겼다. 한 입 먹어봐도 돼?
0: 먹어봐.
1: 고마워. 너도 내 거 먹어.
0: 근데 정신 차려보면 저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제 메뉴만 먹게 되더라고요. 친구가 시킨 풀떼기 사실 안 끌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음식이 더 빨리 없어져요. 다 먹고 가게 나오는데 문득 억울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제 친구도 맛있는 메뉴 시키면 둘이서 같이 맛있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돈을 똑같이 나누는 것도 아니라서 지나가는 말로 맛있는 것 좀 시키라고 했더니
1: 뭐 내가 돈 아끼고 네 거 뺏어 먹는다는 뜻이야?
0: 이렇게 반응해서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어이없죠. 여기서라도 한풀이 해봅니다. 이게 진짜 제가 잘못한 일이 맞나요? 친구 선배님들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사연 보내주신 억울해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예.
0: 친구랑 식당 가서 원하는 메뉴 시키는데
2: 예.
0: 친구는 내가 시킨 메뉴는 맛있게 먹어요.
2: 예, 예, 예.
0: 근데 나는 친구 메뉴가 안 끌려.
2: 예.
0: 안 먹게 돼요.
2: 예, 예.
0: 그래서 억울하다는 사연이었어요.
2: 와 이게 진짜 저 옛날 생각나네요.
0: 그래요?
2: 대학교 학식 가면은 그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게 비쌉니다 확실히.
0: 아 맞아요.
2: 네, 비싼데 그때 용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거 사 먹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맛없는 거 조금 담고 있으면 친구가 이제 좀 과외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담는 경우 있거든요.
0: 통 크게 막
2: 그렇죠.
0: 고기 이런 거 담고.
2: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뺏어 먹고.
0: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이제 학식이 그 뭐 김치는 뭐 200원,
2: 네.
0: 뭐 고기는 뭐 천 얼마.
2: 맞아요, 맞아요.
0: 막 이렇게 따로따로 받는
2: 맞아요.
0: 데가 제일 컸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학관.
0: 그래서
2: 맞아요.
0: 가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는 돈 아끼려고 학식을 먹으러 간 건데.
2: 맞아요.
0: 너무 푸지게 먹으면은
2: 5,000원
0: 그러니까 뭐 밖에서
2: 이런...
0: 먹는 거랑
2: 맞아요.
0: 큰 차이가 없어서
2: 네.
0: 아끼다 보면 아쉽고
2: 네.
0: 거기서 안 아끼는 친구 거는 또 탐이 나고
2: 그렇죠.
0: 이 상황 자체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죠.
2: 네.
0: 우리 친구 배심원 분들이 정확한 판결할 수 있게 이경민 변호사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어떻게 보면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학식을 먹는 상황이니까
0: 네.
2: 그냥 이제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눠 먹자는 취지에서 먹은 건데 근데 이제 그게 공교롭게도 이제 상대방께 금액이 또 높고 맛있었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는 것들이 과연 이제 친구가 선의로서 그렇게 했던 것인지.

0: 아니면 진짜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가지고 내 거를 이제 노리고 그렇게 했던 건지. 뭐 이런 것들은 각자 경험이 있을 것 같고, 저도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비슷한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남이 먹는 게 더 맛있어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1: 그럴 때 많죠.
0: 네, 그래서 조금 먹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또 친구가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는데 뭐 내가 돈 아낀다고 이거 뺏어 먹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먼저 또 발끈한 것도 좀 재밌긴 했거든요.
1: 그리고 전 또 이 친구분도 아니 같이 시킨 거 뻔히 아는데도 와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이게 리액션이 너무 예. 약간 인위적으로 예. 먹기 위한 빌드업 느낌도 조금은 났거든요.
0: 그러네요. 와, 넌 뭐길래 이렇게 잘 골랐어?
1: 처음 보는 메뉴 아닐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사안이 조금은 예. 어렵다. 그래서 친구분들의 의견이 절실하다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구 참여 재판 변호사님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사연자 친구 둘 중 누구에게 빨간 줄이 그어져야 하는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구분들의 의견 잘 모아서 다음 주에 판결 내려보겠습니다. N-의 Bite Me 듣고 광고까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

0: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웰메디, 코웰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전화.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FM이 방송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앞서 소개한 어구레님의 사연은 오전 7시까지 찡구 배심원분들의 의견 더 받아보겠습니다. 찡구분들의 의견 반영해서 다음 주에 이경민 변호사가 판정할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찡구 배심원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11: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10: 친구들이랑 그래도 인사 나눠주셔야죠.
11: 네, 오늘 목요일이니까 이제 금요일만 버티시면 주말이 또 오고요. 네, 그리고 휴가 계획도 많이 세우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것 좀 생각하시면서 힘든 회사일도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저희가 이제 뭐 청취율 조사 이 전화 오면은 네. 꼭 저희 펌펀투데이 잊지 말고 꼭 선택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10: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끝곡은요 8274님이 신청한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들려드리고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11: 어메이징
10: I love you
11: 스마징
10: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나라로 체코가 선정됐다고 하네요. 와, 30개국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머 스타일 질문지를 통해 각국 국민들의 유머 감각을 분석을 했는데, 조사 결과 체코는 100점 만점에 72.33점을 기록하면서 웃긴 나라 1위로 꼽혔고요. 특히 자기 비하 유머와 풍자, 조롱 같은 공격적 유머 부문에서 뛰어난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2위는 포르투갈이 차지했는데, 포르투갈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분위기에 친화적 유머가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3위는 아일랜드로 포르투갈과 똑같이 친화적 유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유럽 중심 아닌가요? 아시아 쪽에서도 진행을 해보면 아마 우리나라 웃긴 나라로 1위로 뽑히지 않을까. 우리가 누구? 우리가 바로 풍자와 해악의 민족이니까요. 그리고 OECD 회원국 라디오 중 제일 재밌고 빵빵 터지는 아침 라디오는 어디? 지금 여기는 철판이다. 이거예요. 아하. 축하 세레모니까지. 자, 오늘도 자화자튼으로 시작해보는 김영철의 파워FM. 저는 김영철입니다.

야, 역시 오늘도 신나는 첫거 OECD 회원국가 중에서 가장 신나는 오프닝을 자랑하는 여기는 어디? 김영철의 파워 FM 2026년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Thursday 빅뱅 뱅뱅뱅으로 출발. 7234번님이 아 웃긴 나라가 방글방글 웃는

나와가지고 아, 되게 예쁘게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붕 색깔이랑 너무 예쁘죠. 맥주가 그렇게 싸고 맛있대요. 한성민님이 철업디 체코 가서 이게 개그다 한번 보여주고 오세요. 진행시켜.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웃긴 나라 1위가 체코. 그 뒤로 아까 포르투갈, 아일랜드, 칠레도 있고요. 그리스, 호주, 폴란드가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 진짜 아시아 쪽에서 이런 연구 한번 진짜 진행시켜. 진행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설문조사할 기회가 온다면 022056으로 전화 온다면 기다릴게요. 자, 우리 청취율 조사 오늘 3일째 날인데요. 022056 전화 다들 잘들 받고 있나요? 인증샷도 좀 보내주시고. 자, 그래서 청취율 조사 특집 주간 제목이 있죠.

0: 쇼타임 주간. 자, 2주 내내 리클라이너 소파, 매트리스, 진공 쌀통, 엔진 오일, 헤어드라이기. 아,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뜨거운 헤어드라이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자, 철판 한정판 북커버. 자,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햄버거 등등 준비해서 선물 창고 활짝 오픈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는 날 지금 계신 분들은 뭐야 하고 계실 텐데, 오늘 문자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철파엠 한정판 북커버 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니 이제 샘플로 책을 하나 넣어봤는데 이게 포인트다, 이게 킥 포인트야. 이게 딱 어디까지 읽고 있는지 딱 페이지를 접어두면 되고, 요거 이제 요걸 샘플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 그냥 천으로 됐는데 기존에 제가 북커버 이렇게 있잖아요. 봐봐, 이거는 그냥 아무 디자인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커버로. 근데 이거는 2016년 김영철의 파워 FM 철파엠 10주년 해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앞면이 이렇게 돼 있고, 자 전체 펴지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책을 딱 꽂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한 권을 넣고 덮으면 여기 아까 이 부분을 DD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는 그냥 아무 무늬 없고 이렇게 아주 그냥 우리 담요 시리즈야. 김영철 철파엠 딱 그래요. 제 얼굴이 딱 박혀 있습니다. 네, 약간 진짜 김영철 자서전 보듯이 약간, 아니 뭐야 김영철 울다고 썼다 책이야. 본인 책 넣으세요. 본인 읽고 싶은 책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엔간한 책은 다 들어가는 넉넉한 사이즈, 재질도 너무 좋아요. 자 철판 한정판 북커버 받고 싶은 철가루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많이 참여해주세요. 너무 갖고 싶은 아이템. 자 오늘 예고 좀 해드릴까요? 목요일 3, 4부 특별한 시간 오늘도 준비해놨어요. My Sister. 토요일에 뭉쳤던 흥남매가 오늘 뭉쳐볼까 합니다. 슬기슬기 박슬기 씨와 내 마음이야 넘버 7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스타 문학 강사 김잼마 쌤도 함께할 거고요. 고릴라 켜놨죠? 자 오늘 무조건 켜셔야 돼요. 너튜브 에라오 채널 실시간 라이브로 열렸으니까 골라주세요. 아니면 라이브도 좋고요.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 어락임이죠. 광고 듣고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5대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같이 달려라 하니.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0: 좋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여러분, 저 했어요.
8: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9: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10: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9: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0: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9: 제주항공
10: 짐.
11: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동 강영욱,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과
12: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해결해 드릴게요.
13: 그렇다면 철파엠 선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12: 콜콜, 완전 콜.
1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2: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11: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1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2: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11: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12: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1: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2: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11: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12: 공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1: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2: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11: 예쁘게 나이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점 NMM,
12: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11: 국민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세트,
12: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냉감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11: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12: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였고요. 일요일 나름 진지한 고민상담소 낮은 고에서 만나요.

전화 1745 필승 필승.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에어컨은 여름 필수템이 됐는데요. 하지만 내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 내부의 필터와 열교환기, 송풍팬 등의 먼지와 곰팡이 포자가 쌓여있다가 에어컨을 펴는 순간 실내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실내에 퍼진 곰팡이에 오래 노출되면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켤 때마다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기침이나 배척이, 재채기, 코막힘을 반복한다면 청소가 필요하다는 신호인데요. 전문 청소 주기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에 한 번, 가능하면 1년에 두 번 정도가 권장됩니다. 또 사용량이 많지 않더라도 냄새가 나거나 물이 고이고 바람이 약해졌다면 청소 시기를 앞당기는 게 좋습니다. 올여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려면 에어컨 필터와 내부 상태도 한 번씩 체크합니다. 요즘 더워서 자꾸 아이스크림, 유스크림, 아이스크림만 찾

0: 게 되는데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이스크림 대신 그릭 요거트 바크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바크는 얇게 굳힌 디저트를 뜻하는데요. 판 초콜릿처럼 납작하게 만들어 먹는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간식의 기본 재료인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칼슘도 풍부해서 뼈와 치아 건강에도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종이 포일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얇게 펴 바른 뒤 과일과 견과류를 잘게 썰어 올리고 냉동실에 굳히면 됩니다. 너무 두껍게 만들면 먹기 불편하니까 1cm 정도 두께로 얇게 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열량과 혈당 부담 없는 간식으로 시원하게 즐겨보자고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델이었어요. 자, 2560번님이 결혼 11년 만에 아파트 매매했어요. 경쟁자가부터 계약 전까지 조마조마했지만 드디어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 집 야호. 진짜 얼마나 신날까. 내 집. 여러분 진짜 저도 전세 있다가 내 집으로 이사갈 때 잠 안 자도 안 피곤하고 죽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진짜 기분 좋은 이 느낌 쭉 누리시길. 2560번님에 이어서 1745번님 철업디 오늘 해병대 간 저희 아들이 후반기 교육을 끝내고 근무할 실무지로 갑니다. 어디로 갈지 아직 몰라서 두근두근 떨려요. 제발 원하는 곳으로 가길 기도합니다. 채훈아 어디 가든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745번님 그럼요 아니 뭐 교육 후반기 교육까지 끝냈는데 그 여세를 몰아서 잘할 거고 건강할 거예요. 저도 진짜 살아야 대병대 가긴 했었는데 와 빡세긴 빡셉니다. 어머님 진짜 오 그래도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막 좋은 추억이 이제 막 떠오르네요. 자,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면 JCDM에서 꼬단면 세트를 드리고요. 7시 17분, 18분이 딱 됐습니다. 정승호님이 철업디 지금 이탈리아의 날씨는 어떨까요? 정답은 스파게티? 승호님 땡큐. 아침에 우리 매니저 형기한테 이탈리아 스파게티. 문제 퀴즈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제 알게 됐다. 우리 날씨도 오늘 경화 박교 리포터. 헬로.
1: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오늘도 우리 스파게티?
1: 스파게티.
0: 스파게티. 그러면 날씨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충청권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쏟겠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가 31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7도입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와, 우리 선보고 이거 뭐야? 보아, 여러분 발렌티 아세요? 이 노래 신나게 듣고요. 빵야 빵야 재미있게 신나요. 또 여기 갈게요.

0: 아침을 여는 철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햄버거 세트 3개와 백화점 상품까지 챙겨드리는 빵야. 아, 보아 발렌티를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 립싱크해도 되는데 실제로 따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 한 두 곡 부른 가수처럼 지금 목소리가 숨이 차네요. 자, 오늘 도전할 철가루 이제 정은지님인데 사연을 먼저 볼게요. 저희 집엔 5살 철가루가 있는데요. 늘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 텐데 철파임이 나오는 노래에 맞춰 춤추며 잠에서 깨네요. 그런 채윤이가 일요일에 생일이에요. 라디오에서 자기 이름이 나오고 철업디가 축하해주면 엄청 신기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와, 빨리 만나야겠다. 제가 전화연기 되면 오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돼요. 정은지님.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와, 오늘 약간 에이핑크 정은지 노래 가야 될 것 같은데. 녹색지대 노래 갑니다. 사랑을 할 거야.
1: 사랑을 할 거야.
0: 아무도 모르게. 원하는 정보를 하나. 아, 획득하셨고요. 아, 은지님.
1: 네.
0: 뭔가 약간 이것도 반갑다, 은지님. 그죠? 정은지. 별명이 혹시 에이핑크?
1: 맞습니다. 얼굴 안 되는 에이핑크.
0: 아니, 그리고 우리 철가루 채윤이 지금 듣고 있나요?
1: 네, 옆에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0: 채윤아, 일요일이 생일인데 얼마 안 남았네.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2: 생일 고맙습니다.
0: 채윤이 5살이에요, 지금.
2: 채윤이 5살 맞아요.
0: 일요일에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2: 네.
0: 네. 그래요. 아, 진짜. 아니, 우리 채윤이가 지금 그 생일 파티 이제 일요일 날 생일 파티고.
1: 네. 그 채윤이한테는 비밀인데. 저희가 이제 양가 부모님이 맨날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육아를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서프라이즈로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0: 그래요. 지금 채윤이 못 알아들었겠지 이 정도면.
1: 네.
0: 원래 양가 부모님이 원래 서로 자주 만나나 봐요.
1: 아, 그거는 아닌데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호출돼서 오시는데 저번에 이제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양가 어르신이 부딪히셨는데 조금 어색하고 분위기가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좀 깨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만나는 자리 마련하면 어떨까 해서 이번 생일날 그렇게 같이 보내보려고요.
0: 근데 이제 채윤이가 아침마다 라디오에 나오는 노래 맞춰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1: 근데 빵야 빵야 하면 엎드려서 엉덩이 막 흔들고.
0: 그러니까. 이제는 비밀 얘기하니까 크게 해도 되겠죠.
1: 네.
0: 아니 그 뭐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알고 막 엉덩이 흔들고 춤추고 그래야 할까. 그럼 아직 뭐 그냥 뭐 라디오가 신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신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요. 아니 네. 철파임 듣고 나서 뭐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이가?
1: 그전에는 이제 라디오는 시끄러워서 안 키고 제가 그냥 가서 채윤이를 깨웠었는데 이제 7시 땡 하면은 철파임을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채윤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신나게 웃으면서 같이 춤추면서 일어나니까 그전보다 저랑 사이도 좀 더 좋아지고 편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우리 채윤이 어떤 딸이에요?
1: 채윤이는 토끼 같은 딸인 것 같아요.
0: 토끼라면 어떤 이미지?
1: 그전에는 휙 털어져서 가거나 뭐 조금 그랬다면 요즘에는 통통 튀게 엄마를 위로할 줄도 알고. 예.
0: 토끼 같은 딸. 자, 그렇다면 네. 오늘 우리 채윤이를 위해서 이렇게 신청했는데 햄버거 세트는 기본으로 드리고 햄버거 세트 스피드기 잔문제 마실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쏴드리고 제한시간 3초 모르면 바로 패스 갑니다. 연못 위에 피는 꽃.
1: 연꽃.
0: 산수 퀴즈. 북극곰 다리수와 펭귄 다리수를 더하면?
1: 6개.
0: 연상 퀴즈. 거미, 히어로, 빨강하면 떠오르는 영화?
1: 스파이더맨.
0: 사다성어. 불꽃처럼 매우 짧은 시간이나 재빠른 움직임. 정광?
1: 속화.
0: 속담. 열 땡땡땡 깨물어 안 아픈 땡땡땡 없다?
1: 손가락.
0: 넌센스. 아우디보다 먼저 나온 차는? 아우니까 아우 말고?
1: 형님.
0: 디. 해서
1: 형디.
0: 형디. 잘했어, 은지. 자, 12만 원권 맞게 되셨고요. 여기서 철가루 퀴즈는 맞추지 마요. 여름이 제철인 새콤달콤한 과일인데 보통 주먹에서 좀 작은 사이즈로 예쁜 빨간색을 띠고 있죠. 잘 말아줘. 노래 김밥을 부른 가수 이름이기도 한 이 과일 두 글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무료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오늘 상품 철파임 한정판 북커버 쏘고요.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은지 씨 한마디 해준다면?
1: 네, 늘 도와주시는 양가 부모님

0: 님 항상 감사하고 제 곁에서 항상 힘을 주는 신랑 너무 사랑하고 태연이 앞으로도 엄마 말 잘 듣고 씩씩하게 자라자.
1: 옆에서 아까 일요일 대충 얘기하는 거 눈치 챈 것 같아요? 못 챈 것 같아요?
0: 눈치 챈 것 같아요. 웃고 있어요.
1: 아이, 괜히 또 얘기해가지고 속닥속닥 해야 되는데. 태연아 다시 한 번 더 생일 축하해.
2: 고맙습니다.
1: 내일 아침에 또 만나. 안녕.
2: 안녕.
1: 자두 맛있게 먹어.
2: 안녕.
3: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7: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6: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7: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4: 극한 호우가 반복되면서 이젠 물관리 방식도 선제적 관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가람 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해를 예측하고 댐 방류를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유입량을 모두 댐에 가둬서 홍수를 막아내기도 했지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기술. 우리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3: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0: 김영철의 파워 FM.
1: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이제 일어날 시간이에요. 철파에 이제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2: 안 일어나네. 야, 철가루들 일어나이씨.

사랑의 한결의 뮤직타임. 오늘은 최유주님의 사연입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랜덤 선물 뽑기 해볼 건데, 그 전에 아주 나이스 of course 이 기분을 모여둡게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자, 오늘 뽑은 선물은 아주 나이스 올인원 영양제. 자, 최유준 오만의 우리 최유주씨, 오늘 사연이 얌전하고 조용한 제 친구는 엄마 몰래 학원 빠진 게 가장 큰 일탈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친구랑 놀겠다고 밤에 제 방 1층 창문 넘어 이렇게 다녔던 게 일탈이었다고 하니 뭐? 하고 놀라네요. 크크. 몇 번 그러다가 아빠한테 들켜서 등짝 스매싱을 맞기로 했답니다. 자우림의 일탈 들려주세요. 유주님, 나는 그 유주님 편이라서 알아. 나도 학원 한번 안 간 거 이런 거. 나도 얌전하게 학교는 진짜 잘 다니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나 일탈 얘기하면 진짜 밤이 이렇게, 저 아는 동생 옛날에 새벽에 6시인가 문을 딱 누르는데 센서가 켜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오다가 아침에 어디 나가? 그래서 아빠 아침에 도서관 가려고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대 그냥. 새벽 6시까지 어떻게 놀지. 오늘 그럼 철학성 공감한다 주제, 내 인생 최고의 일탈입니다. 엄마 몰래 왜 불량식품을 먹었던 뭐 그런 소소한 일탈부터, 아까 학원 빠진 거, 그리고 뭐 갑자기 진짜 왜 회사 그만두고 훌쩍 떠났던 것까지, 내 인생 최고의 일탈은 뭔지 에피소드 공유해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주세요. 나 잠깐 생각하니까 2016년 때 1월 하이 상승 못하고 2015년 기억나, 이렇게 산대로 놀다가 주말이었는데 2시, 3시, 4시 됐는데 나 딱 밖에 나오는데 해가 떠있어서 나 너무 놀랐어. 내가 새벽 6시 반까지 논 거야. 문자로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첫 번째 철학성이죠. 자오림의 일탈 뮤직 스타트.

다음 주제. 내 인생 최고의 일탈은 우리 철가래들 뭘로 일탈 하셨나요? 김진아님이 전 복도식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 아빠가 하도 못 나가게 하셔서 철물점 가서 셋톱을 사서 일주일 동안 창살을 썰어내고 몰래 이렇게 다녔어요. 나 진짜 나 이런 친구들 진짜 대단한 거. 아, 우리 그리 그러잖아. 누구 강 크지 않아? 그거를 떼고 어머머머. 아 나중에 안 웃겼어 진아 씨? 미쳤어 대박이야. 전희경님은 저는 간호사거든요. 3교대다 보니까 집에는 매번 나이트 근무라고 하고 친구들하고 밤새 나이트클럽에서 놀았어요. 엄마가 왜 맨날 너는 나이트 근무냐고 물었었죠. 나는 나 이렇게 약간 우리가 그냥 웃긴 얘기로 나 까진 라이프 이렇게 들으면 너무 재밌어. 나는 진짜 이렇게 안 해봐가지고 아 진짜 나 나이트클럽 가면 막 고개 돌리고 있잖아 누구 볼까봐. 9201번님 어릴 때 교회에서 부활절에 달걀 나눠주는 거 받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간식 먹고 왔어요. 저희 집은 불교인데 그 교회에서 집으로 전화 오는 바람에 걸렸다는. 아 우리 형진님 우리 자민님 뭐 이렇게 했는데 어딘데요? 교회? 장로교? 침례교? 이거 뭐고 우리는? 우린 저기 불교인데 대승불교인데. 아이고 종교도 너무 웃기고. 정세현님은 고딩 때 야자 빠지려는데 정문으로 가며 무서운 경비 아저씨가 계셔서 학교 뒷산 타고 1시간 걸려서 도망 다녔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 이렇게 1시간 걸릴 일이야?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야자 10시까지 하는 게 낫지 않아? 나 야자도 도망 한 번도 안 가봤어. 야자 도망 안 가고 학교에서 떠들 일이 더 많거든요. 7788 나이 41살에 중국어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남편 두고 1년 동안 중국어 연수를 다녀왔대요. 다녀왔네요. 남편에게 얘기도 안 하고 준비해서 따라하기 2주 전에 얘기하고 응원 받으며 갔어요. 아 이게 약간 작전이 너무 하면 어떨까 하면은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다 준비하고 2주 전에 나 가려고 하면 그래 이렇게 되나? 중국어 지금 HSK 몇 급? 7788 아주 나이스. 우리도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응원해주고 싶고. 9797 사회초년생 때 친구랑 1박 2일 놀러 가려고 진짜 회사에서 출장 가는 것처럼 이제 공문 만들어서 아빠 보여준대. 아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거라고 의심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이럴 일이야? 공문까지. 아 근데 또 깐깐한 아빠들이 있어 그죠? 이런 거 1박 2일 절대 안 돼 그런 거. 예. 그러면 더 자꾸 머리를 굴리게 되잖아. 장정화님 저 카톨릭 신자인데 잘 때 목탁 소리 ASMR 들으며 잠들어요. 크크크 꿀잠 잡니다. 아 종교도 반대가 가끔 이렇게 끌릴 때가 있지 않나요? 갑자기 절에 가고 싶고 막 이렇게 조용하니까. 4269번이 고3 때 방학 때 이제 학교 빠지고 GOD 팬미팅 갔어요. 엄마가 저 학교 안 간 거 알고 전화했는데 폰도 꺼져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때 난리도 아니었네요. 크크크. 그래 이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봐봐 폰 끄고 이러니까. GOD의 관찰 들려주세요. 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는 라디오 한번 켜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생겼죠. 김영철 뭐야 자서전이야? 아닙니다. 2016년 김영철의 파워에벨 10 years anniversary 10주년 딱 사진 있는 한정판 북커버 드리니까 계속해서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보내주시고 야우 GOD 관찰 뮤직 스타트.

0: like big butts and I cannot lie.
1: 무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대 곧단 코너죠. 매주 목요일엔 문학 여행을 떠납니다. 6852번님이 저는 혼여, 혼자 여행 좋아하지만 문여. 문학 여행은 잼마쌤이랑 같이 떠나야 제맛이죠. 우리의 문여 가이드 스타 강사 잼마 김잼마 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오늘의 문학 여행 가이드 김잼마입니다.
1: 잼마쌤은 여행을 가기도 쉽지 않을 텐데.
2: 네.
1: 예. 그래도 여행 간다면 누구랑 가나요?
2: 저는 여동생이랑 되게 친해서 여동생이랑 주로 다닐 때가 많았고요. 대학생 때 방학 때는 혼자 여행 저도 많이 다녔어요.
1: 혼여.
2: 혼여.
1: 배낭 여행 같은 것도.
2: 네, 배낭 여행 같이.
1: 그 진짜 유럽 배낭 여행도 해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15박 17일 뭐. 15박 17일. 너무
2: 그렇죠.
1: 무섭다. 한박을 어디서 산 거지? 비행기에서.
2: 비행기에서.
1: 그런 것도 해보셨고.
2: 해봤죠.
1: 유럽 다 전역을.
2: 유럽 전역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영국, 프랑스, 독일.
1: 그렇게 갔다 왔구나.
2: 미국을 저는 갔을 혼자 그 여행을 갔었는데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요.
1: 아직도.
2: 네,
1: 그렇죠.
2: 혼자 여행은 진짜 그 길 걸어가는 그 느낌, 신호등 하나까지 막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1: 맞아 맞아. 또 아찔한 순간도 있지만 기억이
2: 그럼요.
1: 또 많이 남는 게 또 혼여인데.
2: 네.
1: 자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문여 요건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계속 하다 보면 입이 붙을 것 같아. 오늘 잼마쌤과 함께 하는 문여 문학 여행
2: 네,
1: 출발해 볼까요?
2: 다음 주는 살짝 붙죠.
1: 그럼요.
2: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철업디는?
1: 아 가을.
2: 가을.
1: 봄도 좋아하고 네. 가을 봄 가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 지금은 한 여름인데 방금 철업디처럼 봄을 좋아한다고 대답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있죠?
2: 봄은 차가운 겨울이 지나간 후에 만물이 파릇파릇해지고 화사한 봄꽃도 피어나고 뭔가 설레고 막 희망찬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20세기 서양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 불리는 T.S. 엘리엇은 충격적인 대반전의 선언을 던졌습니다. 바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말이죠. 남들이 다 좋다는 봄날을 두고 왜 잔인하다고 표현했을까? 겨울의 고요함에서 억지로 깨어나 새싹을 틔워야만 하는 치열한 고통과 성장통을 누구보다 깊게 먼저 이해했기 때문 아닐까요? 네, 오늘은 부르의 세계 명작 황무지의 유명한 도입부 속으로 떠나볼게요.
1: 자, 이 시를 읽고 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4월은 잔인한 달. 왜 그랬을까요? 잘 들어볼까요?
2: 티에스 엘리엇, 황무지. 4월은

0: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주었다.
1: 소설을 읽다 보면 네. 와, 소설가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가 네. 시인들의 작품을 보면 네. 그 위단계인 것 같아요. 어나더 레벨.
0: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1: 저는 보면서 네. 잔인한 달도 지금 이게 지금 반전인데.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네, 네. 겨울은 따뜻했다는데 무슨 말 하려고 하지? 이분이 죽어다 깨라도 이런 표현을 못 쓸 것 같아서.
0: 그죠. 여운이 확 남죠. 와. 정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 표현이 세계 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널리 회자되는 역설법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렇죠. 반대죠. 그죠. 네. 못 쓴 형이요.
0: 그럼요. 엘리엇이 이 대작을 발표했던 1922년이 특히나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전쟁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어요. 문명은 완전히 무너져서 황폐해졌고 사람들은 영혼을 상실한 채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그런 때였죠.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시인은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은 겁니다. 아무 고민도 고통도 없이 차가운 눈 이불을 덮고 그냥 아예 망각 속에 깊이 잠들어 있을 수 있는 겨울이 네. 오히려 편안했을지도 모른다. 반면에 봄이 온다는 건 그 살을 애는 듯한 아픔이 따르는데 굳어버린 대지를 또 뚫고 나와서 다시 뭔가 살아내야 함을 의미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생명의 싹을 어떻게든 피워내야 되는 4월은 잔인하다고 역설한 것이죠.
1: 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겨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4월은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고 새싹도 트고 일도 해야 되는데
0: 그럼요.
1: 어쩜 이렇게 잔인하니 4월달이.
0: 그렇죠. 거기다 토대가 또 따뜻한 것도 아니고 거의 죽은 땅에서 새로운 것을 살려내야 되니까요.
1: 와, 사실 이제 유명한 문구잖아요.
0: 네.
1: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하고 그다음부터 막 읊었던 것 같은데 5월은 계절의 여왕 이렇게 달달이 집기만 짚었지 이렇게 짚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의미를.
0: 그죠. 이 묵직한 고전의 메시지를 오늘 아침 우리들의 출근길 일상으로 한번 싹 가져오면 정말 무릎을 치게 만드는 멋진 태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정말 무릎을 치셨네요.
1: 두 번 쳤어요.
0: 네. 오늘 아침 우리들의 출근길 일상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면 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뭔가 인생의 변화를 시도할 때 우리도 스트레스가 확 오잖아요.
1: 올라오죠.
0: 온몸이 막 아프기도 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막 신경 쓰이고 4월의 치열한 성장통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차라리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이불 속에 누워 그냥 안주하던 겨울 같은 상태가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 하지만 또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현실.
0: 그래야 또 봄이 오기도 하는 거겠죠.
1: 그렇죠. 그래야 또 여름도 오고
0: 그렇죠.
1: 또 가을도 오고 또,
0: 또 겨울이 돌아옵니다.
1: 그럼 또 눈이 덮어주고
0: 그렇죠.
1: 또 4월이
0: 또 시작하고.
1: 오고 T.S. 엘리엇 노벨상을 받은 작가였죠.
0: 그렇습니다. 이 시는 1922년 10월 엘리엇이 편집장으로 있던 영국의 저명한 문학 잡지 더 크리테리온 창간 후에 처음 발표가 됐는데요. 이후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전통적인 서정시의 틀을 깨부수고 현대문학의 새로운 장을 연 모더니즘 시의 정점이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엘리엇은 이 작품을 통해 현대 문명의 황폐함과 인간성의 상실을 가장 날카로운 지성으로 진단했다는 인정을 받으면서 1948년 노벨문학상을 거머쥐게 되죠.
1: 네.
0: 오늘 아침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나 나를 지치게 하는 인간관계 때문에 뭔가 한숨이 짓게 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속삭여 줄까요?
1: 뭐라고요?
0: 나는 지금 아름다운 라일락 꽃을 피우기 위해 잠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뿐이야. 토닥토닥. 겨울의 안일한 망각을 과감히 깨부수고 당당하게 4월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낼 철가루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1: 그렇죠. 자, 오늘도 복습 퀴즈로 마무리해볼까요?
0: 20세기 서양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 불리는 T.S. 엘리엇은 434행에 달하는 시 황무지 도입부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유명한 한 줄을 남겼는데요. 4월은 어떤 달이라고 표현했을까요?
1: 보기 나갑니다. 1번 4월은 잔인한 달. 2번 4월은 식욕 돋는 달.
0: 조금 고민되네요.
1: 고민되네요. 다 그럴싸해서.
0: 네.
1: 샵 1077.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전화.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대한민국이 땅 외려 107.7
7: 영락임.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고요. 김현하님이 1번 잔인한 달, 잔인한 세월이란 나를 욕하지는 마. 진짜 이분이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다들 우리 노래를 사랑하니까 젓가루들. 6337번님도 1번 잔인한 달. 근데 2번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오늘도 많이 지치고 또 식욕도들 우리 철가루 여러분들 모두 힘내세요. 우리의 라일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8: 라일락.
7: 3076-7735님까지 철파엠 한정판 북커버 보내드리고요. 1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자두였죠. 7720번님이 자두 어제도 한 봉지 사와서 냉장고에 쟁여두었어요. 애들이 셋이라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이지님, 지은님도 자두 자두 자두. 피곤할 땐 철파엠으로 잠 깨는 게 최고. 자, 2086-8763도 북커버 드리고요. 저는 박슬기 씨랑 돌아올게요.

0: 기업이 운영하는 사내 자격을 정부가 심의하고 인정하는 기업자격정부인정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선박도장사 기업자격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선박도장 작업은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 나는 만큼 기업 자격을 통해 작업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기술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덕분에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건 물론 생산 효율성까지 향상됐죠. 실무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길, 기업 자격 정부 인정제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6: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 FM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3, 4부는요. 제 영혼의 단짝 영단 영단 영혼의 단짝 슬기슬기 박슬기 씨 모시고 내 맘이야 넘버 7 함께 할 텐데요. 이선웅님이 와 저 1시간 동안 일 못할 것 같은데요. 넘치는 흥 어쩔 거야. 1년에 몇 번 볼 수 없는 슬기님 보라 생방 하드 뿅 주셨는데요. 오늘 약간 그죠. 이

이 집중도가 어떨까? 진짜 너무 막 한심했다 웃겼다가 진짜 막 배찌되졌다 그럴 것 같은데 천미선님이 얼라리요! 오늘 슬기시 나와요? 얼라리요, 얼라리요, 슬기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상 기자님 뉴스 먼저 듣고 함께 들어갈게요, 여러분. Stay tuned.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4분 26초네요. 정불리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0845번님이 정불리는 살면서 어떤 최고의 일탈을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1: 최고의 일탈이요? 그 일탈이라고 하니까 딱히 지금 생각나는 게 없네요.
0: 뭐 24시간 그 저기 뭐 대패삼겹살집에서 계속 집에 안 들어가고
1: 그건 일탈이 아니라 일상이죠. 일탈은 아니고.
0: 아니 유도월이라는 나도 너무 웃긴 거야. 24시간 고깃집이 자꾸 앉아있는 거 상상하니까.
1: 네. 그 집을 고깃집으로 만들어 놓고 싶네요.
0: 그러니까요. 그건 일탈 없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해서 우리의.
1: 네, 뭐 학교 다닐 때도 뭐 이렇게 막 결석하거나 그랬던 그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0: 우리 0845번님도 선물 챙겨드릴게요. 오늘은 철파엠 한정판 김영철 로고가 탁 박혀있는 10주년 기념 북커버 여러분 책 읽는 책 여기다가 탁 커버해가지고 잘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0: 첫 소식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고요?
1: 네. 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까지 한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무력을 사용한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며칠간 상선 세 척을 공격했다며 이는 항행의 자유를 훼손한 휴전협정을 위반한 행태라고 비판했고요. 이란 내에 8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더해 이란산 원유 거래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면허도 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 원유를 제재했다가 이번 종전 MOU를 통해 임시 면허로 이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어제 이 바레인과 쿠웨이트 내에 이 미군 시

0: MOU 5조에 일하는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를 두고 이란은 호르무즈 관리 권한이 이란에 있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란의 통제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종전 MOU는 끝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전면전 재개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그래서 유가가 다시 올라갔죠.
0: 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다시 노출되자 전쟁 전 수준으로 내려가던 유가가 어제 급등했습니다. 전면전 때만큼은 아니지만 유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브렌트유 8월물은 3.2% 상승한 배럴당 76.56달러,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2% 올라간 72.7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도 타격을 크게 받았는데요. 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7,246.7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우리와 나토가 방산 관련 협상에 돌입한다고요?
0: 네, 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의 공동 조달 시장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 기본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방산 산업은 그동안 폴란드나 루마니아 등 개별 국가들과 판매 계약을 맺어왔는데요. 아예 이 나토 조달청이 주도하는 다국적 공동 조달 사업과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연 15조 원 정도의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나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의 방위비 예산 비율 증가 요구와 맞물려 이 방산 예산을 방산 수입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미국 군용 선박을 우리 기업들이 건조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조선 기업들의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소개했다고 하고요. 두 정상은 적절한 시기에 함께 골프를 치기로 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장윤기 사건 증거를 인멸한 담당 수사 팀장이 구속됐다고요.
0: 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 타이를 인멸한 혐의로 경찰의 담당 수사 팀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 수사팀장은 역시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서 사실상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케이블타이는 장윤기가 고인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할 그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부친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SBS는 검찰이 이 장윤기 부친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케이블타이를 찾았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게요. 어제 충청과 전북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다고요?
0: 네, 한 번 쏟아지면 폭우로 이어지는 최근 장마 형태가 어제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제 부여에는 그 1시간 동안 68mm에 달하는 비가 내려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충남 공주도 이 누적 강수량이 80mm를 넘겼고 천안도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밤 사이에도 세찬비가 이어졌는데요. 이 충남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 행정안전부도 중앙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가 넘어지고 건물에 빗물이 들어오는 등 이 충남에 크고 작은 비 피해 신고가 이어졌고요.
1: 네네.
0: 세종에서는 토사가 쏟아져서 한때 도로 일부가 통제가 됐고 대전에서도 이 물이 도로로 넘친 일이 있었습니다. 전북에서도 10수건의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또한 어제 이 충북 충주에서는 배달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3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경기도 양주에서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운전자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충청 등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고요. 반면에 영남권은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1: 네, 오늘 날씨까지 마지막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우린 내일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노래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듣고 슬기슬기 박슬기 씨랑 같이 올게요. 여러분 오늘 어떤 룩일까요? 머리를 따왔을까요? 자, 슬기 환영 문자 샤비 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니까 마구마구 보내세요 여러분.

0: 마음대로 짜는 순위 차트.
1: 내 마음대로 부르는 노래 차트.
0: 0994번님이 꺄 노래 강시 아니 노래 강사 슬기님 오셨다. 슬기 박슬기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본인 이렇게 웃음이 빵 터졌던 이유는 뭐죠?
1: 아니 옛날 생각이 나서요.
0: 옛날이라뇨. 네. 얼마 안 됐어요.
1: 얼마 안 됐나요?
0: 4월에 네. 생방을 했을 때 그래봐야 지금 3개월 전이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그때도 청출조사 기간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그래서 얼굴이
1: 예.
0: 오늘은 그래도 좀 덜 하얗고
1: 오늘도 근데 막상 막하예요. 오늘도 그때 허연
0: 얼굴이 너무 뽀얗고 입술만 그때 유난히 빨개가지고
1: 맞아 맞아
0: 보는 라디오를 보던 찰걸 한 분이 저만 그런가요? 강씨 같아요. 그래서
1: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노래 강사 준비를 한다 그랬더니
0: 그래서 노래 강사가 아니라 노래 강씨 이렇게 됐지.
1: 노래 강사를 준비하는 강씨라는 라임까지 나왔었죠 그때.
0: 아까 우리 천민선 씨도 얼라리어 오늘 슬기슬기 나오시나 했는데 그때 얼라리어 이건 왜 나왔지?
1: 얼라리어가 우리가 그 뭐 리액션 할 때 추임새 중에 뭐가 있냐? 어머, 웬일이야? 뭐 이런 거 있는데 얼라리요? 이것도 있지 않나요? 제가 했다가 문매를 맞았죠. 예.
0: 누가 그렇게요? 어머, 어? 오, 진짜 어? 차라리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는데 얼라리요?
1: 있어요.
0: 있어요.
1: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이 혜미 씨가
1: 오늘은 아이돌 엄마가 아닌 아이돌 같이 하고 오셨네요. 헤어 메이크업까지 완벽한 슬기 씨 반가워요. 아우 반갑습니다.
0: 아니 슬기가
1: 네
0: 그게 없어.
1: 뭐요?
0: 노래 강사야 되는데 노래 강시가 돼 있고.
1: 그렇죠.
0: 아이돌 엄마인데 아이돌.
1: 아이돌이다. 아이돌 같다 하지만 아이돌 엄마다라는 느낌을 또 주셨고. 아니 제가 오늘 요거 끝나고 키스 오브 라이프와 함께 뭐 촬영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또 우리 키오프한테
0: 키오프
1: 네, 키오프랑 좀 어깨를 나란히는 가야 되지 않을까. 약간의 발악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어깨가 조금 내려와 있지 않나요?
1: 어깨는 내려와 있는데 이제 저기
0: 오케이

0: 까리
1: 시적
0: 까리.
1: 표현이에요. 아유. 네, 은유적 표현으로 가주세요. 네.
0: 어깨를 나란히 할 오늘 썩 해줄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입고 오셨고
1: 8153님도
0: 보는 라디오 한번 켜주세요 여러분.
1: 네, 8153님께서 슬기시다. 차 안에서 못 내리겠어요. 출근해야 되는데 유유 나 어떡하지? 라고.
0: 아니 그러면 회사에 전화를 드리세요. 오늘은 안 되겠다고.
1: 그래요. 예. 아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늦게.
0: 부장님 죄송해요. 에이. 저기 뭐 제가 듣는 라디오 SBS 뭐 김영철 파워 FM 거기서 청취율 조사라고 저기 박슬기 씨 나와서 내 그 보는 날도 좀 보고 가야겠어요.
1: 그게 뭔 소리야?
0: 올라와. 네. 자 그렇다면 선택을 현명했어. 예. 여러분을 목 쉬면서 내 마음의 넘버 치 참여 방법부터 노래 먼저 출발해야죠.
1: 아 원, 투, 쓰리. 하이. 사야 사야 사야 사야 꼬물 꼬물 꼬물 꼬물 돌았다다. 헤이 잘 돌았다다. 안내 나였어 빨간 불. 헤이.
0: 가리 가리.
1: 투.
0: 가리 가리.
1: 투.
0: 너에게 맡겨.
1: 말하면 어떨까?
0: 뭔 소리야? 노래를 그렇게 하고 있어?
1: 자, 김영철의 파워 FM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토요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0: 맞아요.
1: 한 가지 주제와 노래 7곡, 이유까지 정해서 남겨주세요. 방송 중에는 #10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0: 자, 오늘은 청취자
2: 유혜진 아니고.
1: 아
2: 윤혜진
1: 그러네
2: 네. 윤혜진 씨 사연 들어봤어?
1: 10년 넘게 근력운동을 해왔고요 건강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응? 올해처럼 골골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엔 우울하기만 했는데 이 또한 긍정으로 받아들여야지 제 정신건강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화의 장점을 일부러 끄집어내보니 어? 아니 생각보다 늙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싶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노화의 장점을 모아 차트로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0: 노화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어 내 마음이야 넘버 7
1: 아하! 그렇죠.
0: 아 진짜 아까 골골골한데 걸걸걸걸
1: 그렇죠.
0: 걸걸걸걸 노래가 떠오르겠는데 이제 골골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갑자기 상유령 옛날에 명언 생각나요?
1: 뭐죠?
0: 너는 늙어 봤냐? 야 나는 젊어 봤다.
1: 우와 지상렬도 되시네요. 야,
0: 다 웬만한 건 다 된다 진짜.
1: 대단하시다.
0: 야, 근데 그게 명언 아니에요? 너 늙어 봤어?
1: 나는 늙어 젊어 봤어? 봤다 그지 맞아.
0: 유혜진 씨가 그랬겠죠?
2: 너 늙어 봤어? 난 젊어 봤어.
1: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말이죠.
0: 그렇죠. 할 수 있죠. 너 늙어봤어. 난 젊어봤어.
1: 그렇죠. 조금 연배에 있는 우리 선배님이나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딱 없다.
0: 그렇네.
1: 에, 그러네요.
0: 그럼 윤혜진 님이 만든 차트 이거 그래도 할 수 있겠어요? 한번
1: 그럼요.
0: 해봐.
1: 노화?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어. 내 맘이야 넘버 7.
0: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하면 양희쌤 듣고 계실 거거든요. 예. 목요일은 문자 올 수 있어. 걔 보고 전에 내 흉내 내지 말라고.
1: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다 양보했잖아요.
0: 그러니까 쌤 듣고 계시면 문자 주시고 그러면 첫 곡은 뭘까요?

0: 뜨거운 추중에 드신 분들 깜짝 놀라셨죠?
1: 예. 아니 이거 진짜로예요. 첫 곡은요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입니다. 요즘에 피부 상태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어쩜? 나 피부 좋아졌나봐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눈에 노안이 오면서 가까운 게 희미하게 보이니까 그런 거였어요. 예전에 아 모공 너무 커 이거 주름 어쩔 거야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요즘은 노안 덕분에 제 피부 단점이 잘 안 보이네요. 저는 아직은 노안은 아닌데 눈이 점점 시력이 또 나빠지더라고요.
0: 이제 곧 올 거야 기다려. 난 그러니까요. 이미 노안이 왔어.
1: 지금 노안이 아주 빠르게 추격 중이긴 해요.
0: 그래서 웬만한 피부 이런 거 다 좋아 보여요.
1: 진짜 좋아 보여요.
0: 주름 자글자글인 게 잘 안 보여.
1: 아니 내 얼굴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0: 좋아 지금 보는 라디오 켜줘요.
1: 그래요. 아니 그리고 어느 순간에 거울을 가까이 보는데 아우 형편없더라고요.
0: 자 그렇다면 자 샤이니 누나 너무 예뻐해서 두 번째 노래는 뭘까요?

0: 갑니다.
1: 다 같이 해요.
0: 캐치캔.
1: 헤이.

0: 자, 예나의 캐치 캐치.
1: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남의 감정을 잘 캐치하게 캐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눈치 없이 막 떠들어댔을 말도 괜히 다물게 되고 감정 캐치, 상황 캐치 딱 하고 처신을 잘하게 됐답니다.
0: 아 지금 그러죠. 이제 나이가 되면 슬기도 이제 아이 둘 엄마.
1: 맞아요.
0: 아이의 감정도 알죠.
1: 아우 애 감정.
0: 애 감정뿐만 아니라 남편 감정도 알고.
1: 근데 되레 애들 감정은 제가 잘 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0: 오히려.
1: 근데 그건 저희 신랑이 좀 더 잘하고. 근데 저는 이제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은 뭐 요즘에 육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으흠. 육아 얘기 할 때 많이 참아요. 하고 싶은 말들.
0: 오히려.
1: 예, 왜냐면 아는 척을 하고 어머 그렇게 애를 키우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비교가 들어가게 되면은 괜히 약간 뭔가 박탈감도 오고 아 이렇게 애기 키우는 데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0: 그러니까. 에이. 아니 지금 우리 5088번님이
1: 보라보고 있는데요. 혹시 두 분 앞에 알코올 있을까요?
0: 예. 알코올이 nothing, nothing, nothing, nothing.
1: 없습니다.
0: 권지현님이
1: 지하철 환승 구간이라 정신 없음에도 보라를 켰네요. 그 숨소리로 노래 부르시는데 어떻게 안 켜요?
0: 켜. 내 마음이 넘버치. 오늘
1: 감사합니다.
0: 차트 주제가 노화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어. 인데요.
1: 네네.
0: 자 이제 뭐 슬기 씨도 사실 느끼죠 우리가.
1: 맞아요. 이게
0: 출산 한 번 하고 다르고 두 번 다르고.
1: 어 그럼요.
0: 그 슬기 씨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네. 인간의 신체가 44세와 60세 이 두 차례에 걸쳐 급격히 노화가 진행된다.
1: 유띠대? 어떻게든 어려 보이려고
0: 아니,
1: 지금.
0: 그게 아니라 네. 혀가 씹혔어. 나도 44세와 60대.
1: 급해.
0: 네. 오늘 생방이다.
1: 그쵸.
0: 그래서 오늘 우리 문자 주제가 이걸로 그러면 받아볼까요?
1: 좋아요.
0: 내가 늙었다고 딱 느낀 애가 몇 살?
1: 어?
0: 몇 살?
1: 저는 아직 늙었다고 안 느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아유 그래 나도 이제 41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 4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0: 나 지금 할 얘기 진짜 많아요. 문자 얘기해. 여러분.
1: 그러니까요.
0: 샵 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 자 소개되신 모든 철가루들에게 철밤 한정판 북커버 오늘 이거 너무 이쁘죠. 이거 보내드리고.
1: 너무 예쁘다.
0: 자 그렇다면 바로 우리 내 마음의 넘버 7 윤혜진이 보내신 주제.
1: 네.
0: 노화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어. 세 번째 차트 음악은
1: 사실 예전부터 탈색하고 싶었는데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0: 맞아.
1: 그래서 까만 염색 대신 아이보리빛 탈색 도전. 이건 아마 흰머리 아니었음 도전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0: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어서 바로 우리 또 네 번째 차트 음악도 들어볼까요?
1: 바로 가요.
0: 야, 끌지 뿌리지 말아요. 옷 못생겼죠? 내게 더 예뻐.
1: 괜찮죠?
0: 그럴 가능 지지 말아요. 늘 맘이 내 맘이 또 아파.
1: 찌푸리지 말아요. 40대 전까지만 해도 볼은 건조하고 T존은 산유국처럼 기름이 뿜뿜 나와서 T존, U존 따로따로 관리하고 가끔은 코에 피지가 방울방울 달려가지고 거울 볼 때마다 얼굴이 절로 찌푸려졌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얼굴 전체가 건조해지더니 지금은 쩍쩍 갈라지는 올 건성이 돼서 수분을 채워넣기만 하니까 피부관리가 편해져서 스킨케어 시간 단축!
0: 우리 철가루 윤혜진님이 부르시는 주제가 노화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어.
1: 아하.
0: 내 마음의 넘버리 7이잖아요.
1: 그렇죠.
0: 자 그렇다면 이제 선물 팍팍 나눠드리는 내 마음 퀴즈 첫 번째 퀴즈 가볼까요?
1: 네 오늘 차트 첫 번째 노래는요 샤이니의 누나 너무 예뻐 였죠. 샤이니는 2008년 데뷔 당시부터 큰 인기를 얻었고 그해 열렸던 음악 시상식에서 신인상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도 했을 정도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9년이죠 이 곡을 발표해 데뷔의 열기를 쭉 이어나갔고요. 자 지금 그 곡의 일부 들려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역시 제목을 맞춰주세요. 큐!
2: 내게 반해버린 내게 왜 이래
0: 퀴즈 할 때 많이 나오잖아. 퀴즈 할 때 뭐라고?
2: 멈춰지 말고
1: 그렇죠.
0: 정답 뭐라고?
1: 고요 속의 외침.

0: 네, 좋습니다. 그럼? 자, 지난 2009년 샤이니가 부른 이 노래 제목 뭘까요? 1번 링링동, 2번 어우동. 어우동 장사를 나간다.
1: 3번 어때요? 정답 맞으신 분 중에서 다섯 번 뽑아서 철판 한정판 포커버 쓸 거예요. 4107지 짧은 문자 주시면 김문자 배우 보이란 무료. 할 말 있어요?
0: 시간이 없지 않아요. 강호동까지 안 가도 되지 않았어요?
1: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0: 많이 달리더라. 많이 달리더라.
1: 시간이 10초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할 말 있어요. 스테이 트레이터 꼬리 왜?

0: 여름철 필수기기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가스는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누출된 양이 많을 경우 주변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닌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공조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조설비는 주로 기계실이나 냉동창고 등 밀폐되거나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 두기 때문에 산소감지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소감지기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게 아닌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주변 설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디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자연 그대로의 거친 음식이 건강에 이롭다고 하죠. 거칠지만 그 속에 식이섬유가 가득 담겨있기 때문일 겁니다. 쌀은 어떨까요? 쌀은 도종 횟수에 따라 현미, 배아미, 백미로 나뉘는데요. 특히 겉껍질만 벗긴 현미는 식감은 조금 거칠어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식이섬유가 많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쉽게 느껴집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산 현미에 있는 항산화 성분을 분석했더니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니까 쌀은 한국인에게 진정한 슈퍼푸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9843번님이 아이고 배야 슬기씨 텐션에 하도 웃어서 배가 고파요.
1: 아 배가 고파. 너무 웃으면 고파.
0: 아우 배.
1: 맞아요. 이 아침에 또 배고프시지. 어쨌든 웃어서 배고픈 건 좋은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0: 그런 거니까.
1: 네네네.
0: 어떤 시적 표현.
1: 그렇죠.
0: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슬기슬기 막 슬기시라. 우리 아까 3번 문자 주제가 기억나요?
1: 맞아요. 내가 네. 늙었다고 딱 느낀 나이는 몇 살?
0: 슬기전 약간 딱 몇 살 그러면 그게?
1: 저는 근데 진짜 마흔 넘어가면서부터는
0: 확실히 아까 나 그 43살 네. 60대 이게 왜 웃겠냐면 그쵸.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사는 때 42살 3살이었거든요.
1: 오.
0: 그때 안 되더라고 이게 막 그 20대도 군인들하고 해야 되는데
1: 아유 못 쫓아가지
0: 줄 잡고 일어나는데 줄 질질 끌려가고 막 낙하산 못 타고 막 그게 있어 역시
1: 맞아 있어요.
0: 그러면 내가 늙었다고 딱 느낀 나이는 몇 살인지 우리 철가라도 문자 한번 볼까요?
1: 1983님께서요. 나이가 몇이냐는 질문에 83년 돼지띠인데 몇 살이더라요? 하고 대묻게 되는 그 순간부터요.
0: 아까 그러니까 몇 년생이세요? 하면 83 돼지띠인데 제가 몇 살이죠?
1: 몇 살? 그게 몇 살일까요? 그게 나이를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되레 질문을 하게 되네요. 아 왜냐면 나이를 세다 결국에는 못 세는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0: 아유 83이 그러면 어떡해.
1: 아 그쵸. 네. 예, 또 여기 선배님들 많이 계시니까 네. 우리 83 또 언니 오빠 같은 경우에는 조금
0: 83이면 예. 김희철이랑 동갑이다. 김희철 씨랑.
1: 아 그러네요.
0: 우리 83.
1: 44살이세요. 여연화님께서요. 20년을 회사의 막내로 지내다가 50대가 되니 어느새 제위 선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일이 자연스레 줄어드네요.
0: 아이고.
1: 이러면 진짜 현타 올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20살 때 20년 막내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50대인데 지금 여연화 씨가 지금 저랑 비슷해요. 그죠?
1: 그러니까 왜냐하면 열정은 많은데 내가 할 일이 막상 이렇게 안 보이면 되게 좀 서운하고
0: 연아 씨 나는 지금 국장님만 나보다 나이가 2살 많고 밑에 CP 뭐 PD 다 밑이야.
1: 아 철업디도 마찬가지군요. 아니 저도 진짜 어디 현장 나가면 저 선생님 소리도 들었어요.
0: 어떻게 했지 우리.
1: 아니 우리 7145님은요 43세입니다. 요새 들어 조금만 아주 조금만 과식해도 소화가 안 돼. 있죠. 소화가 왜 이렇게 안 되냐. 막 이러면서 트름도 안 나와. 예.
0: 있죠.
1: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거.
0: 그리고 잘 안 빠져. 생각보다 잘 안 빠져.
1: 살이?
0: 생각보다 그 운동 많이 해야 돼요.
1: 맞아요. 아예 안 빠져요. 2509님께서요. 늙었다고 느낀 순간은요. 노래방에서 김건모 잘못된 만남 랩이 안 될 때.
0: 난 널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기에
1: 난 돼.
0: 해봐봐.
1: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0: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아 되죠.
1: 이렇게 하면 2509님이 되게 싫어할 것 같아. 같이 공감해도 써야 되는데 그쵸? 우리가
0: 나는 돼.
1: 청취자가 어. 개인기 두 개 하면 우리 세 개 하거든요.
0: 이겨 먹으려고. 네, 죄송합니다. 박윤희님께서는요. 제 나이 48이요. 발 뒤꿈치에 너무 거친 각질이 자꾸 생겨요.
1: 거친 각질과
0: 이건 진짜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거 근데 한번 각질 쫙 벗겨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하세요.
1: 윤희님 내 브랜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쿠땡에 하나 샀어.
0: 아 진짜 좋은 거 있어.
1: 각질 저도. 제거하는 거 나도 샀어. 이제 어쩔 수가 없어. 그 방치하면 안 돼.
0: 그거 이렇게 비닐 싸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있잖아. 그거 쫙 벗겨져요. 네. 네. 쫙 벗겨져요.
1: 자 이렇게 문자 쭉 소개해 주신 분들 우리가 소개됐잖아요. 한정판 북커버
0: 너무 예쁘다.
1: 너무 예쁘죠. 예, 요거 드릴 테니까 이따가 선곡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0: 네.
1: 자 그렇다면 설기 박설기 씨
0: yes,
1: 우리
0: yes.
1: 아까 차트 만나보기 전에 3부에서 내드렸던 첫 번째 내만 퀴즈 정답 뭐였죠?
0: 네 지난 2009년에 샤이니가 부른 노래 제목 맞춰주시는 거였는데요. 1번 리

0: 딩동이었습니다.
1: 옛날에 링딩동 우리 0908번님 문자 보세요.
0: 링딩동 이거 수능 금지곡으로 유명했잖아요. 오늘 또 하루 종일 맴돌 것 같네요.
1: 그리고 우리 0908번님 우리 아까 제가 왜 고혜숙 외침 얘기했냐면 예능에서 퀴즈 할 때 링딩동을 주로 틀어놔요.
0: 맞아. 그러면은
1: 그래 앞에 입모양이랑 여기서 맞아. 계속 베이베 링딩동
0: 맞아.
1: 입모양은 봐야 되는데 여기는 귓소리 들리고
0: 그래요. 그게 진짜 계속 그 노래에 빨려들어서 맴돌게 돼 있어 이게.
1: 미쳐 미쳐.
0: 정말 잘 만든 노래예요. 백소영님 1번 링딩동 크크크 저 결혼식에서 안으려고 이 노래 중얼중얼 속으로 200번도 넘게 불렀어요. 그래서 사진 보면 다 너무 웃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예. 아 왜냐면 결혼식에서 또 울고 이러면은 화장 번지니까.
1: 너무 기쁜 날인데.
0: 그럼.
1: 기쁜 날 막 신부 입장. 링딩동 링딩동 링딩동 링딩동
0: 웃음이 난다. 웃음이 난다. 김대현님도 한번 볼게요. 1번 링딩동이요. 잠 안 깨서 힘들었는데 슬기씨 덕분에 정신이 버쩍 드네요.
1: 아유 우리 슬기 잠 깨우게 하죠.
0: 다행입니다.
1: 슬기슬기 막슬기. 네. 자 오늘 강씨 느낌 좀 덜 나나요?
0: 아 오늘은 조금 제가 섀도우를 많이 했더니 강씨보다는 약간 자유로 귀신 쪽으로 가요.
1: 섀도우했던 이유는 뭐죠? 네.
0: 아 왜냐면 오늘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와 촬영이 있는데 어깨를 좀 나란히 하려고
1: 어깨를 동급으로 나란히 하기 그렇죠. 위해서
0: 실제로 키는 많이 차이가 나요.
1: 그렇죠 그렇죠.
0: 나란히 할 순 없는데
1: 시적 표현이었죠.
0: 그렇죠.
1: 자 그렇다면 오늘 철가루 윤혜진님이 보내신 주제 노화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어 내 마음이야 넘버 7 벌써 다섯 번째 곡이에요. 어떤 곡이죠?
2: 널 미워해야 말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은 예전으로 어떻게 갈까요? 아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0: 자, 아, 오랜만에 우리 마마 빅언니 왔어요. 빅마마의 네네. 체념입니다. 남들이 가진 건 모조리 따라갖고 싶었던 10대, 20대를 지나서요. 지금은 모든 무력이 싹 체념이 됐어요. 체념. 그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사다 보니까요. 물건만 사다 보니까 자연스레 집은 깨끗해졌고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해서 늦었지만 노후 자금 모으기 시작했네요.
1: 아, 그러니까 야. 나이 든다는 게 약간 좀 정신 차린다는 이런 느낌도 있네.
0: 그래, 철들잖아요, 우리. 무섭지만. 우리 또 방송하는 사람들을 철드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1: 어, 맞아. 철들면 안 되거든.
0: 그래요. 근데 이렇게 또 돈 모으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야 이거 철드는 거예요.
1: 아니 우리 7903번님 이건 제가 봐드릴게요. 네. 슬기 언니 언니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 같아요. 저절로 따라하게 되네요.
0: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약간 이런 느낌으로,
1: 그래, 그런 느낌으로. 네.
0: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7903님 제가 또 목청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인도가 될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예.
1: 지금 종교는 어떻게 되시죠?
0: 실제로 크리스천이에요. 하지만 타로카드 좋아해요. 타로카드 좋아하고 별자리 좋아해요.
1: 근데 그런 말 하면
0: 안 돼.
1: 노화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어. 내 마음이야 넘버 7. 아직 양희선님께서 문자가 안 오고 있어.
0: 아오,
1: 괜찮아.
0: 오늘 바쁘신가 봐요.
1: 자, 그럼 다음 곡은요.
2: 외래가 아는 저 많은 사람은
0: 사랑의 과거를 잊는 걸 가
2: 사랑의 과거를 잊는 걸
0: 좋았었던 일도
1: 오케이.
2: 아 좋았었던 일도 말았을 때
0: 감추려 하는 이유는 뭘까
2: 감추려 하는 이유는 뭘까
1: 뭘까
0: 자 주주클럽의 노래입니다. 나는 나. 아, 이 노래 제 진짜 애창곡입니다.
1: 그래요?
0: 어릴 때 사회생활은 타인의 눈치도 많이 보고요. 싫은 소리 들을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지금은 늙어서 기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남들 신경 쓸 여유가 없어져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여유로워지더라고요.
1: 네.
0: 안 맞는 사람과 억지로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생각으로 사니까 세상 참 편합니다.
1: 그래 이게 한 40대까지는 남 눈치도 보이고 막 했던 말 막 어떻게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진짜 이거 저도 이제 멘탈이 왜 강해지냐면 나이 들면 난 체력인 것 같아. 난 나이 들면서 그 좋은 권한이 뭐냐면
0: 네.
1: 난 느려서 너무 좋아졌어. 생각보다. 느린 게 이 정도예요 지금. 나 20대 때 알잖아요. 막 정신 산만하고 막 그랬는데.
0: 근데 저는

0: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게 나이 들어서 뭔가 인간관계가 여유롭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인간관계가 조금
1: 정리가 됐나요?
0: 느슨해진 것 같아요. 어. 정리가 됐다라기보다는 제가 연락을 잘 못하게 되니까.
1: 근데 슬기 네. 느슨해진 것 같아요. 때 왜 한 70세 엄마가 보이지?
0: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1: 그 예. 결혼하고 났더니 나이가 좀 약간 관계가 느슨해졌어요. 이 톤 감내 느슨해졌어요. 항상을 뭐라 예. 그러지?
0: 항시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1: 그렇지. 예, 항시에 예. 우리 8322번님이
0: 이건 마치 주부가 요교실이에요. 미치겠다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노래를 복기를 해드리면 한 번씩 그러면 따라하기가 쉽잖아요. 예, 노래 강사도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많이 알려드려요.
1: 이분도 진짜 진심으로 아 미치겠네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래 하나 듣고 차트 마지막 곡도 만나볼 테고요.
0: 아 드디어 듣나요?
1: 두 번째 내 맘피도 풀어볼 텐데 노래 한번 그러면 진짜 우리 아까 떼
0: 듣나요?
1: 주주클럽의 나는 나.

0: 아 지금 저 라디오 매일 들으면 우리 정열이 형이 있거든요.
1: 예.
0: 아 너 노래인데도 좋아하고 모두 코너 다 듣는데.
1: 감사해라.
0: 어, 이 노래 때 뱉기로 갈 때 듣는 노래 아이가. 목욕탕 갈 때 듣는 노래라면서.
1: 아이 그럼요. 백민희님도 때. 아유 근데 나이 들니 때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또 연결이 된다고요?
0: 덜 나오지 않아요?
1: 그렇지.
0: 어 좀 그랬던 것 같아. 덜 나오는 것 같아.
1: 아 저는요 때를 요즘에 안 밀어봐가지고 모르는데 진짜 그 보통 샤워할 때
0: 계속해서 그런 거야. 그래도 한 목욕감이 나올 거야.
1: 아 그래도 샤워할 때 살짝 밀면 원래 옛날에는 쫙 나왔거든요.
0: 아 근데 세신하신 분한테 부탁하면 아우
1: 또 나와요?
0: 이거 뭐 얼마 만에
1: 국수가게야?
0: 미는 거야 그렇지.
1: 이미환님 너무 즐거워요. 45살 직장인 애셋 엄마입니다. 출근길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요.
0: 출근길 스트레스가 그렇게 풀린다면 더 풀어드릴게요.
1: 그것이
0: 야 항시에 정신 차리면서 여러분이 직접 짠
1: 노래
0: 차트 내 마음의 넘버즈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 마음 퀴즈 우리 두 번째 퀴즈도 풀어볼까요? 두 번째 퀴즈는 보기 전쟁일 할 거예요.
1: 그렇죠.
0: 엄격한 3초 시간 제한이 있고요. 3초 안에 다음 보기를 말하지 못하면 아웃이고요. 준비 되셨나요?
1: 예스!
0: 쇼 끝에 남는 거야. 후! 아, 보기 전쟁일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내면 슬기는 미리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금 불리해요. 그래서
1: 네.
0: 오늘 차트 다섯 번째 노래는 빅마마의 체념이었죠. 빅마마라는 그룹을 처음 만들 때 모토가 10년이 지나도 두고두고 들을 명곡을 남길 가수였다고 합니다.
1: 예.
0: 와 이거 뭐 10년이 뭔가요? 20년이 지나도 듣기 좋은 명곡들을 많이 발표하셨죠.
1: 그렇죠.
0: 그래서 체념 말고도 언제 들어도 좋은 빅마마의 히트곡 중 한 곡 Break Away
1: 아우, 너무
0: 일부분을
1: 좋죠.
0: 지금 들려드릴게요. 가사 중 한 단어가 꿀꿀로 가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단어가 뭔지 맞추시면 되겠고요. 음악 주세요. Break Away No I can

0: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네요.
1: 너무 재밌었고
0: 오늘 슬기 씨 나오셔서 네네.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우리 인간적으로 인사를 같이 하면서 해야죠.
1: 아, 인사는 해야죠.
0: 자 진짜 절로 웃음이라 오늘 이은지 씨 마지막 문제를 보여서 오늘 하루
1: 오프닝
0: 시원한 영철이라
1: 슬기는
0: 이제
1: 시원한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당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질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모두 떠올리는 게 다를 겁니다. 아이의 왜? 라는 물음표에 시달리는 부모님들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테고요. 일상이 건조한 분들은 좋아하는 여행지는 어디예요? 이런